0: 할아버지가 재활용센터에 도착했습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해요, 데니 할아버지.
2: 부탁하신 엔진 가져왔어요. 무려 전기차 엔진으로 가져왔어요. 충전만 하시면 됩니다.
1: 살아났다! 이제 이름만 정하면 되는데 이 벤의 이름은 뭐가 좋을까?
3: 바네사.
4: 아트맨 바네사 좋다.
1: 좋은데 이제 바네사를 타고 도로를 달릴 수 있겠어.
4: 자, 예수하러 모두 출발. 산에 올라가서 그림 그려요.
0: 수지 할머니는 아트맨 바네사가 좋았어요. 아트맨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통계만.
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전투.
2: 사건의 시작. 평화롭던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이 계속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 쏟아져 나온 공룡뼈. 탈출하는 동상. 그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
1: 걱정 말아요. 세계 평화는 이 번개맨이 지켜낼 테니까. 어? 뭐지? 이 붉고 끈적끈적한 액체는 설마?
3: 도와줘요!
4: 여기 생긴데?
5: 번개맨!
1: 번개아이, 사건 현장이 어디지?
6: 스페인. 스페인이 검색되었습니다.
1: 스페인. 좋아. 스페인으로 출동. 번개.

0: 놀라지 말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전투.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전투. 스페인 토마토 축제. 매년 8월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에서 열린답니다.
1: 바닥에 떨어진 토마토로 피자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0: 토마토 축제는 1944년 토마토 가격이 너무 떨어지자 농민들이 항의의 표시로 토마토를 집어던진 데서 유래한 축제라고 해요. 다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토마토를 으깨서 던지고 토마토 말고 다른 걸 던지면 절대 안 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2: 규칙? 그런 건 난 몰라. 난 춘솔의 악당 이빨 해적님이니까.
3: 이빨 해적?
2: 저 토마토를 딱딱한 돌덩이로 바꾸면 무시무시한 전투가 벌어지겠지? 진짜 좀비들의 전투 말이야. 많이 아프지.
3: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니

0: 여러분, 악당을 물리쳤으니 이제 마음껏 축제를 즐기세요.
1: 세계 비밀수호 대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2: 땡큐 번개맨, 스페인을 지켜줘서 고마워. 가우디가 기프티콘 쏜다.
0: 가우디?
1: 구엘 공원 입장권이 도착했습니다.
2: 번개맨, 그럼 부탁해.
1: 동화의 나라를 닮은 이곳, 바르셀로나에 있는 구엘 공원이에요. 가우디가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을 떠올리면서 만들었다는 집. 파도에 떠밀린 것 같은 파도 동굴. 구불구불 파도 의자. 금방이라도 피웅 튀어나올 것 같은 도마뱀은 쓰고 남은 타일로 만들었어요. 모두 자연의 곡선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0: 와, 가우디 선생님 정말 대단해. 마치 파도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야. 정말 감동인걸? 아! 셀카 한 컷.
3: 셋! 셋! 아잇!
2: 번개맨, 도와줘! 이빨 해적의 복수가 시작됐다!
1: 가우디님이 방을 나가셨습니다.
0: 어? 위험 신호? 이빨 해적, 대체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지? 이빨 해적의 이빨 스타그램?
4: 여기가 어디게? 왕옥수수 먹고 말 거야?
0: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해시태그를 조합해보면 가우디가 만든 왕옥수수 성당. 그래, 바로 거기.
1: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꼭 커다란 옥수수를 세워놓은 것 같죠? 안으로 들어가면 환상의 숲에 들어온 것 같은 신비한 풍경이 펼쳐진답니다. 야자수처럼 쑥쑥 뻗은 기둥. 나뭇잎이 엉켜있는 것 같은 천장. 마치 신들이 사는 정글에 온 듯한 느낌. 스테인드 글라스의 오색 빛깔이 실내를 가득 채우도록 설계된 빛의 성당. 자연과 빛을 사랑하는 가우디의 작품이랍니다.
5: 아니, 저 번쩍이는 금이빨은?
4: 나야, 이빨 해적. 왕옥수수는 내가 먹고 말 거야.
0: 그렇게는 안 되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0: 도망가자!
1: 번개는 스페인을 지켜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초상화 좀 그려봤지. 내가 누구냐고? 그건 곧 알게 돼. 세상을 바꾼 사람들 뮤지컬에서 만나.

0: 번개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스페인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스페인의 햄은 만드는데 2년 이상 걸린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스페인의 햄 하모는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인 후 2년에서 4년 정도 걸어놨다 먹는 음식이랍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최초로 발견한 건 8세 소녀였다. 진짜? 가짜?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1879년 아마추어 고고학자이던 마르셀리노 산스데 사우토올라가 8살 딸 마리아와 함께 동굴 조사를 하다가 마리아가 우연히 천장에 그려진 동물의 그림을 목격했다.

0: 비밀 속에 번개맨. 자유의 여신상과 춤을.
1: 소식 들었어?
2: 요새 뜬다는 슈퍼히어로 말이야?
1: 번개 파워 쏜다는?
3: 흥칫뿡! 번개 파워 따위, 내 파워가 더 세거든?
1: 누구?
3: 해적계 슈퍼 울트라 캡슐 악당 이빨 해적님이시다. 여기에 뭐 훔쳐갈 게 없나? 뚜잉뚜잉! 목표물 발견!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생일 선물!
1: 900만은 절대 안 돼!
3: 도와줘!
0: 걱정 말아요! 번개맨이 꼭 지켜줄 테니까! 번개아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일 선물 어딘지 알려줘!
4: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일 선물이 있는 곳 말씀이십니까? 미국. 미국이 검색되었습니다.
0: 좋아. 미국으로 번개 이동!
4: 북아메리카 대륙에 자리한 미국. 여기는 미국의 화려한 도시 뉴욕이에요.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높은 건물도 많고 화려한 볼거리에 센트럴파크처럼 커다란 공원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랍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자유의 여신상. 아파트 15층 높이에 손가락 한 개가 2m가 넘는답니다. 남자 어른 크기의 손가락. 정말 대단해요. 오른손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왼손엔 독립선언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의 모델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예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우리 닮았나요? 그렇다면 절 만든 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사람? 우리예요, 프랑스인. Happy birthday to you. 미국아, 100번째 생일 축하해. 프랑스가 통 크게 쏜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에

0: 해서 선물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일 선물인 셈이죠.
1: 그니까 그 거대한 선물 내가 훔쳐가려고.
2: 그렇게는 안 되지, 이빨이죠? 어? 그런데 어디로 사라진 거지?

0: 자유 여신상 전망대? 기다려 이빨해줘.
1: 왜? 뭐 왜? 여기다 번개 퍼버 쏘려고? 쏠 티면 쏘아봐. 자유의 여신상이 아야 해도 좋다면.
0: 자유의 여신상을 다치게 할 순 없지. 그렇다면 와. 이봐 이빨의 적. 안 됐지만 넌 반짝이는 금을 놓치게 될 거야. 아마 다른 해적들이 먼저 훔쳐가 버릴 테니까.
1: 금? 어머나 어머나, 나 금 좋아하는데. 금 어딨는데?
0: 오른손에 횃불 말이야. 거기 금이 입혀져 있거든.
1: 아, 어떡해 어떡해. 나 금 열대 된 거 어떻게 알고. 딴 녀석이 가져가기 전에 저거부터 먼저 슈!
0: 지금이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일단 도망! 슝!
2: 우와! 자유의 여신상을 지켜냈어!
3: 역시 K-한류 슈퍼 히어로!
4: 번개맨 반세!
1: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당해봐라! 진짜를 60초 내로 찾아내지 못하면 이 도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내가 마법을 걸어놨거든.
0: 진짜가 어떤 거지? 다 비슷하게 생겼는가? 아, 도저히 모르겠어.
5: 세계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6: 우리가 도와줄게.
3: 자유의 여신상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
7: 일곱 개의 대륙! 힌트 발사!
0: 왕관 이모티콘? 그래! 자유의 여신상이 쓰고 있는 왕관! 왕관이 모두 다르게 생겼군. 첫 번째는 왕관에 뿔이 없고, 두 번째는 왕관에 뿔이 세 개, 세 번째는 왕관에 뿔이 일곱 개. 그렇다면 이 중에 진짜는 일곱 개의 대륙이 숨어 있다고 했으니까 왕관의 뿔도 일곱 개. 그렇다면 진짜는 세 번째. 이빨의 적, 너의 마법은 끝났어.
1: 어떻게 알았지? 야호, 그래.
0: 이제 내 차례다. 용기, 지혜,
1: 멈춰.
0: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안녕 번개맨, 미국을 지켜주는 비밀 수호대원을 소개하지.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I say George, you say Washington. George Washington, 미국 최초, 세계 최초 대통령. 어디서나 최선 다해 노력주의. 어디

I say lean, you say con, Lincoln, Lincoln, 자유의 수호자, 억압에서 해방된 노예, 남북전쟁 승리했어.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미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뉴욕의 맨해튼을 단돈 24달러에 팔았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400여 년 전 강대국이었던 네덜란드는 아메리카를 차지하려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와 경쟁하고 있었는데,
2: 맨해튼을 우리한테 파세요. 유리 구슬이랑 사냥용품을 드릴게요.
3: 맨해튼은 돌섬인데 왜 사려고 하지? 가져가세요.
1: 맨해튼은 아메리카 원주민 말로 돌섬이란 뜻이에요. 원주민들은 당시 가치로 단돈 24달러 정도의 맨해튼을 판 적이 있답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할리우드예요. 우와, 영화에서 본 주인공들이 막 돌아다니네? 어? 어디서 많이 보던... 헉! 이빨 해적?
4: 뭐? 왜? 뭐? 난 영화 좀 출연하면 안 돼? 악당역에 캐스팅되고 말 거야. 나 연기 엄청 잘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1: 올해 최고의 연기, 번개맨.
5: 올해 최악의 연기, 이빨 해적.
6: 미국에서의 모험 정말 대단했어. 또 만나요, 친구들.

0: 그 영웅 번개맨. 번개맨 너만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1: 우와,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지하.
0: 오가.
3: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한 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0: 당장 진행시키지.
3: 자.
4: 암흑보석의 주인.
5: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6: 신기록이네,
7: 번개맨.
8: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7: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8: 찾았어?
7: 드디어.
8: 어디? 찾았어? 어디?
7: 아니, 구정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아이.
8: 두쫀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3: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어,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치,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1: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어때? 거야.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1: 어?
0: 어이가 없네.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키고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티켓 줘야 됐지. 아, 저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0: 대나!
1: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0: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1: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1: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2: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병만 들고.
2: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2: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3: 아,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3: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3: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3: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4: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5: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했거든요.
4: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3: 네.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4: 흥! 저.
3: 계산해주세요.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3: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너 먼저 먹어.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3: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6: 하얀누라는 자기소개하기.
7: 태문정.
0: 한지구.
8: 모범.
9: 연아를.
10: 김대표.
11: 난 노랑이도 사과에서 호랑이랑 고사랑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7: 봉결촌에 서러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결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결쌤!
3: 자, 친구들, 오늘은... 저 친구는? 어제 그 두 쫑크?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12: 네, 선생님.
3: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13: 번개요.
3: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14: 화장실이요.
3: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14: 똥이라서.

0: 멋지다.
1: 근데 왜 반반 달라?
2: 두 얼굴의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아,
1: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2: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1: 응. 뭔데? 2009년 영화.
3: 아, 나 괴물 싫은데.
2: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4: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3: 귀엽다. 난 이게 뭐야.
2: 좀 아쉬워. 붙여봐.
1: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2: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1: 네가?
2: 북극곰이
3: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2: 넌 10년 후에 네 모습.
1: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2: 다시 그려줄게. 누구한테 해줄까? 너? 자기가! 너? 너? 이리 와봐.
5: 가만히 있으라고.
2: 꿈은 무섭지 않아. 오히려 지켜줘야 돼. 진짜 잘 그려줄게. 어?
6: 오. 자, 그만. 자, 뚝.
3: 선생님, 두 사람의 얼굴 망쳐놨어요.
2: 아니, 그게 아니다.
3: 뭐가 아니야? 내 아빠 미워.
6: 아,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자, 괜찮아.
3: 대박.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7: 설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3: 나쁘게 운 거 아니야.
7: 노사랑.
3: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7: 아, 사랑아. 아, 노사랑.
8: 조그마왕님.
9: 어묵 구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0: 지구? 왜지?
8: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9: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0: 시끄려. 암흑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3: 미워. 다 미워.
6: 좀 그 이제 한번 먹어보래.
10: 나는
6: 누구야?
10: 암흑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1: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지.
0: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3: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0: 암흑보석이요?
3: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손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0: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4: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2: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0: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4: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2: 친한 친구? 생겼지, 그럼. 당연.
4: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5: 너?
2: 친구?
4: 어.
2: 아, 누구 이름 되지?
6: 좋겠다. 아빠나 갈게.
4: 오, 그래,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6: 하늘아!
7: 어? 사랑아, 안녕?
6: 응?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7: 어? 할 얘기? 뭔데?
6: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7: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6: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0: 자, 친구들 안녕.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0: 아, 친구들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7: 아, 그게 아니고요.
6: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나 알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봐,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할까?

0: 과묵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 팀 할래요.
2: 그래?

0: 사랑이랑 하늘이랑.
1: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너 나랑 한 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아, 싫냐고!
2: 아니, 그건 아닌데.
1: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0: 아, 그러면은?
3: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좋은 생각.
4: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0: 그렇지?
4: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1: 네, 좋아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4: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0: 완성됐나요?
5: 네, 네, 선생님!
1: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척,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맞아, 이건 지구예요.
6: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2: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1년에 137일 굶는데 빙하가 녹아서.
1: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6: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1: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2: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근데 사랑이가...
1: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4: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1: 어, 한번개 쌤.
4: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2: 그런 거 같아요.
1: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맞아, 그럼 되는데.
4: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1: 통했습니다.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암흑의 눈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가자.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1: 깜짝 놀라 지구인?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0: 당장 내놔안
1: 멈춰. 내가 10명 묶인 주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3: 가까이 있어 보니까 아무 보석이 아닌 것 같아.
4: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3: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4: 어떡하지.
1: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5: 제가 풀어드리죠. 자, 이게

0: 니들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1: 그건 비밀이지. 가더라.
2: 경계 쉔드.
0: 경계
2: 컬러.
0: 괜찮니? 다친 애가 없어?
1: 네.
0: 다행이다.
3: 더 악당들.
4: 어? 동기회 뒤에.
5: 공포의 똥폭탄. 뒤에.
3: 어, 안 돼. 악당들아.
6: 뭐지? 내가 생각한 일이 됐어.
0: 너희들.
7: 저 녀석들 암흑 보석을 찾는 건가?
8: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3: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8: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3: 같이?
9: 둘이?
3: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야 오래 놀지.
8: 같이 가.
0: 어, 사랑아, 실내 와.
3: 아, 맞다. 번개쌤.
0: 응?
3: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0: 아까 뭐?
3: 아까 번개였는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10: 오늘이 무슨 날?
11: 정정당당 우승하는 날!
3: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6: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3: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을?

0: 고약한 방귀 냄새의 정체.
1: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2: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배가. 누나! 누나! 누나!
0: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냄새! 고약해!
2: 고약하네!
0: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야?
2: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
2: 응? 누나도 모르지?
0: 어? 모르게 뭘 몰라?

0: 문화 호기심 잡지 엄청 많다.
1: 이 정도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네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1: 자, 이얍. 어? 여기가 어디지? 아우,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쉬, 다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1: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아, 나으리,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으리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1: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2: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1: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3: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4: 알아내랍시다.
3: 당장 출포해 대장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4: 평화를 되찾으랍시다.
5: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1: 그러니까 대장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2: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6: 범인을 잡기 위해서.
1: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아씨,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냐?
2: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1: 그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3: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1: 대장마을에 가스라면
2: 방자.
1: 뭐?
2: 는 나고? 응. 그 아니 방귀 아닙니까?
3: 맞아, 방귀야.
2: 누구십니까?
3: 나는 이 대장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2: 오, 목격자, 목격자.
1: 목격?

0: 뱅님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1: 당장 고약한 방귀를 초포하라.
0: 뭐해?
2: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0: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3: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왜못 열어? 왜 못
1: 열어?
2: 당장 열라!
3: 이러지도 마시오!
4: 고약한 방귀들이 활약금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이게 숨어 있었어.
5: 그 대장 셰프님도요?
4: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초포하여 주세요.
5: 내가? 무서운데?
4: 예?
2: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6: 그대가 항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1: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녕 모르시오.
2: 허? 사방사방 화가 난다. 방귀 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다 비켜.
3: 이 고약한 방귀 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학문을 열어줄 순 없어.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7: 네, 방귀 대장님.
1: 방귀들이 날 뛰기 시작했어.
3: 제발 멈추시오.
8: 아이고 배야.
1: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플 것이오.
4: 어떻게 좀 해보세요.
5: 내가? 나 무서운데.
4: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5: 뭐 하는데?
3: 아메고사 출두요!
1: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9: 아메고사?
1: 갑자기?
2: 어디?
3: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1: 봐봐! 방귀들은! 들어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4: 초포하라!
1: 초포하라!
2: 에고, 잡혔다!
1: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2: 이야, 너 연기 잘한다.
9: 소름!
1: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5: 나 암행어사 맞는데 그치, 맞잖아.
4: 암행어사.
2: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5: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어떻게 된 거지?
4: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5: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9: 아맹어사인데.
3: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1: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마을은 고약한 방귀로 가득 찬 거 아니오?
5: 네?
10: 야호!
11: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3: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고기.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휴,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하거라.
1: 네, 부장님!
0: 어서, 자자. 아이고. 조심 조심.
2: 어서들 오시.

0: 아이,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일단 가. 대장 세포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0: 발에 고기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서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니,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삐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니,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3: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유해균이다.

0: 부르다 배부르니까 이제 밤.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를 뿜뿜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뛰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최고 딱지다.
5: 고기가
2: 살아났다.
5: 나으리, 이 방사만 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1: 진짜 암행어사였어? 헐.

0: 방귀 제거 작전!
1: 뭐라고? 내 방귀 냄새가 고약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0: 그래, 호떡이도 고기 반찬만 엄청 좋아하잖아.
1: 그렇지.
0: 고기 반찬 먹을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잖아.

0: 버섯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고
1: 어머나
0: 대장에 유해균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면
1: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지. 유해균 미워 미워 미워. 헤이.
0: 아우 여전히 고약해.
1: 누나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지?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이번에도 역시 방귀 딱지가 필요해. 호떡아, 내가 가서 왜 네 방귀 냄새가 아직도 여전히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2: 그래,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3: 아, 그것이
0: 여기는
3: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0: 그러하옵니다, 뇌님.
3: 아, 그렇답니다.
0: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2: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3: 없애랍신다.
2: 유해균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3: 조치하랍신다.
0: 받겠습니다.
4: 암행어사 출두요.
5: 과략근 문지기가 학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0: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5: 아니, 이것을 통과해도 좋다는 뜻의 통이 아닙니까?
0: 그래 맞다. 뇌님의 명령이 없어도 이 서찰만 있으면 똥이든 방귀든 언제든 학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3: 방귀 대장님!
6: 암행어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봅니다.
7: 뭐해? 도망쳐!
6: 도망쳐!
5: 고약한 방귀 녀석들이! 안 보입니까?
0: 다들 어디로 갔지? 관략관 문지기!
7: 금유중, 이상무! 암행어사 나으리!
0: 그래! 그 고약한 방귀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이냐?
7: 그게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0: 어서 찾아보거라!
5: 네, 나으리!
0: 빨리!
7: 에이, 굳이 뭘 찾습니까? 이 고약한 방귀들이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학문을 열어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만!
0: 에?
7: 혹시 거기로 간 것은 아니겠지요?
0: 거기라면 어디?
8: 혈장 체크! 혈장 체크! 혈장 체크!
7: 깜짝이야!
8: 이 고약한 냄새! 누구시오?
7: 나는 방귀 대장이요.
8: 방귀 대장이라면 대장 마을에서 왔구려.
3: 혹시 도망친 것이요?
7: 도망이라니. 관략근 문지기가 학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8: 도망 맞는데?
3: 맞네 맞아.
7: 학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소.
3: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7: 그곳으로 나를 당장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르.
3: 호떡이 몸에 드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8: 그게 좋겠소.
3: 따라오시오.
8: 혈장
3: 척혈구.
8: 혈장
3: 척혈구.
8: 혈장. 대님.
6: 누구요?
3: 방귀라 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팬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8: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주십시오.
6: 그러는 게 좋겠어.

0: 대장 마을에 있던 방귀가 핏줄을 타고 폐로 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1: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2: 헛!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3: 뿡뿡뿡뿡뿡뿡뿡. 어? 여기가 어디지? 어?
4: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5: 에헴 에헴 에헴! 무슨 일이냐? 응? 어?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4: 네! 간대감님! 분해! 분해! 분해! 분해!
3: 뿡! 뿡! 뿡! 뿡!
4: 어우!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5: 몸에 나쁜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4: 네! 간대감님! 해독! 해독! 해독! 해독!
3: 뿡! 뿡! 뿡! 뿡!
4: 해독도 되지 않습니다! 아, 대체 누구시여?
3: 뿡! 나? 방귀입니다!
4: 방귀? 대장 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5: 방귀가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3: 내님! 내님! 내님! 내님! 방귀가 간대간 수락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4: 왜이야! 아니! 아미 온거 샀는 대체 뭐라고 있단 말인가!
3: 흐트렸다! 대님, 스트레스입니다.
4: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아메거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3: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0: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그래서 방귀가 간대가님께 갔다면?
1: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6: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0: 그래!
7: 가라! 예.
8: 환영하오! 어서오시오!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이는 곳이요!
9: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7: 아니, 방귀! 아, 왜 여기 있어?
9: 아니, 노시오! 똥과 함께 못 나가면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7: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방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8: 오줌 발송!
7: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으리!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0: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3: 방귀, 방귀, 방귀!
7: 나으리!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약한 방귀는 다 사라진 거 아니었어? 여봐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7: 네, 나으리!
0: 빨리 가!
7: 예, 예, 빨리, 빨리!
0: 잡아오라!
3: 방귀, 방귀, 방귀!
7: 나으리,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사옵니다!
0: 그래, 잘했다,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1: 이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도리온데.
7: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10: 예?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1: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10: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7: 사실이요?
1: 사실입니다.
0: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3: 유행인 주인님! 저리가! 저리 가라고!
0: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해균!
3: 아니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약한 방귀를 뛴다지!
0: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3: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 있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뛰지 않을 도리가 없소.
0: 얘 방귀야. 아니 그 방자야. 당장 유해균을 주포하라.
7: 네, 나으리.
11: 유해균 계속 꺼라.
1: 나으리. 아이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12: 안 됩니다, 대장 스포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0: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13: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12: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앙.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야!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7: 깨꼬다.
1: 나으리,
7: 유익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1: 나으리,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0: 아니, 어떻게?
1: 변비통에 섬유질을 붙이고
13: 됐어?
1: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금 문제는 학원을 여시오.
14: 네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0: 여기 있어!
14: 네님이 허락한다는 서찰 통일이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1: 도와주시오.
0: 도와줘.
3: 나도 나간다.
0: 고약해라.
7: 똥 배출 성공입니다.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0: 좋아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1: 안녕하세요.
0: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모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과학을 엄청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게 호불호가 꽤 갈리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쉽고 재밌게 과학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 방법 알려주실 원승현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원승현입니다.
0: 맞습니다. 우리 과학 학생들이 왜 그렇게 좀 어려워하는 걸까요?
1: 과학이란 게 눈에 안 보이는 걸 배우는 학문이라서 그래요.
0: 아오.
1: 공기, 뭐 태양계, 화석.
0: 네.
1: 그런 안 보이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배워야 되는 학문이라서 되게 어렵습니다.
0: 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1: 두 번째로는 네. 사실 과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정답을 맞추는 과목으로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과학이란 게 정답에서 시작하는 과목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하는 과목이거든요.
0: 네.
1: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있다가 쉬고 있다가 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떨어지는 걸 보고서 중력이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0: 네.
1: 그런데 이제 만약에 뉴턴이 중력이란 걸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0: 그럼 이제 그냥 사과 맞고 아야! 아 이거 사과잼이나 해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1: 그쵸. 네. 아프죠. 네, 네 아프네 하면서 끝났을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중력이 없어요.
0: 세상에 중력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1: 네. 그러네요. 과학의 발전은 이렇게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0: 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으로 과학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볼 수 있다는 거죠.
1: 그러면 저희가 네. 이제 질문해봐 이렇게 네. 하면 질문하기 좀 어렵잖아요.
0: 아, 그러면 너무 막막하죠.
1: 에.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써보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AI가 질문을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해볼 거예요.
0: 오, 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AI한테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군요.
1: 네. 아. 이게 누구인지 지칭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0: 네.
1: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에 맞게 네, 질문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 초등학생인데 오늘 학교에서 지층과 화석을 배웠어. 그런데 솔직히 뭐가 궁금한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더 궁금해질 수 있게 만약에라고 시작하는 질문을 3개 정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0: 아, 만약에로 시작하는 질문 3개?
1: 네.
0: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1: 네,
0: 그렇죠.
1: 그게
0: 중요한 거죠.
1: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지침을 추가할 거예요.
0: 네.
1: 인터넷에 검색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질문은 빼죠.
0: 네.
1: 내가 직접 상상해서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이 좋아. 두 번째로는 질문마다 내가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씩 더 붙여줘.
0: 아, 또 이렇게 꼬리 질문을 네. 달라고 하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0: 네.
1: 짜잔.
0: 오! 오, 이렇게 네. 딱 카드로 만들어주는구나.
1: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됐죠.
0: 네.
1: 네. 성범 씨가 뭐, 여기서 궁금한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0: 만약 내 방이 오늘부터 지층처럼 차곡차곡 쌓인다면, 100년 뒤에 파보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먼저 꺼내게 될까? 그러면은, 시간 지나도 땅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뭘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1: 그쵸.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질문에 내 방 물건 중에서 100년 뒤까지 남아있을 건 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뭘까.
0: 우와.
1: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또 해주게 됐죠.
0: 아우, 그러네요. 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의 길을 잡아주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냥 얼핏 생각해봤을 때는 좀 자연에서 유래된 것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갈 것 같고 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옷 막 나일론 섬유,
1: 네.
0: 막 플라스틱, 인공 합성물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만약에 돌들이 권투 대회를 한다면 누가 우승할까?
1: 네,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나 네. 돌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돌들이 서로 다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런 돌들이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길까? 누가 더 강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줬어요.
0: 근데 이런 돌들이 또 서로 권투 대회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1: 그쵸.
0: 누가 가장 셀까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
1: 자, 그래서 제가 네. 돌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2: 아, 진짜 네. 돌을 갖고 오셨군요.
1: 네. 네, 다른 돌을 가져와 봤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네. 네, 그런 이제 돌들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이암.
0: 이암.
1: 네,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돌입니다.
2: 약간 부드러운 돌이죠.
1: 네,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렇게 조금 표면이 매끈매끈하죠.
2: 어, 그리고 이렇게 뭐 묻어나네요.
1: 어, 네.
2: 클레이처럼. 네,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건 현무암이에요.
2: 이거 여러분들 제주도 가서 많이 보셨죠? 돌 하르방 만들어지는 그 돌입니다.
1: 네. 그래서 얘네 둘이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2: 아, 이거 둘 다 약해 보여요, 솔직히 말해. 구멍이 송송 나 있고, 네.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뭐가 묻어 나오니까 약해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돌하르방 네. 돌을 믿겠습니다.
1: 여기 힌트 보시면 네. 두 돌을 부딪혀 봤을 때 자국이 남는 쪽이 더 약한 돌이래요.
2: 아, 힌트가 또 있구나.
1: 네. 네. 딱.
2: 와. 다르네.
1: 뭐가 계속 떨어져 나오죠.
2: 네. 네. 한 친구가 계속 이 부스러기를 흘립니다. 빵 조가리처럼. 이암이 상처가 열심히 나고 있어요, 지금.
1: 그럼 둘이 권투대회를 한다면?
2: 네.
1: 네.
2: 현무암이 이겼다.
1: 했다. 이렇게 실험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거, 어디서 구하죠?
2: 제주도 가야죠.
1: 아, 제주도 가셔서.
2: 진흙 뻘밭에 가서 캐야죠. 이암 캐야죠.
1: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여기저기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우리가 AI를 활용하게 되면 얘네들을 쉽게 네. 네, 집안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 어떻게?
1: 시작은 나 초등학생인데로 시작을 합니다. 돌에 대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줘. 우리는 두 단계로 만들 겁니다.
2: 네,
1: 그래서 단계. 두 단계로 만들고 싶어. 1단계는 돌이 부딪혀서 누가 더 단단한지. 네, 2단계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 네, 이런 걸 이제 써주게 됩니다.
2: 아, 그래서 돌들끼리 권투대회 열어서 1등도 매겨보고 순위도 좀 매겨보는 게 1단계고
1: 네.
2: 2단계는 우리가 그 대결시킨 돌들이 좀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지를 좀 지역과도 연결을 시켜보는 게 2단계라는 거군요.
1: 네, 그렇게 하면 또 학습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죠. 과학 게임. 자, 여기 나오는 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해줘.
2: 네.
1: 돌마다 특징이 딱 보이는 그림도 그려줘.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게임을 잘 만들려면 뒤에 이제 적어줘야 돼요. 먼저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시작해줘. 다 만든 다음에 과학적으로 틀린 게 있는지 너가 스스로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줘.
2: 아오.
1: 자, 그러면 쭈루룩 만들고 있죠. 이렇게 네. 이제 할 일 목록도 얘가 만들었습니다. 자, 결과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2: 네. 아, 잠깐만. 돌돌 배틀 탐험대. 이렇게 이제 이름까지 귀엽게.
1: 자, 그러면, 자, 여기 부제가 있죠. 누가 제일 단단할까? 부딪혀보면 알 수 있어. 네. 아까 카드하고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소리도 나와요.
2: 우와. 그쵸? 귀여워.
1: 네.
2: 이암이 있고, 석회암이 있고, 한번, 꽝 부딪히기. 이암, 쪼개짐.
1: 네.
2: 석회암, 사암. 석회암, 쪼개짐.
1: 네.
2: 아, 사암, 쪼개짐.
1: 그럼 아까 해보셨던 것도 해보셔야죠. 네. 아까 이암하고, 현무암. 현무암이 이겼네요.
2: 그럼 여감 현무암은 어떻게? 현무암 생각보다 센데요?
1: 네, 되게 세죠.
2: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무시했더니. 현무암 화강암.
1: 또 여기에서는 화강암이 이겼습니다.
2: 이기고.
1: 네.
2: 아, 석영이 이렇게 강했던가요?
1: 되게 강한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주세혁이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1: 네.
2: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네.
1: 그러게요.
2: 자, 석회암, 화강암, 현무암.
1: 그 다음에 현무암 좀 셌죠?
2: 네.
1: 그쵸.
2: 여감, 사암, 석회암, 이암. 요렇게 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2: 맞겠지?
1: 네.
2: 한 개만 제자리야. 남당들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서
1: 네.
2: 정답 선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자,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2: 오, 아, 이제는 이 돌들을 위치를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1: 네, 그렇죠.
2: 와, 쉽지 않다.
1: AI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정보도 넣어줬어요. 자, 화강암.
3: 화성암. 화성암이 이제 그 어쨌든 화산에서 비롯된
1: 네.
3: 돌이라는 거죠.
1: 그러면 여기 이제 정보가 쭉 나오고 어디에 많을까?
3: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하얀 바위 봉우리로 유명한 산은 어디일까? 서울에 있는 서울산이 하나밖에 없네. 북한산.
1: 와우.
3: 이렇게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구나.
1: 네.
3: 그리고 현무암은? 맞네요. 네. 와, 신기해. 너무 재밌어요.
1: 아,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3: 모든 과학 지식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 게임처럼.
3: 네.
1: 그렇죠.
2: 야, 이렇게 한번 우리가 AI를 통해서 과학 지식을 한번 직접 실험까지 만들고 게임으로도 만들어 봤는데요. 배우다 보면 특별히 네. 이해 안 가고 특별히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죠. 그냥 느끼기에.
1: 네.
2: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한해서 이렇게 AI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건 너무너무 추천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분들이 꼭 잘 배우

0: 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재밌는 세계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든 공부는요, 모든 열정은 호기심과 질문에서 나온다는 거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어 쓸 일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영어라고 하는 건 저는 단어가 기본인 것 같아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의 폭도 넓어지고 들었을 때 이해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와 함께 재미있는 영어 공부 해볼 건데요. 그 공부 도와주실 김지원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와 AI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지원쌤입니다.
0: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뵙게
1: 됐는데. 오랜만에 또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0: 재밌는 영어 시간. 저 영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단어가 사실 외우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학창시절.
1: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영단어를 오래 기억하고 또 재밌게,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학습할수록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랑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0: 아, 오늘 강의는 저도 특별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걸 해보면 될까요?
1: 여러분 평소에 유튜브 영상 꽤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0: 네, 너무 많이 봅니다.
1: 네, 근데 그 유튜브 영상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들 아마 여러분들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본 그 영상을 재미를 넘어서 그 안에서 봤던 단어를 직접 한번 유튜브에서 뽑아가지고 외워도 보고 플래시 카드도 AI로 만들어 보는 걸 먼저 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게 될 AI 툴은 제미나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EBS에서 재미있게 봤을 만한 영어 동화가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볼 겁니다. 이 유튜브 영상의 주소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미나이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플래시카드 만들고 단어 뽑아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프롬프트 한번 써볼 건데, 자, 선생님은요 요렇게 프롬프트를 써보았습니다. 위 유튜브 영상에서 핵심 영어 단어 10개를 뽑아달라고 했고요. 네. 각 영단어를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설명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단어가 있고 설명만 있고 하면 좀 공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0: 그렇죠.
1: 전 또 선생님이니까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영어 단어뿐만 아니고 한국어 뜻,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가서부터 너무 중요한 영영풀이, 그리고 해당 단어가 들어간 예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넣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플래시카드 퀴즈를 만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캔버스라는 기능을 켜두었어요. 네. 우리 한번 봤었던 기능인데요. 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요 친구를 켜게 되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직접 좀 클릭도 하고 재밌게 좀 놀아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0: 오, 뭐가 나왔는데요?
1: 네. 네, 뭐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뭔가 vocabulary notes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노트가 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 퀴즈까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프롬프트대로 나왔죠?
0: 네.
1: 영어 단어 뽑았고, 한국어 뜻 나왔고, 영영풀이 나왔고, 예문도 나왔습니다.
0: 영영풀이까지, 어허.
1: 여러분,
0: 그랬으니까.
1: 영영풀이가 귀찮을 수 있어요, 보기. 네. 안 보고 싶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중학교에 가서 실질 학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에도 이 영영풀이를 보고, 그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원래 영어 공부에서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영영풀이를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미래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요. 자, 이렇게 The Elephant's Child라는 제목이네요. 핵심 영단어 10선 해가지고 10개의 영단어를 뽑아주었습니다. 오, 실제로 뭐 이런 거 set off 이런 거 굉장히 교과서가 좋아하는 find out 너무
0: 많이 봤다.
1: 네, 너무 많이 본 이런

0: 그런 친구들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뜨죠. 열기 누르시면
1: 오호라, 오호라. 이번에는 퀴즈가 나오게 퀴즈다. 됩니다.
0: 자, 그래서 다음 중 두 가지 색을 가진이란 뜻을 가진 영단어는 무엇일까요? 알면 은 누르시고 모르면 힌트를 누르십시오. 힌트에 자전거의 바이스클의 바이가 뜻하는 게 둘이래요.
2: 두 개 다 마이 컬러들을 고르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마이 컬러 나오고 이렇게 해설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맞춰보.
2: 이렇게 알려주는 건 되게 재밌네요. 그쵸, 아이가 그쵸.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0: 거. 정확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또 이렇게 뭐 일단은 눌러볼까요? 아무거나? 아니겠죠. 답 이렇게 네. 나오고요.
2: 파이썬이 네. 비단뱀이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저 코딩할 때 정말 많이 썼는데 그쵸. 이게 비단뱀이었군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네네. 우리 지금 이렇게 맞추고 틀리고에 따라서 이렇게 OX 지금 X가 몇 개고 이렇게 맞은 게 몇 개인지도 나오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요 안에 맞죠? 보이죠 여러분? 네. 우리가 방금 전에 넣었던 영상이 뭔지가 여기에 있고요. 네. 누르면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2: 바로 볼 수가 있네요.
0: 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나왔던 건지도 확인을 해가면서 한번 또 쭉 보고 그 다음에 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 영상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정말 알차게,
2: 알차게
0: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2: 그쵸? 이렇게 스토리와 함께 제가 그쵸? 기억을 하다 보면
0: 정확하죠.
2: 이 기억이 정말 오래 갈 것 같아요.
0: 정확합니다. 네.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게 이 방법의 특히나 큰 장점이겠죠. 선생님은 여기서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간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공부에 게임이 결합이 되면 정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게임하는 것처럼 단어를 또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 친구가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만 말해도 그 목적에 맞는 어플 게임 같은 걸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먼저 필요한 건요. 이 오늘 나왔던 이 영단어 10개 있잖아요. 네. 요거를 가지고 진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러려면 이 자료가 필요해요.
2: 네.
0: 그래서 드르르르르르르 끝까지 드르륵 하면 오 끝났다. 여기까지 나오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미나이 새 창을 열어줄 거예요. 새 채팅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드르르르륵 해왔던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와 계속 자료가 나왔죠?
2: 네.
0: 자, 이 상태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뭐다? 영어 단어 자료만 준 것이다.
2: 네.
0: 이걸로 어플 만들어달라는 건 따로 얘기하겠죠?
2: 네.
0: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프롬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초등 고학년용 영어 단어 학습 어플을 만들어달라고 한 거고요.
2: 네.
0: 10문제를 진행할 거고 네. 정답 4개 중에 1개를 고르는 방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보상 지금 게임이니까 우리 또 문제 풀고
2: 뭐가 그쵸? 있어야 또 힘이
0: 네.
2: 납니다.
0: 네. 그 뭐를 여기서 선생님은 한번 보물상자라는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상자가 좀 시시하다 하면 다른 걸 넣으셔도 좋아요.
2: 네.
0: 자 그렇게 하고 맞출 때마다 금화를 한 개에서 다섯 개 랜덤 지급하는 걸로
2: 어허. 아 정해진 개수를 주는 게 아니라
0: 우리가 게임하면서 틀린 단어가 있다면 단어장에 자동 저장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틀린 것만 다시 푸는 기능도 꼭 필요하겠지요. 자 이렇게 할 거고 요 아래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로컬 스토리지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방금 전에 게임한 기록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세 개를 맞고 한 개를 틀렸어.
2: 네.
0: 근데 이런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해줘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 나왔다 다시 들어오면 다시 1단계부터 해야 돼요. 제일 싫죠.
2: 그런 거는 정말 싫어요.
0: 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친구를 넣어둔 겁니다.
2: 네.
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엔터 누르면 이제 이 친구가 또 뚝딱뚝딱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영단어 앱을 만들어줄 겁니다.
2: 아, 신기하다. 뭔가 나왔어요.
0: 좋습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자, 제목이 확실히 Elephant Child에 맞게, 뭔가 귀엽고 신선한 친구가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 영단어 게임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선생님이 한번 직접 해보시죠.
2: 좋습니다.
0: 뿅뿅.
2: She likes to 땡땡땡 up on the sofa with a good book.
0: Oh my god, 좀 어려운데요?
2: She likes to. 이거밖에 될 게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0: Curl. 요거는 약간 몸을 이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 머리에 컬을 준다고 하잖아요.
2: 네.
0: 꾸불꾸불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2: We need to 땡땡땡 early to avoid the traffic. 이거는 뭔가
0: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2: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체증 실내기 싫으면 네. 빨리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0: 그렇죠. 빨리 출발해야 된다 정도로 맞겠죠.
2: 그러면 어울리는 게 set off

0: 수가 되겠습니다.
1: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 네. 그 말을 얻게 되는 이런 좋습니다. 방식의 아, 게임입니다.
0: 그럼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1: 예. 학습 완료에서 떴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홈으로 돌아가게 하면 네 단어 짱 보기를 클릭하면요. 오늘 틀렸던 어? 단어들이 우와. 나오게 됩니다.
0: 우와. 우와. 아, 요렇게 제가 좀 헷갈렸던 것들이 모여있네요.
1: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예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의 영영풀이도 지금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풀기, 틀린 것만 다시 풀기 누르면요. 실제로 틀린 것만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우와.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지금 그리고 있다. 위에 금화가 이렇게 쌓이고 있잖아요.
0: 네. 네. 혹시 뭐 나중에 뭐 엿으로 바꿔먹는다든가
1: 스스로와의 약속도 해볼 수 있고요.
0: 맞습니다.
1: 내가 금화 100개 모으는 날에는 뭐 친구들이랑 마라탕을 먹으러 가겠어. 뭐
0: 아,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1: 가능하죠.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재미있게 그럼으로써 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하는 영단어 공부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0: 나중에 재밌었다면 본인 더 변형해서 막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해볼 법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1: 안녕!

0: 데뷔와의 일전.
1: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0: 좋아, 한번 해볼게. 랩터 점. 하, 신입치곤 제법인데. 메이야 메이야 랩터 스파이크.
1: 루시오, 네가 이겼어.
2: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1: 전 배틀에서 이긴 거 축하해.
0: 다들 고마워.
3: 축하해, 루시오.
4: 와, 진짜 잘했어.
5: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저런 녀석이 전설의 다이너스터일 리가 없잖아. 절대 불가능해.
1: 그게 네 새로운 스킬이야?
0: 그런 것 같아. 스티븐, 다친 데는 없어?
2: 당연하지. 그리고 난 이 결과 인정 못해.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뒤통수 조심해라.
1: 내가 뭘 했어? 쟨 답이 없다니까. 오늘 배틀 정말 최고였어.
0: 근데 스킬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거야?
1: 그거. 각각의 다이노스터가 가진 고유한 기술이 스킬이야. 레벨이 충분히 오르면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가 있어.

0: 그리고 스킬을 전부 다 모으면 그땐 최강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지.
1: 최강 다이노스터가 된다고? 그러려면 스킬을 얼마나 모아야 해?
2: 제나!
0: 오빠! 빨리 숨어!
1: 어디에?
3: 또 여기 있었어?
0: 이런 낡고 지저분한 창고에는 어쩐 일이야?
3: 왜 그렇게 당황해? 숨기는 거라도 있어?
0: 숨기긴 내가 뭘 숨겨. 새로운 춤을 연습 중인데 남들한테 보여주긴 창피해서 그랬지.
1: 뭐가 뭔지 모르겠네. 스티븐도 다이노스토라고? 델비랑 오즈는 어디 있는 걸까?
4: 우와, 정말이야?
1: 우와. 안녕, 얘들아!
5: 루시오! 왔어?
0: 네가 스티븐을 이겼다니?
6: 제 말로는 제이미나고도 배틀을 했다던데, 그게 정말이야?
1: 아마도?
7: 대단하다!
8: 웃기시네! 루시오는 속임수를 쓴 거야! 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0: 스킬을 몇 개나 갖고 있어?
5: 오늘도 배틀할 거야?
7: 제이민이랑 재대결 안 해?
4: 언제 할 건지 제발 알려줘.
8: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델비는 절대로 못 이겨.
7: 뭐? 델비? 어디 있는데?
8: 그야 옆반 교실에?
7: 그거?
1: 델비!
3: 뭐 하는 거야?
1: 미안, 내가 좀 급해서. 델비 어딨어? 이 안에 있어?
3: 델비? 대결하러 온 거야?
1: 설마! 난 친구가 되려고 온 거야. 교실 안에 있어?
0: 친구라고?
1: 델비! 정말 오랜만! 아니, 만나서 반가워.
0: 넌 누구야?
1: 난 루시오야. 너랑 같은 다이노스터고.
0: 나한테 도전하러 온 거 아니면... 괜히 귀찮게 굴지 마.
1: 델비! 기다려! 내 사전에 포기란 없지! 친구 만들기 작전 제대로 시작이다!
0: 엄마가!
1: 델비! 힘내! 막을 수 있어! 앞을 봐!
0: 여기. 조용히 좀 하지!
1: 맛있게 드세요.
7: 여기요?
0: 이걸 다 먹으라고요?
1: 친구를 위한 특별 서비스야.
0: 정말 이상한 녀석이야.
1: 안녕? 정말 나랑 친구 안 할래?
0: 난 친구 필요 없어!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겠지?
1: 델비! 잠깐만! 델비, 기다려!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친구의 친구의 친구 할까?
0: 몇 번을 말해, 난 관심 없다니까.
1: 좋아, 그렇다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0: 신의 한복판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1: 어서 가자!
0: 나한테 온 알람이거든. 넌 끼어들지 마. 다이노 슈트! 변신! 하!
1: 잠깐만! 나도 같이 가!
0: 안킬로 해머 리스트! 어서 여기서 피하세요.
7: 고마워요 다이노스터.
0: 안킬로 해머!

0: 델비, 괜찮아?
1: 말했잖아, 상관하지 말라고.
0: 기다려.
1: 난 초보는 절대 안 당해.
0: 저 녀석은 나한테 맡겨. 그런 공격은 나한테 안 통해.

0: 헌터필드 확장!
1: 어, 안 돼!
0: 엠버 스트라이크! 출격!

포기 안 하시겠다. 좋아. 안킬로 해머.

0: 경험치를 꽤 많이 얻었네. 임무 완료!
1: 어떻게 된 거지?
0: 그래, 그래. 착하지.
1: 델비!
0: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1: 난 도와주려고 한 거야. 우린 친구니까.
0: 친구 아니거든. 네 도움도 필요 없고.
1: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좋아. 그럼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델비가 최강을 꿈꾸는 이유. 너 정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좋아,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1대1로 붙자고.
0: 방금 전까지 친구 어쩌고 한 건 핑계였구나. 좋아, 나도 이게 더 편해. 뭘 꿈을 가려. 어서 공격해.
2: 루시오, 델비랑은 배틀 안 할 거라고 했잖아.
1: 하지만 델비가 계속 못되게 구는걸. 나도 더는 못 참아.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좋아, 어디 해보자고! 랩터 킥!
0: 다이노 슛! 변신! 앙킬러 펀치!
1: 뭐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랩터 킥! 랩터 스파이크!
0: 빠른 게 다가 아니라고? 역시 별거 없는 녀석이었잖아.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1: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0: 이제 다이노 쉴드로 가자.
1: 잠깐만! 멈춰! 나랑 다시 대결해!
2: 루시오, 이제 그만해.
0: 그런 실력으론 아무리 반복해서 대결해도 결과는 똑같아. 비켜, 브라키오한테 밟히고 싶지 않다면.
1: 다음엔 절대 안 봐줄 거야.
3: 델비, 오늘도 왔구나.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 구조야. 무리하는 거 아니니?
0: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별거 아니에요.
3: 델비.
4: 루시오! 왜 이렇게 늦었어? 세상에!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1: 델비랑 다이노 배틀을 하고 오는 길이야. 결과는 보다시피 이렇게 됐고.
4: 안으로 들어가자. 델비랑 붙어서 이 정도밖에 안 다친 거면 거의 기적이라고 봐도 돼. 나도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고 한번 도전했다가 완전히 깨졌거든. 다신 안 해.
1: 최강 다이노스터가 뭐길래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되고 나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어?
4: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다이노스터를 한 거야? 최강의 퀀텀 다이노의 힘을 얻어서 멀티버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최고로 강한 영웅이 될 수 있지.
1: 정말이야? 그럼 나도 원래 살던 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단 거네? 아파.
4: 진정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모두가 그 힘을 노리고 있거든. 난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 그 힘을 원하지.
1: 그럼 델비도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게 꿈이라서 그렇게 열심인 거야?
4: 맞아. 델비는 더 간절해. 3년 전에 거대한 터널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거든. 그때 데이비 아빠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던 중에 퀀텀 터널에 휩쓸렸대. 데이비는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서 아빠를 찾고 싶어 하는 거고.
1: 제나.
4: 어?
1: 나 숨 막혀.
0: 중앙 교차로에 있는 걸 봤다고 했다는 거지?
5: 그래, 맞아. 근데 안 보이네. 그냥 돌아가자, 데이비.
6: 어서 잡아!
0: 잠깐. 이 골목부터 확인해보자.
1: 잡았다.
7: 이게 퀀텀 다이노였으면 우린 떼부자가 됐겠죠, 대장?
6: 어서 움직여.
0: 찾았다.
8: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2: 이따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요?
6: 이런! 다이노스터잖아! 다이브라!
8: 하! 안킬로 해머!
0: 순순히 항복하는 게 어때?
9: 대장! 이쯤에서 그냥 항복할까요?
6: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조건 작전대로 간다!
2: 네, 대장! 나와라! 오뚜기 로봇!
0: 이건 또 무슨 유치한 장난감이야?
2: 어떠냐? 다이노스터를 혼내주려고 만든 우리의 최강 로봇이다!
0: 하여간 유치하긴. 내가 산산조각을 내주지.
8: 안킬로 해머 슛!
6: 하하! 어때, 델비? 이젠 너 정도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5: 저 로봇은 공격받은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0: 그럼 더 강하게 공격하면 돼.

0: 공격을 할수록 우린 더 강한 힘으로 되돌려지지. 어뚜기 반칙!
1: 중앙 교차로에 아기 공룡이 나타났대. 근데 델비가 먼저 도착한 모양이야.
2: 어? 델비? 나도 가봐야겠다. 퀀텀 다이너 파워! 다이너 슈트 변신!
3: 이번에도 끼어들면 델비가 화낼 텐데.
2: 이제 델비 사정도 알았고, 무엇보다 혼자 두긴 너무 위험해.
0: 어뜨기 펀치!
4: 안킬로 해머 블리스!

0: 제대로 한방 먹였네요.
1: 응? 이제 확실히 끝내주자고.
2: 또 공격당하면 세트가 강제로 해제될 거야.
0: 멈춰!
3: 뭐야? 전에 마주쳤던 그 다이노서잖아.
0: 안녕, 오랜만이야.
3: 저 녀석 왜 저렇게 빨라?
0: 데뷔! 공격할 준비해!
3: 지금 장난해?
0: 이 녀석을 멈출 방법이 있어! 잘 보라고!
1: 뭘 하려는 거지?
0: 내쳐! 드라이브! 안 움직여! 꼼짝도 안 해! 지금이야, 데뷔!
3: 킬로 해머! 레스트!
0: 우와! 우와! 우와!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 안 둬!
1: 시끄러워! 어서 차나 몰아! 빨리!
4: 밀렵꾼들은 도망쳤어. 이제 안전해.
0: 내 실력 어땠어, 델비? 꽤 괜찮았지?
4: 감사 인사라도 듣고 싶은 거야? 앞으로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난 꼭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야 하니까.
0: 아빠 때문인 거지?
4: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0: 미안해. 제나한테 네 사정 들었어. 아빠를 찾고 싶어 한다고? 나도 돕고 싶어!
4: 그럼 넌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2: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자꾸자꾸 하고 싶어.
1: 오늘은 뭐 볼까? 짧은 영상부터 봐야지.
2: 오, 뭘 좀 아는구나. 1분 만에 자극이 팡팡 터지는데.
3: 아, 밖에서 햇빛 받으면서 놀면 좋은데.
1: 카운터 정글 들어가고요. 완전 나 혼자 캐르죠. 와우.
2: 역시 게임하면 다 톱밥인 톱밥이라면 게임이지.
4: 아, 좋아. 이번엔 낙불달기. 다음엔 먹방보기. 그 다음에.
3: 예, 예, 예야. 그럴 시간에 잠을 제대로 자야지.
2: 싫어. 이게 더 재밌죠. 자꾸자꾸 하고 싶죠.
3: 어, 정신없어 정말. 계속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2: 그게 뭐 어때서? 인간은 원래 보상이 더 중요하지.
3: 아, 얘가 뭘 모르네. 릴렉스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
2: 릴렉스 좋아하시네.
3: 뭘 한다고 떠들어?
2: 인간은 왜 자꾸 자극을 추구할까?
5: 이게 인생이란 게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니까 나는 약간 더 세로토닌 편에 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잠깐의 도파민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6: 나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너무 도파민이 없으면은 또 행복을 좀 잘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7: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지 여러 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놀려면은 그냥 지금 많이 놀고 후회 없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5: 근데 그렇게 너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해가 끼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재작년에 그 청소년 디지털 금지법이 시행되려다 말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6: 그치. 막 선 넘게 막 악플 달기,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짓만 안 하고 적당히 놀면은 뭐 도파민 좀 느끼는 것도 괜찮은 편이지.
8: 게임 말고 먹방 같은 거 보거나.
5: 아, 근데 먹는 걸 왜 봐? 아니, 남이 먹는 걸 왜 봐? 내가 먹어야지.
7: 아니면은 궁금증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이 유명해졌어. 근데 유명해져서 그거를 사 먹기가 어려워. 그 상황에서 그것을 먹는 방송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를 대충 알 수 있으니까.
5: 뒷종코 같은 거?
6: 인터넷은 막 사진으로 찍어서 막 움직여서 뒷종코를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먹방 여기 안까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암 이렇게 먹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방을 보는 거지.
5: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에서 도파민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잘 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해.
7: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도파민을 느낄 수도 있고 공부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5: 너희 이 중에 공부하는데 희열 느끼는 사람 있어? 공부 재밌어서 계속 공부 밤새도록 막 공부 안 하면은 위축했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진 않는데 좋긴 해. 근데 그런 게 바로 중독이잖아. 근데 공부에서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 공부 중독인 사람은 잘 없지. 지금 우리 봐봐. 공부를 쉬는 날에도 애들이 쉬는 날에 놀자고 하면은 나 쉬는 날에 학원 가 이러는 친구들 꼭 한 명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엄마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공부가 강제라는 틀에 박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가 게임과 다르게 좀 즐겁지 않은 것 같아.
7: 나는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신발 던지기 같은 거를 몇천 번씩 반복을 했으면은 그게 암만 재밌더라도 너무 똑같은

0: 계속만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
1: 내 생각에는 그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전부 정리하면 제대로 할수 없던 것들 중에서도 할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0: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받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걸 아니까?
2: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하면은 뿌듯하고 도파민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1: 노력을 하면 성취감을 느껴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성취감이라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까지 갔을 때 우와! 할수 있게 되는 거지.
3: 일단 처음에는 누군가 해보라 하니까 일단 해. 근데 그게 재밌잖아. 이제부터 그게 도파민에 절여지는 거야. 그걸 계속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4: 근데 그게 나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처음부터 재미를 추구하고
2: 뭔가 동물들만의 그 도파민이 있을 것 같아. 따로.
1: 그런데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러면 모든 종이 각각 다른 종류의 도파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 거야?
2: 살짝 나는 그래도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
0: 원숭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로 간에 싸움에서 이겼다든지 이런 것에서 도파민을 느낄 것 같고 동물들도 인간과는 조금 다른 면이지만 도파민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3: 근데 이제 너무 도파민에만 절여지다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0: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쉬었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 도파민을 충족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피곤하고 정신이 해로울 때는 세로토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해.
3: 사실 그냥 도파민은 조금 뛰어놀고 막 뭔가 하고 싶어. 그냥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고 세로토닌은 너무 피곤해서 뭐 쉬고 싶다 그렇게 그 느긋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주는 행복인 것 같아.
1: BC 1세기의 고대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소박한 걸로만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한다.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을 할 수 없게 되고.
4: 나는 내 생각에는 내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은 도파민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
3: 나는 나를 조정할 수 있고 나만 내 행복을 알 수 있고 내가 제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
0: 나도 동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1: 일반인들이 느낄 때 그런 도파민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6: 들어봐, 들어봐.
3: 응? 응? 뭐야? 챙겨다.
5: 재밌지?
6: 유튜브 있다. 너희도 같이 할래?
5: 네. 아니요.
6: 나만 할 거지 뭐. 나만 할 거지 뭐.
3: 우리는 지금 요구르트를 먹는 이 순간에서 도파민을 즐기고 있어.
7: 근데 나는 그러면은 도파민을 아예 못 느낄 것 같아.
3: 그러니까 오히려.
7: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부를 해야 도파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0: 음식은 둘째치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좋아지고 또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빨리 죽지 않을까?
2: 뭔가 처음에는 되게 좋고 행복하고 맨날 그것만 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공부같이 지루해질 것 같아.
3: 그러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2: 도파민도 떨어지고
3: 삶의 가치가 없어지고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도파민을 찾으러 갈 거야.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어쩌다 마주친.
1: 너, 어? 뭐야, 뭐야, 뭐야? 누나, 누나, 내 말 들어봐. 나 아침에 학교 가다가 우연히 연예인 봤다. 완전 신기해.
2: 우연? 아니지. 네가 그 시간에 그 길로 갔으니까 만난 거지.
1: 어? 내가 연예인을 보러 일부러 간 게 아니니까 우연히 만난 거지.
3: 아니,

0: 모든 것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너는 오늘 평소보다 30분 늦잠을 잤어. 만약 제 시간에 일어났다면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또 네가 학교를 갈 때 두 개의 길이 있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연예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야, 그 연예인은 오늘 차 사고가 날 뻔해서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거라고. 이게 모두 우연일까? 이것은 수많은 이유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다!
1: 어? 아니, 이건 각자 따로 일어난 일이 우연히 겹친 거지.
0: 아니, 아니. 오늘 벌어진 일은 다 원인에 의해 결정이 된 거잖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1: 아니, 아니, 아니라고!
0: 아휴, 내 말이 맞다니까. 야, 너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어떻게 알아?
1: 아,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 누나면 다야?
2: 세상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3: 나 우연이라고 생각해.
4: 나도 우연.
5: 우연.
3: 왜냐면 저 누나처럼 그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동생은 이유를 모른 채 그쪽을 갔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우연이지 않을까.
5: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늦잠을 잤는데 연예인도 차 사고 날 뻔해가지고 다 우연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필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6: 근데 나는 일단 우연도 맞고 필연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연도 어떤가에 필연이 겹쳐서 그래도 만들어진 결과일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필연도 맞다고 생각해.
7: 나도 얘 말에 동의하는 게, 그 우연만 있어서는 제가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은 운명이 그런 게 꼬리표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
8: 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막 걷고 있었는데 새똥을 맞는 것처럼.
9: 아이고.
8: 진짜로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갑자기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약간 놀라운 일 같은 거를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6: 나는 그 예준이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거는 다 우연일 것 같아?
8: 나는 의도하지 않은 건 더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내가 의도해서 이 일을 해야지 하는 게 필연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나도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사야지 했는데 막 스페셜 상품이 막 당첨되고 막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7: 질문은 넌 어떻게 생각해?
6: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닐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필연의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
3: 그건 우연.
7: 그건 우연이죠.
5: 필연 아닐까? 그러니까 전날 밤에 늦게 잤다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필연 아닐까?
7: 그럴 수도 있겠네. 전날 밤에 늦게 잤으면은 그 순간에 내일 30분 늦게 일어날 거라는 그런 필연이 생긴 거지.
3: 아니 근데 늦게 잔다고 무조건 늦게 일어난다는 그런 가정이 된 건.
7: 근데 어쨌든 늦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얘 말대로 그 복연 말대로 필연 아닐까?
5: 결국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진 자기 스스로 몰랐을 거 아니야. 뭐 들짐승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뭐 코카콜라를 했을 수도 있지, 어떤 길로 갈지. 근데 결국 그건 그냥 우연이잖아.
7: 코카콜라를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갔는데, 근데 또 코카콜라를 한 원인은 내가 어제 피곤했어, 그래서 코카콜라로 그냥 정해야지 했고, 어제 피곤했던 이유는 그 전날에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까지 게임을 한 이유는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우리 게임하자 이렇게 정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데.
3: 아이고.
7: 작가님 진짜 빨리 화장실 좀 다녀야 돼.
10: 준서가 지금 화장실 가는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9: 우연이요.
7: 우연.
6: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걔가 물을 먹었으니까 똥을 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똥이 언제 나올지 새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가는 것도 우연이고, 그 내가 거기로 간 거는 필연이 맞아. 근데 그렇게 새가 똥을 쌀 줄은 몰랐던 거니까 우연 아닐까?
7: 그 길에 갔기 때문에 새똥을 맞은 거니까 그러니까. 필연 아니야?
5: 근데 얘 말은 결과를 몰랐으니까 우연 아니냐지.
7: 그 필연도 결과를 모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운명을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5: 나는 필연이라 생각하는 게, 나의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 길을 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결국 오른쪽 길에 뭐 가운데 엄청 큰 돌

0: 있었어. 그래서 난그 돌을 걸려 넘어질까봐 그쪽 길, 다른 쪽 길로 갔어. 뭔가 이런 필연적인 이유가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아.
1: 그 새가 똥을 싸려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그쪽을 간 것도 우연이어서 그게 만나서 우연이랬잖아. 나는 오히려 반대로 그 우연이랑 우연이 만나서 필연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2: 나도 너네 말을 듣고 생각이 살짝 바뀌었는데, 나도 우연 말고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이 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새가 그 시간에 배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새가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거, 이게 촘촘히 얽혀갖고, 결국 그 한계의 그 결과라는 그물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3: 결과는 운명 같은데 그 사이에 있던 과정은 우연 같다고 난 생각해.
0: 우와. 아니, 말이 맞아, 맞아, 맞아. 우연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고, 재미가 있어야 인생을 사는 거니까, 나는 우연이 인생을 약간 뭔가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주는 요소라 생각해.
2: 원더라는 영화가 있거든.
0: 아, 원더 봤어.
2: 주인공이 얼굴이 살짝 일그러져 있단 말이야. 주인공은 그 자기 그 꽃꽂이 세우고 그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 원더의 얼굴이 이상하게 된 거는 결국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 거기서 뭐 몇만 분의 몇십억 분의 1 확률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1: 일단
2: 거기서.
1: 그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도 필연이 되지 않을까?
0: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10억 분의 1의 사람이 걸리는 병이거든? 근데 우리 세계엔 수억의 사람이 있어. 그중 좀 나쁜 사람들도 있고 되게 착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왜 어기가 걸렸냐? 그건 필연이 아니잖아.
2: 그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볼수 있지.
3: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 시점이라고 생각해봐.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우연히. 난 당황스럽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연히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가지고 뭐라 하잖아, 걔네가. 나는 거기서도 걔가 되게 책임감 있게, 용기 있게 나의 그 아픔을 인정하고 친구들한테 다가선 게좀 멋지다고 생각했어, 보면서.
1: 필연이 있으면 좀더 준비성을 갖고 아니면은 안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너무 결과만 정해져 있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0: 만약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면 삶은 살 가치가 없지 않아?
1: 그치.
0: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살아야 돼?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어? 저게 뭐야?
4: 저게 뭐야?
5: 어머!
4: 어머! 어머!
5: 누구세요? 선글라스
6: 안녕하세요.
5: 누구세요?
7: 너희가 오늘 나를 만난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8: 연예인, 연예인,
9: 연예인.
0: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내가 지금 요거트를 빠르게 다 마신 거는 내 우연일까, 필연일까?
2: 그거는 필연이지. 목이 너무 많이 말랐어. 그리고 당이 좀 필요해.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트를 홀로 막자. 정신 나가지.
0: 그러니까.
10: 요거트를 내가 목이 말랐어도 지우가 안 먹을 수 있으면
2: 싫어.
0: 경우의 수가 있겠지. 얘가 막 요구르트 먹을지, 승준이 오빠한테 줄지, 아니면 바닥에다 놓을지, 아니면 밟을지. 뭐 이런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2: 목이 마르다는
0: 자신의 의지.
3: 나의 생각.
1: 나의 행동.
3: 나의 경험.
0: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1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소믹 씨, 이상한 얼굴 하고 계세요. 휴.
1: 이건 덴마크의 상징 인어공주 동상.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

그래도 평소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보기 좋네. 이번 랜디오는 아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야. 이번에도 힘내서 대처... 어라? 옆에 사람은 누구야?

주시겠지? 이런 상황이면 주인공이 첫눈에 반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덴마크 엘렌디온 코랄! 어머, 팬인가요? 어디에다가 사인해드릴까요? 팬일 리가 없잖아! 코랄, 아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아, 이거 말씀이시군요. 저의 작품 구상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답니다. 저와 게임을 해주신다면 돌려드리도록 하죠. 설마 그 게임이라면... 네,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난감하군. 이번 게임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코랄의 호감을 얻어서 마음을 열게 해야 해. 소매기한테는 그강 난이

0: 역시 이번 게임 불안한데.
1: 식사도 마쳤으니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소맥 씨는 어디 가고 싶어요?

소맥 씨는 좀 엉뚱한 것 같아요. 좋아, 호감도가 올라갔어. 올바른 선택지를 고르면 호감도가 오른다고. 이곳은 티볼리 놀이공원. 세계 최초의 도시형 놀이공원이지. 원래는 왕가의 정원이었다고 해. 좋아, 이곳에서 코랄의 호감도를 팍팍 올리는 거야. 준비됐지?

재밌네요. 저희 랜디온들은 인간의 감정을 알고 싶어해요. 저는 사랑이나 설렘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그래도 상대가 소믹씨 같은 재미있는 분이라서 다행이에요. 제 건 트리플로 부탁드려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도 동료분들의 지시인가요? 호감도를 올려야 하니까? 저는

어째서 저를 구해주셨던 건가요? 그것도 지시? 그럼 대체 왜? 사과하고 싶으셨다고요? 오늘 즐거웠다는 것만큼은 진심이었던 건가요? 사랑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도 소맥 씨랑 같이 있으면 즐겁다는 기분이 들어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미쳐버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펭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이야, 그 참 나만큼이나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요? 광대 달보리옷이다! 아네, 좀 전까지만 해도 귀한 가는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천한 광대놈이 칼도 다 차보고 이 또한 호사가 아닌가 하였는데 보절단이 말씀이 가는 길도 멀고 힘드니 아이, 체담이나 한 잔락 해보라 하더이다.

0: 말고 사람들 앞에서 신명나게 한판 놀고 있었는데.
1: 대역 죄인 탈문이 나오너라!
0: 오래 사이다 보니 이 천한 놈 이름 앞에 대역 죄인자를 타는 날이 다 있습니다. 내 평생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 양반님들과 가까이 지낸 적도 없는데, 하! 역모를 꾸민 양반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지 뭡니까? 그 양반님은 본래 몰락한 집안의 서자 출신인데 이름이 이가 달손이요. 헐, 이 달무늬의 동생이라 했다지 뭡니까? 내 얼핏 들으니 달무늬 동생이라 하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 세력을 모으기가 좋았다나요? 함께 잡혀온 또 다른 이는, 아이고 글쎄, 이 달무늬의 아들이라 했답니다. 내 비록 머리는 반백이나 장가 한번 못 가본 총각인데, 아, 이 얼굴을 좀 보십시오. 짐승도 다 짝이 있다지만, 아니, 누가 이런 박색에게 시집오려 하겠습니까? 게다가 대역 죄인 이가 달손의 형이라니, 아, 나 참나. 아, 이놈은 족보도 식구도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천한 놈의 말에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도깨비 같은 포졸님들이 다짜고짜 곤장을 치는데, 아이고, 내 아직도 삭신이 쑤십니다. 허나 매맞은 몸보다 더 쑤시는 것은 여기 이 마음입니다. 비록 천한 재주로 빌어먹는 몸이지만 하늘 아래 떳떳하게 살았지요. 내 본디 거지 속을 우두머리 출신이라 배고픈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돈이고 밥이고 나 혼자 먹는 법을 모릅니다. 허나 천하의 가난한 이는 수두룩하고 이 달무늬 몸은 하나라. 어느 겨울에는 배골타 죽은 거지 아이를 꽁꽁 언당에 묻으며 참 많이도 울었지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일이 고달픈데 성내고 서로 미워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네, 싸움 말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다가 다투는 사람을 만나면 끼어들어 아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내죠. 이 추한 얼굴도 사람들 웃기는 데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저작거리 아이들은 서로 놀릴 때 이리 말한답니다. 네 형은 달머니다. 아이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난 얼굴이든 천한 이름이든 알량한 재주든 누구든 보고 한바탕 웃으면 그뿐이지요. 그래도 이 재주가 쓸만한지 찾는 곳이 많아 팔도 강산 안 가본 곳이 없지요. 아침이면 노래 부르며 장에 들어갔다. 저녁이면 어느 집 처마에서 자니 한양에만 내 집이 8만 호는 돼요. 죽을 때까지도 다 못 가볼 지경인데. 하, 이 재주가

0: 낙은이 되어 죄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삐뚤어진 입이라도 말은 바로 하라는데, 응? 어찌 못 배우고 못 가진 나보다 가진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나 거짓말뿐이지. 내 이름을 알려 밥은 먹고 살았으나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는군요. 대역 죄인이란 누명은 어찌 벗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죄가 있다 하더이다.
1: 탈문이란 자는 머리가 반백인데도 총각의 모습을 꾸며 민심을 현혹시키고 풍속을 괴란하는 무례한이다.
0: 임금님 말씀 한마디에 하마터면 내 목이 달아날 뻔했지요. 그래도 역모에는 뜻이 없다 밝혀져 귀향길에라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참, 이 광대놈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내 귀향길이라 당장 구한 것은 날가 빠진 탈바가지 뿐이나 내 평생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1: 9.9점.
3: 10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5: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어디 사귈래? 하고 물음표를 보내면 야, 고민도 없이 그래? 하고서
1: 여자친구랑 뽀뽀를 하긴 했어요. 키스는 안 했어요.
2: 잘 타!
3: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4: 옛날 생각하면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3: 저요? 방송 안 보겠잖아.
4: 그렇지, 연애. 네, 우리 할 수 없는 거.
3: 그렇죠. 우기 씨 많이 아쉬운.
4: 아, 전혀. 전혀. 지금 집에서 열심히 연애하고 있습니다.
3: 오, 그래요.
4: 매일 연애합니다.
3: 아, 그래요. 네. 좀 자연스럽게 웃어주시면.
4: 아, 저 와이프 사랑합니다.
3: 네. 근데 저희 딸도, 테리도 9살 정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연애라고 할지는 모르겠고 남자친구? 남사친? 이렇게 좀 사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아예 연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자, 질문 드릴게요. 초등학생 나이에 연애에 찬성하면 O, 반대하면 X. 자, 자유롭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우리 쌤 씨랑 우리 배 교수님만 X, 안 된다! 라고 하셨고. 우리는 다 이제 오를 했는데 우리 쌤 씨한테 좀 먼저 여쭤볼게요.
5: 지금 우리 그래서. 딸 엄마들도 오를
3: 네, 우리 들었는데. 딸도 우리도 오픈하고
6: 딸 아빠도
4: 아예 안 되는 것보다 네. 솔직히 초등학생 때가 이 감정이 그렇게 깊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표현 쓰면 약간 애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성별도 나서 그냥 친구는 맞다고 생각해요.
3: 친구죠.
4: 네. 연애 그 언어 자체가 조금
3: 언어 네. 단어가 조금
4: 단어가 불편하다. 조금 그래요.
5: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주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감정을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방법으로 좀 같이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 우리 황순원 작가의 그 소나기를 보면 아이들끼리의 그 순수한 그런 연애들이 너무 또 아름답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5: 맞아, 맞아.
3: 그래서 약간 로망을 가진 건지
5: 그런 것 같기도 하고.
3: 근데 딸아이 아버지인데 우리 종태 씨는 괜찮으세요?
6: 아 저도 그. 동일한 아 따라하는 건 아니고
5: 따라하지 말고 본인 생각 말하세요.
3: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왜 신경
6: 써? 제가 연애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3: 어? 네, 진짜 빠르다.
6: 네, 5학년 때 첫 연애를 하고 그때 제가 이사를 가서 막 장거리로 제가 가서 만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3: 열정이 네. 있었네요.
5: 그 남자 아이들의 그 의시됨,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서 걸러 들으시면
3: 약간 삐지신 것 같은데,
5: 아니에요.
3: 약간 은지 씨 약간 삐졌는데
5: 너무 빠르잖아요.
3: 너무 삐졌어 지금 약간 삐졌어요 은지 씨가.
5: 옛날 추억.
3: 아 그래요. 예, 옛날 추억이니까.
6: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지라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예.
3: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럼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4: 네. 우리 은지는
3: 은지는 그 연습을 해서 은지는 내 거다.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6: 네네. 네.
3: 네, 어디 원산 잡고 어디 보시나요?
5: 어디 봐요? 연애 조기 교육을 혼자 받았나요?
3: 그러니까.
7: 왜 제가 X 들었잖아요.
3: 네네.
7: 근데 그거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 네.
7: 왜냐하면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누군가를 각별하게 좋아하는 감정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자꾸 아이들의 감정을 연애라고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오히려 요즘은 좀 쿨하다는 함정에 빠져서 너무 왜 어른의 그 관계들을 아이들한테 좀 붙여주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까 X라고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사람을 좋아하는 다양한 관계는 맺는 게 좋죠.
8: 또래 문화에서 확실히 이런 게 요즘은 트렌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나도 남들하고 동등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바라본 혹은 다뤄주는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보단 아 얘가 왜 이거를 가지고 속상해할까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탐색해 보실 수 있으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3: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연애를 어디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또 부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누기 위해서 먼저 요즘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연애와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부모님들과 아이들.
9: 뭐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설레기도 하고

0: 또그 사람과 이제 함께 뭔가를 할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행복한
1: 설레임이라고 적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 그런 게 좋아서 적었습니다.
2: 진짜 좋은 감정이에요.
3: 맞아요.
2: 행복한 감정.
4: 사랑의
5: 추억?
6: 추억으로 넘어가버렸어.
7: 저는 이렇게
2: 연애 경험 입술.
7: 그 제가 3학년 때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랑 놀면서 공개 고백을 했어요. 근데 4학년 때 헤어졌어요.
8: 했을 때 좋았어요? 연애할 때?
7: 많이 좋았어요.
2: 귀여워.
7: 여자친구가 바뀌었어. 저는 일단은 생겼어는 말을 했거든요, 엄마한테. 근데 바뀌었어는 말을 안 했어요. 약간 엄마한테 갑자기 막 엄마 나 여자친구가 바뀌었어 이러면 뭔가 엄마한테 혼돈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 초등학생이라고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초등학생들도 약간 사랑이라는 감정을 엄마가 아닌 다른 이한테 얻는 거를 저는 약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근데 엄마 입장 서운해. 엄마 입장 벌써 서운해.
9: 그래도 저희는 고등학생이나 거진 성인 반열에 들어왔다 싶을 정도의 이런 감정들을 느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런 감정을 알아가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2: 진짜 신기해요.
9: 재밌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3: 아우 예뻐라 인기 많겠다.
10: 제가 먼저 고백을 했었어요.
2: 그게 먼저?
10: 카톡으로 우리 사귈래? 하고 물음표를 보내면 고민도 없어요. 그래? 하고서 이제 1위를 시작된 거예요.
2: 어머 1위를 어떻게 알아 벌써? 미치겠다.
10: 아니요. 안 들렸어요. 다른 친구한테도 시도를 걸어볼 수 있으니까.
2: 불안해요. 아님 말고 다른 친구한테.
10: 괜찮다. 어차피 걔도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에요.
0: 일단 루이 기준에서 보면 아직 어리기도 하고 판단력이 잘 서지 않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냥 더 친하게 지내는 정도? 이 친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지내시길 바랄 뿐이지 이 연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좀 더 깊이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2: 단어가 연애라는 게 조금 그쵸?
8: 지금 연애 중이에요?
7: 네.
8: 연애한 지 얼마나 됐어요?
7: 한 4년 됐을걸요?
2: 4년.
7: 1학년 입학했는데 유치원 때 같이 있던 친구가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1: 그 여자친구를 이제 그 여자친구 연락 와서 사귀고 있는데 반에 또 여자친구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너 여자친구 놔두고 또 새로운 여자친구 사귀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2: 아, 아직 개념이 정확하게 성립된 상황이 아니니까.
1: 그거는 이제, 그거는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람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주면서 아, 그러면 두 명이 동시에 만나면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걸 설명을 해줬죠.
7: 제가 먼저 사귀자고 말을 했어요.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과자 같은 거 주고받고 사주고 목마른다고 해가지고 귀여워. 물병 같은 거 갖다 준 적 있어요.
11: 저는 남자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하면 엄마 입장에서 좀 서운해요.
2: 그치, 내 아들인데 아직은. 예. 저는 근데 진짜 보면서 너무 지금 공감이 되고 아이들이 연애라는 개념을 정말 아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셨어요?
3: 큰딸이 이제 아직 만으로는 3살 이거 아, 예, 이제 그냥 한국 나라는 5살인데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해요. 나는 기저귀 안 찬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딱 요 정도예요. 근데 굉장히 네, 굉장히 이 어때? 하면은 걔는 기저귀 하고 있잖아.
2: 그렇지. 아이도 몸이 똑똑하네요.
3: 똑똑해. 딱 엉덩이만 딱 보면서.
2: 기저귀를 안 찬 아이가 그래도 조금 발육이 더 된 네, 상태니까.
3: 맞아요.
2: 근데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연애 경험을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좀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배 교수님?
12: 실제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보통 첫 연애의 시작이 많은.

0: 남자 청소년은 12.3세, 여자 청소년은 12.7세. 그래서 남자애들이 조금 빠른 걸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저거는 남자애들은 그냥 왜 조금 각별하게 뭘 챙겨주고 이걸 연애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자애들은 좀 깊은 어떤 정서적인 관계가 좋아하는, 있어야만 연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이 왜 남자애들은 좀 약간 과시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나 여자친구 있어. 예, 네, 막 이런 있죠.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학생들이 사춘기가 남자애들보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지.
1: 그렇군요. 예. 우리 여러분들은 처음 연애했을 때 언제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2: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1: 안 나요? 네. 지금 괜히 의식하시면, 정태 씨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느껴져서 그런 거 아니고?
2: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3: 아까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이미 누군가가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2: 저는 고등학생 때 진짜 딱 손잡는 정도의 연애 해봤었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뭐, CC를 좀 오래 했습니다.
1: 네. 저쪽은 되게 안 보고 얘기하시네. 되게 없는 사람 네. 없는 것처럼 뒤에.
2: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네네. 이제 동태랑 또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한 거라서.
1: 어쨌든 뭐 지난 추억이니까.
2: 네.
1: 어땠어요? 아내분과 이게 연애할 때 좀 어떠셨어요? 네.
4: 일단 제가 친구랑 술 먹으러 갔다가 네. 옆 테이블에서 우리 와이프, 친언니랑 친구 셋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영어로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한번 맞춰봐. 한국말로 했더니
1: 한번 맞춰봐.
4: 우리 둘이 그냥 이차로 가서 또 한 잔도 하고 그 다음 날은 우리 피카딜리 국장 그 정로 앞에서
2: 피카딜리
4: 그냥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 다가왔는데 되게 이국적이고 굉장히 막 아름답고 되게
1: 이국적이고 이국적이야. 외국 사람이 이국적이야.
2: 아, 그러네.
4: 네, 그 되게 몸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타일도 그렇고 그때부터 되게
1: 아 그날 반하셨구나. 네,
4: 그때 반했어요.
1: 지금도 그럼 막 보면 막 설레고 그래요?
4: 아 매일 설레죠.
1: 영혼을 좀 담아서
4: 매일 설레요. 무슨 말 할지도 모르니까 설레요. 혼낼지 뭐 어떨지 모르니까 일어나면 설레요. 조금 무서워.
1: 네, 저는 의외로 짝사랑 약간 좋아하는 마음은 중학교 때 가졌던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럴 때 이제 갑자기 급진전했던 그 발진 뒤늦게 약간 탄력을 받아서 막 속도감 있게 진도를 뺐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2: 밀린 숙제들을
1: 밀린 숙제처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아이들이 말하는 연애의 개념과 부모들이 말하는 연애의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사귄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0: 저는 제 얘기 조금 하고 싶은데요. 그 첫 연애가 아니라 연애로 떠밀려져서 오히려 우정이 깨지는 경우예요.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우리 때는 남자는 무조건 반장, 여자는 부반장 이랬거든요.
1: 맞아요. 근데 제가 때도 그랬어요.
0: 예, 그 남자 반장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걔도 저를 좋아했고 그건 그냥 우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1학년이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을 텐데 부모님이 자꾸 너 내 며느리지? 너 좋아하지? 와. 결혼할 거지?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 남자 쪽 그 반장.
0: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1: 아, 서로가 그러니까, 또.
0: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걔랑 그냥 놔뒀으면 좋은 친구로 발전했을 텐데, 오히려 부모님이 그러니까 얘기도 못 하겠고, 더 왜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우정도 깨졌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른들이 어떻게 연애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우정이라기보다는 사랑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떠밀림? 사회의 떠밀림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1: 야,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초등학생들의 연애를 또래 문화의 한 과정으로 봐도 되는 건지 조성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5: 어른의 연애는 성적인 의미도 들어가지만 네. 아이들의 연애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미리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좋은 친구들이지만 그중에서 나는 조금 더 특별한 친구라는 대적 그런 느낌으로서 친구 이제 이성 친구의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또래 문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해보고 싶은 것 나도 좀 해보고 싶다 동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되게 좋은 게 아니어도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좋은 게 아니지만 우린 사귀는 사이야 라는 것 자체에 아 나도 이제 사귀는 사이가 생겼어 이렇게 이런 이제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1: 자, 근데 우리 막사 이제 또 우리

0: 이 아이를 생각했을 때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들 반응이 다 동일할 수는 없을 것
1: 네.
0: 같긴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유형이 있다고 해요. 다들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형입니다. 결사반대 철벽 수비형이에요. 아니, 야,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B형입니다. 어머, 세상에. 어떡해. 어디까지 갔어? 손 잡았어. 네, 이렇게 과몰입형이 있고요. 자, C형입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 방치 희화화형이 있어요. 야, 너네가 사귀는 게 뭔지는 아니? 아유, 야, 그냥 소꿉놀이 하는 거지. 뭐, 니네가 뭘 알아? D형입니다. 든든한 가이드, 열린 소통형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하지만 지켜야 할 약속도 있단다. 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들 어떤 유형에 해당되시나요?
2: C형, 비꼬듯이.
0: 네가 뭐라?
2: 에이, 뭘 알겠어, 너네가. 그래, 잘 놀아라. 약간 이런 느낌?
0: 근데 저는 반대로 지금 우리 종태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연애를 했다고 했잖아요.
2: 네.
0: 어머니 아버지 반응은 어떤 형이었어요, 저기서?
2: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0: 아, 몰래?
2: 예, 네. 몰래도 아니고, 그냥 말할 생각조차.
1: 그 처음 어머님한테 종태가 저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
0: 네.
1: 어머님이 그러지 않나? 예전에 너그 배드민턴 하던 여자애랑 되게 닮았다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맞지?
2: 그런 얘기를
0: 은주씨한테?
1: 은주씨한테? 저한테. 야 종태야 예전에 그 탁구 치던 애가 걔랑 닮았다.
0: 어머 세상에.
1: 어머니
0: 많이 놀라셨죠? 많이 당황하셨. 네. 탁구 치는 근데 약간 좀 취향이 한결같은 조금
1: 그랬던 것 같아. 그렇기도 하고요.
0: 네. 우리 센치는 어떤 유형이에요?
3: 저는 일단 D형이라고 생각해요.
0: D형.
3: 어차피 아주 환영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와서 얘기하면 그냥 다 오픈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킬 거 지켜야 되는 게 이거 좀 얘기할 것
0: 아,
3: 같아요.
0: 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C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마음속 진짜 깊이 안에는 C가 있고 실제로 이게 D처럼 얘기를 하겠죠. 예.
1: 맞아요.
0: 꾹꾹 누르면서. 예. 부성우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아이가 엄마, 나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4: 저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고등학생 때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부모님한테 어머니에게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이렇게 A형이시죠, 이제.
0: 근데 지난주에도 어머님이 털 났다고 뭐
4: 네.
0: 조그맣게 털이
4: 아,
0: 난다고
4: 맞습니다.
0: 그래서 어머니 얼굴 괜찮으세요?
4: 네.
0: 어머니가
4: 괜찮습니다.
0: 방송을
4: 아, 괜찮습니다. 아, 관계는 아주 굳건하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 팔고 다녀도 됩니다. 네.
0: 다행입니다. 네.
4: 여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머니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숨기게 돼요.
0: 그치, 혼날까봐.
4: 네, 혼날까봐. 그래서 맨날 뻥을 많이 쳤죠. 나
0: 거짓말을.
4: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들어갈게? 하고 이제 몰래 데이트를 하고 막 늦게 들어가거나 이런
0: 네.
4: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걸리면 또 거짓말했다고 굉장히 또 심하게 혼나고 나중에 이제 결국 파국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나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반에서 친한 친구가 생겼어 라고 하면 부모님들 굉장히 기분 좋지
0: 네, 너무
4: 않을까요?
0: 좋겠다.
4: 그렇죠. 요즘같이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특별한 친구가 생겼다면 굉장히 좋겠죠.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모가 앞서서 깊게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아이일까?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0: 궁금하고.
4: 그럴 것 같아요.
0: 네.
4: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 사람에 대해서 직접 궁금해하는 것들.
4: 네.
0: 진짜 또 배우네요. 네. 아이들 연애를 우리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받아들여야 될것 같긴 합니다. 초등학생 커플들은 어떻게 사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짝 좀 들여다봤습니다.

0: 친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1: 네. 부모님들께도 잘 아시는
2: 친구. 안녕.
3: 아, 소개팅 하는 거
4: 벌써 2년째?
5: 와우.
6: 타이머는 올라가잖아. 게임할 때는 친하고.
7: 그릴.
6: 깨진 거 아니지?
7: 아니야.
8: 아, 뭐, 카다이프 맛이 나. 뭐, 이거 초코에서. 그냥 끼리고. 이렇게.
1: 리액션 좋다.
4: 너무 귀엽다.

0: 너 옛날 생각나?
1: 뭐?
0: 데이트했던 기억.
1: 아, 생각이야.
0: 인형뽑기하고 치킨집 가고 인생 메이크업 찍고
1: 할 거는 다 했어. 맞아.
2: 야, 우리 어른들 하는 거 다 하네요.
3: 할 거 다 했대.
1: 우리 만난 지 2년 됐어. 벌써. 엄청 빨랐어. 시간 참 빠르다.
2: 시간 빠르다.
1: 이거
3: 진짜 미치겠다.
0: 뭔가 예쁘면서 많이 재밌고 좋죠.
4: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정말 저한테 좋은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2: 진짜 저거 먹여준다고? 진짜 먹여준다고?
0: 어머나.
5: 아, 일부러 이거 이렇게 찍으시.
2: 아니, 너무 힘들어요, 아빠가 지금.
6: 마음 아프시겠지만 서우가 너무 이쁘다고. 철벽, 철벽.
7: 손깍지가 아주 다 한다.
6: 3년째 안 벗겨지고 있고.
7: 맞아.
6: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둘이 맨날 놀 때 구석 가서 테이블 같은 거 두 개 만들어 놓고.
2: 여보, 여보, 여보, 여보,
6: 여보, 맞아.
2: 여보, 여보, 여보, 여보. 풀어, 풀어. 이따 깨물지 마.
7: 치과 가셔도 되는
2: 거 아니야? 아유, 여기 어금니, 어금니 깨져 있다, 이거.
8: 뭐, 솔직히,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조금 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건 사실적인 부분이죠. 불편하다고 보기보다 그냥, 그래도 아이들의 건강한 우정과 사랑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지켜보고
3: 있다.
6: 처음에는 조금 이제 엄마보다 서우가 더 이뻐 막 이러고 하니까 조금 서운한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9: 사진 사진 사진
7: 사진
9: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3: 잘 타! 야, 애기 귀여워. 입 빠져가지고.
10: 별로 안 좋아요.
2: 아버지는 계속 한결같이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11: 뭐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커서 혹시 둘만 만나게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12: 고민은 되는데 그렇다면 뭐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뭐 그런 놀이 정도 하는 데이트는 가능할 것 같아요.
13: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 혹시나 놀이터 가서 한 시간 놀다 와 하고 뒤에 숨어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 우리가 이제 서우랑 강빈이랑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건강하게 지내려면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 규칙. 지켜야 될 약속들을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지키면서 이쁘게 만나는 거야. 뭘 하면 좋을까?
0: 나쁜 말 하지 않기.
7: 나쁜 말 하지 않기. 나쁜 말 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면 헤어질 수도 있어. 또 뭐 있을까?
0: 존중해주기.
7: 존중해주기. 누구를?
0: 강빈이.
7: 강빈이래.
0: 여기 크게
7: 여기서부터 서우랑 강빈이가 박수.

0: 정말 너무 귀엽죠.
1: 너무
0: 예,
1: 귀엽고
0: 너무너무
1: 너무 사랑스럽고.
0: 예쁘게. 보면서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많이 갔나요?
2: 옛날 생각하면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0: 뭐요?
2: 예.
0: 뭐 이건 방송 안 보겠죠. 아니, 왜냐면 옛날에 진짜 저는 약간 연애할 때는 항상 몰입을 해요. 이 사람하고 정말 결혼할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또 헤어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고, 약간 극단적으로. 또 이제 뭐 새로, 진짜 다시 연애하는, 난 진짜 이제 인생이 끝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또 잊어버리고, 약간.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조성우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한

0: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자상하게 또 되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내분과의 또 어떤 연애담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1: 저는 이제 아내하고 연애를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만나서 결혼까지 저도 전 9개월 걸렸어요.
0: 진짜.
1: 연애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결혼 후에 연애하듯이 한 2년 정도 하고 이제 이제 3년째 아이를 갖고 이제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잘 살고 있죠.
2: 지금 설레죠?
1: 그럼요, 설레죠.
0: 아니, 무조건입니다. 가장 설레잖아요. 가장 설레니까. 진짜 안 설레는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네, 설레죠.
0: 가장 설레죠, 이러니까.
1: 네, 보고 있지? 보고 있지?
0: 아니, 저는 배정원 교수님도 너무 네, 궁금해요. 연애 시절 기억나세요?
3: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나죠, 당연히. 좀 기다리는 연애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있는 연애?
0: 핸드폰이
3: 그래서,
0: 없었어요.
3: 그쵸. 네. 핸드폰도 없었고, 전화도 받기가 좀 어려웠죠. 이렇게 신호를 두 번 울리고 끊으면 나다. 뭐 이런 식의.
0: 예. 엄마가 받고 이러니까.
3: 아버지하고 그쵸. 이제 엄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손편지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편지 시대.
3: 예, 근데 이렇게 손편지를 쓰다 보면 왜 상상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에다가 채워넣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저는 제 연애는 그랬지만 요즘 대학생들의 연애가 어려워진 게 상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0: 바로바로 다.
3: 예, 그러니까 뭐 만나는 장소도 그렇게 뭐 정할 필요 없고
0: 맞아요.
3: 시간도 정할 필요 없고 항상 접촉이 되니까 별로 이렇게 그리워할 시간이 없는 거죠.
0: 배 교수님은 그러면 그때 편지로 해서 그렇죠. 애틋하고 그런 사람 지금도 좀 많이 애틋하고 뭐 서로 그러세요. 상상하시면서 방금 아랫입술 꽉 깨무신 것 같은데 잘못 봤는지
3: 노코멘트. 모든 희극으로 끝나진 않는다.
0: 네. 아, 네,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신 종지부부 네. 연애 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연애 때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4: 전부 다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0: 많은 게.
4: 네.
0: 오늘 시간에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4: 아니 그냥 저희가 좀 챙겨왔는데
0: 네.
4: 사실
2: 뭐죠?
4: 저희가 주고받은 편지책들이에요.
3: 저희는
4: 편지를 진짜 많이 주고받았고 네. 종태가 매 100일 때마다 1일부터 100일까지 쓴 편지 한 권, 100일 때, 200일 때, 아유, 300일 때 다 종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총 저희가 3년, 1000일 가까이 만났는데 제가 이 책이 10권이 있어요. 편지책이. 종태가 지은 제목인데 뭘 해도 촌스럽지 않은 내 사랑 은지에게. 뭐 이렇게 잘 까먹는 까마귀 은지에게. 뭐 매일매일 기억하고 싶은 은지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은지에게 호르몬까지 사랑해주고 싶은 은지에게.
0: 야, 종태 씨 완전 스윗하네. 네. 내용이 근데 내용이 진짜 있어요?
4: 네, 그럼요. 내용이 이렇게
3: 있네.
4: 이렇게
3: 있네.
4: 내용이 다 있습니다.
2: 우와. 네.
4: 이제 2017년 7월 8일 오늘은 뭔가 은지랑 진짜 결혼한 부부같이 하고 데이트했다. 결혼하면 이런 기분이겠거니랄까? 최고의 데이트가 아닌 1일 부부 체험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한테
2: 이때까지 너무 잘못 봤어요.
0: 그러니까 죄송해요. 되게 반전이에요.
2: 완전히 반전.
0: 네. 약간 아니 근데 진짜 은지 씨가 아직도 보면 막 설레고 좋아요.
5: 아니 막 설레는 거.
4: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0: 여기까지. 그래 넘어가자고. 중요해요. 아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가 중요하냐고. 예, 네,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남편이랑 만나자마자 거의 저도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애 시절 에피소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너무 영혼 없었나?
4: 네, 언니.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큐!
0: 너무 연애하는 것처럼 지금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2: 근데 저 현실적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부모 입장에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고민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2: 뭐 예를 들어 단둘이 영화 보는 거, 뭐 동금 시간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건지.
0: 진짜 네. 다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1: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부모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면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겠죠. 그리고 이유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유를 좀 설명해 가면서 규칙을 좀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방문을 좀 열어두고 데이트를 한다. 귀가 시간은 언제까지 들어와야 한다. 행선지를 꼭 얘기해 줘야 된다. 누구랑 나가는지. 사실 이런 것들은 꼭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 그렇죠. 놀거나 할 때도 항상 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이랑 얘기하면서 정하시거나 또 둘 사이의 일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서로 사생활을 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규칙을 하나씩 하나씩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외래에서는 아이들이 헤어지고 나서

0: 소문들 때문에 힘들어서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야, 요즘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은 조심해야 하고 아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치아 교정기를 끼운다는 거예요.
3: 왜, 왜요?
4: 치아가,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2: 치아 교정기를 끼우면 못생겨 보인대요. 그리고 그러면 연애를 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이성교제를 했다가도 키스 같은 거를 거의 못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로 지금 벌써 몇 년째 나오는 얘기인데 그 아이한테 정관수술을 해주겠다. 피임 방법으로.
3: 진짜 처음 들어요. 예,
2: 정관수술은 영구 피임 수술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그게 실제로 공신적 있는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1: 선생님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5: 충격받았어요.
6: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금.
2: 그렇죠. 저도 굉장히 놀랐었어요.
6: 뭐 책임질 수는 뭐
2: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를 항상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해 보면 이제 서로 존중하는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서로 좋아하다 보면 스킨십에 대한 고민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스킨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7: 친구들하고 놀면서 감싸주는 것 정도까진 신체적인 터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8: 손 잡는 거 그리고 그냥 이게 가볍게 안아주는 거 반갑다고.
9: 손 잡는 거? 근데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10: 그냥 손을 잡고 같이 걸어 가거나 이런 거 정도는 그냥.
1: 그쵸. 손 잡는 거야 뭐.
11: 여자친구랑 뽀뽀를 하긴 했어요.
1: 오! 진짜 엄마 몰랐다, 엄마 몰랐다.
0: 엄마 몰랐다.
11: 키스는 안 했어요.
1: 키스는 안 했어요. 키스를 안 했어요.
11: 사귄 지 약간 한 200일 그 정도 됐을 때. 둘이 사귀면은 뽀뽀해 이러면서.
12: 기분이 어땠어요?
11: 많이 설렜어요.
13: 좀 놀랐네요. 네.
10: 하지만 그 이상의 거는 조금 책임질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1: 엄마 한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10: 겁다가.
12: 스킨십할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11: 그냥 좋았어요. 약간 포근한 느낌 들어요.
8: 예전에 그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어떤 여자애랑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뭐 네가 먼저 했어? 아니요? 그러더니 그 여자애가 먼저 우리 뽀뽀할래? 그 수도가에서 너무 깜짝 놀래서 너 절대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여자친구 몸 손대거나 뽀뽀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
14: 남자친구랑 짝꿍이 되었을 때 밑에서 손을 잡았던 상황이 있어요.
1: 엄마도 놀랐네. 몰랐던 사실.
14: 엄청 설레고 조금 부끄러운 기분이었어요. 딱힘 넣고 막 손 잡은 거? 그것만 엄마 했어요. 말하면 뭔가 엄마가 놀라고 화날까 봐?
9: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가지고 오늘 처음 들은 거라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1: 이런 장면 많이 나와요, 드라마 속에서.
15: 드라마 속에서 많이 나와요. 네,
1: 그 벽 쪽으로 밀어놓고.
4: 맞아요, 맞아요. 네,
1: 벽 쪽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으로.
4: 맞아요.
14: 둘이 좋아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여자애를 벽에 붙이고 뭐 안아주거나 뽀뽀를 하겠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엄청 막 떨리고 무서운 마음일 것 같고 누군가를 불러야 되나? 막 소리를 쳐야 되나?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16: 당황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마음인 거 아니에요.
12: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6: 나쁠 것 같아요.
11: 한쪽이 싫어하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0: 나만 좋다고 해서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너무 앞서가는 느낌인데 벽에 이렇게 밀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가다가 한번 쭉 하고 이렇게 갈 것 같긴 해요.
1: 저는 이제 뭐 어른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뭐 그냥 박력 있다.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루이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2: 그래, 와, 진짜. 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저는 사실 제 딸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뽀뽀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3: 언니, 가족권 했어요.
2: 가족권 했어?
3: 네, 왼쪽으로 또 다 했어요.
2: 그래? 아, 미치겠네, 진짜. 죄송합니다.
4: 아니, 근데 그거도 뭐 외국에서 인사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3: 키스식으로 인사했다가.
2: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커플끼리의 그 스킨십에 대해서 우리 상황극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쌤 씨가 이렇게 요거 한번 잡아주시고 제가
5: 쌤 씨 안녕.
4: 안녕.
5: 안녕.
4: 우리 지금 사귄 지 100일 됐는데 우리 한번 뽀뽀해볼까?
5: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부끄러운데 나 싫어, 안 할 거야.
4: 아, 그래야 100일인지 티가 나지. 뭘 어때, 좋아하는 사람인데. 안 그러면 너 나 안 좋아하는 거잖아.
5: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2: 자, 저도 모르게. 네, 저도 미쳤니나 평소바로씨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요거는 보기만 해도 약간 불쾌한 기분이 들어요. 갑자기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뽀뽀를 했다. 요거는 좀 원하지 않은 걸 한 거잖아요. 이런 걸 요즘에 경계 교육이라고 하던데.
6: 핵심이 이제 네 몸과 마음은 바로 네 거라는 거. 어쨌든 내가 불편하면 거절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고 또 상대가 불편해하면 멈춰야 된다.
2: 근데 이제 아까 그 비밀 얘기할 때 엄마 표정이 뽀뽀한 거를 처음 들었을 때 엄마가 턱이 여기까지 내려졌어요. 많이 그다음부터 얼굴이 많이 굳으셔가지고 예, 좀 많이 놀라시긴 하신 것 같은데 맞아. 그나저나 이제 우리 종태 씨가 어디 가셨어요?
3: 아, 네. 그 저희 안 사람이 그가 이제 나머지 하고 하루 좀 먼저 갔습니다.
2: 그랬군요. 네. 또 아이를 또
4: 청태 씨라고 생각하시 하시고.
3: 네, 네, 맞습니다.
4: 할 일 있으면 네.
3: 거의 오, 다, 그럴게요. 예. 뭘 봐.
2: 아, 네. 뭘 봐. 아, 육아를 담당하러 가셨는데.
3: 아, 네. 근데 아까 그 저희 영상에서 봤을 때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 벽에 딱 밀치면서 뭔가 뽀뽀라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2: 네.
3: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어머, 박력 있다 막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7: 미디어와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히어로물에서 막 이렇게 사람이 총이 빗발처럼 날아오는데 죽지도 않고 다 살아났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영화적인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연애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환타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의 경험으로 좀 풀어주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현실하고 좀 다른 부분이야 라고 얘기를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6: 네. 네, 그런 장면들 자꾸 반복해서 보면 아이들은 거절하면 한 번 더 밀어붙이라는 신호인가? 뭐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왜 아까 어떤 부모님이 그 박력이 있잖아요.
3: 뭐 오, 맞아,
6: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 아, 그럼 그거 듣고 그렇게 생각하겠다.
6: 예, 그래서 부모가 멋지다 이렇게 넘기기보다는 저거 현실에서 일어나면 폭력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러니까 미디어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육이거든요.
4: 한국 처음 왔을 때
2: 네.
4: 이거 싫다고 해도 계속 대시하라. 그래. 열 번 찍어야지 안 넘어가는 거 없다.
2: 맞아요, 맞아요.
4: 이런 것처럼. 근데 외국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하면 거절 당하면 그냥 끝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3: 그거 나가면 스토킹이죠.
4: 그렇죠.
3: 그렇죠.
4: 그거 그 선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하면.
2: 아, 근데 듣다 보면은 계속 이제 부모님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를 알아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가 매번 방송을 녹화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4: 저는 뭘 보다도 고백 그렇지만 거절, 이별할 네. 때에도 걱정이 되는데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당해봤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2: 안 당해봤어요?
4: 아니 뭐 아, 나만 네. 아니 뭐 그런 일이 없었죠. 전혀 한 번도 없었어.
3: 역시 역시.
4: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맞아, 이거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만나고 나서.
7: 이 거절은 사실 늘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살면서 꼭 그게 뭐 이성 간에 그런 게 아니어도

0: 거절이라는 건 늘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나 좀 힘든 일이죠. 또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거절당했거나 이별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뭔가 결점이 있거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에게 네가 되게 크게 부족한 게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좀 위로해주거나 다독여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다뤄가는 방법을 좀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 보면 대학에서도 사실 그 이제 성과문화제가 수업을 하면 애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관심 있는 수업은 잘 헤어지는 법이에요.
2: 그러니까 말이 쉽지 잘 헤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 잘 헤어지는 게 쉽지 않지만 내가 한 어떤 성취가 나를 성장시키기보다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났을 때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너무 막 그 생각에만 빠져 있지 않고 친구나 가족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일을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음악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그거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쟤를 거절했어. 이런 거를
3: 두 번 죽이는
1: 소문내는 거, 예, 그거 하지 말고 그 아이의 그런 어떤 그 상처든 뭐 비밀이든 실패든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 주라는 거고요.
3: 결국 아이들의 연애는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부터 거절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첫 번째 연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긴 시간 우리 아이 연애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제 연애, 아이들 연애에 대해서 보면서 저희 아이도 요즘 친해진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그 아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에 대해서 생각해본 기회가 돼서 굉장히 재미있기도 했고 옛날 생각나서 참 좋았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내 경험을 아이에게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니까. 네. 그런데 그 시절에 내가 어땠었나라는 내 감정을 좀 생각해보면 얘를 훨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배우는 거라 부모님이 두 분이 어떤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 이 스킨십 그 경계선 그거 지키기 계속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 듣고 저도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한번 좀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뽀뽀, 어느 집에 가서 우리 뽀뽀할까?
2: 아이들 이렇게 연애 때 본인 연애는 좀 신경
4: 쓰지. 아니, 근데 그거는 부모도 그런 거 어느 정도 보여줘야지 애들도 쉽게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5: 애들이 막, 어떡해. 아빠 또 거절당했어.
2: 야, 언제 거절하냐. 거절하면 하지 않는 게.
5: 야, 저게 거절이구나. 약간 이렇게.
2: 잘 받아들이고. 네. 네.
5: 저도 정말 같은 맥락으로 그 아빠랑 엄마가 건강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의 언어를 나누는 모습들을 잘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3: 오늘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은데요. 건강한 아이들의 연애를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6: 성공해요.
3: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슈퍼히어로의 탄생입니다. 상신할머니가 점재해줬다. 가림이 돼서 좋았어.
1: 형제가 물어왔다거나 가점에서 세일할 때 사왔어.
3: 엄마, 아빠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2: 엄마, 알려주세요.
1: 손가락, 발가락 10개.
7: 맞아.
1: 정상이에요.
4: 이 걸음이 왜 이렇게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8: 얼굴이 빨개지죠.
4: 우와. 숨차요.
0: 초등학교 입학 전후, 그 다음에 사춘기 전후, 이렇게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3: 우리 모두
6: 성장!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학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된다.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센트 정호철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살짝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다 생각해보세요. 머릿속. 고흐? 피카소? 모네? 마티스? 아마 이 정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들이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아니죠.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분께 역사가 오랫동안 조용히 덮어왔던 두 명의 아주 놀라운 여성 화가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한 명은요. 430년 전 이 바로크 시대를 살았던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19세기에 그리고 또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수잔 발라동 이야기예요.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얘기를 좀 해볼게요. 1593년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화가였습니다. 오라치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안타깝게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12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요, 이 딸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림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아버지도 놀랬어요. 내 딸의 실력이 너무나 대단했던 걸. 자, 그리고 아버지는요, 딸의 재능을 키워주겠다고 이제 자기 친구 화가였던 타시라는 남성에게 이제 자기 딸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림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원근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 화가들이 반드시 익혀야 했던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요. 집으로 드나들던 타시가 18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를요, 성폭행했어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제가 단순히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소녀가 선택한 핵심이 있어요. 자, 이듬해 아버지는요, 타시를 법원에 고발합니다. 7개월에 걸친 긴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인데요. 너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냐? 법정에서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임에도 손가락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진실을 얘기했어요. 나는 진실을 말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도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걸. 그리고 결국 타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요. 젠틀레스키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 그녀의 첫 번째 대표작 한번 만나볼게요. 수산나와 장로들입니다. 이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그린 작품이에요. 마치 자신이 겪을 공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렸죠. 그림 속 등장한 여성 수산나입니다. 바빌론의 유대인 귀족 부인이죠. 그리고 마을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두 명의 장로가요. 오랫동안 수산나를 지켜보다가 수산나가 목욕을 하려고 하는 순간 두 장로가 뛰어들어와서 함께 오늘 밤을 보내자. 너가 거절하면 너를 간통죄로 신고하겠다. 당시의 간통죄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어요. 근데 힘 있는 재판관 두 명이 직접 봤다고 증언하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었죠. 딱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남성 화가들도 이 장면을 많이 그렸어요. 다른 남성 화가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수산나를 그냥 아름답고 예쁘게 그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의 수산나 어떠세요? 수치스러워하죠.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이거는 완전히 여성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몸을 비틀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싫다.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

강로의 자세는요, 너무 무겁고 위압적이에요. 여성으로서 처음 그려진 수산나의 진짜 진심이었던 거죠. 17살 소녀가 다른 화가들이 500년 동안 그려왔던 그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대표작 한번 봐볼게요. 사실은 이 작품이 젠틀레스키의 최고의 대표작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 여러분, 조금 그림이 끔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요, 유디트라는 여성이 자기 민족을 침략한 적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술에 취하게 만든 뒤에 시녀와 함께 그의 목을 잘라서 민족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도요, 다 남성들이 그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디트가 힘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도 남성 화가들이 그린 걸 보면요, 예쁘게, 그냥 우아하게, 그냥 막 몸도 가냘프게 그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젠틀레스키는 어떻게 그렸나요?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싸우고 있는 여성, 그죠? 유디트와 시녀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두렵거나 망설이지도 않아요. 한 미술사 학자들은요, 유디트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 밑에 있는 이제 죽어가는 남자는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탓이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신화 속 이야기이지만 젠틀레스키는 본인의 이야기를 넣어서 그린 거죠. 물론 이게 100% 단정할 순 없지만 이 그림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 젠틀레스키의 분노와 단호함은 느낄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그림도 볼까요? 회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이에요. 이 그림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45살에 그린 겁니다. 자, 그림 속의 모습을 보세요. 파레트와 붓을 들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소매도 걷어붙었어요.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져 있어요. 일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죠. 그런데 이 그림은요, 단순한 자화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의 상징, 예술 그 자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단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화, 예술 그 자체다. 이 선언은요, 남성 화가는 절대 할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이라는 그 당시 불리했던 조건을 처음으로 특권으로 만들어서 예술 그 자체가 되어버렸던 순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젠틀레스키를 왜 기억해야 될까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피렌체 아카데미아 델레 아르티 델 디세뇨라는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입회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성들이 주류했던 그 전통적인 기관에 여성 화가로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그건 여러분, 시선의 혁명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폭력을 당했고요, 법정에서 고문을 당했어요. 당시 모든 제도가 여성이란 이유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죠. 화가라는 직업 하나로요, 당당하게 자신의 딸도 키웠고, 왕에게 초대도 받았고요, 나중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 젠틀레스키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은요, 시간을 약 250년 정도 넘겨볼게요. 1865년에 프랑스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요, 마리 클레망틴 발라동이에요. 나중에 세상에는요, 수잔 발라동으로 이름이 알려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가난한 세탁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파리 예술가들의 동네, 몽마르트의 골목에서 자랐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여러 직업들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화가의 꿈은요, 원래부터 화가가 아니었어요. 서커스 고괴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15살 무렵에 고개를 하는 도중에 무대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부상을 당하면서 꿈을 접어야 됐어요. 그 다음엔요, 화가들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시대가 다 남성들의 위주였던 거예요. 나는 되게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화가들이 나를 그리면요, 우리 앞에 봤던 얘기랑 비슷해요.

집안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규 교육도요, 당시에 돈이 없으면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특히 여성이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잔 발라동은 어깨너머로 배운 거죠. 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그림을 그리던 수잔 발라동은 드디어 첫 번째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녀 나이 28살이었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눈빛이 선명합니다. 피하지 않고 관람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당시 이 수잔 발라동의 모델명은요, 마리아였습니다. 모델은 뭘까요? 모델.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존재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관람객을 똑바로 보고 있죠. 이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녀의 말년 작품을 봐볼게요. 57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잔 발라동을 얘기할 때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 여성이 침대에 편하게 기대어 누워있죠. 뭐가 다른가요? 이 그림은요,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어요. 자, 저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들은 보통요, 비너스. 혹은 뭐, 이전까지만 해도 마네 올랭피아. 누드로 아름답게 그려진 여성들이었어요. 항상 누드였고, 관람자, 남성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잔 발라동의 이 파란방이라는 그림은요, 자세만 가져왔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먼저 이 여성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성을 유혹한 옷도 아닙니다. 줄무늬 파자마, 그죠? 그냥 편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담배를 피우고 있죠. 당시 여성이 담배 피운 건요, 아주 낯설고 이건 금기였어요, 금기. 근데 그걸 깨버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발치를 보세요. 옛날에는요, 저기 막 고양이 같은 거 그려놔요. 검은 고양이, 성적인 상징으로. 근데 뭐가 있어요? 책들이 쌓여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초반에는 여러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나 여기 있다. 선언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 후로 40년 지났어요. 이제 누구를 보지도 않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나 자신이다. 너희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겠다. 선언이었던 거예요. 자, 수잔 발라동.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요, 전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여성 화가예요. 정식 미술 교육을 단 하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정식으로 여성으로서 전시를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당시에 그녀의 삶은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죠. 교육받지 못했죠. 하지만 수잔 발라동 여러분, 이 포인트가 있어요. 자신의 조건을 비관만 하지 않았어요. 서커스의 고개사를 하려다 실패했죠. 모델도 나중에 못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모델로 앉아있는 동안 눈은 계속 배웠고요. 손은 기억했어요. 화가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남성들이 절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규칙을 하나하나 깨간 거예요. 자, 그녀가 그린 여성들은요, 꾸미지 않아요. 이상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모습 그 자체였죠. 이것만으로 혁명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모습을 관찰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녀의 그림은 지금도 프랑스 파리 주요 미술관들에 걸려 있어요. 1938년 72살의 수잔 발라동은요, 파리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430년 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160년 전 수잔 발라동. 두 사람 모두 자화상을 그렸죠.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요,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 그 자체로 그렸고요. 수잔 발라동은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나요?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얘기했죠. 넌안 된다. 여자니까 안 돼. 가난하니까 안 돼. 또 집안에 백도 없지. 안 돼. 하지만 이두 사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붓을 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죠. 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 거고요. 그때 의외로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응원보다는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던 간에, 혹은 아직은 그 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0: 괜찮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스스로를 믿고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때 흔들릴 때마다 이 두 화가 이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수잔 발라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림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사들은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0: 육하원 측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원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또 주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죠.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당연히.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에게 좀 용기를 주고 저를 이렇게 세워준 화가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되는 두 명의 화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를 바꾼 화가들. 자, 한 명은 체코에서 태어나 무명 시절을 겪고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된 알폰스 무아. 또 한 명은 아버지도 반대했던 화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본인만의 화풍을 고집하고 결국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클로드 모네입니다. 자, 무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1860년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아는요, 음악과 그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아는요, 첫 번째 좌절을 일찍 겪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변성기가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망가지면서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재능을 택한 거예요. 그게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18살 무아는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라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서를 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요,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직업 찾아봐라. 자, 그게 18살이었어요. 음악도 못하게 됐죠. 그림으로 바꿨는데 떨어진 거예요. 무아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엔나로 가서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서 극장 무대 배경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여러분, 무아가 일하던 극장에 불이 나요. 그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무아는요, 매일매일 그렸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그리고 한 백작의 눈에 띄어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돈을 줘서 파리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파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백작이 갑자기 후원을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아는 좌절하지 않아요. 또 어디로 가요? 디자인 공장에 들어가서요, 매일 잡지 삽화 그리고 달력도 연습하고 광고 그림 그리면서 버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갈고 닦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노력하다가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을 그래서 전 이렇게 불러요. 기적이나 운이 아니고요.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옵니다. 자, 무하에게도 그 순간이 와요. 1894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인쇄소가 텅 비어 있었는데요. 무아는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직원 친구 거일 대신해주러 나왔대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일을 또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요 인쇄소를 찾아와요. 그게 누구였냐면 당시 파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 사라 베르나르였어요. 그녀가 새 연극 포스터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유일하게 출근해 있던 알폰스 무아를 붙잡고 너무 급한데 너밖에 없어. 너가 좀 디자인 좀 해달라.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내가 보조인 거예요, 보조. 메인 디자이너, 메인 디자이너가 했어야 되는 일을 본인이 피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들 쉴때 밤새우면서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터가 등장했죠. 그 포스터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스몽다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가 알폰스 무아 정식 첫 번째 포스터예요. 너무 아름다웠고, 그죠? 시선을 사로잡죠. 사라 베르나르가 딱 그려져 있는 포스터예요. 이게 그날 새벽에 파리 곳곳에 붙습니다. 지금까지 본적 없는 아주 우아한 포스터였어요. 가느다란 선, 우아한 여성, 섬세한 꽃장식,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 포스터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요, 작품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화가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았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왔던 실력이었던 거예요. 사라 베르나르는요, 이 포스터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알폰소 무화와 6년 전속 계약을 맺어요. 포스터뿐만이 아니고요, 무대 의상, 무대 디자인까지 맡깁니다. 그때 만약 좌절했다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출근을 안 했다면, 하지만 무아는 그 기회들을 다 잡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기회는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 아무 때나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화의 두 번째 대표작을 봐볼게요.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사계절 연작이에요. 지스몽다 이후에 무화는요, 무명세월을 겪고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런 무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판화 작업을 합니다. 포스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사람들에게 퍼뜨리죠. 이 그림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여성으로 표현한 장식 패널 연작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당시 유럽에서는요, 평범한 서민들은

그림이 비싸서 집에 그림을 못 그렸어요. 하지만 무화의 석판화,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찍어내서 퍼뜨렸죠. 파리 서민들은요, 처음으로 예술 작품을 자기 집에 걸 수 있게 됐어요. 포스터 예술, 이 말을 만든 게 무화입니다. 폭발적이었죠, 인기가. 저도 여러분, 이 해설가라는 직업을 하면서요, 초반에 참 많은 좌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폰수 무화라는 화가를 공부하면서 아, 정말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기회는 오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모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 파리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죠. 클로드 모네. 그림을 사랑한 모네는요, 특출난 재능이 있었어요. 보는 것마다, 풍경이든 인물이든 보는 것마다 특징을 빠르게 포착하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기일 때 풍경화가가 아니라 캐리커처 화가였어요. 자, 모네가 그린 캐리커처 한번 봐볼까요? 재능이 있었죠, 여러분. 재능이 있었습니다. 눈이 좋았거든요. 자, 15 모네. 용돈이 부족하자 직접 캐리커처를 그려서 팔았어요. 길을 연 거예요. 그게 모네의 첫 번째 수입이었죠. 모네의 아버지는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화가가 되는 걸 반대했어요. 야, 무슨 예술가가 되냐. 화가? 너 밥도 못 먹고 산다. 제대로 된 직업도 아니다. 아버지부터 무시한 거야. 하지만 모네는 파리로 갔죠. 자, 당시 파리의 분위기를 보려면요, 다음 그림 한번 봐야 돼요.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당시 파리의 유명한 전시, 왕립 아카데미 살롱전을 표현한 그림이었어요. 자, 살롱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전시고요. 여기에 그림이 걸려야 화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요, 아주 전통적이고 이제 오래된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 제일 중요한 규칙이요, 아무거나 그리면 안 돼요. 뭘 그려야 되냐면 신화, 역사, 종교화만 좋은 그림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당시 예술가들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걸 못 그리고 이 세 가지만 그려야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시에 이 살롱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그림 하나 볼게요. 잘 그리긴 했죠. 예, 바칸테스의 춤이었죠. 그리스 신화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나오죠. 그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신도들을 바칸테스라고 합니다. 직접 본 걸 그린 게 아니고요, 작업실에서 신화를 읽으면서 상상한 풍경을 그렸어요. 완벽하고 이상화되게. 그래서 이때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못난 사람이 안 나와요. 그림은 고귀하니까 이상화시켜야 되죠. 예쁘게 그려야 되죠. 풍경도 가장 멋있게 상상해서 그려야 되죠. 이걸 하나라도 깨면요, 살롱존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젊은 예술가들, 특히 모네를 중심으로 젊은 예술가들은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다 똑같이 그리면 그게 예술이냐. 그래서 모네는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좋은 그림은 뭐예요? 사진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신화 그리고죠. 근데 모네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화가란 나만의 것을 그려야 되고 순간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인상, 순간을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 사진 같은 그림이 좋은 그림만은 아니다. 모네는 얘기했어요. 빛이 곧 색이다. 빛은 매 순간 변화한다. 그걸 그려야 된다. 그리고 그 완성작이 뭐예요? 바로 모네의 인상 해돋이입니다. 자, 앞에 그림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테크닉적으로. 뭔가 또렷한 게 없죠. 형, 그리고 이상화시키지도 않았고요. 약간 붓터치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화가들이 해를 그린다. 항상 또렷하게, 완벽하게, 정지된 것처럼 그렸어요. 하지만 모네는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 눈이 딱 해돋이를 보는 순간의 찰나를 그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모네는요, 살롱전에 계속 거설당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의 살롱전은 답이 없어. 저기 계속 집착하지 말자.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새 판을 짠다. 아예 본인들이 전시 공간을 빌려서요, 전시를 열어요. 그 자리에 이 그림이 메인 작품으로 걸린 거예요. 모네의 고향, 모네가 자주 봤던 이 바닷가를 그린 거예요. 안개 속에 떠오르는 태양, 그죠? 불분명한 풍경들.
딱 이 순간을 그렸는데 한 비평가가 그 전시에 옵니다. 야, 살롱전에 떨어진 애들이 전시 열었다는데? 얼마나 볼품없나 보자. 딱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걸려있네. 처음에는 괜찮았답니다. 처음에는 비평가가 괜찮았대요. 왜 괜찮았냐?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습작이구나. 옆에 완성작이 있겠지. 하고 딱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완성작이었던 거예요. 그때 뒤집어져요.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야, 쟤 가봐라. 쟤네들은 모네 그림 제목처럼 순간의 인상만 그려놓고 완성작이라 우기는 놈들이 있다. 쟤네들은 인상주의자들이다. 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조롱을 당했냐면요. 모네의 그림은 도배지 밑에 있는 도배지보다 못하다. 이게 여러분 모네가 들었던 평이에요. 자, 하지만 모네의 저 그림, 인상해돋이가 사조를 만들었죠. 인상파, 인상파 하잖아요. 왜 인상파냐? 별거 아닙니다. 모네 그림 제목이 인상해돋이였기 때문에 인상파인 거예요. 미술 사조는 언제 탄생할까요? 인상파, 입체파, 야수파 많잖아요. 미술 사조 얘기가 나오면 다들 뒷걸음치죠.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 언제 나오냐? 욕먹을 때 생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인상파도 욕이었고요, 야수파도 욕이었어요. 입체파도 조롱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조가 만들어지려면 그 전에 없었던 걸 그려야 돼요. 없었던 걸 새롭게 그렸다. 사람들은 응원 안 합니다. 이게 뭐야? 조롱을 하는 거야. 그 조롱을 이겨냈을 때 사조가 생기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또 새로운 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네와 친구들은 얘기했죠. 그래, 우리는 인상주의자들이다.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게 여러분, 원래 이 전시 제목은요, 무명예술가 협회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롱을 듣고서 3회 때부터 보란 듯이 인상주의 전시 타이틀을 건 거예요. 기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모네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자, 그럼 모네가 평생 그려왔던 수련도 하나 볼게요. 너무 아름다운 수련이에요. 나중에 모네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근교 지베르니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연못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평생 정원에 펴있는 수련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1912년 천청병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아요. 백내장. 당시에는 여러분 백내장 수술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색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어두워지고요. 나중에 한쪽 눈 거의 실명했습니다. 모네는 얘기했어요. 색들이 더 이상 예전 같은 강렬함으로 보이지 않았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무서운 게 또 있어요. 계속 수술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네는 얘기해요. 이 돌아온 눈으로 최고의 수련을 그리겠다. 그리고 이 수련은 프랑스 정부에게 기증하겠다. 한번 전시되어 있는 모습 볼게요. 너무 아름답죠? 첫 번째 공간은 해가 뜰 때의 수련. 또 하나의 공간 해가 질 때의 수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공간이 이어져서 무한대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죠. 끝나지 않잖아요. 이곳을 쫙 시간에 따라 걸어다니면요. 수련이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를 느낄 수 있어요. 모네는요, 이 그림을 기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로해준 수련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도 이 수련을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오늘 두 화가의 대표작들 만나봤는데요. 저에게 이 두 화가가 수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든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언제 기적을 낳을지 모릅니다. 언제 꽃을 피울지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요. 알폰스 누아의 지스몽다 포스트.

0: 서가 될 수 있고요. 수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아와 클로드 모네, 이 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끝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3: 왜 했어요?
4: 고마워서요.
2: 8.9점.
3: 9.9점.
2: 10점, 100점이요.
5: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6: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7: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군산 원두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자, 오늘은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
1: 안녕하세요.
2: 뭐야?
3: 어머!
1: 안녕하세요. 저랑 불르 셰프군요. 언니라 그래.
3: 언니!
1: 이렇게 해서 김은 굽는 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은 오!
4: 와, 냄새 장난 아니다.
2: 아, 진짜 맛있겠다.
5: 아, 미쳤다. 아.
6: 딱 한 입 매우 물으면은 이 바다가 펼쳐져요.
5: 아, 근데 면이 진짜 두꺼운 게 끼이다. 네.
1: 여러분들이 하는 걸 딱 보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 요리책을 선물을 보냈어요.
2: 진짜. 아니, 뭐 내가 못 갖다 보냈어.

0: 일단은 네 분이서 하실 때 이야기는 재밌어야 되니까 네. 20분 내에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20분이요?
0: 자, 여러분 스타트 누르는 순간 시작이 알았죠?
2: 네네네.
3: 잠깐만요.
0: 너 뭘 또 잠깐만이야.
2: 마음의 준비. 마음의
3: 준비. 마음의 준비.
2: 잠깐만 이렇게 재료 다 가져가도 되나?
0: 자, 시작합니다. Start. 선생님 눌렀어.
2: 시작해요? 그럼 양파.
4: 우리 근데 쉐어할 건 쉐어하자.
5: 그래.
4: 이거.
5: 당연히.
4: 우리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2: 그다음에.
3: 도마가 어디 갔어?
4: 감자랑.
0: 진짜 세상에 살다 보니까.
4: 왜 걸려?
0: 그래도 셰프가 이 초보자도 도마까지 챙겨주는 건 처음이다. 내가. 자.
4: 아, 도마. 감사합니다.
0: 도마.
3: 네. 감사합니다.
0: 이거랑. 여기 있어, 여기.
4: 감사합니다.
2: 언니. 감자 좀 찾아주라.
0: 감자 여기 있네, 바로. 여기.
4: 우리 지금 오케이. 감자 고생해야 돼, 언니.
0: 내가 오늘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내로 다 힘들겠다. 재료 손질도 안 되겠다, 보니까.
2: 된장 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0: 된장, 거기 맞아.
2: 아, 된장.
6: 나는 아마 내 거 다 드시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많이 해야지.
4: 아니, 이불 나불 될 시간이 있나 봐.
6: 이불 나불 될 시간?
4: 아니, 제가 그 셰프님하고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0: 왜 거기 나를 또 끌고 들어가?
4: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2: 너 재료는 씻었어?
6: 야, 뭐 그럴게.
3: 네.
2: 씻었어? 재료는 진짜?
0: 아, 그래도 재훈 씨 칼질 잘한다. 나 아주 초보인 줄 알았더니 할 줄 안 해.
6: 아니, 벌써 칼을 써?
3: 그러면.
0: 이 재훈 씨는 아주 뭐 요리사 같아. 막, 아우, 접시까지 준비해두고 재료 손질 딱 하고.
6: 뭐야, 너 의외 잘 온 거 아니야?
0: 의외인데?
6: 선생님, 너무 좋아요. 계속 그렇게 인터뷰 다 해주세요. 난 요리하게. 얘 뭐야, 너 요리사야? 왜 이렇게 빨라?
7: 우이는 그냥, 아, 뭐 그냥 나 남는 거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아, 쟤는 마음 나쁘구나. 그냥 망하려고 그냥 작정을 했구나 했는데, 진짜 숨겨진 실력자였어.
0: 정훈 씨는?
6: 저요?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정훈 씨는 양파 깔 때 평소에 칼 사용 안 해요?
6: 양파 태어나서 처음 까봐요.
0: 자랑이라고 그러나, 참나.
6: 아, 칼을 먼저 써요?
3: 네.
0: 항상 이 꽃을 잘라가지고, 요렇게 벗기면 싹 벗겨지잖아. 알았지?
3: 네.
2: 여러분, 다 아는 마.
4: 저 다들 자격 있습니다.
2: 진짜 처음에는 자신 있었어요. 된장찌개 뭐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니고. 된장을 넣었고요. 이런 된장.
0: 내가 정희 씨를 위해서, 봐봐. 호박이 막 움직이기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호박을 있잖아. 한쪽 귀퉁이를 여기를 요만큼 잘라내. 그리고 왜 딱 넣으면 얘가 움직이질 않아.
2: 움직이질 않네.
0: 봐봐. 움직이지 않죠?
2: 네네네.
0: 그렇게, 그 정도. 그렇게 넣어서 놈이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희 씨가 잘리기 더 쉽단 말이야. 이렇게 써야지 힘들어. 얇고 두껍고, 얇고 두껍고.
2: 여러분, 애호봐.
0: 잘 살았어.
2: 예를 들어 사과처럼 네. 껍질이 진하고 안이 하얀면 네. 좀 알겠는데 이렇게 색깔이 비슷한 것들은 좀 어려워요.
0: 아, 그렇구나.
2: 그냥 진짜 감대로 이렇게 제가 쓰는 칼이 아니고 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썰던 애호박도 뭔가 안 썰어지고 한
4: 아니, 원래 이게 한손용 도마가 있거든요, 선생님.
0: 아, 그렇구나.
2: 옷이 잘
8: 되게 부족하다.
4: 도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옷이 있어. 그래서
4: 여기다가 이제 뭐, 양파.
0: 뭐?
4: 이렇게 간단한 것들. 도마가 없어가지고.
0: 좀 불편하지, 그래서.
4: 네.
0: 부정이 안 되잖아,
4: 와우.
0: 그치?
4: 네.
0: 내가 잡아줄게.
4: 네.
0: 자.
4: 와우. 와우. 칼국수집이
0: 근데 길게 길게 치는 거
4: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돼요.
0: 이렇게 할 때 미끄덩거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엎어놔.
4: 아.
0: 자, 썰어봐.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4: 네네네.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4: 엎어놔라.
0: 그렇지.
9: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잘라야 되지? 사실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바로 그 셰프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아주 팁을 얻어갔습니다.
0: 이렇게
4: 그치? 그래도 나 한 손으로 이거 없는데 잘하는 것 같아.

0: 여기에 달려 있는 게 그 소 잘 들리게 하는 위안.
1: 네, 맞아요. 이게 귀 안에 달팽이관 있거든요. 그거를 대처해 준 소리가 듣게 해준 그런 기계.
0: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돼서 그냥 그렇게 이 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진 않죠?
1: 전혀. 오히려 좋죠. 왜냐면 시끄러운 데서 잘 자잖아.
0: 아,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좋은.
1: 옆에서 공사를 해도
0: 너는 해라 난 잔다 이거.
1: 맞아요.
2: 헬퍼 셰프님 제가 옮기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기야, 저기 호은 씨 옮기려면 이게 다 여기까지 오다 보면 다 쏟아 이거.
2: 저를 바로 파악하셨습니다. 맞습니다.
0: 자, 5분 전이에요.
3: 5분 전이에요?
4: 아니, 이거.
1: 벌써요?
4: 말이 안 된다.
3: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0: 뭐 어떻게 오늘 불이라도 켜보겠어?
2: 아, 저 불 켜기 직전입니다.
0: 불 켜기 직전이요?
5: 네.

0: 이거 제 요리가 아닌데 방송 위에 희생하겠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1: 아, 뭐 하는 거야? 언제 나버리고 있다.
0: 아니, 나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자, 여기저기 곡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0: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몇 분 남았어요, 지금?
1: 몰라.
2: 자, 3분 전.
0: 안 돼, 안 돼. 내 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바지락 넣었습니다.
3: 너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너 식사식당에?
0: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에어방 넣었습니다. 두꺼워, 두꺼워. 이렇게 두꺼운 거는 그냥 이렇게.

0: 사과.
1: 맛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하, 저는 이제 다 썰었습니다.
2: 다 썰었어요?
1: 네.
0: 이렇게 꽂힘 됐다. 오빠, 어. 이거 한 번만 잡아줘.
1: 아니, 할게, 할게.
0: 얘만 열어줘, 얘도.
1: 뭐야, 열었어.
0: 땡큐, 얘도.
1: 알았어.
0: 마늘.
3: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뜯은겨?
1: 응.
4: 아유, 됐어. 자기 것도 못하면서 남을 챙겨놔야 된다. 가세요.
0: 감사합니다.
4: 이거 아를로스.
0: 네, 아를로스. 세 개.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5: 내가 안 보여서. 뭐야?
0: 아, 여기 좀 하자가 있습니다.
2: 가지락.
0: 아, 이게 안 켜집니다, 이게.
2: 아, 에오바.
0: 아, 이거 아닌가?
5: 빠는데?
4: 자, 2초 전.
2: 2초!
6: 헐, 나 망했어.
4: 자, 땡! 끝났어요.
0: 끝났어?
4: 네. 자, 끝났어. 땡.
0: 땡, 땡.
1: 야, 누가 아직도 잡고 있냐? 빨리 놔라. 시간 다 됐다는데.
4: 진짜 다 됐어. 이거 이제 뭐 끝났는데 뭘. 어.
2: 아, 근데 아직 하고 있네요. 이거 반칙 아닐까요?
6: 저 안 들리는데요. 뭐라고요?
4: 아, 이럴 때 그걸 써먹으란 말이지?
2: 아, 근데.
7: 재밌대.
8: 재밌어요.
4: 어때?
2: 이건 놀이가 아니에요.
4: 뭔데?
2: 써요. 아, 이거 망했어요. 저 이런 된장찌개 처음 먹어.
4: 어, 어떡하니? 어!
8: 된장찌개 처음 먹어. 어떡하니?
2: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맛을 본 순간.
1: 아, 먹어야 돼요?
2: 이거 누가 제 거에 까나리 액젓 부었어요.
1: 아, 아쉽다. 아, 진짜.
2: 재홍이는 뭐 하긴 했어?
6: 어, 했긴 했는데 시간이 별로.
4: 어떡하니? 그냥 케찹이야. 딴 거 없어.
1: 우리 선생님께 잘 배웠습니다.
4: 자, 내 키팅하고 먹어볼게. 오, 재홍 잘했다.
1: 아니, 케찹 맛이죠, 소야가.
4: 응!

0: 아니 먹지 마.
1: 아니 그게 아니라.
2: 아니 근데 날 것 같은데.
3: 아니 괜찮아.
0: 근데 바지락을 넣는
3: 특이하다.
2: 우유나 우유?
4: 맛있다.
2: 맛있어.
5: 그냥 그 계란말이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저녁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6: 아, 조금만 시간이 졌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계란말이는 탄생시킬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3: 이거 요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믹서 거기서 망했다. 너무 오래 걸렸다, 이 양념장 따는 게.
1: 퇴근! 네 사람 다 줘야 될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죠, 열심히 하라고.
5: 우리가 상품을 다 탔잖아요. 공동 꼴찌면 상품을 다 못 탔지. 해서 제가 1등이었습니다, 그날.
1: 오늘 저기 할 게 뭐냐면 우선 호박전 하고요.
2: 호박전.
1: 그리고 두부조림하고. 오. 그리고
0: 맛있겠다.
1: 버섯 소고기밥.
2: 와, 맛있겠다.
1: 그리고 양념까지 만들고 밥을 할 거니까 밥을 먼저 앉혀놓고 하자고요. 그 네, 사이에 네, 다른 네. 걸 하면은
5: 네. 오, 좋아요.
1: 시간이 되니까.
0: 아,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네.
1: 그렇죠. 뭐, 머리를 써야 돼. 아. 너무 많이 쓰면 그 쌀의 그 맛이 다 빠져나가.
5: 아, 그렇구나.
1: 예.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씹지 말고 적당히 씻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솥밥에서 양념까지 비벼먹는 거 가르쳐줄게요. 자, 소고기를 여기다 넣고. 자, 여기다가 참기름.
2: 참기름.
1: 다진 마늘 좀 넣으세요.
0: 다진 마늘.
1: 다진 마늘 떠주고, 그 다음에 간장.
0: 불고기 양념으로.
1: 그렇죠, 간장. 여기다가 후추를 약간 넣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고기에 약간 그런 냄새를 잡아준단 말이야.
0: 잡내를 잡아주고. 아,
1: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자, 여기 밥 있죠? 이거 네. 쌀을 치웠지? 쌀을 여기다 넣어.
0: 넣고.
1: 여기 다 부어.
4: 와, 밥이랑 같이.
1: 여기다 부어가지고,
0: 자,
1: 이거 갖다가 볶고,
5: 오호. 오호.
1: 자.
5: 자, 일단 밥을 올려놨습니다.
0: 어,
5: 첫 번째 끝났어, 미션 클리어. 끝났어.
1: 청양고추 3개 따가지고 씻어주고, 대파 2뿌리 씻어줘. 자, 혼신.
5: 아, 씻죠. 씻어. 네.
3: 씻어.
1: 빨리 씻어.
4: 잠깐만요. 지금 촬영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한테 주는 것 같은데.
0: 아, 너가 너무 잘하니까.
5: 아, 너 평생 살면서 오는 거.
1: 아니, 아직도 안 씻었어?
4: 아니, 아니, 아니. 이제 가려고, 이제 가려고요.
1: 빨리빨리 씻어야지.
5: 이야, 이거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하는 게, 아, 저는 느낌이, 이분 장애인이랑 좀 살아보신 분인데, 장애인을 적당히 막 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바이브가 나오시는구나.
1: 요거는 돈정이라고 그러죠? 호박전을 부칠 건데, 쩔한 도톰하다는 느낌으로. 요것도 이제 두부전 부칠 거를 이렇게 썰어 놓자고. 그럼 미리, 왜 그러면 느린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0: 저는 근데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
1: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전 같은 거 부칠 때, 여기다 뭐 튀김가루, 부침가루 쓰지 마세요. 왜 그러면 튀김가루, 부침 같은 거는 거기다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0: 네네,
1: 내가 호박전을 부치면 호박 맛이 나야 되는데,
0: 짜, 소금만?
1: 부침가루는 맛이 나.
0: 아, 그게
1: 가미가 돼 있어요.
3: 짜더라고.
1: 대신 네. 우리는 뭘 넣냐면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한 꼬집만 넣으세요. 양념간장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0: 네.
1: 요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쓸 수가 있어요.
4: 아,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
1: 됐어, 끝. 자, 이러면은 양념간장 끝이에요.
5: 와.
1: 자, 우리가 웜천에서 두 가지 음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에 호박하고 두부가 있는데 호박을 먼저 부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호박은 부치고 나도 팬이 깨끗하잖아.
5: 아.
1: 근데 여기다 두부조림을 먼저 해버리면은 또 닦아야 되잖아.
5: 아. 네, 네.
1: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르륵. 자, 이렇게 쭉쭉쭉 흘릴 정도로 해서 부치세요.
5: 쭉쭉쭉.
1: 그리고 호박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 배우면 배추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다가 배추만 바꾸면 배추전이 되는 거예요.
3: 네. 우리 막 예전에 제사 음식 할 때는 계란물도 부치잖아요. 막.
1: 그렇죠.
3: 그건 빼고.
0: 계란은
1: 계란 하지 마세요. 여기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요.
5: 아, 그래요?
4: 잠깐만요. 네. 제가 바라고 싶은 게 저는 청각장애 갖고 있고 모든 보는 사람 시청자들 위해서라도 좀 말을 천천히 얘기해.
0: 아, 조금 천천히
1: 해주라고.
4: 너무 빨라서 못 알아잡고 있어.
3: 못 알아들어.
1: 못 알아들어.
0: 천천히.
4: 아니, 너무 천천히 안 하고. 그거보다 살짝 좀 다운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5: 저 이렇게 피 얇은 호박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우리 혼인 씨는 오늘 다 처음 봐. 저 이제 불을 껐어요.
5: 네.
1: 자, 이렇게 해서.
4: 하나. 여기 키친타올을 깔아서
1: 어디?
4: 기름이 조금

0: 습소하고 막 그렇게 하다 하는.
1: 아유, 저는 기름 맛을 먹는데 기름 다 빨아버리면 무슨 맛을
0: 알겠습니다.
1: 먹어요?
0: 어, 괜히 말을 했다.
2: 너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3: 아, 알겠습니다.
0: 본신 단결.
1: 어. 자, 요렇게 해서 후각전이 완성됐습니다. 간단하죠?
0: 아니, 우리가 한 게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간단하게 만드는데.
1: 아니, 언니가 하세요.
2: 근데 왜 이렇게 쉬운 만에 하나도 시키신지 알겠어.
1: 그 다음에는 두부를 2층 자체 그냥 올리세요.
4: 그냥 올려요?
1: 그냥 바로 올려, 여기다가. 그리고 네. 여기다가 호박을 부쳐냈기 때문에 식용유에 호박의 은은한 향도 있단 말이야. 그거 아~ 맛있지.
4: 달큰하게.
1: 그렇죠, 그렇죠.
4: 어, 좋아.
5: 아니, 이렇게 그냥 쉽게 척척 하시는데.
1: 내가 지금 직업이 이건데 그거 못하면 어떡하니.
0: 아,
1: 어?
0: 그건 맞는 말이긴 하네.
5: 아, 그렇죠. 두부 하나를 뒤집고.
0: 근데 생각보다 말씀하시는 게 보면 살짝 뼈가 있어요.
1: 이 상태에서 네.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구워서 양념간에 찍어 먹어도 괜찮은데 네.
4: 조림이니까
1: 찍어 먹는 거하고 또 두부 조림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울 거 없어. 이거를 이만큼씩 떠서 파를 조금씩 얘네 위에다 얹는다 생각하면 돼요.
4: 이렇게 안 뿌리고
1: 안 뿌리지 말고 이렇게
4: 얹어서 하나씩 하나씩 얹어서
1: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건 좀 트레스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그냥 하면은 너무 타버리면 물을
4: 아 물을
1: 아 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
4: 들기름.
1: 들기름을.
4: 기름이 또 들어가네?
2: 아니, 들기름 한 세 통만
1: 하겠어. 항상 자, 여러분들 해서 드실 때, 두부 조림에는 무조건 들기름이야.
0: 오, 와,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넣네요?
1: 제가 그래서 양념까지 할 때, 아까 여기다 기름을 안 넣었잖아요. 아. 들기름이 어울릴 걸 할 때는 간장을 덜어서 들기름을 넣고, 아, 참기름이 어울릴 것 같은 경우는 간장을 덜어서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는 얘기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요렇게 해서 보면은, 얘가 어느 다 익었어. 간이 됐겠다 맞아, 싶을 때, 이제 불을 끄시면은, 끝나는 거야.
4: 끝났어요?
1: 네. 와,
0: 벌써? 벌써? 네.
4: 벌써 끝났어. 아,
1: 우리가 그냥 끝내면 심심하잖아. 이 양 먹으면 예쁘게 싹 뿌려서.
4: 참식의 끝은 참깨다.
1: 그렇지.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뒤에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각자 위치에서 각자 집에서 열심히 해서 먹어보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내가 검사를 한번 할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때 소주 한잔 하자고. 오,
4: 나이스.
1: 네 분이 시간이 다 갈 때 그럼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세요. 내가 제주에서 멋있게 한 잔 차려줄게. 와,
0: 자, 들어오셨죠?
1: 바다 앞에서.
0: 네, 바다 앞에서.
5: 아, 이거 진짜 이거 오늘 쓰고 가야 돼.
0: 빨리 우리.
1: 아니,
4: 아니 이미 제주, 방송 제주. 나갔잖아.
1: 다 찍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저는 제 입에서 나간 거를 꼭 지킵니다.
4: 맞아, 맞아.
0: 아, 좋아.
2: 근데 오늘 우리가 요리를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인생 배웠어요.
1: 아, 밥이 다 됐대요, 훈규 씨.
2: 자, 밥이 다 됐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와, 색깔이 진짜 예쁘다.
4: 미쳤다.
1: 자, 그래서 밥까지 완성이 됐어요.
5: 언니는 오늘 쇼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주인공 같았어요. 저라는 사람도 제 인생에서만큼은 주인이잖아요. 주인공이고. 그래서 더 저도 멋진 그런 무대를 펼쳐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요.

0: 때는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먹기.
1: 아, 그냥요?
2: 저는 하나만 올려주실 수 있어요?
3: 아, 네, 그럼요. 여기요.
2: 아, 감사합니다.
0: 입맛이 딱 나죠?
4: 아, 감사합니다. 입맛이 딱 나죠?
3: 진짜 여기 있습니다.
2: 야, 뭐야!
0: 왜, 왜?
2: 아니, 허공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어디
3: 잘못
2: 흘렀어,
3: 미안해.
2: 어,
3: 네, 그럼요. 여기요.
0: 호박 자체의 단맛이 딱 나죠?
5: 어우, 너무 달아. 와, 설탕 뿌린 것 같아.
0: 왜, 왜?
6: 애호박은 이 소금 살짝 들어간 것 때문에 단맛이 진짜 확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튀긴 면도 두껍지 않아서 약간 전 튀긴 거, 기름 이 맛이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전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어떻게 이러지?
5: 아까 설탕 뿌린 것 같지 않아?
1: 호박전이 그 이전에 먹었던 거는 호박을 느끼질 못했던 호박전들이었는데 이게 호박의 식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0: 자, 그 다음에 우리 두부를 한번 가볼까요?
5: 네.
0: 드셔보세요.
3: 두부. 누가 덜어줄게.
2: 얘는 그래도 색깔이 있어서.
0: 두부 어때요?
1: 저 솔직히 막 입이거든요. 근데 이거 먹

0: 안에 뭐가 들어갔고 이게 다 느껴져요, 진짜.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막 엄청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막 뭐 이런 느낌보다도 재료가 다 느껴져요.
1: 아, 맛이 없어요?
0: 아니, 맛이 나.
1: 밥이 잘 됐죠? 네. 여기다가 이 간장을 조금 넣고 조금씩 넣어서 가면서 비벼서 먹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뭘 넣냐면 이거 기름 참기름 약간 둘러서 비비면 정말 맛있어요. 자, 우리 정인 씨는 내가 넣어줄게. 네. 참기름 조금 두르고.
2: 오, 이거 비비는 소리 안 들어가나?
3: 김하고 먹어도 맛있겠다.
1: 김 싸서 먹으면 맛있죠.
0: 아, 진짜 아까 그게 막
4: 아까 그 김이
2: 김 싸서 먹어야 돼.
1: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4: 드실 거.
2: 어, 고소해.
0: 에헤이.
2: 소고기, 소고기. 코스 요리처럼 느껴져요. 매운밥 먹고, 그다음에 두부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코스 요리 같아요.
4: 재밌다, 맛이. 버섯
1: 만났다가
4: 갑자기 팽이 버섯 났다가 갑자기 매콤한 거 퍽 들어갔다가 이제 소고기 이것까지 먹으면 맛있다.
3: 사실 하나에 탄수화물 단백 다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네. 약간 효율을 따져가지고 이동동선 어떻게 한 번에 가지가지? 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한 그릇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내가 많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수많은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딱 팬심을 갖고 있는 분이 딱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음식까지
1: 내가 나올 줄 몰랐지.
0: 진짜 놀랐어요.
2: 아니 사실 우리 넷이 요리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3: 내가 너무 특출나서.
1: 그럴 수 있겠어 보니까. 네. 배추전을
2: 제가 된장찌개를 사실 웃기려고 한 거예요. 너무 잘하면.
0: 뭐야? 뻥이에요.
1: 실력이 좋은데.
2: 네네네. 웃겨야 되잖아. 이게.
1: 웃기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
2: 생계형으로 시작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1: 이 처음에는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야. 저 사람 몇 인분 시킬까? 저분은 몇 그릇을 먹을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국수 맛있게 드시러 오시는 그냥 우리 집 손님으로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얼굴이 예뻐지고 아니 예쁘다는 게 아니라 화사해지고.
3: 네. 예뻐요.
5: 진짜 예뻐요.
4: 예뻐요.
5: 진짜 예뻐요.
1: 네. 이마에 주름도 펴주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순간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이렇게 화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폭풍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계속 살다 비도 받고 또 한 장 또 올리니까 또 눈이 왔어. 얘가 그러면서 꼭꼭 다져지는 거야. 그러면 태풍이 와고 아무리 세 거센 바람에도 절대 흐트러져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아주.
0: 이거는 뭐 이게 EBS입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 인생 교육.
5: 네. 이게 EBS라고.
0: 여러분의 인생 선생님. 저희도 각각이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만남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삶을 배우는 진짜 시간이었다? 요리는 곧 인생이다?
6: 너무 공감됐어요. 왜냐면 저도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포기 안 하고 힘든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을 텐데 끝까지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하는 걸로 좋겠습니다.
2: 근데 재웅이는 오늘 사실 가장 많은 보조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의 경험이 어땠어?
7: 제가 가장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저한테 자연스럽게 그릇을 갖다 주더라고요. 되게 아까워, 되게.
1: 홍윤 씨가 그러면 그릇을 많이 안 닦았다는 얘기지?
0: 저 손이 되게 애기 손이에요, 저.
1: 그러면 너무 나이에 비해서 애기 손이다. 네. 네. 할아버지에서 어른 손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0: 그냥 칼은 빡빡 닦아가다. 무서워.
1: 자, 잘들 하고 계시지? 잘 치우고 계셔?
0: 네. 네, 좋아.
1: 오늘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의 선물은 내 양념 간장. 와! 다시 또 만들었어요, 내가. 와! 여기 있어요.
5: 와!
1: 그래요. 다음에 얼굴 볼 때 제주도에서 만나자고.
3: 네.
1: 진짜 우리 제주도 앞마당에서 소주나 하게 알았지? 와! 대신 그때 숙제 검사 할 거야.
5: 네.
1: 자, 수고하십시오.
8: 저 사실 지금 일본에서 왔거든요. 이모카세 누나가 그때 양념 소스에 나눠주신 분이 갖고 왔거든요. 이모카세 누나 감사해요. 오늘 시합 잘 되겠는데? 파이팅!

0: 오늘 저의 저녁 반찬. 알려주신 그대로 붙여본 부부, 그리고 알려주신 거의 그대로 해본 김, 양념장까지. 김에 양념장과 두부를 올려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맛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지비예요. 맛있어. 어떤 게 제가 만든 간장 양념일까요?
2: 제가 만든 건 요겁니다.
1: 올려가지고.
2: 저는 만든 간장을 다 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만든 간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 남는 간장? 상공 이모카드님 너무 고마워요.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6: EBS English.
7: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아,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0: 2분 위기.
7: 뭐야 이거?
1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험준한 산세를 깎아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뱀이 막아서면 기꺼이 멈추어서 큰 물을 품었습니다. 쉼없이 토사를 실어 날라 넓은 벌을 만들기도 했죠. 그렇게 1300리를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 낙동강. 긴 물길에서 강도 사람도 온 힘을 다해 여름을 건넜습니다.
1: 이게 다 단합이어가지고, 그리고 배가 자체가 같이 저의 앞으로 나가는 거라서.
0: 그 첫 번째 여정에서 만난 청춘들.
2: 됐어.
1: 자, 9월달에 이제 해병대 입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체력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0: 물 만난 고기처럼 힘이 넘치는 뜨거운 여름을 만나볼까요? 강원도 태백의 황지 연못에서 솟아난 낙동강이 드디어 강의 모양을 갖추는 곳. 그곳이 바로

0: 60km 왔다 갔다 거리고요. 큰 거는 80km까지 나가고요.
1: 고된 이 일은 짜릿한 시간을 위한 준비 운동일 뿐. 거친 강에서 동고동락하다 보니 동료들 간의 유대감도 깊답니다.
2: 여기 누가 최고 팀이에요?
3: 양쪽 다
4: 팀장이랑 팀장입니다.
2: 아 팀장 팀장?
4: 네네.
2: 아, 올해 몇 살인 팀장이?
4: 저는 21살입니다 올해. 가이드 시작은 고3 때부터 시작했고요. 네, 이 강에 들어온 지는 4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낙동강 자체가 이제 저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1: 래프팅 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따라와 여름마다 낙동강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달았다는 준기군.
5: 보세요. 어릴 때부터 배 탄 이 칼 보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가이드들의 명예 훈장 같은 겁니다.
1: 그을린 검은 피부가 베테랑의 증표랍니다.
2: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2: 래프팅 타러 오신 분들 맞으시죠?
6: 예. 예.
1: 드디어 기다리던 탑승객. 먼저 안전 장비부터 챙깁니다.
7: 가족끼리 뭐 휴가 때 한번 같이 한번 경험을 하고 싶어서 좀 마음이 좀 설렙니다. 이제 뭐 처음 하는 그 래프팅이라서.
1: 가이드로 나서는 준기군. 네 살 때부터 낙동강에서 자란 청년과 함께 우리도 래프팅 한번 해볼까요?
5: 물 조금만 묻혀보시고.
8: 물 조금 묻혀보시고.
9: 나 그냥 여기 뛰셔도 돼요. 뛰셔도 돼요.
1: 물과 친해지는 과정.
5: 저한테는 말고요.
9: 저한테는 말고요.
1: 탑승객과 가이드 간에도 서로를 믿는 신뢰가 중요하답니다.
10: 됐고 밑에 보시면은 발 거리가 다 있어요. 발 거리.
5: 이거 일단 넣어서.
10: 일로요?
5: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 이 기본 자세예요. 자, 돌에 박았을 때도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가요.
10: 아버님 괜찮으세요?
5: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2: 언제 자격증이?
5: 저는 고3 때 땄고요 자격증은.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선임들 옆으로 해갖고 같이 타고 놀면서 내려가는 그 정도만 있었습니다.
1: 강이라는 위험한 공간에서 가이드는 안전을 책임지는 인명 구조원이자 선장입니다. 한 배를 타고 스릴 넘치면서도 유쾌한 모험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이드와 탑승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10: 제가 이제 손님으로서 우리 장화제를 좀 뿌려봤어요.
11: 고향이 저희 이 근처인데 뭐 낙동강 상륙을 와본 경험이 없었는데 가족끼리 오니까 너무 좋네요.
1: 래프팅을 즐기는 구간은 긴 세월에 걸쳐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깎아내며 물길을 낸 거대한 협곡지대. 가파른 물길을 타고 내려온 강물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거친 급류로 변합니다.
10: 제가 제일 많이 뒤집어지고요. 물때 때문에.
1: 탑승객이 즐길 때 온 힘을 다해 보트의 중심을 잡는 것도 준기 씨의 몫.
10: 힘들다기보다는 즐겁습니다. 자, 뒤에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손님들한테 휴대폰을 들고 타지 말라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잃어버리시면 제가 책임을 못 져드려서 항상 저희 휴대폰 갖고 타서 손님 사진 찍어드리고 배 끝나면은 전화번호 받아서 사진 보내드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0: 자, 3, 2, 1 뿌려.
2: 금류가 잦아들자 준기 씨의 역할이 또 바뀝니다. 이번엔 놀이를 이끄는 오락부장입니다.
0: 재밌으세요?
3: 네, 부장입니다.
1: 그러시죠, 맞죠?
3: 놀러오세요. 물이 너무 적어서 내릴 없어요.
0: 아, 물이 적어서? 내려요.
1: 내려요. 내가 스릴 즐기게 해줄게. 내려.
2: 낙동강 상류의 절경이자 호수처럼 물이 잔잔하고 깊은 백용담. 이 강을 즐기지 못하는 건 준기 씨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죠. 베테랑 가이드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 순식간에 보트가 뒤집히고 미끄럼틀이 만들어지는데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물놀이장 개장입니다.
0: 즐기려고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아직 부족하시다고요? 아래가 강물이라 수영장보다 아찔합니다.
0: 무서우세요?
3: 네, 무서워요. 하나, 둘,
0: 셋, 잡을.
3: 너무 짜릿해요.
2: 결국 온 몸을 불태우고서야 끝났습니다.
1: 아프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점프도 하고 스릴도 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2: 낙동강 거친 물살과 사투를 벌이고 나면 갑자기 찾아오는 게 허기죠.
1: 여기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데리고 나와주셨던 동네인데 매번 올 때마다 고기 연기로 되게 자극했던 곳이라서 래프팅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고기 이런 거 먹으러 옵니다.
2: 이곳 봉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역 명물.
4: 엄마, 고기 갖고 왔어, 양념고기.
2: 1976년부터 50년째 소울립 숯불구이의 명맥을 잇고 있는 터줏대감. 80을 넘기고도 고기와 양념은 직접 챙기신다는군요.
5: 맛의 비결은 생고기 숙성시켜서 안을 굽고 손으로 썰어서 하는 게 그게 주요 포인트. 양념을 해서 금방 하면 숙성이 안 되면은 맛이 없어.
6: 고기도 숙성시키고 양념도 숙성.
5: 그렇지. 숙성이 중요한 거야. 손맛, 정성.
2: 이제야 음식이 뜻대로 된다는데요. 양념 조리법은 비공개랍니다.
5: 아직까지도 이걸 내가 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6: 왜요?
5: 아이, 그거는 비밀이지. 나중에 내가 진짜 이 장사를 못하게 될 정도 되면 내가 딸한테 전수해 줄 거예요.
3: 우리 엄마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2: 또 다른 맛의 비결은 바로 솔잎. 예로부터 봉화는 최고급 소나무인 춘향목의 대표적 자생지랍니다.
7: 이게 소나무 숯입니다.
2: 숯불 하면 화력이 좋은 참나무부터 떠올리는 게 보통이지만 봉화 사람들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소나무에서 봉화만의 맛을 찾아냈답니다.
7: 기름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이 붙어서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6: 근데 왜 이것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7: 근데 향이 나르니까. 할머니 고집이시죠? 이렇게 50년 동안 해오신 고집이요.
2: 소나무 향을 진하게 고기에 입히는 직화구이. 다른 곳에선 맛보기 힘든 불맛이죠.
5: 우리 손자 고기 원래 잘 굽는데 이 더운데 고생 많이 한다.
2: 초벌구이를 하고 나면 소울잎을 얹어 돼지고기 특유의 기름진 잡내를 지우고 담백함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다 구워서 상에 올리는 게 또 다른 특징.
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향긋한 소울잎 이불까지 덮은 고기 향에 청춘들의 입맛이 폭발합니다.
1: 아, 솔잎향이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2: 돌도 씹어 먹을 나이. 대자연 속에서 온 몸을 불태운 뒤 소박한 행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8: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5: 반찬 먹을 나이인데 맛있어요.
8: 아, 네, 맛있어요.
5: 잘 먹으셔서 고마워요.
8: 아,
5: 젊은 분들 오셔서 저를 드시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 내가 이 해능이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낀다니까.
2: 하루를 마칠 시간. 청춘들은 아직 쉴 수 없답니다.
9: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가이드에겐 체력이 필수죠?
1: 아, 이제 저 9월달에 이제 해병대 입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체력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10: 왜 해병대 가려고 해요?
1: 제가 보시다시피 강에서 4살 때부터 자라서 물이 너무 좋아서 해병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11: 아, 저도 해병대 갔다 왔고 이 친구도 해병대를 갔다 와서.
10: 아, 두 사람?
1: 전이랑 같이 갑니다.
10: 이분도 해병대 가세요? 예.
11: 몸을 이렇게 외소해도 웬만한 애들보다 체력은 좋습니다.
10: 아, 그래요?
11: 네.
10: 어디 아끼기 좀 있어요?
11: 아끼기 질이 있습니다.
12: 고라니 튀어나오겠다, 고라니. 이 정도면 가서 충분히 자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저도 해병대 가려고 하는데.
12: 저희 막내입니다. 20살이에요.
10: 아, 그래요? 해병대 가족으로 보이겠네요?
13: 예, 네, 어, 그렇게
10: 네, 네. 네.
12: 해병대 무리시. 자, 들어가자.
2: 강을 놀이터이자 일터 삼아 성장해온 준기군과 동료들. 가이드 일을 통해 책임지는 법을 배웠고 이제 국가를 위해 복무하기 위해 그 힘든 해병대까지 자원했답니다. 참 고맙고 대견하죠? 쉼 없이 흐르는 낙동강처럼 청춘들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
10: 곧 있으면 낙동강으로 헤어지겠네.
1: 그냥 되게 그냥 가슴 한편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이게 또 계속 매년 들어왔다가 계속 지금 한 18년째 들어오고 있는데도 1년 딱 6개월 못 들어온다는 생각 때문에
11: 각자 흩어져 있다가 또 저희가 이게 끈끈하게 다시 모일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2: 청춘들의 뜨거운 여름이 아쉽게 지나갑니다. 낙동강이 거친 물살을 접고 큰 물을 품었습니다.
14: 좋지 우리 집인데.
15: 그때가 그립네.
14: 그립지.
15: 그죠.
2: 거대한 물그릇 아래에는 사라진 삶의 기억이 가득하죠.
14: 제일 뭐 그리운 거는 뭐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물 건너가면 땅콩밭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막 그 뭐 서리도 하고.
16: 낙동강 구비구비.
10: 오, 잘하네.
2: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리운 추억들.
5: 감회가 새롭네. 이제.
2: 그래도 힘내서 살 수 있었던 건 정 붙이고 산 제2의 고향 덕분이죠. 1976년 낙동강에 최초로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34개 마을 2만여 명이 고향을 잃었습니다. 예안면 서부리 사람들은 척박한 산비탈로 올라가 새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현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과 그리움을 예술적 에너지로 녹여내는 이끼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죠. 차마 고향을 멀리 떠날 수 없어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터를 잡은 강석수 어르신. 숨을 전부터 지금까지 마을의 유일한 이발사로 50년째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답니다.
16: 이 기계는 옛날 일제 시대 때 이게 양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머리를 막 시뜨고 그때는 뭐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 하고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2: 농토가 부족해 고향 사람들이 하나둘씩 외지로 떠났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강 할아버지.
17: 형님 머리 깎으러 왔어요.
2: 여전히 이웃들에게는 최고의 가위손이랍니다.
17: 옛날부터 한번 30년 전부터 해서 깎았어요.
18: 아 그래요? 야, 오래되셨네.
17: 30년 단골을.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도 알았어. 아예.
16: 이게 이발소가 유일하게 그 온해, 녹전, 와룡, 이 도산 중에서 여기 딱 한 군데 뿐이에요.
2: 한때는 네 개 면의 남자들이 다 이 집 손님이었다죠. 장날이면 사방에서 몰려든 남자들로 이발관 문턱이 달았답니다. 직원을 네 명이나 두었는데도 온종일 밥도 제때 못 먹고 머리를 깎았더랬죠.
17: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10년 젊어졌는 것 같아.
18: 10년 젊어진 것 같아요?
17: 야. 아 형님도
19: 맛있어요. 보소 동동해지네.
17: 그냥 그래서
19: 농사는 뭐 잘 됐네.
17: 야 잘 됐어.
19: 그래서 다행이다. 이건 내 먹는다 먹어집니다.
18: 친구분이세요?
17: 친구래요. 뭐 불안 친구는 아니어도 뭐 30년 친구. 그렇지 30년 지기지. 원래 20 미리고 여기는 이제 타지에 이제 외지에서 이제 들어온 친구 여 와서 이제 알게 된 거야.
16: 아, 그래. 더운데 왜 지냈어?
18: 잘 지냈습니다.
17: 어, 해비죠. 야, 와서. 이제 앉았어.
16: 이 친구, 네. 저 친구는 우리 중마고야.
18: 아, 지혜씨죠?
16: 예, 우리 스몰 데이젠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활이 빨간 때부터 같이 커와서 이주해서 또 여기 같이 살고.
2: 지금은 이발관보다 이웃들의 사랑방으로 문턱이 닳습니다.
17: 야, 형 전부터 잘 생겼다.
16: 이제 제가 결혼식 할 때는 그때는 12월 27일 날이었는데 76년도
2: 마을이 수몰된 뒤 맞은 첫 겨울이었죠.
16: 가장 추운 날씨였어요. 새벽 5시에 이제 시가 나가지고 그때 이 친구가 그때 워낙 날씨가 추워가지고 혼수신발 지고 나가지고 1분도 못 버티고 혼수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왔어요 방으로.
17: 밤지기가 버티질 못하겠네. 단돈 1000원도 못 받는 거지. 발이 시렵고 추워갖고. 근데 결혼식을 왜 새벽에 왜 해요?
19: 옛날엔 시를 안 지키면 못 산다 그랬거든.
18: 나는 시식을
19: 시를
18: 했어. 공식을 했어.
19: 행복하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16: 하늘에 별이 빠져가서 끝내 결혼식에 했다니까.
2: 동고동락한 친구들이 있어 낯선 터전에 정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고향은 멀지 않습니다. 다리가 지나가는 물 아래가 바로 다 함께 살던 옛 마을 자리라죠.
17: 저 집 우리 집인데. 아, 이거 옛날에 처음.
20: 이 생각나나?
17: 옛날에. 아, 나요. 저 집에. 그때가 그립네.
16: 그립지.
17: 그죠?
2: 아직도 고향의 풍광과 추억이 어제 일처럼 또렷하답니다.
17: 우리 형님 집은 어디 집?
21: 옛날에 그 파주소.
17: 파주소, 예.
21: 하고 농협 지사 있을 때, 안동 지사 있을 때 그 사이.
17: 파주소도 있었어요?
21: 그리고 의료원 병원도 있었고.
17: 엄청 큰 마을이었네.
16: 중학교,
21: 위치 잡기는 힘드는데.
16: 극장. 다 있었어요.
2: 수몰 전 서부리는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행정과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 풍요로웠답니다. 그런데 1976년 낙동강 하류에 홍수와 가뭄

0: 을 예방하고 영남 지역의 공업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모든 터전이 물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1: 제일 뭐 그리운 거는 뭐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물 건너가면 땅콩밭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막 그 뭐 서리도 하고 참 그 재미가 아직까지 안 잊어버려.
2: 네, 마을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은 전부 낙동강 네? 다 나와.
1: 다 여름 되면
2: 수영하러, 네. 목욕하러.
3: 그렇지, 여름 되면. 피서지가 뭐 따로 없겠어요?
2: 없죠.
1: 빨래도 뭐 와 하고.
0: 기억이 선명할수록 더욱 애달픈 고향.
4: 이리 와봐. 이게 나무 이게.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엄청난
2: 우리 역사가 오래된 나무인데
4: 요게 그 당시에 요게 한 200년 됐으니까
0: 물에 잠긴 예안 국민학교는 1908년에 문을 연 안동 최초의 근대식 학교. 책가방을 메고 수십 리를 걸어오거나 나룻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 등교하는 학생 수가 무려 1,000명이 넘었다네요.
1: 그때 풍금
5: 솔솔 날라 솔솔 위
2: 옛날 선풍금
1: 18 클래스에 전체 한 대뿐이래 가지고 수업 끝나면 이 풍금을 가지러 가야 돼.
5: 낙동강 구비구비.
2: 오, 잘하네.
5: 그래서 그냥 대충 이제 공납대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0: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어르신들.
2: 감회가 새롭네 이게 어떻게
1: 수업 시작 때는 땡땡땡 삼매
6: 마칠 때는 땡땡땡땡 삼매
1: 수업 시작은 수업 마칠 때는
0: 살다 보니 안동호는 기억의 무덤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려주는 거울이 됐죠. 한때 의주에 나갔다 제2의 고향이 그리워 돌아온 권호성 이장님.
1: 이제 또 새로 기동한 분이 계시가 거둘 거는 있나 싶어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7: 안녕하세요. 박사님. 손님은 잘 가십니까? 손님 잘 가셔?
8: 더운데 왜 먹죠 뭐.
0: 새로운 이주민은 미술 작가로 낡은 집을 리모델링 중이랍니다.
1: 제가 왕위에는 톱 좀 썰었는데.
8: 아, 요 정도, 요 정도.
1: 아, 요 정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8: 톱질이 가능하신지.
0: 제2의 네. 고향을 가져본 터라 이주민에게 더욱 따뜻한 이장님.
8: 정말 잘하시는데요.
1: 그럼요, 왕위에는 뭐 이건 뭐 참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8: 와서 좀 도와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8: 갤러리.
1: 갤러리요?
8: 네네. 갤러리 증축하고 여기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그 물안개가 쫙 뛰는데 어떤 유럽에 간 여행 간 기분. 그래서 제가 일단 시도를 입성을 해본 거예요.
0: 댐 건설 이후 수십 년 동안 서부리는 사람들이 떠나는 마을이었습니다. 새로 입주한 예술가가 수몰의 기억을 영감 삼아 마을에 어떤 활력을 가져다 줄지 벌써 기대가 크답니다. 댐이 강을 막아도 새로운 물이 계속 물길을 밀어내듯 옛기마을 역시 이주민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죠. 옛기마을로 귀촌해온 이미옥 씨 부부.
9: 여보, 야, 나무 그렇게 뜯어도 아직도 나무 이렇게 있는 거 봐봐. 대단하다, 진짜. 이 자연의 힘이.
0: 산이 감추어둔 보물 찾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0: 너무 이쁘다. 탐스럽고. 당신이 뜯어라.
0: 소풍 같은 산나물 채취.
11: 이거 무슨 나물이에요?
9: 방풍나물이요. 베면 벨수록 새순이 나와. 데쳐서 초장으로 찍어 먹기도 하고 부친 게 제일 맛있어요. 부친 게 가지고 비빔밥에도 들어가고.
0: 여름 풀은 억세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독성도 강하다죠.

0: 뜻이 부드럽다, 그죠?
1: 하지만 오히려 사람에게 약이 되는 여름 나물도 많답니다.
2: 어떤 나물이에요?
0: 왕고들빼기라고 하기도 하고 수혜초라 하기도 하고 토끼풀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연하고 독성도 없고 지금 나오는 건데 풀을 이겨내고 나기 때문에 또 뜨거운 태양을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생으로 먹는가? 쌉싸해요. 맛있지?
3: 맛있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건강엔 좋은 것 같아.
1: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뿜어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쓴맛 그리고 해독 성분이 잎사귀에 가득하다죠.
0: 한산동물 봐라. 정말 연하다 그지? 여기는 가시가 있어도 맛있는 나물이야.
4: 대추만 다 없어지니까. 응.
0: 우리는 그냥 잡초밥상. 네. 잡초밥상.
1: 자연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루하루. 그럴수록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생각난답니다.
0: 맛있다, 그죠?
3: 바람 시원하고
0: 맛있다.
3: 바구니는 가득 찼고 옥수수는 맛있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0: 지금 귀촌에 가지고 지금 9년 정도 이렇게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우리 나이 되면 다 고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계시면은 우리 또 떠나가신 분들 아버님 몸이 생각나기도 하고
1: 수몰민의 후손은 아니지만 9년 동안 어르신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어느새 진짜 옛기마을 주민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산을 내려오자마자 서둘러 나물을 손질하는 부부. 나물은 신선할 때 빨리 손질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5: 뜯는 게 나물을 또 뜯는 건 재밌는데 나머지 뒤처리하는 게 나물을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0: 맛이 다 다르니까 요거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 나물의 특성에 맞게끔 요리하는 거죠.
1: 좋은 음식은 문 닫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 소박한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면 정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다는 부부.
0: 이 더위에도 이렇게 자연이 준 선물이 많아가지고 좀 나누러 가야.
6: 안녕하세요.
7: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1: 이 발과는 이 부부에게도 즐겨 찾는 사랑방이 됐답니다.
0: 산에 가서 나무를 뜯었어요.
8: 아주 사랑합니다.
0: 근데 이 나무이 너무 이렇게 이 귀한 나물이라서 좀 나눠 드시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8: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자, 예. 이 방콕 이거 부친 게 오늘 진짜 맛있어요. 데쳐가지고 초장처럼 드셔도 돼요. 사장님자.
7: 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8: 자. 근데 우리 마을
9: 고맙습니다.
10: 귀촌하셨잖아요. 근데도 네. 이게 원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시네요.
7: 네, 잘 어울려요.
8: 그래서 네. 내가 그 들어올 때 사랑합니다 가잖아.
10: 그래서
8: 그걸 보면 모르는 거 참.
0: 천도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속백이.
8: 이건 내가 먹겠습니다. 속을 먹어야 이게.
1: 고향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정이 통하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7: 아, 옥수수 맛있어.
4: 맛있어요, 맛있어. 어.
0: 실제로 이게 제 정착할 때 이발소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뭘 모르니까 급하면 전화해가지고 뭐 불 안 껐어요. 뭐 좀 봐주세요. 옆에 어르신도 다 우리 전부 다 이 고마운 우리 한 동네 이웃 행복합니다.
1: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오며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옛기 마을. 안동호의 시린 사연까지 싣고 낙동강은 다시 흘러갑니다. 낙동강이 내어준 상주벌의 여름이 풍성합니다. 아버지는 30년 경력의 자수성가한 백전 노장.
11: 궁금하다. 저는 좀 신중히 따라 맞다면 또 혼날 것 같아서.
12: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11: 그러니까.
13: 야, 이리 갖고 와봐.
11: 야,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걸 아직도 놔둬도 되는데.
1: 아들은 1년 전 아버지의 과수원으로 돌아온 신출내기 농부.

0: 자, 이거 한번 재봐. 이거는 11.4 정도 기본은 뭐 가야 돼요.
1: 아빠 말대로 11.4 한 3, 4 나오네요.
0: 아, 얘 경기 좋네. 항상 올 때마다 좋네.
2: 달달한 복숭아를 사이에 둔 아버지와 아들의 서툰 동행을 만나봅니다.
3: 밑에서 일하느라고 힘들지.
1: 내가 이제 농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2: 태백에서 발원해 굽이굽이 500리. 낙동강은 온갖 흙탕물을 온몸으로 받아내 상주의 너른 들을 빚었죠. 땅을 내어준 것은 강이지만 그 땅을 일구는 건 사람의 몫. 김창근 씨에게 새벽 식사는 하루도 거르지 않는 농부의 첫 의식이랍니다.
4: 잘 먹겠습니다.
5: 아침 식사는 몇 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6: 결혼하고는 쪽이죠.
5: 얼마나 되셨어요?
6: 네. 30년.
5: 30년?
4: 저는 밥을 먹어야지 일이 시작이 됩니다. 밥심으로 우리가 농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2: 흘린 땀방울만큼 되돌려주는 게 땅이요. 얼렁뚱땅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게 농사라죠. 그러니 농사꾼에겐 몸과 성실함이 가장 큰 미천이라네요.
0: 가자 빨리. 네. 바쁘다.
2: 복숭아는 여간 까다로운 과수가 아니랍니다. 한 나무에서도 열매마다 익는 속도가 다르고 때맞춰 골라 따지 않으면 1년 농사가 허사가 된다는군요. 한 품종당 수확 시간은 딱 2주. 짧은 시간과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7: 스피드 스프레이인데 이거 그중에서 이제 방제기 빼고 이제 접지한만 달아가지고 운반하는 거거든요. 한번 지금은 운반차로 보시면 돼요.
2: 타지에서 회사를 다니다 1년 전 집으로 돌아온 아들 준성 씨.
0: 야, 그럼 골 따라가면 안 돼.
7: 어디부터?
0: 와라.
8: 아저씨도 하실 수 있잖아요.
0: 아직까지 잘 몰라요.
2: 굳이 아들의 운전대를 뺏어서 결국 연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네요. 백전노장의 지인가는 맛이 꽉 찬 복숭아를 한눈에 찾아낼 때도 드러난답니다.
0: 이렇게 나무를 잡고 먼저 잡고 복숭아 살짝 돌리면서 끈을 풀어주면 복숭나무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2: 대신 아버지의 어깨는 엉망이 됐죠.
0: 맨날 만세 부리듯이 손을 올려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회전근개기 나가서 그래 원래 수술했어요.
2: 30살 무렵 복숭아나무 10그루로 시작해 맨몸으로 축구장 4배 반 크기의 과수원을 일궈내며 준성 씨를 비롯한 세 자녀를 키운 아버지. 이 일은 여전히 줄지 않습니다.
0: 됐다. 쏙.
9: 아버지는 계속 따시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야동들한테 따는 건 일찍째라가 몰라요.
2: 부지갱이 손도 아쉬운 수확철에 복숭아 농사라곤 전혀 모르는 외국인 귀절 노동자들과 아직 일이 서툰 아들이 유일한 지원군이랍니다.
1: 저는 좀 신중히 따야 막 따면 또 혼날 것 같아서 궁금하다.
2: 준성 씨 눈에는 붉은 복숭아가 다 똑같아 보일 뿐이죠.
0: 야, 이리 갖고 와봐. 뭐, 그렇게 뭐, 다음을 따고 있나? 야,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이걸 아직 더 놔둬도 되는데 왜 땄어?
2: 아직은 넘을 수 없는 아버지의 벽.
0: 빨리 움직여.
7: 네.
0: 넣어줘.
1: 이동.
2: 아버지의 속도를 쫓아가

0: 뭔가 정신없는 준성 씨.
1: 좀 더 빨리 오늘 작업해야 되는데. 더.
0: 아무리 젊고 힘이 좋아도 아버지의 경력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20kg이 넘는 바구니를 옮길 때도 아버지의 몸이 더 가뿐해 보이죠.
1: 이 나이 때는 내가 이거를 100박스도 넘어 들었다 놨다 했어.
2: 이걸 하루에 100개 이상씩 했으면은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정갑니다.
3: 역시. 아버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2: 예, 네, 대단하시네요.
0: 땡볕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4: 맛있게 먹어야죠. 우리 애들,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한번 먹어보고.
0: 먼 길 건너와 고생한 글로벌 구원 투수들을 위한 새참이죠. 라오스에선 일부 지역에서 만나는 흔치 않은 과일이라네요.
5: 어때요?
3: 맛있어요?
5: 네, 맛있어요.
3: 맛있어요?
0: 아버지와 준성 씨의 별미는 따로 있죠.
3: 아버님이 복숭아 안 드세요?
1: 나는 맘만 보면 됩니다, 복숭아. 당도가 있는 거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0: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요? 늘 곁에 있어 흔한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더 귀해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부모님도 아들이 힘든 과수 농사 대신 의지에 번듯한 직장에 다니길 원하셨다는군요. 사실 복숭아 농사는 쉴 틈이 없는 대장정. 겨울 칼바람 속에서 가지를 치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봉지 작업도 해야 하죠.
2: 제가 일본 농기계 회사에 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임파사암이랑 갑상사암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좀 쉬게끔 됐습니다.
0: 아프고 난 뒤에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깨달았다는 준성 씨.
1: 야, 그 물 재고 있어. 눈대중으로 알 수도 있는데.
2: 눈대중 어떻게 알아요?
1: 자, 이거 한번 재봐. 이거는 11.4 정도 기본은 먹을 거야, 내가 생각해.
2: 11.4?
0: 베테랑 농부와 기계 당도 대결.
2: 아빠 말대로 11.34 나오네요.
0: 와.
1: 내가 복숭아 농사를 몇 년 했는데 눈대중으로 봐도 기억 안 나. 그렇게 겉무늬가 빨갛고 조금 익은 실주 같은 게 조금 내려오면 당도가 얼마 정도 나갔나 하는 기분 어느 정도는 알죠.
0: 준성 씨 갈 길이 머네요.
1: 이 정도 크기면 괜찮지 뭐. 원래 하는 농사 이 정도 해야지.
0: 이 일도 아버지에게 배우는 게 가장 힘든 법. 그래도 부모에겐 자식이 가장 귀하죠.
2: 고생 많습니다.
4: 아들, 그래.
2: 괜찮아요?
4: 괜찮아.
2: 괜찮아?
4: 아들이 옆에 있잖아.
2: 복숭아.
4: 이 정도면.
2: 이 정도?
4: 괜찮지 않을까?
2: 이 정도면 괜찮네.
4: 건강이 조금 이상이 있지만 그것도 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일도 가끔 하면서 잘 치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가도 가야죠. 결혼도 해야죠.
2: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4: 잘해보자.
2: 네.
0: 준성 씨는 아직 암이 다 완치된 것은 아니랍니다.
6: 다녀올게요.
1: 아유, 잘 받아와, 그래.
0: 그래도 아프다는 걸 핑계 삼아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찾아 나서고 있죠.
1: 복숭아 괜찮네.
2: 상태 괜찮나요?
1: 총 몇 박스 들고 왔어?
2: 한 116개 정도 돼요.
1: 예, 품종이 뭐지?
2: 이거 유명입니다.
1: 유명?
2: 예.
1: 이 딱딱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좀 좋아하는 이 품종이다 보니까 중부지방 위쪽에 조금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모여 살잖아요.
2: 예. 예,
1: 밑에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딱딱이들이 위쪽 지방에서 좀 인기가 좀 많고 금액, 경매 금액도 위에가 좀 좋습니다.
0: 선배 농부에게 유통을 배우며 해외 수출까지 꿈꾸고 있다네요.
7: 경무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113개. 예, 오늘 올라가니까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8: 알겠습니다.
7: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9: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네요.
7: 그렇죠. 청년이잖아요. 예? 청년이니까 젊은 층이 들어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마인드들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 농업에 대한 발전 속도도 좀 틀릴 것 같고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제 도시가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0: 아버지를 존경해도 아버지 세대처럼 살 수는 없죠. 청년 농부들과도 교류하며 자기 세대의 농사법을 찾고 있습니다.
7: 택배 보낼 때나 선별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복숭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였는데 이제 피해라든가 재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2: 수암학원으로 유명 품종 수암하고 당도는 지금 아직까지 14, 13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14. 네. 전체적으로 과수가 좀 약간 작은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8: 가격은 괜찮나요?
2: 가격은 오늘 처음 따는 거라 아직 내봐야 할 것 같아요.
10: 근데 저희는 한 3, 4천 평
9: 정도. 3, 4천 평이요? 네. 3, 4천 평 많으시네.
10: 제가 알기로 만 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9: 부러우세요?
10: 부럽죠. 부모님이 다 이미 기반 다 다져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인데 저는 이제 또
2: 아니에요.
10: 약간 맨 땅의 헤딩처럼 느낌.
2: 아닙니다.
9: 공유하는 것도
11: 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진 않고 저 혼자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9: 그럼 직접 그러면 과수 오늘 사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1: 네, 청창농 대출도 있고 요즘에는 농지은행에서 임대 네 그런 게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9: 청년들이 농사 짓는 게 쉽진 않죠?
10: 그렇죠. 기반이 없는 분들
2: 기반 없는 쓰면 좀 많이 힘드시죠.
0: 낙동강과 부모님이 일궈놓은 풍요 위에 자신의 꿈을 짓기 위해 바쁜 준성 씨.
12: 안녕하세요.
13: 네.
12: 반갑습니다.
9: 감사합니다.
2: 갓수확 한 거라서 맛이 괜찮을 거예요.
9: 저희 재료로 쓰면 너무 딱일 것 같은데요.
12: 오늘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9: 먼저 여기 가운데 심을 이렇게 파주셔야지 되는데요.
0: 밭에서 딴 복숭아가 그릭 요거트 같은 다른 식재료와 만나 디저트가 되고 카페에서 팔게 되는 복숭아의 놀라운 변신.
9: 이게 완성된 거예요?
14: 네. 오. 가정에서도 굉장히 쉽게 따라서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0: 기르고 만들고 파는 6차 산업이랍니다.
9: 메뉴 개발을 성공하면 정말 여기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2: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면은
14: 매일 배달해 주나요?
2: 아, 매일 배달해 드려야죠. 예. 갓 세상한 거 드려야죠.
14: 아, 좋습니다.
0: 이번엔 우유로 만든 얼음을 결이 살아나도록 곱게 뽑아냅니다.
2: 이거는 시타레 빙수예요?
14: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고
0: 젊은 층을 겨냥한 또 하나의 여름 디저트. 부드러운 얼음 위에 얇게 썬 복숭아를 장미꽃처럼 겹겹이 덮어주는 겁니다.
14: 복숭아가 향기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2: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해서 맛있는데요?
14: 그렇죠.
2: 네.
0: 복숭아로 이루어갈 준성 씨의 미래도 이렇게 달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만난 음식을 먹고 나니 유난히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 신납니다.
16: 안녕하세요. 네. 이거 디저트 좀 만들었는데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0: 한평생 복숭아를 키운 마을 어르신들. 당신들이 땀방울로 지켜온 맛을 건드렸다고 혼나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요.
16: 저는 새로 개발해본 건데 한번 맛을 좀 봐주세요.
17: 이게 생기더라. 아삭아삭하게 달콤하게 맛이 좋으니 부드럽고
18: 좀 고소한 것 같고
16: 시골에 이렇게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복숭아 농사 진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17: 좀 반향 좋지요.
16: 좋아요?
17: 네. 밀어줘야 되지.
0: 청년 준성 씨의 귀촌은 어르신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낯설고 새로운 경험.
19: 여기 경치 좋네. 항상 올 때마다 좋네.
0: 지난 1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적응하느라 바빠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죠.
13: 일 시키니까 힘들지?
2: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내가 이제 농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13: 뭐라 할 때가 말할 때 속이 많이 상했지?
2: 괜찮아,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저 서마다 입장차가 또 다 다르니까.
0: 이제야 담아두었던 걱정을 꺼내는 아버지.
13: 내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힘들까 봐.
2: 괜찮아, 뭐 그건 이미 갖고 한 거고 열심히 해야죠.
0: 물길도 멈추면 썩고 흘러야 맑아집니다. 세대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느긋해진 물길이 퇴적물을 쌓으며 광활한 둔치를 만들었습니다.
15: 낙동강 자대비길인데 아주 아름다운 코스예요.
0: 산자락을 깎아 만든 절벽은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오르막길이 되죠.
19: 아이고 힘들어요.
20: 이 무신사 여기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밥 먹어야.
0: 라이더들의 고통을 녹여주는 구원 같은 사찰 음식.
15: 나랑 이마지야.
21: 네.
15: 이야 좋다.
0: 낙동강이 굴비쳐 흐르는 창녕에서 자비로운 밥 한 끼 먹고 갈까요? 낙동강이 완만한 평야지대를 맞아 속도를 늦추고 옆으로 힘을 쓰며 강폭을 넓히는 곳 창녕. 사람도 이쯤에는 멈춰서 낙동강이 들려주는 법문 한 자락 듣고 가라며 새벽을 깨우는 스님이 있습니다.
15: 물은

0: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 뿐입니다. 무심히 말없이 설법을 하시는 강물입니다. 예.
1: 마음속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은 무심의 수행을 하기에 이만한 처소가 없었다는 스님. 2007년 직접 이 절을 세운 뒤 낙동강에서 배운 자비를 실천하는 중이랍니다.
0: 지금 콩국수 만들려고 콩 삶는 겁니다.
2: 콩이 꽤 많네요.
0: 이거 오늘 한 100인분. 아, 콩보살님들 이제 공양 올리게.
1: 편한 길이 있어도 기꺼이 수고로운 길을 선택하는 스님.
2: 이게 암홍이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0: 이 나무는 자연이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기운, 그 기운이 최고 좋은 기운입니다. 불을 보면서 욕심을 이렇게 태우면 얼마나 좋겠나.
1: 욕심을 태워야만 화도 녹는 법이죠. 딱딱한 콩도 뜨거운 불길을 견디며 솟이 눈물을 흘려야 부드럽게 익는답니다.
0: 아, 잘 삶겠다. 색깔도 노랗게 잘 나왔습니다.
1: 잘 익어야 향도 구수하다네요.
0: 을 쉬고. 좋대.
2: 좋다.
1: 이번엔 합을 맞추어 콩을 가는 스님과 보살님들. 능숙한 손놀림에서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0: 아주 진합니다.
3: 와, 맛있겠다.
0: 믹서하고 완전 막히면 안 됩니다, 이거.
2: 맷돌 거는 거하고 믹서로 가는 거하고 맛 차이가 많이 나나요?
0: 맛 차이가 많이 나지. 기계로 행가하고 자연적으로 인간이 맷돌을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정성이 지금 많이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1: 맷돌은 고급 오이를 만드는 냉압착식과 같은 원리. 맛이 진하고 풍미가 깊어 마치 진액을 온전히 추출하는 보약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2: 근데 이렇게 번거롭게 옛날식으로 음식을 하십니까?
0: 아, 이렇게 하는 게 수행입니다.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하나, 일을 하나, 풀을 뽑나,

0: 한 마음으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구분만 다르지 하는 자체는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1: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보살행의 실천이 스님에게는 곧 수행이랍니다. 대중 공양을 위해 텃밭 농사도 직접 지으신다는군요.
2: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텃밭을 가꾸세요?
0: 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텃밭을 이래 이제 씨앗을 뿌려 큰 자라는 걸 보면은 많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2: 힘드시지 않으세요?
0: 주는 재미로 합니다. 예. 그리고 맛있게 먹는 그 재미로 힘든 것은 별로 못 느낍니다.
1: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의 규율. 그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잎사귀마다 상처투성이죠.
0: 농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이래 많이 붙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래 벌레가 부드럽고 가장 영양가 있는 것만 찾아먹는데요. 그래서 벌레 먹은 게 자신의 최고 양질입니다. 오이를 황금색 오이를 여기 있네.
1: 파릇파릇한 콩잎과 향긋한 깻잎, 거기에 잘 익은 노각까지 오늘도 스님의 바구니가 푸짐합니다. 멀리서 부처를 찾지 말고 주린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이 내 눈앞에 부처를 대접하는 길이라고 믿는 스님.
0: 보살님. 맛있는 거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정성껏 해갖고 맛있게 해주세요. 아이고,
3: 많이도 따오셨네.
1: 먹거리가 귀하던 시절 경상도 어머니들의 단골 반찬이었던 콩잎. 사찰에서도 콩 못지않은 보약으로 쳐준다네요.
4: 콩잎은 쳐가지고
3: 그냥 양념해가 반찬을 해가 또 드리고.
1: 태양을 품은 콩잎은 비타민C가 많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도 만들어낸답니다.
4: 맛있게 보이죠?
1: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깻잎은 특히 사찰에서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대접받는답니다.
4: 정성을 내가 데려가지고 이분 한 분 한 분 드시는 걸 생각하고 그걸 만나게 드시려고 내가 지금 굽고 있어요.
1: 특히 깻잎 전은 그 맛과 식감, 영양면에서 고기 대용 음식이라네요.
0: 아이고 맛있게 잘 하시네. 아 따뜻하게 정말 맛있냐. 구수합니다.
2: 만나는 비법이 있나요?
0: 만나는 비법은 정성이고 마음이죠. 예. 주고집은 마음에서 하면은 이 좋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엔돌핀이. 좋은 에너지가 이 음식에 기가 들어갑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요.
1: 소박하면서도 지극한 공덕이 담긴 사찰 음식입니다. 낙동강이 공덕으로 빚어낸 둔치에서는 자전거 바퀴들이 쉴 새 없이 굴러갑니다. 강이 사람들에게 내어준 큰 놀이터죠. 낙동강의 품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라이더들.
5: 아이고 오늘 날 잘 잡아서 시원하게 좋습니다.
6: 낙동강 자전길인데 아주 네. 아름다운 그 저기 코스예요.
1: 하지만 달콤함도 잠시. 성벽처럼 버티고 선 절벽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답니다.
5: 아이고 힘들어요.
2: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7: 아 대구요.
2: 어디서 오셨네.
7: 예.
2: 힘든 길을 이렇게 올라오세요?
7: 예. 무신사 여기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밥 먹어야.
2: 아 그래요?
7: 예,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는 지나갑니다.
1: 어느새 낙동강 자전거길의 필수 코스가 된 무신사.

0: 진짜 멋있네. 오, 오 멋있어.
1: 오, 이게 낙동강인가요?
2: 네, 낙동강.
1: 오, 좋아, 좋아.
3: 피로를 씻어주는 천하절경. 무심사까지 올라온 또 다른 보람이죠.
4: 어릴 때가 소풍도 낙동강으로 가고, 거의 뭐 낙동강 그 보통 막 저기 길이가 한 800m 되는데, 왕복 수영도 하고, 같이 뭐 물장구도 치고, 그렇게 많이 놀았습니다.
5: 네, 저 뜰에 소풀을 놓고, 소풀 떴고, 게임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3: 이들에게 낙동강은 어머니의 품만큼이나 넓고 따뜻한 공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곳이죠.
6: 아이고, 배고프다.
3: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가파른 언덕을 숨차게 올라온 라이더들을 위해 준비한 점심은 여름철 최고의 별미이자 보양식, 콩국수입니다.
7: 맛있게 드세요.
8: 아, 감사합니다.
9: 아, 맛있겠다.
3: 땀을 흠뻑 흘린 라이더들의 기력을 채워주는데 스님의 정성이 가득한 이 콩국수만한 음식이 있을까요? 배도 부르고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자비의 한 끼.
10: 아저씨야.
0: 많이 맛있어.
10: 야, 우리
11: 바람이 맛이야.
0: 맛있어요.
11: 이 콩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잘 없어요.
0: 그래요?
11: 네. 이 자연산 진짜 우리 콩국 그대로입니다.
12: 와, 아우 시원해. 구수합니다, 구수해. 라이더들의 그 쉼터, 그다음에 쉬었다 갈 수 있는 성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이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무심사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13: 아이고,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11: 진짜 우리 스님 덕에 우리 전부 호강합니다.
14: 스님 덕이 아니고
11: 굶어요.
14: 우리 무심사 신도들 덕이.
11: 그렇지, 나지요. 스님이시니까 신도가 있는 거고.
14: 네네.
11: 예, 예. 우리 신도 오시면 또, 여, 또 우리 스님 아니야.
14: 오늘 또 우리 스승님이 오셨네.
11: 아, 예.
14: 밥값은 드시고 가는 분이 있으면 갖다 주는 분이 또 있습니다, 따로. 이 세상 공평해요. 돌고 도는 거라. 강물이 흘러가잖아.
11: 예, 맞아.
14: 예? 강물은 강을 버릴 때 바다를 만나거든. 꽃은 꽃을 버릴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래 우리는 버리는 거를 배워야 돼. 이거 배도 버리고 버리고. 채움이 아니고 채움이 아니고.
11: 채움이니까 배워.
3: 돈 대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라이더들.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순수한 인연의 완성이죠.
11: 또 봤지만 굉장히 피곤했잖아요. 힘들고 끌고 타고 올라오는데 힘들고 이거 밥을 배고프고 할 때 밥을 먹고 다시 이제 힘을 보충해서 갑니다.
3: 돈이 갈 수 없는 자리에 마음이 도달하는 법이죠. 라이더들은 무심사에 마음 한 자락을 남겨두고 다시 힘을 내 달려갑니다. 자신을 낮춘 채 나그네들의 배를 채워준 스님. 이 강가에서 스님은 또 하나 할 일이 있답니다.

0: 전투의 최고 마지막 보루 지역인데 산에서 미군들 유해도 몇 년 전에 발굴해 갔거든요. 저 산에서 포를 이쪽 동네 쪽으로 그 북한군이 들어오는 쪽으로 포를 막 엄청 쏴가지고 이 강이 피바다가 됐다는 그런 전설이 이야기가 있고
1: 낙동강 무심사는 스님께서 엄청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 무주본의 영혼들이 아마 잘 달래지리라 생각합니다.
2: 천하절경이라 불리는 이 강에는 감추어둔 눈물과 희생이 많았답니다. 6.25 한국전쟁 때 목숨을

0: 모심이 흐르는 낙동강.
1: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온갖 잡생각을 하는데 물은 어떤 이유도 변명 없이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볼 때마다 자각하고 또 나는 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큰 자연의 스승이지.
0: 낙동강이 전하는 소리 없는 설법이 이제 여러분 귀에도 들리시나요? 1300리 물길을 쉼없이 흘러 마침내 하구에 닿은 낙동강.
2: 호흡이 좀 올라왔어요. 오늘은 빨간사리하고 맥이하고 그때 잡혔네요. 좀 사이즈는 작은 편입니다, 낙동강 지금.
3: 이거 크기 잡혀요?
2: 예, 요 덩크 사이즈는 한 45나 요런 정도.
0: 이곳에는 아직도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부 공동체가 있습니다.
4: 매운 탕 맛있게 드시고 화이팅 합시다.
0: 고기가 많든 적든 묵묵히 버텨온 이들.
4: 매운 탕은 이 머리 맛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5: 시원하고 담백하고 진짜 좋아해.
0: 400여 년을 이어온 구포항입니다. 육지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인 부산. 그 강 끝에 오래된 장이 있습니다. 구포시장. 한때는 낙동강 물길 따라 온갖 물산이 모여들던 영남 최대 규모의 오일장이 열렸다는군요. 지금도 하구에서 잡힌 다양한 고기들이 모이는 집산지인데요. 이제는 아무데서나 쉽게 볼 수 없는 민물고기. 오늘 아침 하구에서 갓 건져올린 거랍니다.
6: 얼마 됩니까?
7: 네, 요 13만 원 정도 됩니다. 장어하고 이래서.
6: 장어값 너무 작은 거 아니요?
7: 어쩔 수 없지.
8: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 받으신 거예요?
6: 예, 뭐 보통 정도 됩니다.
8: 네, 수고했어.
7: 들어가죠.
6: 예. 네. 내일 봅시다.
7: 예.
0: 어부들이 수고해서 잡은 민물고기지만 우리에겐 그 이름도 얼굴도 낯선 것들이 꽤 있죠. 강을 호령하는 무서운 가물치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잉어입니다.
9: 한 70, 80cm 정도 됩니다. 네, 그래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잡힙니다.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0: 몸 보신용으로 특히 인기라는 민물고기.
9: 뭐 좀 하시게요?
10: 장어 좀 싸가지고 먹으려 하는데요.
9: 아, 장어.
0: 여름철엔 단연 장어가 1등.
10: 내기도 먹고, 미꾸라지 조탕도 해먹고, 붕어 중탕도 해먹고 그래요.
9: 1kg 4만 원.
11: 장어야 여름에 보양 먹어야지.
12: 민물고기가 신미가 훨씬 더 있어 바닷보다.
9: 아 구이 할 거. 예.
0: 예로부터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낙동강 하구에서 자란 장어라고 하면 다들 알아줬다는군요.
13: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시겠네.
11: 내가 먹을 건데. 조금 사가지고 줄 게 없다. 내가 다 먹어야지.
9: 아 그래요?
11: 네.
9: 아주 맛있게 드세요.
12: 예.
0: 구포시장 인근에 있는 작은 포구. 이제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빌딩 숲 아래로 비켜놨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어부들. 오늘은 긴 여름 가뭄을 참다 못해 조촐하게 상을 차렸답니다.
4: 자, 우리 안전기운도 하고 풍어도 되고 자, 우리 절 한번 합시다.
14: 예.
4: 자.
0: 어부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도 강뿐입니다.

0: 예.
1: 교황님, 오늘은 부모와
0: 우리 국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교황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우리 컵에다 담배님, 회님 먼저 하자. 예, 예, 예.
3: 어부들의 간절한 기원이 강을 움직이고 하늘에까지 가닿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랍니다.
1: 어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 60년, 60년. 여기가 국포에 한 400년 됐어요. 어업을 계속 해가 내려온 길입니다.
1: 보통 한 4, 50년 됩니다. 전부 다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3: 드디어 출항 준비. 직접 배를 모는 여성 어부도 있습니다.
1: 왜 혼자 나가세요? 남편분 어디 가시고?
5: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2: 이분은 우리 분조회장이고 남성보다 더 조업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 우리 어촌계에서는 인정하는 분입니다.
3: 구포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 척의 배가 나란히 강으로 나갑니다.
6: 옛날에 조업을 같이 했어요. 여러 대가 모여갖고 이렇게 큰 울타리 식으로 건물을 치갖고 공동작업하고 그랬습니다. 늘 습관이 돼갖고 같이 나갑니다.
3: 그 시절의 공동조업은 사라졌지만 나이 들어가는 어부들은 서로 안전을 지켜주느라 여전히 함께 강으로 나간답니다. 이들을 이끄는 어촌계장. 어부들을 지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죠.
2: 물맛을 보면 영도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1: 어떤 고기가 잡히겠구나 하는 걸 알겠네요.
2: 당연합니다.
1: 물맛이 어떠세요?
2: 물맛은 지금 짠 그 염물이 없습니다.
1: 그럼 염분이 달라지면 어느 정도 달라요?
2: 맞습니다.
3: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 그런데 1987년 하구 뚝이 설치되고 강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답니다. 강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섞이던 시절, 이곳엔 영양이 풍부해 다양한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몰려들었다죠. 지금은 하구의 물이 달라지면서 잡히는 고기도 그 종류도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네요.
7: 뭐 잡는 거예요?
8: 민물 새우 잡습니다. 수분이 높아서 녹조물이 다 깨가지고 새우들이 다 죽었습니다.
3: 녹조가 심해지면 물속 산소가 줄어 물고기가 버티기 어려워진답니다.
5: 내려종 블루길 이런 거는 죽어도 괜찮아요. 강준치 뭐 구해서 수매 하는 날 정해가지고 이걸 키로 달아갖고 4,000원씩 요 두 가지는 수매를 해요.
3: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들이라 구청에서 사들여서 사료로 쓴다죠. 그래도 제값 받는 것들도 꽤 올라왔네요.
5: 이거는 면탕집에 갖다 주면 인기가 있어요.
1: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인기 있는 어종이네요. 그죠?
5: 예. 김장철 때 뭐 새우 갈아가고 김장할 때 넣고 그래. 이것도 키로 2만 원씩.
3: 수심이 깊지 않다 보니 소형 선박에 의지해 이루어지는 조업. 물살이 조금만 세져도 배가 흔들립니다. 그래도 빨리 통발을 올려야 하는 상황. 녹조가 심한 철엔 이틀 안에 걷어야 살아있는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9: 오늘은 빠가사리하고 메기하고 그때 잡혔네요. 사이즈는 작은 편입니다. 낙동은 지금.
1: 이거 크게 잡혀요?
9: 예, 이거 덩크 사이즈 한 45나 요라 됩니다.
1: 엄청 크네요.
9: 예, 엄청 큽니다. 이것도 30이 넘거든요.
3: 오늘 강이 내어준 몫은 딱 이만큼. 어부들은 더 욕심부리지 않고 뱃머리를 돌려 왔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배를 이어 그렇게 살아왔다지요.
10: 아이고 고생들 많았어요.
2: 행복하십니까.
11: 아이고야. 아이고 신선하다.
12: 옛날 요런 하면은 지금은 많이 잡힌 것이 아니죠. 이런 거 뭐 열 배도 더 잡지. 대여섯 박스도 잡지. 아, 바닷가 오르면 한금어 다닌데. 숭어, 아, 가오리, 뭐, 여, 바다에서 고기 막 올라오면 오만 거다, 막 고시래기도 올라오고.
3: 하구뚝이 생기기 전 구포항 일대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답니다. 포구엔 고기를 받으러 온 장사꾼들이 줄을 섰다지요. 이제는 화려한 도시 한켠에 오래된 포구로 남은 구포항. 한때 600명에 달하던 어부도 지금은 80명 남짓. 그래도 어부들은 조업을 마치고 포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13: 예, 같이 맨날 붙어있어요. 지겹지 않으세요?
14: 아, 재밌죠.
13: 어떤 게 재밌어요?
14: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15: 요즘은 다들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디 아픈 데 없느냐 뭐.
16: 옛날에는 어장을 어디로 가야.
15: 건강을 많이 생각하지요.
3: 물고기를 손질하는 손끝엔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16: 원래 민물고기는 이제 아가미를 깔끔하게 해야 다른 잡내가 안 나니까는 아가미를 싹 빼버려야 돼요.
14: 옛날에는 진짜 더 많이 먹었죠, 요즘보다.
16: 그때는 다른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반찬 해 먹는 게 더 많았어요, 파는 것보다.
13: 그래도 질리지 않으세요? 네?
14: 아, 그래요. 얼마나 담백하게 맛있는데요.
3: 오늘도 또 이 고기를 드실 거라네요.
17: 형님아, 고기 짱만 다 했다 하자.
3: 낙동강 하구에서 갓 잡아올린 민물 생선은 한 솥에 넣고 약간만 간을 해 펄펄 끓여내도 맛있답니다.
16: 마늘 다대기랑 고추가 들어가면 방아라 들어가면 비린내 잡히고 그래요.
3: 국물 맛을 완성하는 최고의 활용 점정은 민물새우.
16: 시원한 맛과 감칠맛이 제일 많이 나고 새우 들어가면 그 잡내 같은 것도 많이 잡아주고.
3: 낙동강 하구를 그대로 담아낸 매운탕입니다.
16: 매운탕 왔어요.
18: 매운탕 왔어요.
13: 오, 아유, 맛있게 맛있겠네요.
3: 고독의 일한 뒤 다 함께 나누는 한 그릇.
16: 잡수 있어.
13: 네. 아이고. 고기 잡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매운탕 맛있게 드시고 화이팅합시다.
3: 식구 같은 동료들이 있어 밥상이 더 푸짐합니다.
13: 매운탕은 이 머리 맛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너무 맛있네요.
15: 어도 일미. 역시 낙동강 민물고기가 최고입니다. 시원하고 담백하고 진짜 좋아요.
16: 옛날 맛 그대로.
15: 옛날 어떤 그 맛 그대로.
13: 아버님 누가 막내세요? 들어갑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19: 막내입니다.
20: 제가 아 그러세요?
13: 한 20년 차이 납니다.
20: 20년?
13: 많이 변했어요?
19: 나라가 변하는데.
16: 땅도 변하고.
19: 어쩜 말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변화가 많지요.
13: 언제까지 배 타실 거예요?
19: 네, 건강할 때 그죠. 건강에 물이 안 올 때 그죠.
14: 옛날처럼 수질도 이제 많이 개선되고 개척 우리 잡는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3: 차마 떠날 수 없는 곳. 배를 이어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죠. 생계를 꾸리고 자식을 키운 것도 이곳이었고요. 그러니 강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14: 밀항 삼남기인 저쪽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이 페트병이나 수시로폴, 뭐 자루, 일반 쓰레기 이런 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13: 예, 고생 많습니다. 배수 펌프장으로 가서 좀 소질 좀 접시다.
3: 도시의 빗물이 모이는 배수 펌프장. 비가 많이 오면 도심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0: 문을 열어 낙동강으로 물을 내보냅니다. 그때 쓰레기까지 함께 강으로 실려간답니다.
1: 낙동강을 최고 오염시키는 주 배출구입니다. 상류에서 댐이 방류를 하기 전에 이 문을 엽니다.
2: 열리는 순간 여기 낙동강 하부가 오염이 있냐?
1: 예, 오염이 심하지. 400년을 지키기 위해서 세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 오염 물질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무 조건 없이 강이 어부들을 먹여 살렸듯이 이제는 어부들이 강을 돌보는 겁니다.
3: 가르마도 오래요. 부끄러워. 자.
1: 아, 좀 고생했습니다.
0: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 벌써 내일을 준비합니다.
4: 자망입니다. 붕어, 잉어, 강에 있는 공이 거의 다 잡아요.
5: 어기 영차!
6: 어기 영차!
5: 저도 한다!
6: 어기 영차!
5: 고기도 말잡고!
6: 어기 영차!
5: 기분도 좋다!
6: 어기 영차!
5: 잘하고 있습니다!
6: 어기 영차!
7: 내일은 만순이요! 내일은 만순이요! 오늘 전월에 많이 불러가 내일은 만순이요!
0: 봉화에서 여기 낙동강 하구까지 1300리. 강은 성실했고 사람들은 그 곁에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낙동강도 사람도 참 수고했습니다.
8: 이게 여기 최상품이라 한 무새 뭐 한 150만 원입니다.
9: 방금 전 그것도 됩니다.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1: 9.9점.
3: 10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5: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0: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 적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열팀의 뜨거운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한 두 팀을 뽑아보셨나요?

0: 이번 주말만 90점 이상 높고요. 지난번이랑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좋았고,
1: 직접 보니까 음악이 되게 고압받아가지고 이런 라이브를 하고 안 뽑는 게 말이 안 맞아요.
2: 저렇게 절실하단 말이 하면서 막 눈물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최고점은 주긴 했어요.
0: 몰라 나이들
1: 대체로 저희가
3: 발표해볼까요? 뮤지션분들도 준비되셨나요? 이달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양치기 소년단입니다.

0: 선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받으셨나요?
1: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저희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감격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김학선님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2: 제가 약간 좀 꼰대여서 관객들 막 이렇게 세우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게 하고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0: 근데 그런 걸 정말 상쇄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여줬고 들이 그냥 귀에 계속 쏙쏙 들어오고 후렴구가 남을 정도로 좋은 팝을 쓰는 밴드이고 그런 멋진 밴드라고 생각을 해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1: 감사합니다. 관객분도 오늘 최고였고요. 저희 뽑아주신 신사위원님 네, 감사하고요. 미션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 두 번째 팀 발표해보겠습니다. 이달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컴파인드 화이트입니다.

너무 목말라 있었던 무대였거든요. 저희가 애들이 많이 기가 죽어있기도 하고 걱정 속에서 준비를 했던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너무 뜻깊은 결과

0: 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번에는 전진희님의 선정평 한번 들어볼게요.
2: 멤버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굉장히 비장하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저 표정은 정말 정말 정말 절실해야만 나올 수 있는 네, 표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펀파인드 화이트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공기가 달라지게 만드는 그 네, 힘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그만큼 좋았고 우리의 음악 네, 진심을 담는 네 일에 뭔가 성공한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4: 두 번째 오면서 든 생각은 일로루키도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않나. 근성을 보여주자.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5: 완전 진지 모드였거든요. 멤버들이 거의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6: 집에 우환이 있으신 줄 알았다고.
5: 아 진짜요? 진짜 어떤 결이었거든요. 저는 또 전장에 싸우러 가는 그런 약간 전사 같은 마음으로 보여주고 온다. 눈을 불알이 덮고 올라갔거든요.
7: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두 번째라고는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번 무대에서 그 활 연주 자체를 저는 처음 해봐가지고. 활 보면 활이 엄청 막 끌고 있어요.
3: 원래 반짝거리던 기타가 활자국으로 전부 다 망가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무대를 위해서.

0: 고마워.
1: 태범이 오늘 무릎 꿇는 거 좋았다. 재민이 오늘 진짜 칼박 미쳤다. 대명이 오늘 활 너무 멋있었다.
2: 근데 만약에 오늘 안 됐으면 다음 달에 진짜 나왔을 거예요?
3: 네,
4: 그럼 저희
5: 아까 그 얘기했어요.
6: 부활엔 조금 더 시원하니 그래도 괜찮다.
1: 삼수를 할 뻔했네.
7: 변치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고 싶은 느낌.
1: 새로운 것들을 더해가지 않을까요? 다음 무대도 우리답게 조금 새로운 걸 가져가면서 준비해볼 것 같습니다.

0: 난 진짜 컴파인드 화이트 팬으로서 너무 감동 받았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 경치기선은 했는데
2: 어안이 지금까지 번봉하고 생각한 전략대로 돼서 다행이었는데요. 전략이 뭐였냐면 이제

0: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1: 장난을 한번 칠 거예요. 호응을 막 유도를 하다가 멈춰서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오, 나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2: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너무 좋잖아! 가자!
1: 이렇게 할 거예요? 막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아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 같이

0: 우리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된 것 같다.
1: 저는 제가 드럼을 파이팅 있게 잘 쳐서
2: 우리의 이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1: 아 그래?
3: 우리의 짬.
4: 사랑해.
2: 넌 멋있어.
4: 너도 멋있어.
2: 나는 기타를 잘 쳐.
4: 넌 베이스를 잘 쳐.
0: 그것만 하지 셋다.
3: 되겠다. 우리는 떠야 하는 루키다. 이번 기회로서 제대로 떠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길 원하는 거죠.
0: 뜨면 하고 싶은 거?
4: 더 많이 사고 싶어요.
5: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6: 좋은 스튜디오 만들고 싶어요. 롯데 주인님.
3: 세속적이셔 이분은.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휘청거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포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행수와 함께 미리미리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저의 첫 정규 앨범의 신곡입니다.

무대를 풀로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정규 앨범 제목은 끝내주는 인생. 한글로 끝내주는 인생.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공감을 꼭 나가고 싶다고 거기서 제 무대를 처음으로 선공개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 이번 앨범이 되게 자연스러운 제가 담긴 그런 앨범이거든요. 어떤 무대가 제일 자연스럽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공감이 너무 최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5년 동안 솔로를 제가 안 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솔로 활동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앨범을 만들면서 든 생각이 저는 이 솔로 앨범을 내는 게 되게 무서웠나 봐요. 내가 내 자신한테 실망한 앨범을 만들 것만 같아서 노래 같이 만드는 사람들도 제가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서 가져와 보겠다 노래를 저는 울컥하는 노래를 쓸 때까지 노래를 써볼라 했거든요 그래서 노래 정말 많이 썼어요 세 살 깨어라는 타이틀곡이 없었다면 저는 사실 앨범 안 냈을 것 같아요 근데 퇴사

0: 마스케어를 쓰고 뭔가 듣는데 좀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노래로 해야겠다. 이제 나가도 되겠다.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 같다고 생각해. 소연아, 너 맘대로 해도 돼. 어차피 우린 다 할머니 될 거야. 순간의 낭만과 너의 행복을 지키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노래 같아요.
1: 여러분, 놀아볼까요?

0: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방금 들려드린 곡은 바로 저의 첫 정규 앨범에 들어가는 신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간 무대에서 제 모든 신곡을 다 들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곡 어땠어요?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괜히 좀 울컥하는 노래예요.
1: 소연 씨도 퇴사를.

0: 신날래?
1: 세사 가끔씩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은 사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나 다른 길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근데 아시죠? 그 퇴사할게요를 맨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잖아요. 아마 제가 그런 거 아닐까. 공간 무대를 위해 저희 아이들 콘서트 할 때보다 더 많은 합주를 진짜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준비가 엄청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래요. 음악은 항상 재밌게 하고 싶어요. 저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고 흥분시키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3분 잠깐이더라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2: 다음 노래를 설명하자면 사랑이 아닌 돈을 보고 연애를 한 연인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 이거를 들은 진짜 모두가 저한테 실화냐고. 제가 그만큼 이 가사를 엄청 직설적으로 썼는데요. 여러분 이거 실화할 것 같아요?
3: 네!
2: 네? 오케이. 그럼 그거는 제가 노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0: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노래는 뭐 실화는 아닙니다. 네, 모두 가사처럼 연애할 때 돈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출근하면 다시 싫어해볼까요? 출근!
1: 싫어!
0: 출근! 학교! 학교? 학교 여기 EBS인데 싫어해도 돼? 학교!
1: 싫어!
0: 어, 안 될 것 같아. 저도 하나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뭔지 모르시죠? 이번 무대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0: 네, 이 노래는 앨범에 아마 유일한 디스곡일 거예요.
1: 제2의 당근송.
0: 제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분위기를 바꾸려면 옷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0: 지금부터 여기는 새벽 2시 클럽입니다. 들어와 주세요. 감독님, 조명이 조금 더 클럽스럽게 되나요? 더 되나요? 더 되나요? 좋습니다. 곧 제 친구도 나오거든요.
1: Amigos!

0: 다 보고요.
1: 그런 말 리허설 때까지 없었잖아요. 아니 제 앨범에 거의 유일한 피처링이에요.
0: 너무 영광이라고
1: 아 아닙니다. 박수
2: 부탁드려요
1: 여러분.
2: 감사합니다.

0: 저의 아미고이자 이번 노래 피처링을 해주신 싱어송라이터 민수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 싱어송라이터 민수입니다.
0: 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1: 제가 진짜 저 소녀소연

0: 프로듀서는 아니고요, 사실. 천재이고 싶은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창작의 원동력은 저는 사실 마감 기한이었거든요. 저는 매일 슬럼프고, 아, 난 왜 이렇게 노래를 못 쓰지? 드디어 나의 음악을 다 썼다라는 생각을 매 앨범 만들 때마다 하거든요. 작년이랑 올해 저는 음악적인 고민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 색깔을 보여주니까 내 음악이 내가 너무 질려버린? 그래서 이걸 너무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스 블루 래빗이라는 새로운 내가 싫어하는 것만 모은 이름을 만들어서 저의 자아를 하나를 만들어 본 거예요. 나는 아이스 블루 래빗이니까 새로운 노래를 쓸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저의 오래 하는 음악 길에 한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오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1: 토끼들 나와!

0: 19살 때 썼던 것 같아요. 10년 전 걸어가라는 곡이 제 첫 자작곡입니다. 제가 회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까지를 쓴 내용이에요. 아, 그런 가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내가 이어폰으로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 듣는 것처럼 내 노래도 언젠가 들을 수 있겠지? 아무 비트 얘네 얘기를 꺼내봐. 이렇게 내 노래도 듣게 될까 언젠가. 아, 그런 얘기는 하지마. 오늘 주제는 그냥 나 기분이 좋아. 맞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벅찰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저한테 애매한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도 대단히 잘하지 않았고, 춤도 막 엄청 잘하지 않았고, 랩도 엄청 잘하지 않았고, 작곡도 뭔가 모호했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여서 다 연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에서 재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가수한테는 천운이 와야 성공할 수 있대요.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천운을 만나는 순간이 오겠지? 그럼 난 그때 절대 그걸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다 연습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곡을 잘하네? 라는 천운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1: 저한테 음악은 약간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음악이 없어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처럼 음악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든 노래를 지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들려드린 노래 중에 가장 진지한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악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가져올게요.
2: 아, 떨려.
1: 아시죠, 여러분? 공감은 라이브 해야 되거든요. 기타. 네, 이거 제 자존심입니다. 근데 떼고 한번 해볼게요. 연주를 좀 틀려도 그냥 사랑하면 안 될까? 들려드릴게요.

0: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데요. 이번에는 저는 주제를 낭만이라고 잡고 썼거든요. 저는 좋았던 기억이던 싫었던 기억이던 시간이 좀 오래 흐르면은 아, 뭐 그때 낭만적이었지라고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1: 그 죽기 전에가 된다면은 그 순간도 낭만적이었다 할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앨범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돌아와 봤던 것 같아요. 내 29년이 어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다 좋았다라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전단 하나도 후회하는 거 없이 다 좋았거든요. 물론 나빴던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가 바뀌었으면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인생을 통틀어서 끝내주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로 앨범이 매력 있어지려면은 제 얘기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로는 조금 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저는 많이 신경 써요. 이번에는 거의 감정을 배설하듯이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막 했어요. 저는 결과에 엄청 연연하는 스타일인데 이 앨범 만들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이번에는 결과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족할 만한 앨범이 나왔어요.

저 여기까지가 제 이번 앨범 노래였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뭘 부를 거냐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저 역대 타이틀곡으로 다시 한번 달려봅시다. 아, 이 노래는요 제 머리에서 완전히 지웠던 곡인데요. 이 노래를 하다니 아이들송 가볼게요.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거든요. 음악이 없었을 때 저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음악이라는 거를 제가 시작하고부터 자랑스러운 게 생기고 그리고 내가 당당히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생긴 그런 되게 고마운 존재거든요. 저는 음악 없으면 그냥 나를 이렇게 반 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나의 전부예요, 음악은. 아, 나 진짜 음악에서 절대 퇴사하고 싶지 않다. 네, 할머니 돼도 음악 계속 하고 싶고 퇴사를 안 할 수 있도록

0: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1: 이 노래는 무대 한 적 없습니다. 뭐냐면요, 저의 첫 솔로곡이었던 젤리인데요. 오늘 모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곧 나올 저의 첫 정규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Let's go!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What's all this about?
1: It's probably nothing.

Where do they go? Where do they go?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1: 9.9점.
3: 10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5: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빙하기의 빙하가 빚어낸 산과 호수의 땅.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곳 레이크 디스트릭트는 유럽 최고의 절경을 자랑합니다. 여정의 출발지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깊은 호수 워스트워터와 최고봉 스카펠 파이크죠. 중심부의 산악지대인 펠을 탐험하고 코니스턴을 거쳐 최대 자연호수인 윈더미어로 향합니다. 레벤스홀에선 오래된 토피어리 정원을 만나고 울스워터와 아찔한 칼바위 능선을 품은 헬벨린에선 거친 대자연을 마주하죠. 북부 산악지대를 넘어 더웬트 호숫가의 핵심 명소인 캐스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고대 유적인 캐슬리그 환상열석에서 여정을 마무리하죠. 국립공원의 중심부로 향하면 가장 깊은 호수 워스트워터가 나옵니다. 저 멀리 호수 동쪽에는 풍경을 압도하는 그레이트 케이블의 웅장한 봉우리가 보이네요. 남쪽 봉우리에서 쏟아져 내린 크고 작은 바위들이 수심 75m의 호수로 빨려들어갑니다. 날씨가 좋으면 당일치기 여행객으로 붐비는 명소지만 이곳엔 어두운 비밀도 숨겨져 있죠.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유기되기도 했습니다. 호수의 여인으로 불린 마가렛 호그의 시신은 수중의 산소 부족 덕분에 8년 만에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죠. 2000년대 초엔 누군가 호수 깊은 곳에 정원 장식용 난쟁이 인형들을 뒀는데 이를 찾던 다이버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저 멀리에는 호수물을 끌어다 쓰는 셀라필드 원자력 재처리 시설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산업화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셀라필드가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이곳은 중요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1870년대, 지금은 버려진 광산에서 캔 철광석을 나르기 위해 에스크데일과 이곳 레이븐글래스 사이에 철도가 놓였죠. 레티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기차는 이제 해안과 호수지방 중심부를 오가며 관광객을 실어 나릅니다. 번뭇한 호수 위를 날아 한때 이 지역 최고봉으로 여겨졌던 스카펠의 동쪽 절벽에 닿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정밀 측정 결과 14m 차이로 이웃한 스카펠 파이크가 최고봉으로 밝혀졌죠. 해발 978m, 잉글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정상에 오를 만큼 인기가 많은 곳이죠. 난이도별로 다양한 등산로가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정상에 서면 레이크 디스트릭트는 물론 멀리 맨섬과 스코틀랜드 산맥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카펠 산교의 바로 아래엔 외딴 절경의 에스크데일 계곡이 있고 그 꼭대기엔 초기 정착민이었던 로마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메디오 보그둠이라 불렀던 하드노트 요새로 서기 12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해안 방어를 위해 지어진 영국에서 가장 외딴 로마 요새였습니다.

요새 중 하나죠. 건물의 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원래 있던 돌들은 많이 훼손됐지만 슬레이트층을 보면 로마 시대의 석조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척박한 오지에서도 로마인들은 편의 시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데우는 화로를 갖춘 목욕탕까지 있었으니까요. 요새 뒤로 뻗은 하드노트 패스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가파르고 험한 도로로 악명 높습니다. 급커브 구간은 평소에도 운전하기 힘든데 비가 오면 더욱 위험해지고 특히 겨울철엔 눈과 얼음 때문에 자주 통제되곤 하죠. 하드노트에서 두돈 계곡을 따라 라이노스 패스 정상에 오르면 과거 세 카운티의 경계였던 쓰리 샤이어스톤이 나옵니다. 고지대 산악 루트의 출발점이자 리틀 랭데일의 서쪽 풍경을 감상하기 탁월한 명소죠. 블레아탄 넘어 랭데일 계곡의 풍경은 사진작가와 화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절경입니다. 랭데일 파이크스의 독특한 능선은 그림부터 기념품 머그잔까지 어디에나 등장하죠. 계곡에는 수많은 호텔과 민박집이 있어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속에 머물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탐방할 수 있는 산책로의 길이만 해도 무려 3,000km가 넘죠. 산에 가까워지면 계곡은 미클든과 옥슨데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둘을 가르는 능선을 더 밴드라 부르는데 혀처럼 길게 뻗어 있죠. 그중 으뜸은 보우펠입니다. 초보부터 베테랑까지 모두를 끌어당기지만 어느 코스로 가든 만만치 않은 오르막을 각오해야 하죠. 옆에서 본 산허리는 깊은 골짜기들로 베어 있어 마치 거대한 야수의 갈비뼈처럼 보입니다. 보우펠로 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 중 하나는 크링클 크레크스 능선길을 걷는 겁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사방으로 마법 같은 풍경이 펼쳐지죠. 보우펠 정상은 부서진 바위덤이지만 탐험하는 재미가 쏠쏠한 매력적인 곳입니다. 전설적인 가이드북 저자 알프레드 웨인라이트는 보우펠을 최고의 산 6곳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쓰인 그의 가이드북은 지금도 호수지방 하이킹의 바이블로 통하죠. 웨인라이트가 가장 사랑한 산봉우리는 헤이스택스였습니다. 그는 이곳을 동화처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곳이라 묘사했죠. 버터미어 호수를 굽어보는 환상적인 위치로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냥개들 사이에 낀 털북숭이 테리어 같은 산이죠. 그는 마지막 저서에서 자신의 유골이 뿌려지면 이 정상의 거친 바위지대가 한층 더 껄끄러워질 거라 농담했습니다. 실제로 1991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유해는 이곳에 뿌려졌죠. 중심부 남쪽엔 코니스턴 벨스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슬레이트는 물론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을 캤던 채석장과 광산의 상흔이 깊게 남아있는 곳이죠. 산정호수로 다가갈수록 하이킹 코스와 옛 광산길이 산중턱을 어지럽게 교차합니다. 200년 전엔 갱도와 폐석 더미로 덮인 삭막한 산업단지였겠지만 지금은 경쾌한 폭포수만이 산비탈을 따라 시원하게 쏟아지고 있죠. 18세기에 광산과 마을에 물을 대기 위해 리버스워터의 댐을 건설했지만 지금은 그저 평온하고 고요할 뿐입니다.

능선을 건너 최고봉인 올드맨 오브 코니스턴으로 향하는 등산로에 접어듭니다. 정상은 특이하게도 돌무더기로 된 구조인데 특히 남쪽으로 툭 트인 아득한 절경을 선사하죠. 길이 8km의 코니스턴 워터는 마지막 빙하기의 빙하가 파놓은 좁고 긴 모양을 한 호수의 완벽한 표본입니다. 이 호수에선 세계 수상 속도 기록을 깨려는 도전이 수차례 있었지만 1967년 도널드 캠벨의 모터보트 블루버드가 시속 500km로 달리다 뒤집히며 비극으로 끝났죠. 2001년에야 인양된 블루버드는 복원 작업을 거쳐 지역 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인근 윈더미어의 뱃놀이는 훨씬 평화롭습니다. 잉글랜드 최대의 자연호수인 이곳은 호숫가를 따라 수많은 명소와 마을이 자리한 가장 활기찬 지역이죠. 맥케이 휴 베일리 스콧이 설계한 걸작 블랙웰입니다. 1901년 맨체스터의 양조장 주인 에드워드 홀트경의 별장으로 지어졌죠. 학교와 사무실로 쓰이다가 완공 100년 만인 2001년에 복원되어 대중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윈더미어엔 18개의 섬이 있는데 가장 큰 곳이 벨아일이죠. 보네스 마을 맞은편에 있는 이 사유지 섬엔 한때 로마 총독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1774년에 지어진 아일랜드 하우스는 로마 판테온의 디자인을 차용했죠. 1990년대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복원되어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맞닿아 있는 마을들은 이 지역 최대의 관광 중심지입니다. 윈더미어 마을엔 직통열차가 다니고 고속도로와도 가까워 호수지방 중에서도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죠. 윈더미어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저택인 레벤스 홀이 나옵니다. 저택도 아름답지만 진짜 압도적인 건 바로 정원이죠. 원형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온 토피어리 정원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베르사유 정원을 설계한 앙드레 르 노트르의 제자이자 제임스 2세의 왕실 정원사였던 기옴 보몽이 설계했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토피어리와 기하학적으로 정돈된 배치는 인간이 자연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죠. 놀라운 건 훗날 영국의 자연주의 풍경의 정원이 유행할 때도 이 스타일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식물들을 그대로 보존하며 1600년대 후반 보몽의 원래 디자인을 충실히 지켜내고 있죠. 이 정원은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부 넘게 팔린 동화 작가 베아트릭스 포터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1905년 호수 지방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미 피터 래빗 이야기를 썼지만 이후 출간된 많은 책엔 이곳 니어소리 마을에 있는 힐탑팜의 정원이 등장합니다. 자연보호에 관심이 많았던 포터는 자신의 방대한 토지를 자연보호단체에 기증했고 이는 레이크 디스트릭트 국립공원이 탄생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죠. 그림 같은 마을 그라스미어에 들어서면 이곳을 지금의 모습으로 빚어낸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자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의 옛집이 나옵니다. 낭만주의 영문학의 선구자 윌리엄

워즈 워스는 1770년에 태어나 이곳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거쳐 독일을 여행했죠. 1799년 그는 여동생과 함께 이곳으로 돌아와 도브코티지에 정착했습니다. 워즈워스는 동료 시인인 콜리지, 서디와 함께 호수 시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호수 지방을 자신의 시적 영감의 원천으로 여겼으며 단순한 자연 시인을 넘어 이 지역의 가이드북을 직접 쓰며 수많은 여행객을 호수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웠죠. 1813년 워즈워스는 가족과 함께 남쪽의 라이달 마운트로 이사해 남은 평생을 보냈습니다. 1850년 세상을 떠난 그는 이곳 그라스미어의 성 오스왈드 교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워즈워스의 유명한 서정시 수선화는 나는 구름처럼 외로이 헤매었네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 영문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장 중 하나죠. 이 시는 윈더미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호수 울스워터 호숫가를 걷다가 마주친 수선화 군락에서 영감을 얻었죠. 워즈워스는 울스워터를 무척 사랑해 모든 호수를 통틀어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라 극찬했습니다. 울스워터 중간쯤에 솟은 할림펠은 완벽한 전망대입니다. 푸른 들판이 보랏빛 해덕꽃 만발한 언덕으로 이어지고 구름에 휩싸인 아득한 능선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죠. 길이 11km, 폭 1km인 이 호수 역시 빙하기가 남긴 좁고 긴 모양의 호수입니다. 울스워터는 호수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명소 톱10에 늘 꼽히며 잔잔한 물결과 극적인 배경이 어우러져 최고의 절경을 선사하죠. 호숫가 마을도 적고 윈더미어보다 덜 붐벼서 무척 평화롭습니다. 맑은 물 위에서 요트를 타며 장엄한 풍경에 흠뻑 취하기 좋은 곳이죠. 울스워터 위로 우뚝 솟은 장엄한 봉우리는 헬벨린입니다. 동부 호수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로 워즈워스와 콜리지도 올랐을 만큼 일찍부터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았죠. 보통은 넓고 푹신한 풀밭길을 따라 정상까지 오르는 길고 안전한 코스를 택합니다. 하지만 스트라이딩 엣지라는 다른 코스를 선택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짜릿하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악명높은 길이죠. 이 날카로운 칼바이 능선은 마지막 빙하기에 두 개의 빙하가 나란히 흘러내리며 깎아낸 흔적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 성수기엔 줄이 늘어설 정도죠. 하지만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은 특히 위험하고 빙판길엔 더더욱 아찔하니 등반 장비는 필수입니다. 정상 고원은 어찌나 평평한지 1926년엔 경비행기가 착륙했을 정도죠. 아찔한 절벽과 평온한 정상의 대비가 이 산의 매력을 한층 더해줍니다. 헬벨린에서 북쪽으로 향하면 주변 풍경을 향해 손가락을 뻗은 듯 넓은 비탈을 가진 독특한 산 블렌카스라가 나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코스가 워낙 많아 산비탈 곳곳에 다양한 길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죠. 서쪽을 바라보는 이 풍경에선 정상이 구름에 휩싸여 있지만 왜 이 산이 말안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온화해 보이는 곳에도 스트라이딩 엣지와 비슷한 칼바위 능선이 있는데 강심장이 아니라면 도전하기 힘든 아찔하고 험난한 코스입니다.

샤프 엣지가 그리 긴 편은 아니지만 물에 젖으면 유독 미끄러워지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비와 경험 없이는 굳은 날씨에는 절대 시도해선 안 되는 길이죠. 산정호수를 지나 정상에 서면 블랭카스라의 이웃인 스키도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매년 수천 명이 오르는 메인 등산로는 호수 지방에서 가장 길게 뻗은 길 중 하나지만 해발 931m로 잉글랜드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인 만큼 꽤 가파르죠. 호수 지방이 늘 그렇듯 날씨는 순식간에 변하고 정상은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등반한다면 더웬트 호수와 그 곁에 안긴 캐스윙 마을까지 호수 지방 전체를 아우르는 장엄한 풍경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죠. 캐스윙은 13세기 에드워드 1세가 시장 개설을 허가하면서 시작된 마을입니다. 광업과 연필 제조 등 산업의 중심지를 거쳐 지금은 호수 지방을 찾는 여행객들의 핵심 거점이 되었죠. 이곳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잘 보존된 건 상당 부분 하드윅 론즐리 사제의 공로 덕분입니다. 이곳 토박이는 아니었지만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섰으며 노동자들의 교육과 처우 개선에 힘썼고 무엇보다 산업혁명의 파괴적인 손길로부터 이 지역의 대자연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베아트릭스 포터의 친구이기도 했던 론즐리는 1895년 내셔널 트러스트를 공동 설립했고 이는 1951년 호수지방 국립공원 지정의 초석이 되었죠. 한 신문은 이 마을을 호수지방의 수도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더웬트 호수를 찾은 여행객들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탐험하느라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호수 바로 옆에 솟은 캣벨스는 이름만큼이나 사랑스러운 산으로 양쪽으로 절경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능선을 따라 오를 수 있죠. 정상에 오른 뒤 좀 더 도전해보고 싶다면 약 6시간이 걸리는 환상적인 순환 코스를 완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수 바로 남쪽엔 아름다운 보로데일 계곡이 있죠.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왜 이곳이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계곡 꼭대기는 스카펠 산구의 북쪽 버팀목인 그레이트 엔드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죠. 땅에서 300m 높이로 가파르게 솟은 이 절벽은 깊은 골짜기들이 파여 있어 특히 겨울철 최고의 빙벽 등반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엔드의 험준하고 외딴 절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와튼들라스는 북동쪽으로 불과 몇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배를 타거나 물가에 앉아 송어낚시를 즐기고 가족들과 따스한 오후를 보내며 고요한 풍경 속을 거닐 수 있는 평화로운 곳이죠. 우리는 더웬트 호수 바로 동쪽에서 여정을 마무리하지만 시간은 수천 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천 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캐슬리그 환상열석이죠. 이 돌들의 원래 용도는 미스터리에 쌓여 있지만 호수 지방이 인류 역사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광물을 캐고 돌을 채석하며 땅을 일구어 왔죠.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 되어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어쩌면 수천 년

0: 산새를 깨우는 소리. 원시림 같은 울창한 숲을 건너면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와, 밀림에 사는 걸까요? 어, 저기, 너 새나게 주인공이니? 어, 이 녀석이 산중 목소리의 주인공인가 본데요.
1: 널 만나러 온다고 쉽지 않을걸?
0: 호랑이를 만나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아이고, 멀미 조심하셔야겠다.
2: 어? 저, 맹견 조심?
0: 맹견이요? 괜찮을까요? 마침내 도착한 정상. 어째 첫 만남부터 꼬여버린 것 같은데요.
1: 업무 있겠습니다. 통행증 제출하십시오.
0: 심장 떨리는 문지기견. 누구냐, 넌? 오지마을 형제들의 전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사는 곳은 마을과 1km 떨어진 곳, 해발 600m에 위치한 나홀로 집인데요. 침입자 등장에 잔뜩 성이 난 녀석. 간식 필살기도 통하지 않겠어요. 잘 좀 달라보세요. 문제는 한 마리가 아니라는 점. 경비견들이 도대체 몇 마리죠? 보호자님, 어디 계세요?
3: 어제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5: 반갑습니다.
3: 아, 저희는 이제 산골 농부예요.
0: 만나서 반갑습니다.
4: 왜 잡고 있는 거예요?
6: 외부인을 확 달려듭니다. 기습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0: 에? 그럼 또 꽉 잡아주세요. 꽉. 우리 용맹한 친구 이름이 뭐예요?
3: 이름은 풍삼이. 그 다음에 특징은 아주 용맹스럽다는 거. 예. 네.
0: 와, 이 발 좀 보세요. 사람 손보다 클 것 같은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은 데가 없네요. 특히 압도적인 얼굴 크기.
4: 얼굴이 더 크네요. 풍삼이가.
0: 한반도를 대표하는 토종견 풍산개. 강인한 체력과 용맹함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하던 견종인데요. 어쩐지 분위기가 범상치 않더라고요. 새나게 보여줄 게 있다고요?
3: 이게 이제 그 풍삼이 풍뎅이 국제공인 혈통유사입니다. 풍삼이 증조부부터 증조모 다 나와요. 그 누가 사회에서 나왔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0: 야, 역시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은 다르네요.
4: 지금 풍삼이는 좀 눈이 한쪽이 그 좀 신기한 느낌이 드네요.
3: 걔는 얘보다 한 2년 선배죠. 둘이서 싸움을 붙었는데 거의 죽기 살고 싸웠어요.
0: 혈투의 흔적이었던 왼쪽 눈. 무려 풍삼이를 다치게 한 범인이 가족 중에 있대요. 이 거대한 발의 주인공일까요?
3: 아, 얘는 이제 풍뎅이. 풍삼이하고 같은 한 배. 한 배. 그래서 같은 혈통이에요. 야, 일로 와보세요. 한번 저도 괜찮아요. 그래야 전 친해지죠. 오늘.
7: 보고 계세요?
3: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튼 얘는 기운이 좋으니까 제가 몇 번 쇠줄 끊는 거 봤어요.
4: 아, 쇠줄을
3: 끊고? 네, 끊고 난 거 봤어요.
0: 쇠줄을요?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이는 제작진.
3: 지가 먹을 게 아니면 응수를 냈죠. 예. 지가 하면 주지 말라고 응수를 내죠.
0: 말리누아 형제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요. 날쌘 돌이 머루와 엉뚱한 매력이 넘치는 다레입니다. 색깔 빼고 똑 닮았네요. 말리누아는 어떤 견종이냐고요? 벨기에를 대표하는 목양견으로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친구들인데요. 임무를 받으면 찰떡같이 수행하는 멋진 견종이랍니다. 오지마을 가족은 또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이 친구는 누구예요?
3: 사실상 우리 집에서 얘가 대장견이에요.
4: 이렇게 체구가 작은데도?
3: 다른 개하고 싸워서 친구를 한쪽 본 적이 없어요.
0: 상남자 그 자체인 산이. 눈치채셨죠? 풍삼이의 눈을 다치게 한 범인이랍니다. 대장견 산이 옆에는 홍일점 다운이가 지내고 있는데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 형제가 5남 1녀네요?
5: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다섯 마리면 전쟁이지 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0: 오지마을 가족들의 전쟁 같은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어휴,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귀여운 곰 같네요. 수문장 풍삼이의 반전 매력인데요. 지금은 풍삼이의 산책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삼이가 그래서, 보여줄 게 있나 봐요.
7: 그래서 됐어. 앉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0: 아유, 귀찮은 느낌인데.
7: 옳지. 엎드려. 잘했어. 잘했어. 안 해줄게. 잘했어.
0: 이야, 풍삼이 제법인데. 그런데 어디서 뜨거운 시선 안 느껴지나요? 아까부터 풍삼이만 보고 있는 풍뎅이. 아빠한테 사랑받는 풍삼이를 질투하나 본데요. 머루, 다리도 똑같은 반응. 이러면 같이 노는 게 좋지 않나요?
7: 두 마리 동시에 나왔다. 근데 만약에 둘을 놓쳤다. 그럼 대형 사고 터지는 거죠? 바로 가서 공격할 테니까.
0: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는 녀석들 때문에 전부 따로 산책을 하고 있대요.
7: 네, 나가자.
0: 이번엔 풍뎅이 차례. 왜 다리가 불편해 보이죠?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풍뎅아, 거긴 왜 가는 거야? 다리도 준비됐다는 듯이 맞서는데요. 어머머, 어우, 얘네 좀 봐요. 밥그릇을 세게 깨물은 다래. 이유가 뭘까요?
5: 소유 공격성이기도 하고 전이 공격성이기도 합니다. 밥그릇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랑 화가 났는데 풀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밥그릇에다가 푸는 경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0: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 중재가 필요하겠어요.
8: 그만해! 그만해!
6: 아이고, 겁난다 겁나네. 한번 싸움을 크게 하고 나서부터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다가 아이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도 한번 물렸습니다. 그래서.
8: 야, 이거.
0: 어디요?
6: 여기 이빨 자국 남았어.
0: 세상에, 이빨이 꽂혔었나봐요.
6: 여기 다 망가졌습니다. 이 철심이 다 끊어졌어요.
0: 다래의 견사에 출입하고 싶었던 풍뎅이의 흔적들. 마치 껌처럼 씹은 모양인데요. 견사 앞은 곡괭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그 순간 힘없이 열리는 문.
7: 얘가 탁 열리잖아요. 저놈이 저기 나와있네. 그냥 바로 공격하고 나서 대판 큰 생이 벌어졌죠. 자리 들어서 이제 반 죽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고 때문에 얘는 이렇게 또 막아놔요. 이중 삼중으로 해놓은 거죠.
9: 산책하자. 산책하자. 산책하자.
0: 탈출을 밥 먹듯이 하는 산이는 목줄을 하고 산책한대요. 개 짖는 소리가 휘몰아치고 풍삼이 풍뎅이 형제는 물론 모두

0: 자 탈출을 시도하는 풍뎅이. 어, 보좌님, 풍뎅이 나오겠어요? 어휴, 목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풍뎅아, 제발 그만, 다치겠다.
1: 아, 야, 나오세요. 안 돼, 나오세요. 안 돼. 아니,
0: 멀어지면서도 피하지 않는 산이 대장견답습니다.
1: 전쟁이 전쟁.
2: 돌아와! 너는 한 판 붙잡아!
1: 초점하게 막 드러나 보지는 않죠. 하지마! 누구 시키더라? 하지마!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문까지 이렇게 세겨버려 있죠. 문까지도.
0: 와, 겹겹이 보수를 하셨네요. 아직도 화를 못 참는 풍삼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 처음에 그 산이는 주로 이제 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풍삼이가 어떻게 문이 열려갖고 나왔어요. 달라붙어갖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갖고 뭐 엄청나게 와서 싸움이 붙었는데 뜯어말렸는데 아마도 그 산이 그 발에 눈을 쳤던 것 같아요.
0: 어휴, 눈을 크게 다친 풍삼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셨는데요.
1: 아, 도저히 실명할 것 같다. 그래갖고 수술을 했죠. 그래서 또 며칠 입원하고. 다 돈덩어리입니다, 이 녀석들이. 병원 가서 하도 시들 많이 져갖고.
0: 2년 전만 해도 마당에서 사이좋게 뛰어놀았던 아이들. 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을까요? 특히 산이는 공공의 적이 되었답니다.
1: 풍삼이나 풍뎅이는 어렸을 때 이미 산이는 성견이잖아요. 북미를 잡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막상 자기가 크니까, 어? 쟤는 나보다 힘도 약해 보이는데, 나 어렸을 때 날 받고 쐈지? 그런 감정 때문에 네 마리가 다 얘한테만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0: 그날 오후.
1: 아, 천천히, 야, 난 뭐, 아, 임마, 난 뭘 못 당하잖아.
0: 이 모습이 곱게 보일 리 없는 아이들. 풍삼이에게 질투심 발사! 풍삼이 어디 가는지 달에 너는 아니? 목적지는 바로 뒷산. 풍삼이도 신났구나. 너 보자랑 어딜 가는 거죠? 오, 모노레일을 타고 가시네요. 풍삼이 아빠 잘 따라가네. 그나저나 정글 숲을 헤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풍삼이도 묵묵히 산행을 즐기는 중.
1: 산 들어가자.
0: 산이요? 여기가 산삼밭인가 봐요.
1: 이리 넘어와. 옳지. 넘어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됐어. 이리 와.
0: 보호자의 일터인 산양삼밭에 온 건데요. 약 3만 평의 산양삼밭. 워낙 산골에 있어서 일할 때마다 아이들과 동행하신대요. 전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유 산책으로도 최고. 보호자가 일하는 동안 풍삼이는 순찰을 도는데요. 어때? 주변에 뭐 수상한 낌새는 없어?
2: 아빠, 이상 무입니다.
1: 이렇게 좀 많이 조심해야 돼요. 뿌리 다치면 안 되니까.
0: 풍삼이 덕분에 편하게 일하는 보호자.
1: 오늘 숨 봤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멧돼지 경우는 이게 이제 삼이 이 잘 되는 곳은 미생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밭을 다 박살내버리죠. 그러면 얘는 이 멧돼지를 안 무서워하니까 엄청 지저대. 그러니까 멧돼지 도망가죠.
0: 함께 산 지 3년. 풍삼이 덕분에 농사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대요.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게 되셨나요?
1: 말년에 그냥 텃밭이나 가꾸면서 농사를 지려고 시작했다가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어요.
0: 퇴직 후 산골로 귀촌한 보호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말릴 정도로 외딴 오지 산골이었는데요.
1: 사람이 한두 명이 살기는 너무 적절합니다. 완전히 있던 곳이고 제가 속칭 작은 도구막골이라고 제가 명칭했으니까. 예. 근데 이 풍산개들이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죠.
0: 적적했던 산골 생활에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준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신대요.
1: 풍삼아, 물 더 먹어. 어? 이 시켜. 아니. 하지마. 아니, 안 할게. 맛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맛 한번 보세요.
3: 향이 엄청.
1: 네, 엄청 강하죠, 지금. 예, 그죠?

0: 헐, 혼자만 먹게 있어요. 나도 줘요.
1: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시간. 아이들도 낮잠에 빠졌는지 조용한데요. 다리야, 왜 벌써 일어나? 아니, 머리는 왜 또 그러고?
2: 오빠들한테 갈 거야? 나가.
1: 홍일점 다운이의 산책 시간인데요. 다운이가 산책할 땐 어떤 모습일까요? 다운이 산책 시간은 평화로운데요.
3: 완전 다르죠? 지금 딱 암컷 나왔을 때 반응이랑.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다 낼름낼름거리고 다 얘 때문에 그래요.
1: 다운이는 머루 오빠가 마음에 드나 봐요.
2: 머루.
1: 머루 오빠 출동. 야, 둘 다 신났네. 신났어. 모두 이렇게 함께 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지만 시끄러워지기 전에 떼어놔야겠습니다.
2: 잘해. 머루. 머루 이리 와. 머루. 좋아.
1: 마지막으로 달의 산책. 또 견사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어우, 살벌하다 살벌. 곧바로 공격성을 보이는 풍뎅이 풍삼이 형제.
4: 어, 이 정도 딱 두 마리 있는 기둥에다 지금 쐈습니다.
5: 네, 그럼 그래. 그 약 올린 거예요. 내가 못 먹는 날을 알기 때문에.
1: 그러다 형한테 혼나.
5: 그래, 쇼고 와. 그래.
1: 여기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견사 밖에서 만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풍뎅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위풍당당 나오는 달에 견사 안에서처럼 맞설 수 있을까요? 풍뎅이가 먼저 달에를 발견했습니다. 위협적인 지점에 깜짝 놀란 달에 견사 안에서와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6: 견사 안에서 달을 까부는데 못 까불잖아 지금. 무서운 건 아는 거예요.
1: 풍뎅이의 위험에 혼비백산.
6: 그 안에서는 그러더니.
5: 너 왜 까불어 형한테? 어?
6: 못 가요, 못 가.
1: 알아서 견사에 들어가기까지? 어휴, 풍뎅이가 무섭구나. 형한테 까불면 안 돼. 알았지? 이번엔 산이와 풍뎅이의 만남. 어, 이건 예상 못한 반응인데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팽팽하게 맞섭니다. 산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그럴수록 풍뎅이의 반응도 증가. 왜 따로 산책을 하고 견사가 떨어져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우, 얘들아, 그만해, 그만.
5: 평소에 늘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풀려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둘이 가서 붙죠, 같이.
6: 어우, 이제 호랑이 빨 내보내잖아요, 지금. 송곳니가 다 나왔잖아요. 무서운 표정이거든요, 이제. 금방 싸울, 제가 뭐 제 상식에서는. 이 정도 표정이 나오면 바로 싸우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1: 과거 싸움 때문에 앙숙이 된 풍삼이와 산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풍삼이. 산이 또한 지지 않고 맞서는데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산이. 경고고 뭐고 튀어나갈 기세. 풍삼이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5: 지금 풍삼이가 지금 눈 다친 것도 안단 말이에요. 싸워서. 그게 얘에 대해서 원은 있죠.
6: 이곳이 관건입니다. 저기 멀리서만 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좀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1: 아이들이 싸울 때마다 덜컥 겁이 난다는 보호자.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7: 여기 와서 제가 세 녀석을 이제 먼저 보냈는데 그때가 제가 마음을 가장 크게 다졌죠. 제가
1: 함께 살던 녀석들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상황. 더 이상 아픔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래요.
7: 여기 농사지면서 힘들고 다 그런 건 다 제가 이제 감내를 했는데 애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회 정리를 못한 이유가 상황이 워낙 강해서 죽어야 끝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싸는 걸 보니까 이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 정리를 못한 거예요.
1: 남은 아이들은 잘 지켜내고 싶은 아빠의 마음. 그러기 위해선 먹는 것부터 철저하게. 오늘 저녁은 맛있는 통조림이래요. 근데 밥그릇들이 제각각이네요.
6: 요거는 산이. 요거. 예. 요 그릇이 요 풍뎅이 거. 풍삼이가 제일 덩치가 큰데 많이 안 져요, 밥을. 비만해져서. 몸이 아프고 나서.

0: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1: 조금만 더 주세요.
2: 그래도 쿵사미를 가장 먼저 챙기시는데요. 쿵사마 서운할 뻔했지? 많이 먹고 얼른 기운 차리자. 식구 중에 편식쟁이는 없나 봐요. 어유, 이 녀석들 배가 많이 고팠구나. 뭐야, 문이 열린 거예요? 발로 툭 치자 힘없이 열린 문. 어유, 뭐로 신났는데? 다행히 맛있는 냄새에 견사로 복귀.
3: 문을 열어놓으시나?
4: 아니야, 아니야. 지가 탁 쳤는데 열렸어요.
3: 봐봐, 이런 게 이제 사물이 있어. 이게 열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진짜 확인해야 돼.
2: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산골 마을에 일찍 해가 저물고 한가한 저녁엔 뭘 하실까요? 달밤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야, 풍뎅이 집중하는 거야? 보호자의 취미생활이지만 아이들한테 자장가가 되어주고 멧돼지를 쫓아내는 효과도 있대요. 어우, 연주에 흠뻑 심취하신 것 같죠? 관객 매너도 훌륭한 아이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겠다. 자, 모두 박수!
5: 가자! 집 치러 가자! 오케이! 가자! 오늘 밤 얘가 오늘 이 집 지킴이에요, 늘. 저녁에는 항상 얘가 와서 여기서 지킵니다. 지키고 있어? 집 지키고 있어? 아, 들어간다. 있어.
2: 역시 든든한 풍삼이네요.
1: 풍삼아, 내일은 내가 보초 살게.
2: 산골 마을에 깊은 밤이 찾아오고. 어, 다리야, 무서운 꿈 꿨어? 어? 아, 너희들 단체로 무슨 일 있니? 아까부터 수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 순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1: 여보, 삼촌, 빨리 나와보세요.
6: 잘해, 왜 그래? 잘해야, 왜 그래? 잘해, 모로, 왜 그래? 야, 뭐야, 누구야, 멧돼지야? 잘해, 모로, 옳지, 잘했어.
2: 때 아닌 불청객이 방문했나 봅니다. 과거에도 집 앞까지 멧돼지와 고라니가 출몰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대요. 낯선 기척에도 매섭게 짖어주니 밤이 무섭지 않겠어요. 아빠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비견으로 변신한 아이들. 밤이 평화롭습니다. 다음 날 아침.
5: 풍뎅아! 풍뎅아! 어? 대신 문이 열리네? 왜 문이 열려서?
2: 어? 진짜 어디 갔죠? 활짝 열린 풍뎅이 견사. 풍삼아, 풍뎅이 못 봤어? 분명 이른 아침까지는 견사에 있었던 풍뎅이 무엇을 본 건지 탈출을 시도. 결국 빠져나가고 맙니다. 가출한 풍뎅이 찾으러 출발. 어, 요즘 같은 날씨에 멀리 안 갔어야 할 텐데요.
5: 이게 선선해지면 뱀도 이제 많이 출몰하거든요. 혹시 짐승한테 걸렸나, 또 뱀한테 물렸나. 그래서 옛날 그 우리 곰돌 트라우마가 있어서 애들만 눈에 안 보이면 이제 완전히 사고 쳐야 합니다 지금.
2: 아, 뱀이요? 깊은 산골엔 독사가 많대요.
6: 풍뎅! 풍뎅! 풍뎅!
2: 숲이 우거진 정글에서 헤매고 있진 않을까. 애가 타던 그 순간.
6: 야! 야! 너 있었어.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1: 어, 아,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6: 어디 갔다 왔어?
1: 어?
6: 어디 갔다 왔어? 너 괜찮아? 아이고, 시끼.
2: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이네요.
5: 가만 있어, 이 새끼야. 헤헤이. 어, 이놈이 어떻게 나왔나? 아, 이게 가끔가다 이게 약이 안 걸릴 때가

0: 있어갖고 이놈이 그냥 밀고 나왔네. 자 들어가자. 아이고 이놈 자식 오늘 도망가지 마. 아이고 동댕이.
1: 요동치는 초가을 날씨 햇볕이 쨍쨍입니다. 머리도 더운지 에너지가 떨어졌는데요. 어유 달에는 아예 땅굴을 팠네요. 풍뎅이는 이곳 정지화면 아니죠? 얼음물로도 가시지 않는 갈증. 이중모인 풍산개는 한겨울에도 밖에서 잘 만큼 추위에 강한데요. 반면 더위에는 몹시 취약하대요.
0: 풍뎅이 나와. 어유 나와라. 아유 더워라. 아유 덥지.
1: 풍뎅이를 위해 아빠가 나섰습니다.
2: 가자. 아니 풍뎅이 형아 어디 가는 거야?
3: 스톱! 아빠 나도 데리고 가요.
0: 아이고 착해라 우리 풍뎅이. 시원해 물에 가자.
1: 어? 오 근처에 냇가가 있나 본데요. 이야 워터파크가 있었네요. 아, 근데 표정을 보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도움은 되나요?
4: 얘는 땀이 안 나니까 물을 묻히면 증발하면서 그 열 빼앗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시원할 거고 도움은 확실히 되죠.
0: 어휴 시원해.
1: 풍뎅아 이 정도면 더위도 싹 가셨지? 뭐 아직 아니라고? 이번엔 그늘 쉼터로. 어휴 코스 좋다. 풍뎅이의 전용 선풍기인가 봐요.
0: 여기는 그래도 좀 그늘이 크게 지니까 좀 여기 더 시원합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마리노이즈 쟤네들은 그래도 털이 얇아서 더위를 덜 타는데 풍산개들은 더위에는 너무 약해요.
5: 그렇지.
1: 어 잠깐만요. 풍사미도 나온다고요? 둘의 사이는 어떤데요? 아이고 너네도 사이가 좋은 건 아니구나. 아, 형제끼리 왜 그러니 정말.
0: 풍사미하고 풍뎅이도 항상 그 위험 수위까지 가요. 싸우 직전까지. 그때는 엄청 이제 걱정을 하죠.
1: 너희를 어쩌면 좋니. 아빠를 위해서라도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0: 자 가자 나와 나와 가자 가자.
1: 천천히. 오늘은 산이가 산에 간대요.
0: 천천히.
1: 쉿 조용히 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견사에서 나왔을 뿐인데 난리가 난 녀석들. 마주치지 않게 노력하는데도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오지 마을에 조용할 날이 없네요.
0: 가자.
1: 동생들의 상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산이.
0: 야, 어디 짐승 나 한번 찾아봐. 어? 멧돼지 어디 나왔나 봐봐. 어?
1: 다섯 형제가 함께 산을 누비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관계는 틀어지고 상처는 점점 곪아가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0: 결국 얘들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지가 약하더라도 절대 꼴을 안 내리고 지지를 않으니까 서로 자웅을 못 그려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저 유프로에 동참하게 된 게 얘들의 갈등 좀 해소시켰으면 싶어서요.
1: 끝나지 않는 다섯 형제들의 전쟁. 과거 싸움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일까요? 아니면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열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여동생 다운이를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전쟁일까요? 오지마을에 부는 피바람을 잠재워주실 분 설쌤 오고 계시죠? 산골마을의 평화를 위해 찾아온 새나게 안방마님.
6: 오 날씨 좋다.
7: 크, 멋진데?
1: 잘 부탁드립니다, 설쌤.
6: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6: 아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0: 아유, 유명한 분이 오셨네요, 이 산골까지. 풍사미.
6: 풍사미? 네. 안녕.
0: 아유.
6: 어제 전형적인 그 풍산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풍사미 형제 풍뎅이도 있어요.
6: 와, 얘는 거의 무슨 그레이트 피레니즈 같은 느낌이야. 털만 짧았지. 네. 등치가. 네. 네.
0: 순하면서 매우 유명합니다. 아. 무지 순한데.
6: 얘도 이야, 이게 또 키우기 어려운 견종의 아. 대명사.
0: 정확하시네요. 네. 제가 엄청 갈등합니다, 얘들 기르면서.
6: 에너지가 엄청나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안 풀렸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둘 다 다른 유형으로 보이고 있어요.
1: 머루 다리가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6: 욕구가 충족 안 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이 안에서 풀고 있는 거죠.
7: 아,
6: 계속 돌아요.
0: 계속 돌고.
6: 네, 얘는 그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0: 아, 지금.
6: 얘는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이렇게 돌면서 풀고 있고, 네.

0: 얘는 이게 아예 폭발시켜요. 괜히 옆에 있는 밥그릇에 화풀이하고.
1: 화풀이요?
0: 네, 그러니까 얘는 자기 조절력이 좀 부족하다. 네.
2: 가정 방문에 견사 체크가 빠질 수 없죠.
0: 아, 이렇게 산책줄도 이렇게 쫙 해놓으셨구나. 그늘막도 잘 해주시고. 아, 제가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 뭐 확인하면 안 온 줄 아세요?
1: 견사에서 계집 이념을 찾는 거 아니에요?
0: 물 보면 알아요. 물 딱 보면 특히 여름 때는 물때나 이끼나 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물이
3: 아, 이거 두 번씩 설거지.
0: 네. 그리고 지금 줄이 연결돼 있는데 왠지 알 것 같아요.
1: 아,
0: 바닥이 흙이라서 그래. 바닥이 흙이라서
1: 땅파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놓으셨어. 이게 웬만큼 2중 3중으로 위로 못 튀어나오게.
2: 탈출은 곧 사고. 잘 막아주세요. 설세, 여기 두 친구가 더 있어요.
0: 딱 여자애.
1: 아,
4: 만나서 반가워요, 설세.
0: 얘네들은 왜 여기 따로 있는 거예요?
1: 가장 나이가 많죠. 지금 네. 만 5년, 만 6년 차니까. 그 이제 집이 바로 옆에 방이었단 말이에요. 막 얘들이 난리인 거예요. 다른 놈 다 같이 영화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놨죠.
0: 여쭤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좋아질 수 있는 면이 있는지.
1: 예.
0: 아니면은 이렇게 좀 안절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1: 네.
0: 네.
2: 오늘만 기다렸다는 보호자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0: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얘네는 자기네들끼리 무리를 형성할까? 형성 안 할 겁니다. 네. 왜냐면 조합이 안 좋아요, 지금. 암컷 한 마리에. 네. 수컷이
1: 다섯 마리.
0: 네. 다섯이에요. 벌써 학습은 돼 있어요. 애들끼리 서로 라이벌 의식이 팽배해요.
2: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0: 제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
1: 풍삼이.
0: 풍삼이의 눈이에요.
1: 네.
0: 풍삼이는 누구한테 물린 거예요?
1: 산이.
0: 산이.
1: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저놈이 나를 이렇게 놈이 이해 나는 거예요.
0: 틀어지고 나서 다시 친해지기가 쉽지 않고요. 그것도 서로 싸웠던 원인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원인이 사라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른 애들끼리는 어때요?
1: 풍삼이하고 풍뎅이는 정말 그 형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풍삼이가 약간 공격성이 있고 풍뎅이도 지가 이제 기운도 더 세운 것 같고 몇 번 이렇게 으릉으면서 덮을 뻔했죠.
0: 보호자의 리더십이 좋다라고 하고 보호자가 명확하게 알려준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을 수 있게 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얘네 둘이에요. 풍삼이랑 풍뎅이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마리노이즈 친구들은 흥분도가 너무 높아요.
1: 아, 쉽게 흥분해요. 맞아요.
0: 네, 평상시에 자극이 없을 땐 괜찮은데 자극이 생기면 생각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원래 우리 무리의 리더인 보호자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2: 머루와 다리는 아쉽게도 단기간 교육이 불가능.
5: 뭐 할 것 같아?
2: 산골에 사는 아이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0: 눈도 보면 네. 지금 왼쪽 눈을 보시면 네. 움직이잖아요.
1: 네, 움직여요.
0: 이거는 뭐냐면 그 안에 이제 안구 근육은
1: 살아있다.
0: 살아있다라는 거죠.
1: 아...
0: 이 눈 안쪽에도 근육들이 붙어있거든요.
1: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이미 괴사가 생긴 거죠?
0: 그렇겠죠. 만약에 근육도 다 망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텐데 지금 보면 이 눈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안구와 관련된 운동신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뇌에서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만 움직여도, 얘가 보고 움직여도 이쪽도 같이 움직여요.
1: 아, 그때 그 원장님, 그 주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시력만 없을 뿐이라고 그러더라고.
2: 또 걱정되는 곳이 있대요. 빨갛게 부어오른 배 보이시죠?
0: 지금 배 피부가 좀 안 좋죠?
1: 그렇죠. 많이 안 좋죠?
0: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도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간이 안 좋아도 배 피부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1: 그래서 그 갑상선 약을 먹고 있고요. 근데 네. 지금 밥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살이 쪄 있는 거예요.
0: 네. 네.
1: 그게 갑상선 때문에 그렇다고
0: 그러죠. 원래 이제 갑상선 치료만 있고요. 꾸준하게 계속 들어가면 네. 이 부분도 좋아지고 살도 좀 빠지고
1: 그렇죠.
0: 힘이 네. 날 겁니다.
2: 풍삼아, 치료 잘 받아보자. 다음은 머루 차례.
0: 네, 근육질 좀 봐.
6: 앉아.
2: 머루는 눈이 안 좋다고요?
1: 왼쪽 눈으로 오른쪽 눈이 좀 촉촉하면서 그죠?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렇죠. 왼쪽이 좀 심해요.
0: 아, 얘도 왠지 안충이 네, 지금 결막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데서 결막염에 가장 크게 의심할 수 있는 건 안충.
1: 아, 네. 그 원인을?
0: 네. 네. 그래서 혹시 약을 먹어보고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면 네. 병원 가서 네. 그냥은 못할 것 같고 네. 진정을 하고 그리고 요 눈을 다 열어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핀셋으로 그 벌레를 한 마리 한 마리씩 꺼내요.
3: 다래가 그거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안충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다 빼고 네. 병원에서 치료를 했어요.
0: 아마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아, 맞추고 했어요. 그렇죠. 맞추고 네, 진정하고 해야 돼요.
2: 머루야, 안충만 없어지면 괜찮을 거야.
0: 저희 이제 그래도 가장 같이 한번 다녀볼 수 있을 것 같은 애가 풍삼이와 풍뎅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동물들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1: 아, 그렇구나.
0: 이거는
1: 공격성을 갖는 거
0: 하지 말라는 뜻으로 되고요. 그리고 옆에 서 있다라는 건 그 네. 행동을 더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이나 뒤에 있다라는 것도 이건 응원이에요.
1: 아.
0: 산책할 때 애들끼리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뒤에서 땡기고 있죠.
3: 맞아요. 맞아.
0: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는 헷갈려요.
1: 뒤로 응원하는 줄 알고.
2: 자, 마주보고 있을 때는 제지. 옆에 있을 때는 허락의 표시. 뒤에서는 응원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셨죠?
0: 그래서 우선 풍삼이랑 풍뎅이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제가 한 아이를 잡고 우리 또 한 아이를 잡고 가운데 우리 셋이서 일자로 같이 갈 거예요. 우선 처음에 거리를 넓혀놓고 갈 거고 가운데 가시다가 한 아이가 으르렁거린다? 그러면 우리 보호자님은 가서 정면으로 딱 보고 안대를 얘기했을 때 얘가 차분해질 거예요. 풍삼이를 저 주세요.
2: 풍삼이와 풍뎅이가 함께 산책 훈련을 해볼 건데요. 사이가 나빠지고 나서는 같이 산책한 적이 없다는 형제. 과연 별탈 없이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아니, 저기 보호자님, 그건 왜 가져오세요?
0: 야, 이거는 제가 왜 가져오신지 알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이게 뭔지 아시죠?
0: 실제로 다견 가구에서 좀 싸우는 경우에는 고압의 바람이 얼굴에 확 오게 되면 애들도 숨을 못 쉬고 참을 수가 없어서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1: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들이 다 지잖아요.
0: 맞아요.
1: 두들겨패면 애들이 어이가 부지잖아요. 두들겨패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안
0: 그리고 두들겨패도 얘네 안 올걸요? 근데
1: 더 약보다요.
0: 놓는 게 이런 고압 이 바람과 아니면 고압 물이에요. 근데 이런 걸로는 안 돼요.
1: 아, 택도 없습니다.
0: 이 정도 물로는 택도 없고 진짜 소화전에 있는 그 고압 물 아니면 이런 되게 세고 평소에는 받아보지 못한 자극이 빡 들어와야지 놓거든요.
2: 긴급 상황을 대비한 송풍기도 준비 완료. 이제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일단 자연스럽게 잘 걷는 것 같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치를 슬쩍슬쩍 보고 있답니다. 특히 풍뎅이가 눈치를 많이 보는데요.
0: 풍뎅이 표현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보통 싸우고 적대심을 가지게 되면 주시하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1: 아.
0: 근데 걸어갈 때도 풍뎅이가 풍삼이를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쳐다봤다, 다시 딴 데 봤다가.
1: 예민하려고
0: 쳐다봤다, 딴 데 봤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2: 이번엔 좀 더 가까이 접근. 달려들지만 않아도 괜찮은 건데요. 그런데 혀를 계속 날름거리네요. 스트레스 반응일까요?
0: 긴장. 지금 혀 날름거리는 건 긴장이에요.
1: 안 돼. 풍삼이. 안 돼.
0: 좋아요.
1: 안 돼.
0: 아주 미세한 반응 있어도. 네. 네,
1: 다시. 안 돼. 풍삼이. 안 돼.
0: 그렇죠. 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네.
1: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이 새끼야. 엎드려. 엎드려.
0: 이런 반응이 나와야
1: 엎드려.
0: 돼요.
1: 엎드려. 옳지.
0: 네.
1: 기다려. 기다려.
0: 좋아요.
1: 기다리고 있어. 싸우면 안 돼. 기다려.
0: 풍뎅이가 풍삼이를 무서워해. 옳지. 자기 이뻐해달래.
1: 잘했어. 풍뎅이 잘했어. 그래, 알았어. 잘했어.
0: 얘한테 정면으로 보면서 하지 말라고 했고요. 등 뒤에 있으면서 지켜준 모습이 돼요.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들은 이 배열이 나타나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불안도 떨어지고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2: 풍삼이에게는 제지의 표현,

0: 풍뎅이에게는 도와준다는 의미. 리더십으로 아이들을 잘 컨트롤하시네요.
1: 옳지.
2: 야, 근데 나는 얘가 대단한데?
3: 예? 예.
2: 아니, 아까 분명 으르렁을 했는데 딱 두 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3: 예, 그리고 딱 앉잖아, 그러니까. 예.
2: 그리고 앉고 내가 제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오후. 그 이후로 더 가까워져도 반응이 없어요.
3: 맞아요.
2: 네. 예.
0: 앞으로 풍삼이 풍뎅이는 어떻게 될까요?
4: 서로 긴장은 하고 있지만 꼴도 보기 싫은 상태는 아니다. 가다가 으르렁거리는 순간에만 돌아서 그 배열을 만들어놓. 그러면 이 긴장감만 조금 내려준다면 이 둘은 산책을 같이 한다거나 좀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3개월, 6개월 뒤에는 안심하고 좀 너네들끼리 놀아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땐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를 하고 이 줄을 풀지 말고 줄을 그냥 바닥에 놓고 두 분이서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얘네 둘은 그런 식으로 조금 친하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산이랑 반응도 한번 보면서 예. 아까 우리가 안 된다라고 표현했을 때 좀 수그러들 수 있는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 과거 모습만 보면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풍뎅이와 산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2: 지금 벌써 좀 주시하고
0: 일단
2: 있어요.
0: 긴장감을 가진 채 풍뎅이와 산이를 만나게 했는데요.
4: 보시면 좀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껴야 돼요. 풍뎅이와 산이 사이에 끼고 안 된다라고만 명확하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한번 살짝씩 올라가.
0: 풍뎅이는 가만히 있고 산이가 조금씩 접근할 겁니다. 산이도 조금 긴장한 것 같죠? 달려드는 모습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 하지만 안심하던 찰나 산이가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2: 오히려 산이가 반응하는데요?
4: 네, 지금 긴장한 거예요. 한번 앞으로 가서 막아보시겠어요?
1: 네.
3: 안 돼.
1: 그렇죠. 네.
2: 더 가까이. 네.
3: 안 돼.
4: 오, 잘하신다.
2: 이렇게 딴 데 보거나 댕이를 보지 않고 딴 데 보거나 고개를 돌리면
5: 수긍한 거네.
2: 수긍한 거예요. 네.
0: 보호자의 리더십을 믿고 다시 진격.
3: 안 돼.
4: 나 그 정도만 해도 돼.
2: 얘도 보호자분들의 말은 듣는 애예요. 근데 자기 감정이 아직 이제 오랜만에 만났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컨트롤은 안 되는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도. 얘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낼름낼름거리고.
0: 과연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4: 이거는 이제 자기도 긴장하고 내가 더 세다 뭐 그러니까 여기 내용 여기다 표현하는 거긴 한데
2: 자기네들이 긴장감이 풀리잖아요.
3: 네.
2: 그러면 조금씩 매일매일 몇 달이 지나면 점점 가까워져요.
3: 예, 그럴 것 같아요.
2: 자기 스스로 와요. 자기 스스로.
0: 산이와 풍뎅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진 않나요?
2: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좋은 교육이에요.
3: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2: 네, 카밍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품이라고 하는 게 긴장을 푸는 행동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도 소통을 해야 돼요. 얘도 하품했고요. 얘도 하품했고요. 얘 딴청 피는 거 얘도 봤고요.
3: 네, 딴청 피고 있어요.
2: 네, 얘 딴청 피는 거 산이도 봤어요.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아,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야 돼요.
0: 산이와 풍뎅이의 솔루션도 긍정적. 앞으로 더 노력해보자.
2: 교육이 안 되는 애면 네. 산이 쪽으로 뛰어갈 건데 자기 집으로 가는지 산이 쪽으로 가는지 보세요.
3: 가자.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4: 봐봐.
3: 하우스.
6: 우리 졸고 가야 되거든.
4: 네.
6: 나 공부하러 안 가잖아. 지금.
4: 네.
6: 그냥 놔둬도.
4: 다행이네. 얘네들끼리는 꼴도 보기 싫지 않네.
0: 산이도 풍뎅이한테 달려들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는 모습. 산이야, 잘했어.
7: 잘했어, 산이.
4: 내가 봤던 진도 풍산 애들 중에 제일 멋진데? 가장 첫 번째로 우선은 이 여자아이라는, 암컷이라는 특징이 옆에 있으면 더 싸웠을 거예요.
3: 예, 예.
4: 그리고 산이와 수컷 아이들이 사이가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옆에다 놨으면 서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잘하고 계시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막 느껴졌거든요. 네, 오늘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3: 풍뎅이와 산이 관계. 네. 그거 이게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었어요. 네, 앞으로 애들은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구나.
4: 네.
3: 그래서 오늘 아주 많은 거 배운 것 같습니다.
6: 산이와 저 큰 풍뎅이가 사이가 좋아지

0: 된다면 요 공간이 저 아이들도 행복하고 저희들도 행복한 농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희망을 갖고 이 강의에 너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 아, 네. 그동안도 잘하고 계셨던 건데 제가 살짝 저 팁만 드린 거라서 지금처럼 좀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풍삼이 풍뎅이 형제가 달라졌어요. 솔루션을 받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대요. 이야, 대단한데? 아직은 눈치 보는 사이지만 조심스러운 성격이 똑 닮았죠? 풍뎅이와 산이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노력 중이랍니다.
4: 안 돼! 안 돼!
3: 오지마을 상남자들의 화해 대작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꼭 친해지길 바랄게.
5: 기독교를 사랑하는 예비역 특전사 김건수입니다. 특것 열, 암것 열, 그래서 스무두를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농사해서 아이들 좀 사료비하고 관리비 사용하고 지금 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3: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피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6: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상상도 못했죠. 골다공증이라는 게 남자들은 골다공증이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1: 증상은 못 느꼈어요. 건강검진 안 받았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0: 소리 없이 찾아와 삶을 무너뜨리는 골다공증.
1: 어르신들 연세밴드 드는 병인 줄 알았는데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라는 게 좀
2: 39에서 40에서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하시니까
0: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된 골다공증 증상이 없다고 방치했다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골절을 겪게 된다
3: 뼈가 계속 작년에 뭐 네다섯 번 부러지니까 그렇게 골다공증이 심한지 몰랐는데
0: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특히 고관절이 골절되면 사망률은 암보다도 높다.
4: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되면 사망률을 높일 뿐만 아니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달려붙어야 됩니다. 뼈가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골다공증을 치료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김범준 교수. 골다공증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그의 진료실에선 뼈 건강을 되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5: 1년 주사 맞으니까 1년 뒤에 골밀도가 한 7% 정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4: 지난번에 골밀도 한 결과도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21% 좋아졌어요, 골밀도가.
0: 최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무너진 뼈를 살리고 골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된 것.
4: 골다공증 치료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많은 무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골절 예방 효과는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죽을 때까지 내 두 다리로 걸을 것인가? 골절로 누군가의 간병을 받을 것인가? 그 갈림길은 지금 당신의 뼈 건강에 달려있다. 평소 골다공증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다는 영란 씨.
6: 이제 건강 검진하면서 알게 됐죠. 저 그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넘어지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다 하니까 골절 그런 게 되면은 골다공증. 뭐가 조금 이상하면은 이거 또 골다공증 때문에 이러나 막 이런 걱정도 생기고.
0: 과연 영란 씨의 뼈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4: 작년에 골밀도 건강검진하면서 아시게 되셨는데 골밀도 수치 기억나세요?
6: 기억이
4: 안 나죠? 네. T점수라고 해서 이제 뼈 나이라 그러는 게 원래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인데 네. 작년에 마이너스 3.4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보다 낮으면 골절 위험이 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 놀랍게도 영란 씨는 골다공증 중에서도 골절 위험이 아주 높은 중증 골다공증으로 진단됐다.
4: 골 밀도를 찍을 때 요추 1번에서 4번을 촬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1번에서 4번 평균이 T점수가 지금 마이너스 3.4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것은 물론 마이너스 3.0보다 낮기 때문에 초고 위험군이라고 보고.
0: 뼈는 일생 동안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오래되고 손상된 뼈는 하골세포가 녹여 흡수하는 반면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두 세포가 원활하게 활동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뼈가 유지된다. 하지만 여러 원인으로 이 균형이 깨지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엉성해져서 골절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이다.
4: 골다공증은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 그러는데요. 좀 의학적으로 좀 말하자면 뼈의 양과 뼈의 질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뼈의 강도가 줄어들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구멍이 숭숭 뚫린 골다공증 뼈는 마치 이제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골다공증은 흔히 백사라고 불리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주로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뼈와 허벅지뼈의 골밀도를 측정한다. 이때 중요한 지표가 T점수다. T점수는 젊고 건강한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해 내 뼈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으로 진단한다.
4: 골다공증의 진단에 대해서는 아마 T점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T점수는 자기 뼈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0: 낮으면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T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서 이제 골절이 동반되었다. 그러면은 흔히들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T점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골밀도가 낮고 골절 위험도 높아진다. 골다공증의 기준이 마이너스 2.5 이하라는 걸 기억해두자. 골절까지 있다면 심한 골다공증에 해당한다. 문제는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3, 4명이 골다공증일 만큼 흔한 질환이라는 사실이다. 50세 이상 남성도 안심하긴 이르다. 골 감소증까지 더하면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평생 칼라 만드는 일을 해온 박경산 씨. 주말도 없이 공장을 지키며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온 가장이다. 그런 그는 무려 4번의 골절을 겪었다. 이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운 충격이었다.
2: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골다공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부러졌다고 해서 골다공증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막상 골다공증을 제가 진단받고 나니까 심각성을 좀 알게 된 거죠.
1: T점수가 마이너스 3.1인 그는 온몸에 골절이 반복돼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2: 허리는 말 그대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어디 뭐 기절할 정도로 아프니까, 그다음에 또다시 골반이 부러졌을 때는 여기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러졌는데 여기서 119가 올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1: 비닐을 밟고 넘어진 게 화근.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 끝에 결국 인공 고관절 수술까지 받았다. 그의 뼈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걸까? 사무실에서 경산 씨가 무언가를 찾는다. 바로 스테로이드제다.
3: 코에 염증이 생겼는데 시기를 약간 늦춰져가지고 마비가 왔어요. 이 약은 스테로이드고 계속 복용을 하다 보니까 뼈가 나빠진 줄은 몰랐어요. 뭐 이 약으로 인해서 생명은 살렸고 또 나쁜 점은 부작용이 얻은 거죠.
1: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과연 스테로이드는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염증과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는 고용량으로 사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 뼈를 새로 만드는 힘이 떨어지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다양한 질환에 쓰이는데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0: 보통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골 밀도와 골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사용 후 3에서 6개월 이내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반드시 골밀도 측정하시고 뼈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1: 골절이 생긴 이후에야 골다공증을 알게 됐던 경산 씨. 진료를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0: 척추 골절됐다는
1: 김 교수에게 1년 넘게 진료받고 있는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0: 스테로이드가 뼈에 좋은 약은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썼지만 근데 스테로이드를 쓰고 골절도 있고 하니까 초고위험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를 그때 1년 맞았었죠. 빨리 뼈를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고생하셔가지고 1년 맞으셨었고 지난번에 골밀도한 결과도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T점수가 마이너스 2.1입니다.
1: 결과는 놀라웠다. T점수가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2.1로 크게 개선된 것이다. 골다공증 최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치료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약들이 있을까?
0: 뼈는 죽은 조직이 아니고 그냥 딱딱하게 고정된 조직이 아니고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일생을 걸쳐서 골 재형성, 뼈는 골의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골 다공증은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올라가거나 뼈를 만드는 속도가 감소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가된 골 흡수를 억제를 하는 골 흡수 억제제와 감소된 골 형성을 촉진을 하는 골 형성 촉진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최근 고위험군 환자에게 널리 쓰이기 시작한 골 형성 촉진제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시대를 열었다.
0: 골 형성 촉진제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골 흡수 억제제는 뼈가 부서지는 것을 그냥 막는 약간 수동적인 치료였다 그러면 새로운 골 형성 촉진제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좀 능동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함으로써 골 밀도를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게 하나가 있고 우리가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치료제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골형성 촉진제를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골밀도를 올릴 수도 있고 빠르게 골절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1: 골형성 촉진제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촉진하는데 대표적으로 테리파라타이드와 노무소즈마비 있다. 먼저 테리파라타이드는 쉬고 있던 골 표면 세포의 활성을 촉진하고 조골 세포로 분화를 유도해 새로운 뼈를 만드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로모소주마브는 골형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차단해 골형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골 흡수도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골형성 촉진제는 특히 골절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이미 척추나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매일 직접 주사하는 등 약자마다 투여 방법과 주기가 다르다. 골다공증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연 골형성 촉진제의 효과는 뛰어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0: 골형성 촉진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를 먼저 사용하고 추가적인 골절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차적으로 좀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형성 촉진제를 모든 환자에게 급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골절이나 다발성 골절, 너무 골밀도가 낮은 이러한 초고위험군에서는 빠르게 골밀도를 올리고 빠르게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것이 결국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건정책 제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초고위험군에서는 골형성 촉진제가 1차적으로 급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 골형성 촉진제의 건강보험은 골 흡수 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때만 적용되고 65세 이상 골절 초고위험군에게만 적용된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골다공증 환자 수가 1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환자는 이경숙 씨와 같은 60대 여성이다.
4: 건강검진에서 이제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3점 몇까지 나왔었어요. 애도 셋을 낳고 처음에는 진짜 관리를 잘 못했죠. 애들 키우기 바빠가지고 제 몸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어요. 솔직히.
1: 2010년대 이후 일반화된 골 흡수 억제제로 치료받고 있는 경숙 씨.
4: 약으로 이제 처방해 주시는 약으로 먹다가 이제 그 너무 먹는 것도 번거롭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텀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죠. 6개월에 한 번 정도.
1: 골 흡수 억제제도 약자마다 투여 방법과 시기가 다른데 경숙 씨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과연 치료 효과는 어떨까?
0: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맞아가지고 1년 뒤에 골밀도가 한 7% 정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 앞으로도 골밀도가 계속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아니 처음에는 치료를 받아도 네. 계속 그 좋아질 수 없고 그냥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네.

0: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제는 골 흡수 억제제다. 뼈를 흡수하는 세포인 타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수를 줄여 뼈가 소실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먼저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먹는 약과 주사제가 있다. 경구약은 매일 또는 주 1회 또는 월 1회 복용하는 제형이 있다. 주사로 맞을 경우 3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맥주사로 투여한다. 알약은 반드시 공복에 복용해야 약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식도염과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눕지 말아야 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뼈의 주성분인 무기질 표면에 결합한다. 이후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 안으로 들어가 골 흡수 기능을 억제하고 파골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결국 뼈의 과도한 흡수를 막아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원리다. 데노스맙은 6개월에 한 번 피하주사로 맞는데 파골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랑클이라는 물질을 표적으로 한다. 랑클의 작용이 차단되면 파골세포의 분화와 활성이 억제되는 원리다. 과연 나에게 맞는 치료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1: 사실 약마다 작용 기간이 좀 다르고 약재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어느 약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기저질환이라든지 또 부작용 같은 것을 함께 고려해서 어떤 제형을 쓸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골흡수 억제제 중 데노스맙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1: 데노스맙은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로 굉장히 효과적인 약제입니다. 하지만 6개월에 한 번 맞는 날짜를 잘 지키지 않거나 또는 임의로 중단할 경우에는 골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오히려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0: 투여 간격과 시기를 잘 지킬 경우 골 흡수 억제제는 1년에 3에서 7% 정도 골 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치료제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제를 쓰면 턱뼈가 괴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1: 우선 일반적인 신경치료나 뭐 떼우거나 잇몸치료, 스케일링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항암제라든지 스테로이드 같이 뼈에 안 좋은 약제를 쓰고 있거나 당뇨병처럼 고위험군 환자분께서 골흡수 억제제를 수년간 장기간 사용한 이후에 발치나 임플란트처럼 뼈가 노출될 수 있는 침습적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만 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골절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골절이 생길 확률은 그 위험보다 1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약제를 중단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투약 일정을 조절하시든지 약제 변경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평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40kg대 몸무게를 유지해온 은영 씨. 하지만 뼈 건강엔 어떨까?
1: T점수가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라 그러는데 김은영님은 이번에 마이너스 3.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낮은 거죠. 폐경은 언제 되셨어요?
2: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우리나라 평균 여자분들 폐경 나이가 만 50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폐경 이행기에 다다르고 평균적으로 폐경 이행기에 1년에 뼈가 한 2, 3% 정도 약해져요.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는 뼈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부서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치고도 좀 많이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체중이 원래 이렇게 조금 좀 덜 나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요새 좀 빠지신 거예요?
2: 날씬 저체중
1: 체중이 너무 날씬한 거 자체도 뼈에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뼈는 이렇게 뼈가 자극이 되면은 뼈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체중이 이제 덜 나가게 되면은 그 자극하는 정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체질적으로 좀
0: 저체중은 사실 골다공증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다.
1: 엄마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래?
2: 검사를 안 하고 허리가 많이 90도로 굽으셨거든요.
1: 그렇죠. 어머니가 허리가 이제 굽으셨어요. 네. 아마 그거는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골절로 아마 좀 고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거는 골다공증이 유전력이 한 50에서 80%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으면 본인

0: 또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근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1: 은영 씨는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를 4개나 갖고 있었다.
0: 골다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나이 자체가 제일 큰 위험 인자이긴 합니다. 20, 30대에 최고의 골 밀도로 이루게 돼 있고 이후에는 뼈가 부서지는 골 솔실과 뼈가 만들어지는 골형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 유지가 되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만 50세경에 폐경이 되게 되면 골밀도가 뚝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남자는 폐경과 같은 그런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는 없지만 노화가 되면서 서서히 또 골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나이다. 나이 들수록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 소실이 빨라진다. 저체중 역시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다. 뼈는 체중과 근육에 의한 적절한 부하를 통해 자극이 있어야 형성이 촉진되는데 뼈에 전달되는 기계적 자극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 또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골 형성과 골 조직 유지에 불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 과도한 음주, 흡연, 운동 부족도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다.
0: 우리의 뼈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뼈세포가 있습니다. 이 뼈세포가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뼈에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고 뼈에 나쁜 물질을 억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적체중이 있으면 하중이 적으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겠죠. 그럼 뼈는 자극이 적으니까 내가 뼈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이만하면 됐지 생각을 하고 골 형성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최근 비만 주사 치료제로 단기간에 10에서 20kg씩 체중을 감량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뼈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0: 그 주사제 치료 자체가 그 성분 자체가 뼈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사에 의존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체중을 빼게 되면은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뼈와 근육의 양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사를 이용한 치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도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하고 그 재료들이 뼈와 근육으로 갈 수 있도록 체중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골다공증이 무서운 건 뼈가 약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걷고 움직이는 일상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안에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졌던 영란 씨. 골형성 촉진제를 1년 동안 맞았다. 과연 골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0: 작년과 비교해가지고 21% 좋아졌어요. 골밀도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엄청 좋아져서 작년에는 골다공증이었는데 이제 한 번에 벗어나려는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3% 정도 좋아진다 그러는데 21%면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많이 좋아지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0: 잘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네. 평균적으로는 요만큼 좋아지는데 식사도 잘하고 단백질 잘 섭취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은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2: 거의 헬스만.
0: 헬스장.
2: 예, 예.
0: 트레드밀도 하시고 뭐 근력운동도 하시고.
2: 웨이트 하고.
0: 그렇죠. 근육 옆에 뼈가 있으니까 근력이 늘어나면 뼈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난 것이 아무래도 본인의 노력도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1: 골형성 촉진제에 더해 운동을 병행한 영란 씨. 1년 만에 골다공증에서 벗어났다.
0: 제가 이렇게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수많은 연구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이제 약물 치료만 한 분보다 약물 치료에 운동을 하신 분이 당연히 골밀도 개선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뼈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좋은 이제 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먹는 약도 뼈로 더 잘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골밀도 상승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 또 운동을 하면은 낙상의 위험을 20%에서 거의 5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골다공증 치료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다면 뼈의

0: 자극을 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효과적일까?
1: 걷기라든지 뭐 계단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없고 그러면 거의 한 달 내에 골밀도가 10에서 20%처럼 뼈와 근육이 모두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단적인 얘기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김 교수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가벼운 아령을 드는 근력 운동이다.
1: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와 근육은 이웃사촌이죠.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물리적인 자극이 뼈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뼈도 튼튼하다는 것이고요. 낙상 예방의 측면에서는 넘어졌을 때 뭐 엉덩이 옆에 근육이 좀 많다 그러면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0: 뼈는 우리 몸의 근육량과 비례하는데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한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뼈에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감지한 뼈세포가 활성화되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이 촉진돼 새로운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준다. 또 근력운동으로 근육의 힘이 커지면 몸의 균형과 움직임도 좋아져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미 골절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등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을 함께 배워보자.
2: 힙힌지 동작입니다. 먼저 엉덩이 아래에 베개를 두고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선 자세에서 허리와 복부에 손을 지탱하고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쪽으로 밀어 내려갔다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힘으로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0: 힙힌지 운동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운동으로 하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다.
2: 다음은 버드독 동작입니다. 먼저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양 팔은 어깨관절 아래, 양쪽 무릎은 고관절 아래 위치시키고 등을 천장 방향으로 가볍게 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와 반대쪽 팔을 바닥으로부터 천천히 들어 올려 5초 정도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0: 네 발로 엎드린 개의 자세와 새가 날아가는 모습에서 유래한 버드독은 코어 강화와 척추 안정화에 효과적이다. 이번엔 의자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배워보자.
2: 고정된 의자를 잡고 서신 상태에서 천천히 한쪽 다리를 옆쪽으로 벌려 들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지지한 다리의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몸통과 골반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고관절 벌리기는 엉덩이 옆쪽에 중둔근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상체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양쪽 모두 시행한다.
2: 서서 동작을 시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 위에 고무밴드를 묶고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벌려서 유지했다가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0: 간단해 보이지만 중둔근뿐 아니라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다.
2: 다음은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 동작입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린 채로 서시고 의자를 잡고 서신 상태에서 허리는 일자로 유지한 상태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밀어 앉았다가 의자가 엉덩이에 닿으면 일어섭니다.
0: 의자 두 개를 이용한 스쿼트는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자세를 익히기 쉽다. 익숙해지면 의자에 지지하는 걸 줄여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
2: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팔을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시고

0: 앞쪽, 옆쪽, 뒤쪽으로 움직였다가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 이때 팔을 과하게 회전하기보다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한 동작당 8에서 12회 반복을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낙상 위험도 낮춰보도록 하자. 젊은 나이라고 골다공증을 안심해도 될까? 최근 50대 미만에서도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2: 증상 같은 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검사 받아봤더니 이제 골밀도 수치가 낮게 나오니까.
3: 골다공증이 젊은 사람들한테 걸린다기보단 좀 이제 어르신들, 연세분들 드는 병인 줄 알았는데.
1: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39살 성태 씨. 그에겐 무슨 사연이 있을까?
4: 장은 어때요, 요새?
3: 요새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4: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도 좀 올라왔어요?
3: 네, 지금
4: 옛날보다는? 네. 이제 크롬병 때문에 소화기내과 다니고 그때는 체중도 많이 낮았었죠.
3: 네, 40몇 킬로.
4: 40몇 킬로였죠.
1: 염증성 장질환으로 극심한 저체중 상태에서 뼈 건강까지 악화됐던 성태 씨.
4: 요즘에는 젊은 그 남자들도 골다공증이 되게 많아요.
3: 네.
4: 많은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보다는 뼈를 약하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때 아무래도 장도 안 좋고 하니까 비타민 D가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비타민 D 수치가 낮았었었고
3: 네.
4: 뼈를 괴롭히는 호르몬이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때 줬던 비타민 D도 잘 먹고 있고?
3: 네, 그것도 잘 먹고 있고요.
4: 비타민 D가 아무리 그 몸에 들어가더라도 뼈가 자극이 돼야지 뼈로 잘 흡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걷는 거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근육 운동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3: 네, 그래서 충실하고 있어요.
4: 오케이. 골 밀도가 처음에 비해서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1: 부족한 치료제를 쓰지 않고 골밀도가 개선됐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4: 특별한 치료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장도 좀 좋아지시면서 체중도 많이 늘어나셨던 것 같고 비타민 D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채워주면서 이제 지금 33세에 오셨으니까 거의 5, 6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거의 한 10%, 15% 이상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 골다공증 치료에서 50대 미만 남성과 폐경 전 여성은 치료 전략 자체가 다르다. 진단도 T점수가 아닌 G점수를 기준으로 골밀도를 평가한다.
4: T점수는 20대 때 제일 좋은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는 게 T점수고 G점수는 자기 나이, 자기 성별의 똑같은 나이와 비교해서 그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는 점수라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32세다. 그러면 똑같은 32세의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 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폐경 전 여성이나 50세 미만 남성은 뼈가 약해질 이유가 잘 없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이의 평균보다 많이 낮다는 것은 뼈가 약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마이너스 2.0보다 낮으면 2차성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검사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T점수는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골다공증으로 진단하지만 G점수는 마이너스 2.0 이하면 같은 연령대에 비해 골밀도가 낮다고 판단한다.
4: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가 낮더라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무기라고 그러죠. 1차적으로 약제를 빨리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발성 골절이 생긴다든지 뼈가 너무 취약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약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젊은 환자들은 성태 씨와 같이 염증성 장질환이나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 등 2차성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고 운동과 식단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뼈 건강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무기질로 우리 몸속 칼슘의 약 99%가 뼈와 치아에 저장돼 있다.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0: 이로 인해 골밀도가 약화될 수 있어 적절한 칼슘 섭취가 필수적이다.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왜 중요할까?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고 뼈의 정상적인 무기질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비타민 D를 먹는 약이나 주사로 보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인데 먼저 칼슘이 많은 음식을 살펴보자. 우유 한 컵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있다. 우유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치즈로 대체할 수 있다. 작은 요거트도 간식으로 챙겨 먹으면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된다. 잔멸치에도 칼슘이 들어있는데 다양한 식품을 통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D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고등어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0%가 포함되어 있다. 연어도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으로 꾸준히 챙겨 먹으면 비타민 D 보충에 도움이 된다. 또 버섯과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 식단을 구성할 때 함께 챙겨 먹으면 좋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식사만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보충제 섭취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사를 통해 뼈에 좋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나는 과연 뼈를 채우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못 먹어서 칼슘 섭취가 안 돼서 부족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어저께 식사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2: 아침에 어제는 바나나
1: 드셨어요?
2: 네, 바나나 하나랑 네. 커피
1: 한 잔. 라떼인가요?
2: 아니, 아메리카노였어요. 먹고 네, 그리고 점심에는 냉면.
1: 네.
2: 네. 냉면인데 코다리 냉면. 저녁에는 제육쌈밥.
1: 제육. 어떤 변화를 좀 해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네. 바나나를 먹으면서 네. 그 고칼슘 두유 하나 이 정도 하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네. 늘 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커피 두 잔 드실 때 라떼가 한 잔으로 되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0: 사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식단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1: 3끼 식사를 골고루 한식으로 다 하고 반찬을 한 두세 가지 갖춰서 드셨을 때 뼈 건강에도 도움되는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여자분들은 반공기나 3분의 2 공기 정도를 하면서 내가 먹는 이 밥량에 얼추 근접한 양의 단백질량 계란을 하든 콩을 하든 두부를 하든 하시면서 풍부한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 균형 있는 식사가 되고 우유 제품으로 한두 개 칼슘이 조금 더 강화된 음식들을 추가하시는 정도로 노력해보시면 다른 건강과 뼈 건강을 다 같이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3끼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고 거기에 우유나 두유 같은 간식을 곁들이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을까? 사골국은 체내 칼슘 배출을 유도하는 인이함이 돼 있어 과잉 섭취는 피해야 한다. 또 술은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꼽힐 만큼 뼈 건강에 독이 되는 식품이다.
3: 음주 같은 경우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조골세포인데 조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에서의 칼슘의 흡수도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술을 많이 드시면 낙상의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고요.
0: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도 골밀도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다.
3: 카페인은 장에서의 칼슘 섭취를 저하시키고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커피 이외에도 홍차나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음료를 다 포함해서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젊은 분들한테 더 좋지 않은 것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칼슘의 대사를 저하시켜서 그러니까 뼈를 생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산 음료도 꼭 피해야 될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우리가 홍영순 씨를 만난 건 아파트 계단에서다. 땀바지용 수건을 야무지게 두르고 계단 오르기 운동에 열심이다. 뒷자리는 요양보호사 문자 씨는 벌써 지쳐 있다.
4: 매일 밥 먹듯이.
5: 하셨는데 1층부터 15층까지.
4: 10번.
6: 그러면 층수로 따지면 150층.
5: 네.
6: 150층 맨날.
4: 150층을 한 번 오르라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데 평균은 이 파킨슨이 잘 못 걷는데 여기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자꾸 걸으면서 예, 운동을 제가 안 와도 매일 하셔요. 저만 저랑 하고.
0: 놀랍게도 영순 씨는 중증 파킨슨병과 중증 골다공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다. 한때 유명한 산후관리사였던 그에게 파킨슨병이 찾아온 건 12년 전이었다. 당시 영순 씨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다.
5: 하늘 내려앉는 거죠. 하늘이 내려앉는 거죠. 애들도 오고 난리죠.
0: 그러다 골다공증을 알게 된 건 작년이었다.
5: 회사가 건강검진 하는데 그때 그거는 검사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심하다고 말해서 2.5가 몇 도로가 이렇게 골다공증인데 그날 4.3이 마이너스 4.3이 나온 거예요.
4: 하도 많이 부러져서 보험회사에서 사기로 한다 해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왔어.
0: 파킨슨병 때문에 집안에서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길 만큼 상태는 심각했다. 골절만은 막기 위해 바닥엔 이중 매트를 깔고 온 지방이 낙상방지 장치로 도배돼 있다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는 영순 씨.
5: 지금은 이제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손을 쓰지도 못해요. 손가락 한 개 가지고.
0: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낸 영순 씨는 또 한 권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5: 제가 어릴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거든요. 파킨슨병이라고. 따라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충격을 받아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사람들한테 꿈도 희망도 주려고.
0: 주로 쓰는 글은 시와 에세이로 영순 씨 특유의 유머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처럼 중증 골다공증에 파킨슨병이 심해지기 전에는 다양한 강연을 통해 희망을 전했다. 투병 후 웃음치료사로 봉사를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살기도 했던 그. 이젠 몸이 굳어 종일 집에서만 지내지만 영순 씨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쉬지 않고 운동을 한다.
5: 마라톤.
4: 마라톤 한번 가재요.
5: 5,000m라도. 5,000m도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아빠보다 더 작은 거 그걸 하면 고양이 끌고 옆에 도와주면 고양이 끌고 혼자서 힘드니까 할 수 있어요.
0: 골다공증 치료와 운동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영순 씨의 결과는 어떨까?
3: 작년에 이제 골 밀도 검사했는데 그때 골 밀도 수치 생각나세요?
5: 마이너스 4.3.
3: 마이너스 4.3이죠. 얼마부터가 골다공증이죠?
5: 2.5.
3: 2.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인데 마이너스 4.3이면은 되게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파킨슨 같은 병이 잘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4: 올해는 부러지지는 않아. 작년에 한 4번 부러졌나.
3: 그래서 오늘 골밀도 검사 제가 봤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까 마이너스 4.3이라 그랬는데 올해 마이너스 3.5더라고요. 한 15% 좋아졌어요.
0: 긍정의 힘이 통한 걸까? 초고 위험군인 영순 씨는 골밀도가 15%나 개선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7: 그렇게 천만 다행이지. 그렇게 감사하죠. 얼마나 좋아요.
0: 노후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것인가? 살아있는 한 내 두 다리로 걸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당신이 뼈 건강을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율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골다공증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0: 안타깝게도 골다공증 치료 시기를 놓쳐 한번 골절을 겪게 되면 재골절될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 결국 거동이 어려워져 삶의 질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1: 뼈가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골 밀도 검사를 해서 본인의 뼈 나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여성의 경우에 만 54세와 만 60세, 만 66세에서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그 상태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0: 골다공증은 덱사라고 불리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의 뼈 나이, T점수를 확인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 골다공증 치료제의 골절 예방 효과는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약제도 그 만성 질환의 결과물을 70%까지 낮추는 약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최근에 나온 약제를 통해서 더 빠르게 골절의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쇼크대 쫙 와버려요, 쫙. 여기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요.
3: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4: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위로 쏠린다 그래요.
5: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3: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1: 어? 어린이 친구를 만났어요?
0: 아니, 이제 취미생활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니까. 아니,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요, 해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이 햇빛, 햇빛이 무슨 색으로 그립니까?
2: 지구에서 그리면은 저는 노란색으로 그릴 것 같은데요?
0: 아, 노란색이요?
1: 예. 네, 그냥 노란색.
3: 저도 노랑으로 그려요. 지금도 노랗다 생각하는 게 약간 네. 비과학적일 수 있는데 눈을 단련하겠다고 태양을 좀 바라봤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네. 좀 노랗게 보이지 않나?
0: 그럼 눈이 노래지는 건데. 그래요? 네.
4: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태극기가 네. 노랑 파랑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4: 빨강 파랑이고.
1: 그게 의미가 있어요?
4: 태양 빨강, 바다 파랑 뭐 이런.
1: 그런 거예요?
0: 우리가 근데 사실 이제 취미생각을 하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1: 맞아요.
0: 빛에 대해서 뭔가 빠져있는 게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오.
0: 정작 햇빛이 무슨 색이냐를

0: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 맞아요.
2: 그걸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물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이론 개념들을 좀 여러 번 독립적으로 자, 다뤘던 것 같은데.
0: 양자역학 때 빛은 네. 입자이자 파동이다. 야, 네. 빛의 속도는 어디에 갔다.
2: 네, 맥스웰 방정식에서도 그렇죠. 빛 나오고.
1: 맞아요.
0: 전자기파다.
2: 그러고 보니까 그런 되게 중요했던 물리학 역사적인 장면, 순간 속에 항상 빛이 있었네요.
1: 맞아요. 그렇죠.
0: 하지만 우리는 빛의 색깔을 모른다니까요.
3: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예, 예. 이 분야를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0: 아, 빛나네요. 아, 예. 예, 예, 예. 아, 약간 빗돌인 느낌이 있습니다. 아, 예. 아, 뭐. 자,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반도체 물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광진이라고.
0: 아, 환영합니다.
2: 빛광자인가요?
1: 네.
2: 야, 이름에 광자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운명이고 또 신뢰다.
3: 그렇죠.
4: 나아갈 진인가요?
1: 아, 진압할지.
0: 에? 진압할. 빛을 진압한다.
1: 야. 처음에는 빛을 진압한다 그래서 예.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0: 어둠의 자식이다. 빛을 진압하니까.
1: 빛을이 아니고 빛으로라는 뜻으로 저희 아버지가 다시 설명해 주셔가지고.
2: 아버님은 아예 이 길로 갈 거라고 예언을 하셨네요.
0: 그러니까요. 예?
1: 근데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되는데?
2: 아니 그래도 이름에 빛광자가 들어가고 그렇죠. 빛에 대해서 진압한다. 빛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룬다라는 그런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름 자체가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가요?
1: 아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초고속 분광학.
3: 초고속이요?
2: 초고속 분광학?
1: 말 그대로 이제 초고속 카메라는 다들
0: 알죠, 알죠.
1: 초고속이라는 말은 매우 빠른 시간이라는 뜻이고
0: 그렇죠.
1: 거기에 이제 분광학을 붙여가지고 기존 분광학은 그냥 우리가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는 이제 영화를 찍는 그 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화처럼 이렇게 보고 싶은
2: 그러니까 끊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약간 느리게 해서 이렇게 영상처럼 보는
1: 동영상처럼 보는 거죠.
2: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광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광진아 너는 광학으로 가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어주신 건지 이름 따라 전공으로 정하신 건지
1: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박사 과정 동안에는 광을 연구하게 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으로
0: 네,
1: 연구를 하다가 이제 박사 학위를 졸업할 때쯤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실험을 좀 같이 병행해 보지 않을까.
2: 이론만 하다가 이제 실험으로 싹 이렇게 꼬신 거예요?
4: 네. 둘 다 해보신 입장에서 이론이 더 재밌나요? 실험이 더 재밌나요?
1: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잖아요. 영화 촬영을 지금 아무도 못 보는 물질 세계에 아주 복잡하거든요, 물질.
2: 그렇죠, 그렇죠.
1: 그거를 자기만의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라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3: 갑자기 감독님 포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험할 때는.
2: 그러니까. 여기 나온 분들은 이제 다들 자기 학문이 다들 최고라고 말씀들 그럼요. 하셔가지고 네. 저도 뭐 그러려니 해요. 그게 또 맞고 네. 내가 하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또 지난 토크들을 통해가지고 띄엄띄엄 알았던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빛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햇빛은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햇빛은 무슨 색이다?
1: 햇빛은 흰색이죠.
2: 흰색이요?
1: 예.
2: 아니 근데 노란색, 빨간색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네. 흰색이요? 백색광이요?
1: 그렇죠. 백색이죠. 정확하게는 백색이 예. 맞고요. 예. 그러니까 노란색, 붉은색 이런 것들은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산란이라든지 흡수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2: 예.
1: 본질은 흰색이라고.
2: 그러면은 태양빛, 우리 햇빛의 본질은 흰색이다.
5: 네. 실제로 우주선들이 우주에 나가면은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 햇빛이 촬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태양이 촬영되는 경우가.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정말 흰색으로 보여요.
2: 와. 우와. 그러면은 크레파스 아끼겠네. 흰색이면 태양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흰색이라고 하면. 노란색으로 그리고 싶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1: 아, 뭐, 그래도 됩니다. 예.
2: 아, 그래요?
1: 예.
2: 아, 상관없어요?
1: 예.
2: 어떤 색이든?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색이라고 하면, 이제 빛의 삼원색인

0: 빨강, 초록, 파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 무지개가. 예.
0: 예.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을 다 합치면 흰색이 되죠.
1: 네.
0: 우리가 편의상 7개로 나눴지만
1: 네.
0: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다 보면은 이제 공기 분자들과
1: 네.
0: 그 특별히 잘 산란이 일어나는 그 색깔 영역대가 있어요. 보통 파장 영역대라고 하는데 보통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 파란색 쪽, 그 보라색, 예, 이쪽이 훨씬 산란이 많이 돼요. 이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1: 퍼져나간다.
0: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게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1: 낮에는.
0: 그래서 파란색 쪽을 좀 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이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1: 그럼 지구에서 태양을 그릴 거면 노랗게 그리는 게 맞는 거네요.
0: 그렇죠.
1: 지구에서 우주에서 보면은... 그리면 하얗게 그리는
0: 그렇죠.
1: 게 맞는
0: 예,
1: 거네요.
0: 예.
2: 그거 되게 묘하네요.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태양이 노란 거네요.
0: 그렇죠. 결국엔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저녁 때 노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시나 이렇게 보면 그 태양빛이 공기를 지나는 이 패스라고 하죠. 길이가 훨씬 길어지면서 노란색 쪽도 많이 또 산란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붉은색이 이제 보이는 거죠.
3: 산란이다. 색이라는 게 이제 산란이다. 근데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0: 말 그대로 나눌 분자의 빛 광자이기 때문에 예. 빛을 나누는.
3: 빛을 나눈다.
0: 네.
3: 그럼 빛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확인을 한다.
0: 네.
3: 그러면 빨주노 초파는 뭐 이걸로만 어쨌건 분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빛은 넓은 의미의 빛이 있고 좁은 네. 의미의 빛이 있는데 우리가 네. 보통 사람들이 빛을 말하면 가시광선 영역대를 말하는데 가시광선 영역대는 매우 좁습니다.
1: 네.
0: 400나노부터 700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 길이밖에 안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적외선 뭐 마이크로파, 우리 저기 핸드폰 방송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짧아지면은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통틀어서 전부 다 비치거든요. 특히 이제 화학 쪽에서는 이 적외선이나 그 이쪽 긴 파장 쪽 영역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쪽도 사실 분광학입니다. 물론 저는 가시광선 영역대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다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3: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최초의 분광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를 발견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빛을 나누기 시작한 사람.
0: 네.
3: 그거 누굽니까?
0: 예, 아이작 뉴턴입니다.
3: 아, 뉴턴.
0: 예, 예.
3: 뉴턴이 최초의 분광학자라.
0: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우리가 하면 당연히 지금도 뭐 인류 최고의 천재다라고 투표를 만약에 붙이면은 거의 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죠.
3: 예.
0: 그분의 일생을 쭉 봤을 때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투입한 분야가 광학이에요.
2: 진짜요?
3: 보통 이제 만유인력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가로만 알고 있는데
0: 네.
3: 빛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다.
0: 이건 제 추측인데
3: 네.
0: 뉴턴 입장에서는 만유인력은 너무 쉽고요.
3: 아.
0: 빛은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빛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측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뉴턴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3: 이분이 실험 같은 걸 좀 하셔가지고 이제 발견해낸 거죠?
0: 아, 직접 실험도 하셨죠. 빛이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따졌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뉜다라고 하는 걸 처음 발견하신 분이고 그게 왜 나뉘는지를 그나마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신
3: 거예요.
0: 그러니까 현상은 다 알죠, 사람들이. 무지개나 유리통과 하면은 이렇게 나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이전에 설명했던 사람들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대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거는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죠.
3: 아,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받아들인 거예요?
0: 이제 두 분만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 이제 항상 우리가 과학에서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1: 분.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0: 정말 안 건든 분야가 없으신 분이죠.
1: 예, 예, 예.
0: 근데 이분은 빛과 색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유리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는 건 좀 투명하잖아요.
3: 그렇죠.
0: 근데 그게 왜 투명하냐면은 그 빛 때문에 투명하다는 거예요.
3: 빛 때문에.
0: 예.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이제 빛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모르는데.
3: 그렇죠.
0: 그 투명한 매질이 투명학을 만들어주는 원인을 빛이라고 본 겁니다.
3: 투명한 걸 또 투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 예, 자체가 예, 이미 빛의 예, 존재다.
0: 예, 예, 예. 그다음에 색은 뭐냐면 어떤 물질, 사과가 빨갛잖아요.
3: 네.
0: 빨간색은 사과 안에 있는데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빛이 있어야 드러나는 물질의 어떤 본질적인 성질인 거죠.
2: 근데 그 투명함에 대한 해석이 좀 재밌네요. 좀 반대잖아요, 사실은. 빛이 잘 투과해야지 투명하게 보이는 건데
0: 그렇죠.
2: 반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빛이 그걸 투명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석하는 거라고
0: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잘 보면요. 네.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하고 운동부터 시작해서 다 반대이기 때문에 색도 마찬가지였어요.
3: 그러니까 생각은 아닐 텐데. 그건 아닐 텐데. 이걸 틀렸다는 걸 또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0: 이거를 처음 지적하신 분은 이제 데카르트.
3: 아, 우송춘께서.
2: 테시 형님.
3: 예, 예, 예. 우송춘께서. 아, 예,
0: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훨씬 현대적이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진공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뭐 에테르라고 하죠, 우리 보통.
3: 에테르.
0: 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진동을 하거나 뭘 하면 그게 이제 진동파가 전달이 되잖아요.
3: 네.
0: 그걸 빛이라고 본 겁니다.
3: 야.
0: 입자들의 전달을 빛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입자설입니다.
3: 압력.
0: 데카르트도.
3: 압력이나 예, 운동 이런
0: 예,
3: 거.
0: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색은 뭐냐면은 그것들이 이제 어떤 물질에 닿으면은 그 양태가 바뀌겠죠. 그것들이 발현된 형태가 색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흰색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색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3: 하지만 뉴턴은 또 반박을 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네. 뉴턴은 진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달사의 진공이 사실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 물질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걸로 가득 차있다 이런 가정을 되게 싫어했어요, 뉴턴은.
3: 네, 맞아요. 네,
0: 그래서 뉴턴이 한 실험이 뭐냐면 이제 프리즘 실험이죠, 유명한.
3: 프리즘.
0: 이제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럼 빨주노초 파는 뭐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데카르트 이론이 맞다고 치자 이거죠.
3: 네.
0: 이제 그 일곱 개의 빛이 나올 때 종이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네. 주황색만 내보냅니다.
3: 아.
0: 예. 그럼 주황색만 따면은 이제 여기다가 또 프리즘 또 설치해요.
3: 네.
0: 그럼 데카르트의 이론에 의하면은 당연히 주황색 빛이라 하더라도 유리를 지나면 또다시 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4: 그렇죠. 파장이 달라지니까요. 예.
0: 근데 그대로 가죠. 주황색이.
3: 주황색만 가는
0: 거예요.
3: 그래, 그래. 예. 아.
0: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유리에 의해서 뭔가 변형되는 것이 아니고
3: 네.
0: 요 백색빛 안에 이미 빨주노초파는 색이 내장이 되어 있고,
3: 내장되어 있고
0: 이 각각의 색들은 뭔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시게 됩니다.
3: 거기서 이제 약간 데카르트와 뉴턴이 달라지는 거죠.
0: 네.
3: 아, 그러니까 데카르트 얘기대로 따지면 거기서 또 빨주노초파 한 번가 나와야 되는데 빛이니까
0: 예.
3: 근데 주황색만 나가는 거니까 예. 거기서 이제 완전히 뉴턴이랑 데카르트가 의견이 갈린다.
0: 그렇죠. 색깔들은 백색빛에 전부 다 내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고유한 성질인데 그 어떤 유리라든지 이런 걸 닿으면은 그것들 우리가 이제 특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분광학이 현대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최초의 시간이죠.
3: 뭐 팔은 왼쪽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뉴턴이 이긴 거죠.
0: 그렇죠.
3: 예, 예 같은 대시여도 그러니까 뉴턴을 인류 최초의 분광학자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근데 이게 이렇게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말하자면 분해해 본 거잖아요. 물질을 쪼개서 분해해서 물질들의 구성 성분을 찾는 것처럼 했는데
0: 네.
2: 그 이후로 더 나아갔나요? 실제로 물질을 분해하듯이 빛을 뭐 이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었나요?
0: 뉴턴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한 100년간은 사실은 이제 광학 쪽에서는 조금 정체가 돼 있었죠.
3: 네. 이미 다 밝혀냈다. 뭐 다 더 할 게 없다. 이제 뭐 이런 느낌이니까요.
0: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빛의 성질을 조사하기엔 당시에 실험 기구나 장치 장비들이 발전이 너무 더뎠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19세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1800년대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동광학이 이제 시작이
3: 파동공학이다.
0: 이미 1800년대 들어갔을 때 과학자들은 입자설과 파동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몰랐죠. 다만 뉴턴의 권위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 감히 파동설을 주장하기에는 이게 무서웠죠. 그러다가 이제 토머스 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중슬리 실험을 해가지고 파동론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뒤에 프랑스에는 프레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이스탱장 프레넬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하위헌스가 도입했던 그런 개념들을 전부 다 수식화 시켜가지고 파장, 주파수, 간섭, 회절을 전부 다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파동론을 완전히 종결시킨.
3: 그 쭈그러져 있던 뉴턴 때문에 입자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을 때 그 파동파들이 결국 이 프레넬이라는 사람 때문에
0: 네.
3: 완전히 그냥 떡상을 하게 됐다.
0: 맞습니다.
3: 기세가 완전히 올라갔다.
0: 그게 1815년이거든요.
3: 네.
0: 제 입장에서는 그때가 사실 기적의 해라고 저는.
3: 그럼 이분 때문에 분광학도 많이 발전한 겁니까?
0: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결국에 그렇게 됐는데 그와 동시대에 프레넬보다 1년 전 먼저 태어나신 독일의 프라운호퍼.
3: 프라운호퍼.
0: 프레넬은 완벽한 이론가였다면은 프라운호퍼는 완벽한 엔지니어였어요.
3: 기술자.
0: 이분의 일생은 사실 좀 되게
3: 고독해요?
0: 드라마틱한데요.
3: 네.
0: 이분은 11살 때 이제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집도 엄청나게 많이 가난해서 거의 뭐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독일에는 그때 당시는 고아들을 어떤 도제식 장인한테 보내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리 만드는 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1살 때. 예. 근데 프라운호퍼는 공부도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그냥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유리에서 왜 이렇게 되면 색소차를 없앨 수 있지? 이런 그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싶었는데
3: 이론이 알고 싶은 거예요.
0: 근데 이제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죠.
3: 그렇죠.
0: 밤새 일만 시키고. 근데 이제 15살이 되던 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프라운호퍼가 일하던 공장이 붕괴사고가 네.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노동자가 다 죽습니다. 근데 프라운호퍼가 살아남아요, 그때. 그 현장에서.
3: 기적적으로.
0: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이제 막시밀리안 요세프라고 하는 제후 같은 분인데 그분이 직접 와서 구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프라운호퍼를 구조하고 나서 네 소원이 뭐니?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3: 오, 그때. 어,
0: 네.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2: 영화의 그런 한 장면 같네요.
3: 그래서 공부를 얘기한 거예요.
0: 네, 거. 내가 이야. 공부도 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대로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숙직 제공부터 시작해서 월급까지 해서 다 이렇게
3: 받아서 후원을 받는구나.
0: 예, 예.
3: 처음으로 인생이 좀 뭔가 평탄한 길로 가네요, 이제.
0: 그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3: 야.
5: 근데 이 프라운호퍼가 아까 네. 엔지니어 쪽에서 굉장히 대단하셨는데 네. 이분이 결국에는 그 렌즈 쪽에 굉장히 정밀한 걸 만들다 보니까 성공한 게 이제 독일의 망원경을 내수한 데 성공을 해요. 야. 망원경 렌즈를.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독일의 광학기술이 세계 탑이 돼서.
3: 사이즈.
2: 현미경.
3: 예. 다 독일이잖아요.
5: 정밀 유리랑 렌즈를 만들다가 이제 대발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프라운호퍼 렌즈를 아주 고품질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태양광이 딱 통과되게 분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연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분석했더니 당연히 스펙트럼 쫙 갈렸겠죠. 근데 신기한 게 거기에 까만색 선들이 군데군데 사이에 보이는 거예요. 이 한두 개가 아니라 570개가 넘는 선이 군데군데 있는데 어떤 데다가 해봐도 태양광과 똑같이 보이더라. 그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초파리나 이런 거 하듯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디에 뭐가 뜬다, 어디에 뭐가 뜬다, 항상 같은 위치다. 그래서 프라운호퍼 선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서 모든 게 또 이제 보약이 시작이 되죠.
3: 자잘자잘하게 나눠져 있는 색깔들과 그 사이에 또 있는 검정색 그 막대들.
0: 네.
3: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한 게 그게 프라운호퍼다.
5: 그래서 과연 해석을 했느냐. 프라운호퍼는 이 선을 찾아서 지도를 그리는 것에 성공했지만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선들이 각각의 화학 원소랑 연관이 되어 있더라.
3: 이거를 렌즈 제작자가.
0: 더 위대한 공헌이 있습니다.
3: 뭡니까?
0: 그러니까 그 렌즈를 해서 프라운호퍼 선을 봤는데 더 정밀한 분광기를 개발을 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회절격자라고 하는 건데요.
3: 회절격자?
0: 네.
3: 처음 들어봐요. 회절격자.
0: 네, 형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에 폼을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조밀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절격자를 통과한 빛은 렌즈를 통과한 빛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갈라집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 분광 말고 기본 분광기 내부엔 전부 다 그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그 회절격자 들어있어요. 그때 개발된 거예요.
3: 그러면 아예 더 막 세세하게 이미 파놓고 거기다 빛을 쏴가지고 더 와이드하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에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했지만 그 중간에 경계에도 다 색깔이
3: 다
0: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더 해상도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분광장치다.
6: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니, 뉴턴도 햇빛을 프리즘으로 갈라서 봤고 프라운호퍼도 햇빛을 갈라서 봤는데 왜 프라운호퍼는 이 570개의 검은 선을 발견을 했고 뉴턴은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3: 뉴턴이 렌즈 기술을 못했으니까 그래요. 못 깎았으니까.
6: 그러니까요.
3: 뉴턴이 만약에 이제 그, 뭐, 광, 렌즈, 이런 것까지 섭렵을 했으면 이제 뉴턴이 먼저 발견했겠죠.
6: 네, 맞아요.
3: 아, 근데 이런 걸 프라운호퍼가. 프라운호퍼가 정말 큰 역할을 했네요, 그죠?
6: 네. 사실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방금 이 프라운호퍼 선이 발견된 것처럼 똑같거든요. 천문학에서 천체 물리학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천문학이라고 하면 하늘에 어떤 떠있는 천체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천체 물리학이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3: 이렇게 분광하게 같이 발전하면서 이제 천체 물리학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속까지 볼 수 있는
6: 맞아요, 맞아요.
3: 그런 게 자연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네.
0: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타라고 하는 항성 같은 경우가 훨씬 크고 어려워 보이지만 항성이 가장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천왕성, 해왕성만 가도요. 정확하게 내부 구조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6: 그렇죠.
0: 근데 항성은 그 전부 다 그냥 가스덩어리잖아요.
6: 맞아요.
0: 그러니까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3: 그 안에 뭐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특이한 요소는 없는지
6: 가보지 않고도 태양빛만 아까 프라운호퍼선이라든지 흡수선만 관측을 하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 근데 프라운호퍼선 그 그림만 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알려면은 원소마다 어떤 선, 어떤 선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바코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5: 그게 이제

0: 네. 터져요.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서 한쪽 눈을 실명을 합니다. 실명을 해서 실려갔다가 깨어나서 바로 실험실에 가요. 실험해야지 하고.
1: 한쪽 눈을 잃었는데도 딱 깨어나자마자 바로 실험실로 간다.
0: 네. 거의 집념의 화학제였는데.
2: 그렇죠.
0: 이분이 결국엔 아까처럼 뭔가 원소들과 색이 관련이 있다를 느끼는 순간 제대로 봐야겠다. 근데 모닥불은 노란색이고 뭐 메탄가스로 불피면 파란색이고 이게 불도 색깔이 있더라.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색이랑 얘네가 관계를 가져버리면 못 보는 거잖아 해서 색깔이 없는 불을 만들자. 그게 분젠 버너였어요.
3: 스펙트럼을 보려고 그 버너를 개발을 한 거네요.
0: 그렇죠. 그럼 실제로 한번 보자 해서 온천불을 보려는데 너무 물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40톤을 졸여서 거기 남아있는 걸 봤더니 뭔가 하늘색에 못 봤던 불꽃의 색이 보이더라. 여기서 이제 세슘이라는 물질을 찾았어요.
1: 그 세슘? 야, 40톤 온천물을 졸여가지고 거기서 세슘. 세슘을 발견했다.
0: 근데 완전한 실험가죠, 이분은. 실험이 있다면 또 이론의 조합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걸 설명한 게 그 단짝이었던 키르요프라는 이론, 이분은 물리학자십니다.
1: 키르요프. 정말 그냥 과학에 미쳐있는 그 분재. 그 옆에 키르요프.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약간 다이나믹 듀오.
0: 정말 그런 거지.
3: 다이나믹 듀오.
0: 평생 안 싸우고, 항상 팀을 이뤄가지고, 나이 차도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항상 단짝이 돼서 분재는 야 이거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번호로 봐도 아까 해상도가 중요했잖아요 해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촘촘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쫙 펼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한번 프리즘을 더 통과시켜봐부터 이제 키르요프가 제안하면서 그렇죠. 점점 장비를 만들다가 분광기라고 부르는 장비가 세상에 탄생합니다
1: 와 정말 최초의 분광기네 네,
0: 최초의 분광기를 만든 분들이 분젠과 키르요프 2인조
1: 야 분젠과 키르요프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분광기 나온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요?
4: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네. 가장 인류 역사상 큰 영향을 미친 건 당연히 양자역학이죠.
1: 아, 양자역학이요.
4: 저도 방송을 봤는데 뭐 네. 김상욱 교수님 말씀하시는 네. 거 보면 결국에는 프라운호퍼선을 해석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건방진 말씨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2: 그럼 프라운호퍼가 이 현대 물리학을 여는데 혹은 혁명이 일어나는데 엄청 큰 기여를 한 거네요.
4: 거의 그 원인 제공을 한 거죠.
2: 그 선을 못 봤다면 양자역학이 시작도 사실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1: 프라운호퍼가 그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면.
2: 그러게요.
1: 와 엄청나게.
2: 그 사고에서 네. 양자역학이 함께 매몰될 뻔했네요.
1: 그러니까. 근데 양자역학이 나온 지가 벌써 100년이 됐습니다.
3: 그렇죠.
1: 이 원소가 어떤 빛을 흡수하고 내보내는지도 알고 이제 물질 분석하는 데에도 쓰임이 생기고 그럼 분광학은 이제 웬만큼 다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할 게 남은 건가요?
2: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 연구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1: 꺼리가 없잖아요, 근데.
4: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1: 아, 이제 시작입니까?
2: 이제 본격적으로.
4: 그러니까 어떤 스펙트럼을 찍어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어떤 정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물론 지금도 되고 있지만 빛이 어떤 물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쉬운 예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은 사람들이 아무런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데프콘 씨가 이렇게 지나가면 알아본 사람이 있으니까 뭐 사인해서 몰려 다닐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4: 그러면은 제가 걸어가는 속도하고 데프콘님이 걸어가는 속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초고속.
1: 초고속.
4: 즉 시간 차원이 필요합니다.
1: 저는 물질은 그냥 사진만 찍어도 대충 나오는 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었는데 초고속이 필요하다.
4: 그렇죠. 이게 가장 먼저 시작된 거는 화학 분야인데요. 예. 화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데 수소하고 산소는 그냥 각각의 그냥 기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이 된다는 게 얘가 갑자기 뿅 합쳐서 마법사도 아니고 분명히 중간에 뭔가 전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그 중간 단계를 보려면 당연히 시간 측정계가 필요하겠죠.
1: 시간 측정.
4: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잖아요.
3: 네네.
4: 동영상이 필요한 거죠. 보통 연구 분야에서 초고속이라고 얘기하면 울트라 패스트라고 하면은 서브 나노 세컨, 그러니까 나노 세컨보다 더 짧은
1: 완전히
4: 피코 세컨이나 펨토 세컨 영역을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영역에서 모든 게 다 벌어지거든요.
1: 근데 물질의 변화 있잖아요. 그 물질의 변화를 관찰을 왜 해야 될까?
4: 네.
1: 이게 이제 어떤 재미가 있길래?
4: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뭐 각광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 LED라든지
1: LED, 예,
4: 그다음에 예.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0: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질이 대부분 반도체인데요. 그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의 동역학 현상을 알아야 그 장치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내고 더 고효율의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상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은 피코초나 펜토초는 돼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1: 예를 들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반대쪽 전구에 불이 켜져요. 이게 시작과 끝이잖아요. 우린 누르면 켜진다는 거 아니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저희까지 가는 회로가 거의 사다리 게임하듯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로 전기가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고치든 바꾸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초고속이 있다면은 진짜 전기가 흘러가는 걸 다다다다다 찍는 카메라가 생긴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알면 얼마든지 화학 반응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원리를 알 수 있으니까
2: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속도도 못 쫓아가니까
1: 너무 빠르니까
2: 우리 눈이 못 쫓아가니까 그걸 이제 완전히 나눠가지고 그 루트가 그려지는 게 우리 눈에 담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고속 기술이 필요하다.
0: 초고속 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내려고 점점 시간은 짧은 카메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3: 그러면은 그 초고속 분광학에는 어떤 장비가 쓰이는 거예요?
0: 그 초고속 분광학을 가능하게 한 장비가 바로 펄스 레이저.
2: 펄스 레이저요? 아, 펄스 레이저. 우리가 지난주에 레이저 했는데.
3: 레이저 했어요.
2: 이따 잘난 척 좀 해야지.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해야지.
0: 저희 이제 초고속 분광학 입장에서는 펄스 레이저가 A2G죠. 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 아, 그래서 그 초고속 카메라가 펄스 레이저라는 얘기예요?
0: 그렇죠. 예, 아, 펄스 레이저.
2: 펄스 레이저.
0: 셔터를 이렇게 깜빡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2: 하는 것처럼 그렇죠. 카메라가.
0: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뱀이 새를 잡아먹는데 그게 보통 한 10ms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눈은 한 50ms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딱 그 장면을 못 보니까 그러면은 셔터를 그 10ms보다 더 짧게 예. 하면 측정할 수가 있겠죠.
2: 더 나눠지니까.
0: 네.
2: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고 있어.
3: 맞아,
2: 그걸
3: 맞아.
2: 찍는 뭐 여기 있잖아. 역동적인 걸 보려면 그 연속 촬영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찍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세분화되게 해가지고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 펄스 레이저가 이제 이래서 필요한 거고 짧은 순간에 빛이 팍 내보내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펄스 레이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펄스 레이저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그냥 짧은 시간 하나만 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펄스 트레인이라 그래가지고 네. 어떤 유한한 에너지가 나와야 돼서 그게 이렇게 일단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따다다다 이렇게 나옵니다.
1: 그 하나하나가 이제 사진이 되는 거고 이게 그렇죠. 이어붙이면 영화가 되네.
0: 네네.
2: 아니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 펜토초 레이저로 주로 뭘 관찰하세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반도체를 연구를 하는데 반도체가 그냥 어쨌든 물질이죠. 그냥 고체 같은 그냥 물질인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얌전한
2: 칩이죠. 칩.
0: 네, 그냥 얌전한 물질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온갖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빛이 전자기파라고 했잖아요.
2: 네.
0: 그러면은 저기 전자기장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물질 내에는 전자, 그다음에 원자핵들은 전부 다 극을 띠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많은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근데 그 상호작용을 우리가 개별 입자 하나하나씩 다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원자가 그렇죠. 몰려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을 좀 더 쉽게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소위 말하는 이제 준입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2: 준입자?
0: 예, 예.
2: 준입자요?
0: 예.
2: 준입자가 뭐죠?
0: 준입자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자, 광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입자들은 양자각 입자들은 알지만
2: 네.
0: 이게 물질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빛과 그 물질 내에 있는 전자들, 원자핵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2: No.
0: 일례로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가면 개개인 사람들이만 응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 파도 타기를 할 때가 있죠.
2: 네네네.
0: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이 물결 흐름처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개개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2: 아.
0: 왜냐하면 빛과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큰 스케일에서의 어떤 예, 거동을 보이게 되는데
2: 네, 그게 준입자다.
0: 예, 그거를 준입자로 상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3: 아, 입자처럼 움직인다라고 네. 해서
0: 준입자라고. 실제 입자는 아니고요.
3: 네.
4: 그러니까 전자나 양성자처럼 사실 실체가 있는 입자라기 보기엔 힘든 거죠.
0: 그렇죠. 실체 입자는 아니고요.
4: 네.
0: 물질 내에서 사실 그렇게 기술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2: 아.
0: 개별 입자를 기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2: 뭐 빛이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태양빛 쏘면은 전자가 약간 들떠 있다가 그다음에 깔아앉으면서 방출하는 게 그 빛이잖아요.
0: 네네네.
2: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닌 거네요.
0: 그렇죠. 제가 그림을 하나
2: 예. 예,
0: 보여드리면 이 엑시톤이 그 준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2: 엑시톤.
0: 예. 그러니까 이걸 엑시톤을 설명할 때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게 네. 어떤 반도체 빛을 받으면 그 낮은 상태에 있는 에너지가 있는 전자가 이제 들뜬 상태로 올라가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면은 얘는 여기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빈 구멍이 생기죠.
4: 네.
0: 그런데 빈 구멍이긴 하지만 주변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저희가 플러스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4: 네네.
0: 그럼 여기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둘 사이에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기반도체나 이런 물질들은 이 둘 사이에 인력이 세가지고 요 놈들 같이 움직입니다.
4: 아~
0: 그래서 요거를 같이 분석해야지 따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2: 반도체마다 다 또 이렇게 네, 움직이는 게 다르군요. 다릅니다. 전자가 들떴다가 내려오면서 비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 반도체 물질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같이
0: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말씀하신 거를 엑스터널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지금 대표권님 말씀하시는 거는 빛을 받아서 전자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빛을 낸다잖아요. 빛을 받으면 엑시톤이 형성이 됐다가 이 엑시톤이 다시 재결합한다. 그때 빛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엑시톤이라는 말 자체 그 온으로 끝나는 게 입자에다가 붙여요. 뭐 일렉트론, 뭐 파지트론 이런 식으로. 엑시는 아까 말씀대로 들뜬다 했잖아요. 빛을 받아서. 들뜨는 게 이제 익사이테이션이다 보니까 들뜸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준입자여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들뜬 상태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다 차출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활용하면 태양전지가 되거나 다른 용도가 오케이. 되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죠.
4: 그러면 엑시톤은 이게 예를 들면 원자 하나가 있고 뭐 전자가 하나가 들뜬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두 개를 딱 들뜬 전자와 나머지 원자를 엑시톤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얘네들이 무리를 엑시톤이라고 하나요?
0: 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물질 내에서는 네. 그 워낙 그 아보가도수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초고속 분광을 분석하는 거는 각각의 하나하나 엑시톤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계적으로
4: 집단
0: 예, 이게 예, 개개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2: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0: 네.
2: 아토초도 있는데 맞아요. 아토초로 하면은 더 어떻게 더 선명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더 잘게 엑시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 해상도 높게 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죠.
3: 예. 필요가 없어요? 예.
2: 비용이 비싼가요? 아토초는?
0: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아토초 레이저는 전자 하나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가 있어요.
3: 네.
0: 아토초는. 그런데 우리가 물질 내에서 어떤 소자를 분석할 때는 통계적인 전체적인 숫자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3: 네. 네. 네.
0: 그거는 서브 펨터 체커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초가 필요가 없죠.
1: 우리 한 시간짜리 영화를 볼 때 1분씩 넘기든 몇십 초 넘기든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데 0.001초씩 넘겨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촘촘한 거예요. 아토초는 우리가 보고 싶은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잘게 자르니까 가성비도 안 맞고 장비도 없고.
3: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보고 싶은 현상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펨토초 영역이 가장 베스트겠네요.
0: 네, 베스트입니다. 근데 뭐 그 더 이상은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2: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현상들을 자세하게 또 관찰을 해요.
0: 네.
2: 그럼 이걸 이제 어디다 쓰냐? 라는 거죠. 이제 왜냐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거 그냥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이제 제가 하는 연구라는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2: 예, 예, 예.
0: 제 연구는 물질 내에 있는 준입자들의 이런 동역학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3: 네.
0: 그거를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소재들.
2: 소재? 네,
0: 소자를 설계하는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태양전지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LED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광 검출기, 포토다이오드, 뭐 포토트랜지스터, 뭐 이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4: 근데 반도체 연구하신다고 해서 저는 우리가 맨날 하는 그 반도체만 생각했는데.
2: 그렇지.
4: 태양전지 그 연구도.
2: 아니라 태양전지.
4: 태양전지도 마찬가지로.
0: 네,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이 물질을 사용하면은 태양전지의 효율이 지금 실리콘 못지않게 구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보다 가격이 일단 훨씬 싸고요.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처럼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2: 얇아요, 그럼 당연히?
0: 예, 거의 뭐 1마이크론트 정도의 매우 얇고요.
2: 태양전지가? 네.
0: 그래서 창문이나 자동차에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게 꿈이에요.
2: 이런 거는 뉴스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태양전지를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3: 네.
0: 태양전지를 직접 제작을 해서 효율을 실험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의 목적은 어쨌든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만드는 것이고 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중립자의 동력학들을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효율이 높은 원리를 제공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 제가 최근에도 하고 있는 연구인데 연구그룹에서 이걸 페로브스카이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효율을 측정했더니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게 높게 나오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제 의뢰를 하면 저희가 펜토초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아, 이 물질의 엑시톤 수명이 좀 더 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같이 결과를 내서 논문을 쓰는
1: 좋은 약간 자동차 검사소 같이 약간 펜토초 검사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2: 재료와 분야가 이걸 설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어떻게 하면 될까를 그리고 만드는 분이 있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 장단점이니 어디가 문제니 이거를 다 파악해주는 감시해주는 그런 분이어서 아~ 이게 업무가 분장돼야
1: 지배자네.
2: 여기서 이제 네. 컨펌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1: 그렇죠.
2: 왜 되나도 모르고.
1: 이거 약한데 이거 쓸 수 없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하니까.
0: 제가 뭐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1: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그쪽에는 안 됩니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이쪽에서는 약간 빛의 권력자. 약간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0: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제가 속마음으로 그냥 하는 걸로.
1: 아, 속마음으로. 아, 그러니까.
3: 저희 학교에 또 박남규 교수님 계시니까 페로브스카이트
0: 거의 세계 최고 전문가시죠.
1: 아, 그래요?
3: 세계 최고. 네.
1: 노벨, 있어요, 그런 분들이?
3: 저희 아주 강력한 노벨상 후보 중 한 분이시라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뭐 몇 프로 수율을 올리고 하려는 거를 하잖아요. 소재를 어떻게 보면 성능을 개선시켜서 이 효율을 좋게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교수님 같은 분들이 분광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그 일들을 파악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 혹은 가능성도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시겠네요.
0: 그래서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그러면 태양전 쪽으로는 지금 세계 최고네요. 왜냐면 대단한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교수님 포함해서
0: 우리나라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연구력으로는 지금 세계 1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그 메커니즘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4: 원리.
1: 햇빛 좋아요? 햇빛이 딱 비쳤어요.
0: 네. 햇빛이 오면은 당연히 빛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태양전지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 광흡수층, 그러니까 흡수하는 층, 저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거든요. 보통. 네. 저기서
1: 흡수
0: 에너지를 받겠죠. 그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빛을 받으면 그 페로브스카이트 내에서 저런 엑시톤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태양전지에서 요구하는 거는 전류를 얻어야 되잖아요. 전기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럼 저 묶여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결국엔 전극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1: 흘러들어가야 되고. 예. 플러스 마이너스로 서로 가야 네네. 전류가 생성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저 엑시톤이 얼만큼 시간 동안에 저렇게 빨리 저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가.
4: 아, 빨리 분리가 돼야 되는군요.
0: 그렇죠.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 엑시톤이 형성이 되면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엑시톤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또 재결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극으로 가기 이전에 재결합해버리게 되면 전류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4: 그렇죠.
0: 어떻게 하면 저 엑시톤의 수명을 늘릴 것인가. 그다음에 저놈이 저 두 입자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 전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할 것인가.
1: 어쨌건 나눠져 있는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그 상태로 만나지 말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려면 시간 싸움이
0: 시간 싸움이 중요해요.
1: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합쳐지려고 하면은 빨리빨리 보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 움직임을 관찰해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4: 아, 그죠? 그래서 잘 봐야 되는군요.
0: 네, 중요합니다.
1: 아니 그 후보 물질 같은 것도 뭐 좀 찾아주시기도 해요. 반대로 이제 약간 좀 제안을 좀 해준다든지 뭐.
0: 아, 그러니까 제가 후보 물질 자체를 찾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물질 만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좋은 물질을 만들 수 있게 그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4: 아, 개선을 해주는데
0: 그렇죠.
4: 역할을 하는군요.
1: 태양전지 이야기도 너무 참 재밌는데 이게 또 뭘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게 돼요.
4: 그러니까요.
1: 혹시 우리 교수님도 더 큰 꿈을 꾸고 계실 것 같은데.
0: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반도체 물질이 있으면 그 반도체 물질 혼자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다른 나노미터 스케일 되는 구조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나노포토닉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한마디로 나노미터 스케일에서의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의 빛의 거동을 제어하기 위한 분야예요.
3: 빛의 거동을 제어한다고요?
0: 네.
3: 마법처럼 들리는데.
0: 예를 들어서 뭐 금속으로 이루어진 메탈 미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 저 엑시톤이 분리되는 시간이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밖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어떻게 하면 이 중입자들이 소자의 효율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설계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빛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0: 광자 반도체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좀 나올까요? 네.
1: 이게 결국에는 네. 저희 같은 광학자들이 나노광학자들, 분광학자들이 꿈꾸는 미래인데요. 네. 아무래도 전자가 물질 내로 움직이다 보면 발열 현상이라든지 좀 잔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꿈꾸는 거는 전자를 완전히 광자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광자는 서로 상호작용도 안 하고 쿨롱 인터랙션도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가고 와. 상호작용도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네. 이제 문제는 항상 빠른 속도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게 매우 그렇죠. 힘들죠. 전자는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전 단계, 중간 단계로 하는 게 광자하고 전자를 섞어서 중립자를 만드는 거예요.
0: 하이브리드네요?
1: 그렇죠. 그걸 우리가 폴라리톤이라고 부르는데 폴라리톤. 그러면은 그 전자의 장점, 그 다음에 광자의 장점을 같이 따와서 완전히 광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작은 유효 질량을 갖는 중립자들을 이용해서 소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0: 언젠가 근데 이름처럼 컨트롤 하실 것 같아요. 네. 광자를 진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광진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0: 그 성경책에 보면은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이 빛이에요. 이야, 나는 이제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더 이제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3: 맞아요.
0: 지난 빛 이야기들을 또 복습을 해보고 앞으로 나올 또 빛 이야기들을 미리 좀 예습을 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다들 어떠셨습니까?
4: 재밌긴 했는데 쎄한 느낌이 드는 것이 네. 우리가 아직도 빛에 대해서 아직 일부밖에 공부를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시작으로 더 깊은 얘기를 아마 듣게 될 것 같아요.
0: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빛을 다 알지 못한다. 네.
3: 이제 천문학자에게 빛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빛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빛의 그 가능성이 이 실생활에서도 정말 무한하구나 라는 거를 새삼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5: 저는 분광학이 되게 묘한 매력이 있다고 느꼈던 게 빛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될수록 빛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분광학이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학문이지만 또 다른 학문들에 또 빛을 비춰주는 그런 학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아, 네.
0: 우리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1: 아, 정말 그... 되게 긴장되고 흥분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최대한 잘 드린 것 같아서
0: 너무 좋았어요.
1: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결국에는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빅뱅 이후로 이제 빛이 생기고 나서 별이 생기고
0: 네.
1: 수십억 년 동안에 그렇죠. 생명체가 진화를 해서 그럼요. 우리 의식적인 존재 인간이 탄생을 했는데 네. 그 의식을 가진 존재가 다시 태초에 우리를 만들어내게 원인인 빛을 다시 사유한다는 그런 어떤 순환론적인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게 의미가 있구나 더 열심히 맞습니다.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0: 아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진짜 멋진 연구 많이 부탁드리고요. 진짜 온 세상을 빛으로 환히 진압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이렇게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0: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와인은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5: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네요.
3: 아, 파티?
5: 파리를 한번 해야겠네요.
0: 파리 타임.
5: 예.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0: 뭡니까?
5: 초파리.
0: 아, 초파리 타임. 초파리. 예.
6: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0: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야?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6: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0: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6: 가장 중요한 건 유전 인자인데요.
0: 유전 인자의 실체.
6: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0: 아, 초파리에서 뗄래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5: 예,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은.
7: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8: 왜 했어요?
9: 고마워서요.
7: 8.9점.
8: 9.9점.
7: 10점, 100점이요.
10: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11: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12: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휘청거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냐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해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여기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2: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1: 그니까.
3: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4: 열대우림인 것
5: 여기는
4: 같은데?
5: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2: 이게 펜가 봐.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6: 이게 보통 그럼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4: 바닷물인 거예요?
3: 일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5: 자, 아침인데 조심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돌려서
4: 대박이다.
5: 우리 스트레칭 해야 돼. 스트레칭 해야 돼요. 격한 거 하기 전에
7: 운동 좀 할까요? 그러면
4: 각자 자리에서 해볼까? 오케이. 오, 시원하다. 시원하다.
8: 이렇게.
7: 와, 유연하다.
4: 나 균형감각 좋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틀리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버티는 거 보면.
5: 아, 네, 알았어.
4: 아니, 선생님. 이거를 하니까 왜 정신이 깨는 것 같죠?
8: 여기를 스트레칭 해주면서 혈액 대사가 더 잘 되면서 그러면 온몸에
4: 그 스윙 댄스 이후로 숨이 많이 차신 것 같은데요.
7: 그러니까
8: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7: 괜찮은 거 맞아요?

0: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1: 산호?

0: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팀으로 나뉘어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 산호를 구해라?
2: 물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바다에 생명의 언어를 더 많이 불어넣는 팀에게 13시드를 드립니다. 팀 구성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명을 택한 팀에는 인력의 혜택이, 3명을 택한 팀에는 시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일단은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심해나 바다에도 관심이 많았으니까 한번 팀을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1: 좋아요.
3: 그러면 시간을 선택하시겠어요? 인력을 선택하시겠어요?
4: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시간을 많이 벌어야겠다.
2: 인원이 한 명 더 많은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4: 셋, 넷 이렇게 할까요?
5: 그러면은 시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6: 저는 시간 좋습니다.
4: 그 형서 씨도 손재주가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낙준 쌤도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죠.
7: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김한결 박사님이랑 BBC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어요.
5: 저희는 그럼 4명이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볼까요?
8: 좋습니다.
9: 화학자. 저의 찰뚝궁합 장홍주 박사님.
10: 아, 그럼 같이 합시다. 잘한 선택이었다. 그런 확신을 조금 했습니다.
9: 유승호 배우님. 그리고 이은지님.
2: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0: 3인 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가 미션을 진행하십시오. 제한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11: 1시간 남았어.
5: 시간이 되게 짧은데?
1: 그러게.
0: 4인 팀은 15분 후 미션을 시작합니다.
5: 몇 분이라고요?
2: 15분이라고 들었어요.

0: 쭉쭉쭉.
1: 오케이, 갑시다.
2: 쭉쭉쭉.
1: 어, 화학약품이 있고?
0: 이런 건 안 필요하나?
1: 어, 끝까지 쭉 가봐요. 저기 또 불이 있어서. 습한 바람. 어, 여기 계단이 있는데? 오,
0: 우와. 뭐야?
1: 어머.
0: 바다다.

0: 아예 다른 공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의 바다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1: 규모 굉장히 큰 편이라서 되게 새로웠어요.
2: 그리고 물도 먹어봤는데 진짜 짜고 진짜 바다처럼 해놨구나.

0: 냄새부터 받아요.
1: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잠깐만요. 저게 뭐지?
0: 아, 이거를 각각 하나씩 가져가면 되나 봐요. 아, 직관적으로 저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닌가? 그냥 여기다 주는 건가? 이거를 가져가야 되나요? 그냥 그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2: 선생님!
0: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1: 처음에 그 바다의 물의 온도를 조절하라는 그런 미션인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저게 뭐지?
2: 저기 배 있어요.
1: 배?
0: 그러네. 배가 두 척 있어요.
1: 가볼까요?
0: 아우씨. 아야.
2: 조심조심조심. 앞에 걸 탈까요?
0: 네.
2: 붉은 실마리.
1: 붉은 실마리를, 저거 아니, 저거?
2: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0: 아, 저건가 보네. 바다에서 이렇게 붉은색이 보여가지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1: 오케이, 밀어드릴게요.
3: 네.
1: 살살 갑니다. 오케이.
4: 아, 우리 반대로 할게 내가.
2: 아니, 제가.
4: 아, 그래. 잠깐만, 일로 들어와야 돼.
2: 잠깐만. 조심, 머리 조심.
1: 거기 위에 있던 설치물이 너무 이렇게 낮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4: 잠깐만. 멈춰. 아.
0: 중간중간에 이렇게 봅슬레이 선수처럼 이렇게 딱. 아, 이게 되게 힘들구나.
1: 조심. 돌아야 돼. 그렇지. 오케이.
2: 혹시 이거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산호예요? 이게 산호일까?
0: 철조망 같은 구조물에 묶여 있었는데 바위 같은 것들이 다 하얀색이었거든요.
1: 아, 오케이.
4: 이거 여기다 놓을게요.
1: 네. 됐어요?
4: 괜찮아요?
1: 오케이.
4: 됐어요.
1: 갑시다.
4: 네.
0: 아, 일로 갈 수가 있었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뤄야 돼?
2: 잠깐만. 접합 작업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산으로 물 안에 넣을 것. 이게 산호일까? 일단은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와.
0: 이게 산호야?
2: 산호초. 어떤 미션일까? 뭘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런지 감이 안 오는데?
5: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호초가 죽은 이유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나.
6: 우리가 뭐 잠수해서 산호를 캐오는 건 아닐 테니까.
5: 그러면 잠깐만. 저 팀 무전기 안 가져왔죠?
2: 그러네?
5: 우리 무전기 챙기지. 오. 혹시 모르니까.
6: 천재다.
5: 좋아.
1: 좋은 생각.
7: 제한시간 45분 남았습니다.
5: 빨리 가시죠. 지금 챙겨서.
7: 사인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출발하십시오.

0: 우와.
1: 미끄러워, 조심해.
0: 뭐가 있는 거야?
1: 천천히 내립니다.
2: 네.
3: 어, 여기다.
1: 어디?
3: 바다.
1: 바다? 우와. 오케이. 어? 뭘 하고 있어?
3: 야,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
0: 이런 거 같은데?
2: 그건 저희 거예요.
0: 다른 쪽으로 가자.
1: 우리 랩실로 가볼까? 랩실에 가면 뭐가 또 있을 것 같아.

0: 아, 여기가 랩이구나.
1: 와.

0: 실험실을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1: 여과 장치를 통해서 바닷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산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막 딱 붙어 있고,

0: 산호도 곡물이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온도나 pH가 굉장히 좁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가 백화되고 좀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죠.
1: 더 단서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봐볼까요? 이런 거? 여기 노트 좀 봐주세요. 이런 거?
2: 아예 자꾸 이렇게 필기체로 써놔가지고 뭐 읽을 수가 없어.
1: 이거 우리가 건져낸 거다. 이게 산호예요?
2: 이게 산호야? 이게 리플락이에요. 죽은 산호의 탄압 활슈.
3: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0: 리플하게다가 하는 건가?
1: 그런 것 같아요.
2: 바닷속 붉은 방주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죽은 산호들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의 조각입니다.
1: 아.
2: 그 오래된 생의 궤적 위에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0: 어떻게 이 시간인지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오, 시간 벌써 빠졌어.
3: 자,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실마리? 실타래?
0: 실타래?
3: 뭐지?
2: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빨간색 실타래야, 어딨니?
4: 아니, 맨 처음에 승우 씨가 붉은 실타래라 그래가지고 난 실타래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5: 실타래. 실타래. 빨간색. 밧줄이 여기 하나 있긴 한데.
6: 막 무슨 전선 이런 거를 찾고 다녀서 예측을 잘못 주는 순간 어려워져요.
7: 실타래. 너무 실타래라는 것에 기억을 하고 있나 우리가?
4: 어, 근데 실마리였더구만요.
7: 왼쪽에 저기 보트 쪽으로 가봐도 될 것 같아요.

0: 저쪽을 가보자.
1: 저희 보트로 이동할게요.
2: 혹시 저 부표 같은 거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부표가 두 곳이 있어서 각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 와,
2: 진짜 바닷물이야. 냄새랑.
4: 아, 보트를 탔어, 승우야.
5: 보자가 우리 거꾸로 앉았어.
4: 아니, 아, 왜 이래?
5: 아, 잠깐, 이렇게, 이렇게.
4: 아, 어떡해.
5: 이쪽.
4: 아,
5: 부표가 두 개 있다 했는데?
0: 아, 오른쪽으로 계속해. 내가 왼쪽으로 할 테니까.
2: 와, 생각보다 깊다, 여기.
6: 물속 보니까 엄청 깊어요.
2: 어, 너무 많이 간다.
6: 거구에 장동선 쌤이랑 같이 타다 보니까
2: 오! 걸렸다. 암초입니다. 백. 자, 방향.
0: 왼쪽을.
2: 아니, 방향 바꿔야지.
5: 저쪽으로 할 거잖아요.
2: Oh, help me. Help.
6: 좀 팽팽 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과학자 두 명이. 야, 제일 똑똑한 두 명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어?
6: 제가 바다를 안 좋아합니다, 되게.
4: 하나 둘 쏘. 머리 조심해.
5: 이거 아닌가?
4: 머리 조심.
5: 아닌 것 같은데?
4: 이거 아닌 것 같아?
5: 그지.
7: 저 사실 조금 허비한 시간이 좀 많아서 좀 많이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4: 홍세님, 그쪽에 뭐 있나요?
2: 아니, 못 찾고 있어요, 우리.
4: 어? 저건가? 저거 아니야, 빨간색?
8: 바다 속 안에 붉은 색깔 뭔가 이런 정육각면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2: 에이, 그거. 아니, 그거예요, 그거. 저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4: 육각형 통을 집어서 오세요.
0: 저쪽으로 가보자.
2: 저기 어떻게 가지? 우리 누워서 지나가야 되나? 누워. 머리. 누워.
0: 잡아요, 이거.
2: 짭. 우와, 무거워.
0: 오케이.
2: 풀러야 돼. 풀렀어. 돌아갈까요?
5: 갑니다. 머리 조심, 갑니다. 자, 두 명 지나고.
2: 자, 방향 돌립시다.
4: 좋아요. 잘 오고 있어요.
5: 잡고 있을 테니까 내리세요. 한 분 내리시고.
2: 내가 먼저 내릴게요.
5: 네. 조심. 그거 이제 주세요.
2: 어이구, 뭐 합니까? 그 와중에. 가시죠.
4: 가자.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0: 다 젖었어.

0: 점점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랄랩에서 내열성 산호를 키워 우리의 인공바다에 인식해보려고 한다. 여기 내열성 산호가 있는가 봐요. 내열성 산호를?
1: 내열성 산호라는 단어를 거기서 딱 보자마자 아, 지금 더워져서 산호가 다 죽으니까 열에도 견딜 수 있는 산호를 만들고자 하는구나.
2: 열의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한 아니면 좀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네, 되게 새로웠어요.
3: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여기 있거든요.

0: 되게 예쁜 애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 커다란 자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뭐 이런 형태의 산호도 있구나.
2: 그 조그만한 산호들이 이게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광경이죠.

0: 미에씨가 있거든요?
1: 네.
0: 끈으로 묶던가 이 리프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1: 네.
0: 한번 재료를 찾아봐요. 이거 괜찮다. 실리콘.
2: 그것도 주세요, 그럼. 이거는?
0: 그거 좋아요. 낚싯줄? 여기 이런데
2: 막혀 있어요.
0: 열쇠 없나요, 열쇠?
2: 막혀요.
0: 실 있다. 실.
2: 여기 실 있어요.
0: 실 다 가져가.
2: 잠깐만. 이게 리프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0: 아, 일단 좀 굵기가 다른 걸로 가져봐 보는 게. 재료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막 진행을 빠르게 하긴 했는데. 여기도 뭐 없죠?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럼. 왜냐면 시간이
1: 없죠.
2: 갑시다, 그럼.
0: 가지고 가볼까요? 이식을 최대한 그냥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 그냥 갈까요?
0: 일단 우리 그럼 바다에 가볼게요.
1: 뭐야 이거? 이걸 찾았어. 희귀용의 복시. 이거.
0: 왔어. 이게 뭔데? 우와. 이게 뭐지? 접합 작업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산호를 물 안에 넣으래요.
3: 이게 무슨 말이지?
4: 접합 작업, 뭔가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5: 속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 같은 게 붙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다 뭔가 붙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손 조심해요.
4: 네.
0: 좋아,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6: 뭐지, 이게?
3: 세이브 더 코랄. 지금 키가 나왔거든요?
4: 와, 네? 이 키로 뭔가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키로 무언가를 열어야 돼. 코랄
3: 랩.
0: 연구소로 가보시죠.
4: 와우, 잘 쫓아가.
0: 와, 여기가 어디야?
5: 실험실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이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한, 실험하기 좋은 환경인데 그거 되게 좋았어요.
4: 산호 연구를 한 곳인가 본데?
0: 갈충증모가 뭐예요?
4: 산호 속에 같이 사는 것 같은데. 10 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보다도 한 10분의 1 굵기라 안 보일 거예요. 무려 못 볼 거예요.
0: 우리 현미경으로 한번 볼까요?
4: 현미경으로 보면은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7: 지구상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0: 많은 산호?
6: 일단 적정 온도가 25에서 29도.
4: 적정 pH 8, 8.3, 25, 29도.
6: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4: pH를 보통 재는 도구가
0: 못 찾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4: pH 볼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보는데.
0: 이런 종이로 알아볼 수 있나요?
4: 아니요,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pH라는 단어가 써있는 용품들인데.
0: 아, pH가 써있는 용품들? 과학자분들 뭐가 꽂히면 그게 머릿속에 쉽게 안 떠나나 봐요.
5: 기계화된 pH미터나 아니면 지시약으로 시험지 종이 넣었다 빼면 색깔이 어떤 색으로 바뀌는지로 볼 수 있는 pH 체크 도구들도 많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굳이 고려할 필요 없나 보다라는 생각.
0: 다들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4: 소다의 씨, 이게 산호 공급원이고. 뭐가 어디 있을까?
0: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 어서 이걸 함께 헤쳐나갑시다.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건강한 산호 찾는 게 중요할까요? pH로 하는 거 중요할까요?
4: 두 가지를 다 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보니까 온도가 중요한가 봐요. 온도가 31도 되자마자 죽었다 그래서.

0: 접합도구. 케이블 타이 필요하고. 세이브 더 코랄. 잠깐만, 이게 암호인 것 같은데?
1: 열쇠가 있다라는 거는 무엇을 열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일단은 받아들였고.
0: 이건가?

0: 일단 수중용 에폭시를 발견을 했거든요. 네, 이 구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니까
1: 케이블 타이를 갖고 왔고.
0: 네, 그래서 리프락 위에 수중용 에폭시를 올려서 산호를 넣고, 그 다음에 리프락은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아까 육각항에다가 네. 다시 고정하면 돼요. 우리가 자른 거 그대로.
2: 유승호 배우님이 메인 멋지게 좀 미션을 이끌어 주셨고요.
0: 수조 한번 확인해 주세요.
3: 오, 여기 있다.
0: 귀엽다. 뭔가 좀 더 귀하게 제가 이 친구들을 좀 받아들였어요. 살짝만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4: 네.
0: 천천히, 천천히.
5: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6: 못 보셨나요? 저희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4: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요만해가지고.
7: 이쁜지는 모르겠고 조그맣고요. 뭐 사슴뿔이나 나뭇가지처럼 생긴 산호는 귀엽고 좋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차싹 붙어있는 건 약간 뭐 벌레들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따개비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살아있는 건지 몰랐어요.
0: 일단 갈까요?
4: 그래요.
1: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4: 또 가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8: 제한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1: 수중 에폭시를 먼저 꺼내세요.
4: 네. 에폭시 뚜껑 열렸습니다. 네,
9: 열었습니다, 저 단통.
1: 손으로 반죽하면 되는데 색깔이 변했을 때 붙이면 돼요.
9: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나면 바로 붙여라라고 써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1: 여기다 붙이는 거고요.
10: 요 배를 한 명이 분리해서
1: 그 위에 붙여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최대한 많이 붙여야 되니까
0: 저희가 또 가진 장점이 인원이 한 명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반죽 담당, 붙이는 담당, 빼내는 담당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2: 진짜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사는 것처럼
1: 이걸 분리해서 빨리 주는 게 좋아요.
4: 제가 분리하겠습니다.
9: 반죽을 하세요, 같이. 네.
0: 제가 산호 드릴게요.
9: 그래, 자리를 바꿉시다, 그럼.
1: 네. 여기에 폭시.
9: 이거를 일로 옮겨서 여기 넣은 채로
1: 붙여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0: 밖에서요?
1: 네.
2: 서로의 뇌를 싱크시켜서 하나의 작전을 짠다.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4: 딱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뭐.
1: 열어 올라온다.
4: 에폭시 주세요.
9: 여기 하나 있어요.
4: 좋아요. 산호 주세요.
1: 네,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4: 고마워요.
9: 만두 빚는 것 같다.
1: 자, 에폭시 반죽 다 된 거.
4: 손이 빠르시네요.
1: 손가락이 두툼해서 그렇습니다.
11: 잡아보고 준비했고?
12: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3: 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12: 한번 해볼까요?
13: 여기, 여기? 여기,
12: 여기, 여기.
13: 여기?
12: 네, 좀 안전한데. 쭉 짜주세요.
13: 더?
12: 좀 더, 조금만
13: 더.
12: 네.
13: 근데 이게 잘 붙어요.
12: 와, 이거 안 된다.
13: 해봤어야지, 이거.
11: 실리콘인데? 에폭시가 아닌데?
14: 그 랩실에 갔을 때 다 잠겨있는데 마지막만 열려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서가 분명히 하나 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건진 것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1: 여기 뭐 열쇠 같은 거 없었어요?

0: 여기에?
1: 여기 열쇠가 있냐고요?
2: 여기다!
0: 아, 이거 뭐야? 이거 뭔데?
3: 나 랩스 뛰어갔다 올게요.
1: 네.

0: 제한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1: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2: 실리콘은 잘 안 붙어.
3: 아, 이거 에폭시.
2: 에폭시를 그래서 구해온 거야. 이만큼 잘라줄게요.
1: 예? 이거를
2: 흰색으로 변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3: 아, 이거 하면 열나는 그런 거구나.
2: 네네네. 납작하게 펴기보다 동그란 구 형태로 하는 게 좋대요.
1: 아, 네. 아, 그렇네. 좀 통통하게.
3: 통통하게,
1: 하면은,
3: 통통하게?
2: 응, 그럼 좀 더 잘 돼요.
1: 여기 먼저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
2: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작업해야 돼요. 왜냐면 산호가 지금 밖에 나와 있으면
1: 안
2: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1: 산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랑 하니까 너무 좋다.
4: 진짜 한결 박사님 때문에 엄청 수월하게. 산호가 몇 도에서 죽는지 궁금해. 이러면 몇 도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한결 GPT.
2: 참고로 그 철사 기법을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 서로 테스트 해보면서 요령이 조금씩 생기니까 너무 잘 맞았어요.
5: 저는 오랫동안 수술이나 뭐 이런 환자 처치를 했으니까 장갑을 끼는 것만으로 약간 더 이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문제는
3: 뭐 떨어졌어요. 쉽지 않은데? 이거 해봤어야지, 이거.
5: 처음에, 이게 왜 잘 안 되지?
1: 철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3: 아, 이렇게? 천재인가?
1: 안 닿게, 최대한 안 닿게, 근데?
5: 일단, 비비님이 저보다 이 손도 더 야무지고, 저로서는 좀 견눈질하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따라 하다가.
3: 선생님들 잘 되시나요?
6: 어렵네요.
3: 되게 어렵죠?
6: 네.
7: 손이 아픈데요?
3: 맞아요.
7: 왜 이렇게 한가해 보여요?
3: 아무래도 우리 왜 이거 안 갖고.
5: 저는 약간 보조 역할.
1: 산후 몇 개 더 많죠?
7: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아직 한 4개 남았습니다.
3: 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1: 우리가 더 많이 남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네, 저기는 거의 다 했는 것 같거든요.

0: 운전 조심해요.
1: 네.
0: 아, 괜찮은가?
2: 좀 불안해.
3: 한 10번을 흔들었을 때 안 떨어지면 된다고 했거든요.
4: 제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3: 네? 제한 시간 너무 얼마 안 남았어.
5: 하나도 못 넣는 것보다 넣는 게 중요해지.
1: 이거 케이블 타이로 그냥
0: 잡았어요. 고정해. 잡았어요.
1: 저 테스트 할게요.
0: 오케이.
6: 10회 이상 흔들어서 다 붙인 다음.
1: 자, 합니다.
0: 네.
1: 하나, 둘, 셋.
0: 떨어진다.
3: 미안해.
0: 상대팀 확실히 잘 흔드나 감시해요.
7: 네. 다섯. 여섯. 일곱.
1: 아, 지금 확 떨어졌다.
0: 머리 큰 애들이 떨어진다.
3: 최대한으로 살리는 거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으로.
8: 상대팀은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것 같은데?
9: 굉장히 열심히 잘한 것 같아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3: 아홉, 열. 갑시다.
0: 열, 오케이.
1: 됐어요?
5: 됐다.
3: 가자. 버스 타고 나가자. 아, 여기다가 19.
0: 어, 무거워.
1: 이쪽에 놓을게요.
5: 네.
1: 앞에 놓을게요.
5: 네네, 앞에.
0: 밀어줄게.
1: 갑니다.
5: 네, 밀어주세요.
3: 세게 밀 거예요. 머리 조심해요. 오케이.
2: 디비 씨, 머리.
0: 네.
2: 아, 제가 손으로.
0: 오!
1: 왼쪽으로, 오케이. 자, 시작. 하나, 둘.
5: 하나, 둘.
0: 이거 어떻게.
2: 그렇게 가요.
0: 산후 조심.
1: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머리 숙여요.
5: 오케이, 됐어. 어이구, 조심.
0: 아. 여기 있다.
2: 잡았어요?
5: 잡았어요.
1: 잡았습니다. 넣습니다.
3: 오케이.
5: 오세요.
0: 아, 됐다. 오.
1: 얘를
3: 중앙에.
0: 조심 넣을게요.
1: 네.
4: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5: 잡았어요.
4: 제한 시간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하나, 둘.
5: 와, 진짜 정신없다. 아,
3: 고생하셨습니다.
2: 체력전이네요.
5: 고생했어요.
0: 고생했어요. 그 아직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거죠.
3: 몰라요.
0: 최선을 다하긴 했어.
2: 아,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야, 근데 다들 완전 지쳤네요.
2: 아, 그러니까. 와.
0: 다 고생했어요, 진짜.
2: 진짜 고생했습니다.
5: 오, 깜짝이야.
0: 뭐야.
2: 아, 이제 나왔나?
4: 제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산호를 이식한 팀은 3인 팀입니다.
3: 파란 팀? 어?
5: 아, 파란 팀 이겼다.
3: 이야, 파란 팀이 이겼네.
5: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3: 나도.
0: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여기다가 이렇게?
2: 아, 그럼 좀 챙길까?
0: 이렇게 챙길까?
3: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2: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단단하게 잘 돼 있어요.
3: 네, 오! 흔들어도 안 떨어져.
5: 너무 약한 생명일 것 같아서 살살 묶었다 입고 떨어졌나 봐요.
3: 아쉽다.
10: 최선을 다했어요.
11: 최선을 다했어요.
12: 저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2: 나 이거 처음 받아보네요.
0: 어, 그래요?
2: 사실 저 시드룸 가서 시드 받은 건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만족스러웠어요.
13: 한결 박사님이랑 그리고
11: 이낙준 선생님이랑 같이 팀이 돼서 운이 좋았습니다.
8: 이거는 시간이 있어야 많이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지금 보니까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3: 몇 개씩 나눠가졌어요?
11: 네 개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질문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3: 아,
11: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서.

0: 아니 근데 나는 저 낙준쌤 저 시드 밑에 있는 이 단서들 난 이게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1: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호들이 사라진다고 써 있고 백화가 진행이 됐대요. 백화.
2: 백화.
1: 하얘지는 건 뭐예요?
2: 공생조류랑 같이 골격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생조류를 쫓아내니까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1: 그래서 하얘지는 거예요?
3: 그러면 하얘지는 거죠.
4: 우와.
0: 그럼 백화산호가 이 위에 있는 게 백화산호예요? 테이블 위에 있는 거?
2: 네네, 그렇게 된 거예요.
5: 날카로워요.
6: 그러니까 그 저희 미션 하다가 봤는데 그 글귀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문장이.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한테까지 이 체감할 정도로 타격이 오겠죠?
2: 오겠죠.
7: 굉장히 크게 오죠.
8: 산호가 있어야 다른 바다 생물들이 사는데 그 해조류 같은 경우가 그런 이산화탄소를 가져주죠.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같이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
9: 우와. 여기도 써있어요. 그 바닷속에 탄소 저장고 산호라고 써있고
1: 약간 바다의 나무 같아요. 자라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0: 아낌없이 주는 산호.
1: 아낌없이 주는 산호 진짜.
8: 네,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거는 다른 생명체 덕분에 살아가는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반이 되는 생명체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짜르륵 다 그 영향을 입게 되는 거죠.
9: 네, 꿀벌이 멸종하면 인간도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말처럼 산호가 사라지면 바다 생명체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순환이 깨져서
0: 같이 그냥 도미노처럼. 이야, 큰일 났네. 잠깐만, 갑자기 소름 돋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2: 아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막 에코스피어도 갑자기 딱 나타나 있고.
0: 맞아요. 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어? 막걸리인가?
2: 아 약간 소름인데?
6: 그네?
0: 너지?
6: 갑자기 왜요? 저 왜 그래요?
0: 그거 되게 영혼 없었어. 이거 지문 봐봐요, 지문.
6: 나도 몰랐다고.
0: 진짜 누가 우리를 여기다 가뒀을까요?
8: 제가 볼 때는 가끔씩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어서 우리가 없을 때 박승호 뇌 안에 들어갔다가
1: 박승호가 누구예요?
0: 유승호 4일이나 있었는데 박승호라니
8: 유승호님이 가끔 할리퀸의 지령을 받아서 변하는 거 아닐까요?

0: 전투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2: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아서 이게
3: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4: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여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군산 원두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0: 8.9점.
1: 9.9점.
0: 10점. 100점이요.
2: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1: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3: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 앞만 보고 달려온 30년 세월의 총화라죠, 이 집.
2: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0: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 겉만 봐서는 타들어간 건축주의 마음을 알 리가 있나.
3: 국내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도 있었고.
0: 군목 운동하는 것처럼.
1: 마음 졸였던 시간들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
3: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4: 차를 먼저 팔고 결혼 반지도
5: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 살짝 손보면 될 줄 알았던 집이 부부를 시험에 들게 할 줄이야.
6: 대수사는 신축보다 힘좀 힘들어요.
4: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1: 모아놓은 금반지마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집은 없었다는 건축주들의 절절한 사연 좀 들어보실래요? 오늘의 첫 번째 집을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갑니다. 설마 이분이 소장님?
2: 진짜 덥다. 집이 저 냉방이 잘 돼야 될 텐데. 아, 덥다.
1: 아유, 하필 가장 더운 날 촬영이라니.
2: 오늘은 광주 광역시에 도심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택단지에 왔는데 이 34도, 5도 되는 날씨에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을 보여주시려고. 오늘은 또 어떤 집이에요?
7: 오늘은 유럽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집입니다.
2: 유럽 감성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어야지, 이 더운 날.
1: 비행기 타고 가봤자 똑같아요. 뉴스에서 뭐 들으셨나? 유럽도 폭염이라는 거.

0: 딱 봐도 이 집이네. 딱 봐도 유럽풍 느낌이 그대로 나네. 와, 근데 규모가 진짜 너무 크네.
1: 어머니나, 아, 이건 뭐 대거 저기서 하는 집인가?
0: 와, 오늘 퇴근할 수 있으려나? 아니, 흡사 이 유럽에 있는 정원 같은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아치 회랑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고, 정원 같은 것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가꿨네. 와.
1: 더위 걱정에 퇴근 걱정까지. 그래도 볼 건 봐야죠. 도심 외곽에 대형 카페인 듯 개방 정원에 웅장한 외관까지. 어우, 이런 멋진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사시려나?
0: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수녀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0: 제 예상이 맞았네요. 공주님하고 왕자님이 딱 나오네.
1: 공주님과 왕자님보다는 공주를 호위하라는 기사,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아니, 유럽을 자동차 타고 왔어요.
1: 아이고, 소장님, 처음 만난 건축주들 앞에서 농담도 잘하셔.
0: 집이 너무 규모가 있고, 사실은 이런 주택단지에서 보기 힘든 진짜 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전체 연면적이
2: 연면적이 99.6평입니다.
0: 와, 이 정도 집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2: 그렇게 보이시죠?
4: 사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
2: 둘 다 급여 소득자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남들처럼 평범한 뭐 월급 날 기다려주고
3: 전세 사이다가 자가가 됐고 자가인데 융자가 많이 있다가 그 융자를 갚으시는 기회가 생겼고
2: 바람쥐가 도토리 모으듯 저희도 모으고 모으고 해서
1: 도대체 도토리를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냐고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그림 같은 집.
0: 진짜 유럽 성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컨셉이 명확합니다.
2: 네, 명확합니다.
0: 컨셉이 명확합니다.
1: 아층 현관을 들어서면 강렬한 외관과 180도 다른 색의 거실이 펼쳐집니다. 천장의 상들레부터 아기자기 소품까지 눈 닿는 곳마다 유럽 감성이 물씬 나는데요.
4: 어떤 분의 취향인지 알 것 같지만 어떤 분의 취향인가요?
2: 당연히 이분 취향이시죠?
3: 공간에 예쁘게 꾸며놓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꾸미고 정리 정돈 하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수고도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수고로움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0: 아니, 이게 소품들 하나하나가 너무 이 다 하나하나도 다 귀하고 놀라운데 일관적으로 이게 다 통일되니까 너무 이뻐요.
3: 감사합니다.
0: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2: 네네.
0: 네. 이런 거울 같은 것도 그러면 색을 새로 맞추신 거예요?
3: 기존에 쓰던 것도 있고 네. 새로 구매해서 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색을 칠한 경우도 있고요. 네. 프랑스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인테리어에 액자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모아놓고 한번 둘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바닥에다가 사이즈별로 그 종이 테이핑 해가지고 놓아보고 구성해보고 여기에 이거 붙이게요. 저기에 저기 저거 붙이게요 하면서 그러면서 둘이서 붙인 것 같아요. 한 3일씩 작업한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든 코디네이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쁘면 저도 그걸 적용해서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고
2: 저도 이제 건축 쪽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노하우들이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였던 것들을 이번 집 지을 때 최대한 풀어봤던 것 같아요.
0: 아, 거울을 이쪽에 집중 배치한 이유가 저 바깥에 있는 조경을 그대로 이렇게 연장해서 공간 확장시키려고
3: 네.
0: 그러셨네요.
3: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0: 거실 디자인하면서 창 위치 생각하고 예. 구매해뒀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사하면서 붙여달라고 요청한 거죠.
1: 집 공사하기도 전에 네. 구매해서 다 만들 넣으시고 네. 얼마나 재밌었을까 또. 네, 맞죠.
0: 보너스 받는 거는 거의 인테리어 제품이나 네. 전등을 사는 데 쓴 것 같아요.
2: 꿈을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해 오랜 시간 사모았다는 소품들. 유럽풍 가구들은 전부터 쓰던 거라고 하니 아내 건축주 취향 한번 확실하죠?
0: 아기자기한 거 많이 좋아해요. 그냥 가끔 여행 가서 예쁜 소품 보면 이거 하나만 사줘요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추억하고 같이 하나씩 소품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3: 보통 남자들이 보면 가전 같은 거 새로운 게 나오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하고 뭐 용돈 모아서 사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게 이쁜데? 하고 이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취향도 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나.
0: 가스라이팅 됐습니다.
2: 그렇다면은 주방에는 또 어떤 고집이 숨어 있을런지.
1: 주방하고 응접실도 진짜 개방적이에요.
4: 네네.
1: 예, 진짜 이 창 너머의 이 정원까지 네. 정말 의도한 대로 진짜 개방적으로 느껴져요.
4: 네네.
1: 딱 진짜 여기 딱 서 있으면 진짜 요 뷰, 저 뷰, 요 뷰 이 세 가지 창으로 이 네. 뷰가 다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4: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예. 숲이 보이고 이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도심 속에서 숲을 예. 볼 수 있는
1: 이런 조명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의도해서 하신 거예요.
0: 네. 이제 동선에서 예. 맞는 위치를 좀 찾으려고 미리 고민을 해두었던 것도 있고요.
2: 조명 위치가 정말 제각각이네요.
0: 여기 이렇게 매입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일랜드 위에서 조리하거나 세팅할 때 좀 환한 빛이 있어야 돼서 예. 주로 이제 그 위치에 이렇게 매입등들을 넣어가지고 부수적으로 조명을 확보했어요.
2: 요리하는 사람의 동선에 철저하게 맞춘 조명. 우물 천장에 샹들리에 좀 보세요. 얼핏 보면은 잘못 딴 것 같지만 식탁 위치에 맞춘 거래요.
0: 보통 우물 천장 해놓으면 중앙 부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가장자리에 배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작업하시는 분들도 왜 여기다가 전기를 넣을 거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3: 실제 시공을 했을 때는 하나하나가 와이프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종이의 도면을 보지 않아도 뭐 목수님한테 가서 이거 아닌데요. 치셔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맞았을 때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까. 이 설계 도면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2: 집요한 아내의 유럽풍 취향은 인테리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1: 와 이게 주택의 정원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네. 어떤 공공시설의 정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바탕으로 깔려서 심어진 식재된 아이들은 자작나무하고 블루아이스고요. 그리고 해가 드는 쪽으로는 꽃이 좀 보이는 거고 해가 좀 적은 쪽으로는 그라스 종류하고
2: 이 집의 정원은 모두 네 종류. 꽃이 피는 정원, 차를 마시는 정원, 음지식물 정원, 그리고 오솔길 정원도 있네요. 하든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아내는 언제나 남을 위한 정원만 꾸며주다 이번에야말로 가족을 위한 정원을 제대로 꾸몄답니다.
0: 또 식물을 무조건 다 사다 심을 수가 없잖아요. 나눔을 받는다든지 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식물들 좀 저렴하게 구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지주목은 남편이 다 세워줬고 그 나머지 구성하는 식물들은 제가 틈틈이 심어야 했어요.
1: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이 골조 프레임을 네. 어떤 의도로 이게 진짜

0: 도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1: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는데요. 예, 예. 우선은 건물이 좀 높게 올라가는데 예. 거기를 지탱해주는 좀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0: 기단 같은 네, 이미지를 좀 만들고 네. 싶고.
1: 그리고 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천근성 식물이에요. 네.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키가 커서 바람이나 태풍에 약할 수는 있거든요. 바람막이 역할도 해주고 또 거기에 아치 모양이나 사각형의 모양을 넣어서 단조롭지 않게 하면서 바람길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0: 그런데 이 한 5m 높이의 이 프레임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건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건물 구조로 풀어야 돼서 네. 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아마 엄청나게 철근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2: 기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예. 철근이나 레미콘이나 물량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예.
1: 현장에서 예. 일하시는 분들이 온룸 한 채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 덕분에 어떤 집에도 없는 특별한 담을 얻었지만 문제는 시공비. 이건 모르긴 몰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4: 최초 계획된 공사비에서 얼마나 오른 거예요?
2: 두 배?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도 소진이 되고 금목이 운동하는 것처럼 모아서 금방 가서 이거 얼마예요? 금같이 금색이 뛰는 것들은 다 들고 왔거든요. 금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금색이 뛰는 걸 다 가지고
1: 하도 있고. 오래돼서 액세서리도 네. 이게 18K인지 14K인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걸 팔 때야.
2: 애들을 위해서 조금 넣는 반도체 회사의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내려가서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그걸 제가 팔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아서 벽돌 사고 그 팔았던 반도체 회사 주식이 엄청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야. 이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3: 오를까 내릴까 마음 졸이며 사느니 집에 대한 투자가 속편할지도 몰라요.
2: 처음에는 그래서 설계할 단계에서 네. 높이를 한 2m, 3m 정도만 올릴까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치가 너무 작고 안 이쁘게 나와서
0: 맞아요.
2: 네.
0: 제가 요 보면서 뭐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냐면 네. 이 아치의 비례감이 네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네네. 이게 아치가 사실은 아치는 조금 길어야 돼, 높아야 네네.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1: 비례에 대한 고민 많이 했습니다.
0: 아, 여기 전문가시라는 내용이 다르시네요. 네.
1: 사실 둘 다 직장 생활 하니까 이렇게 휴가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여행을 갔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니 유럽 가면 그런 아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감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3: 유럽풍 집을 완성하는 데 있어 정원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치. 제작진이 작정하고 몇 개인가 세어봤는데 무려 51개.
4: 라운드가 들어가는 순간 돈이잖아요.
2: 그렇죠. 저녁에 퇴근하고 딱 집에 오면 여기도 라운드였어? 이런 식으로 제가 놀란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아, 또 돈이 들어가는구나.
3: 들리시나요? 건축비 수직 상승하는 소리?
1: 둘이서 인건비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의 잡부였던 거죠.
3: 결국 두 사람의 인건비라도 아껴보겠다며 직접 현장에 뛰어든 부부. 그런데 참 신기하죠.
2: 이 사람이 고소공포증 심하거든요. 놀이공원을 10년을 그렇게 데리고 갔어도 탈 수 있는 건 회전목마 하나였어요. 근데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아시바를 계단이 아닌 맨손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걸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대단하다겠어요.
4: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제랑 오늘이랑 입으신 옷이랑 이런 거 보면은
1: 이걸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만 의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제 몫은 해놓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저한테 그만큼 만족스러운 집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3: 세상에 어쩜 그 작은 체구에서 그리 강단이 나오시오 그래. 그런데 정작 이 부부의 집 짓기가 아름다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박 소장님이 맨 눈으로

0: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1: 가을에 오시면 더 예쁠 거예요.
0: 가을에요?
1: 네.
0: 뭐, 또 올까요?
1: 보세요.
2: 잠깐,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2, 3층도 안 봤잖아요.
3: 2층에는 안방과 큰딸 아이 방이 있고

0: 이제야말로 이 집의 진짜 정수를 보여주신답니다.
1: 와, 진짜 여기 아치가 다 모여있네요. 네. 아치가 다 모여있네요.
0: 개방형 정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하 공간.
1: 딱 그 유럽의 소도시의 어떤 상가 건물 같은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2: 네네. 어디 유럽 가면 골목에서나 볼 듯한.
1: 그러니까요.
2: 그런 그러니까. 느낌에 주기 네, 위해서 네. 참 공들였던 네.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0: 네. 마치 동굴 속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널찍하게 뚫어놓은 아치창 덕분에 지하 공간도 어둡지 않답니다.
3: 지하층은 저희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 오는 것도 둘 다 거부감 없이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외부인들이 또 많이 찾아와요. 1, 2, 3층은 굉장히 개인적인 집이니까 그래서 작업 공간 겸 다목적실 그런 개념으로 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1: 사실 지상층보다
2: 네.
1: 지하층이 더 마음에 들어요.
2: 아, 그러신가요?
1: 네.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2: 아, 예.
1: 네.
3: 신발을 신고 들어옴으로 해서 쉽게 접근성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편안함도 편리함도 주는 거니까
4: 찾아오는 사람이 네. 편하니까
2: 네.
3: 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애초에 계획은 해놨었어요.
1: 이게 주택에 딸려 있지만 근생 공간 같은 느낌이 네네. 들게 네. 찾아오는 사람이 편하게
2: 그렇죠.
1: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아 저렴한이 아니고 합리적인 아니 합리적인이 아니고 굉장히 싼 재료만으로 이렇게 네. 일관되게 좋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건 진짜 사모님의 탁월한 능력인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신데 너무 기분 좋은 칭찬을 네. 주시네요.
1: 왜냐하면 그냥 콘크리트 노출된 거에 네. 합판, 5mm 합판 돼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정말 저렴한 그 재료로 했고 흡사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조명하고 이 샹들리에하고 이게 펜던트하고 딱 어울리니까
2: 네.
1: 와 너무 고급스러워요.
3: 네, 조명하고 이런 펜던트 조명에다가 네. 좀 많이 힘을 줬죠. 네. 다른 거보다.
1: 요금은 안 받죠.
3: 아직까지는. 어?
2: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1: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이게 황금성이 되냐 마냐 이런 고민들로 주저주저주저 하고 진행을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거라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실제로 그 1층에서 봤던 마루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저렴한 합리적인 재료예요. 비싼 재료 전혀였거든요. 그런데 아치 내가 원하는 컨셉을 구현하겠다는 그 노력에는 아끼지 않고 돈을 쓴 거예요.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실제로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행복한 표정은 어마어마하죠. 네. 최고의 도파민이죠.
2: 처음 시작은 이 사람의 꿈을 과연 내가 실현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좀 걱정도 됐고 한참 설계 단계 때는 이 사람이 또 즐거워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0: 이렇게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또 우려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뤘을 때 그 행복함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1: 입주하고 이 사람하고 여유 있는 식사를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어요.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 희열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삶을 추구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여유를 찾아가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금반지까지 팔아가며 고집 끝에 완성한 가족의 보금자리. 이곳에 살아면 팍팍한 삶도 365일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동네 서울 삼청동. 도로를 중심으로 예쁜 상점들이 즐비한데요. 골목으로 살짝 들어서기만 하면은 오래된 빌라와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그런데 이 골목에 이상한 집이 있다지 뭐예요? 이 집에 누가 살길래 이렇게 많이 투들이 많아?
3: 오늘 삼청동에 왔는데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낭만의 거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서 젊었을 때 데이트 많이 했죠. 예. 오늘 찾아가는 집 힌트 하나 줄 수 있나요?
4: 오늘 힌트는 예. 아보카도입니다.
3: 아보카도 과일요? 색깔인가 색깔? 이제는 과일까지 탐구해야 되나요?
2: 색깔이 비슷해서 그러는 건지 건강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가보자고요.
3: 아보카도가 어디 있지? 아, 이게 아보카도인가? 까만색하고 연두색하고 아보카도가 까만색인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이게 아보카도 같기도 하고 여기 아보카도 익으면 까만색 된 거하고 연두색 된 거하고. 근데 굉장히 모던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게 산화철판 같은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써서 젊은 부부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 가로변에 큰 창을 낸 거 보면 어르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좀 알 수가 없네. 궁금하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 이름도 모양도 특별한 아보카도집?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시려나?
3: 어?
2: 어? 아유, 명 짧은 사람은 숨 넘어가겠네. 안 나오셔? 어?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젊은 부부가 나오셨네. 아이고.
5: 젊게 봐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3: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 네. 더운데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3: 아, 근데 오늘은 시원한 날씨입니다. 이 정도면.
2: 하기는 40도 폭염 광주 촬영에 비하면 뭐.
6: 손을 잡을까? 뭐 좀 긴장되는데?
2: 에휴, 긴장 안 하셔도 돼. 우리 박수선님 얼마나 푸근한 분인데요.
3: 아니, 저는 삼청동이어서 동네도 오래돼 있고 이게 어르신분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놀랬습니다.
5: 네, 네. 맞습니다. 비용 많이 들긴 했고요. 네. 저희도 영혼까지 다 팔았는데 저희도 여기 이사 온 지는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3: 아, 얼마 안 됐어요?
5: 주택을 구입하면서 고치고 네. 들어온 거라서 네. 저희도 삼청동에 산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아. 네.
2: 만나자마자 영혼까지 팔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뒷산이 보이는 옥상뷰에 반해 50년 된 구옥을

0: 대수선하게 된 남편 정병의입니다.
1: 추진력 좋은 남편 덕분에 고속노화와 꿈의 집을 동시에 갖게 된 아내 이지원입니다.
0: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제 어머님이 혼자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다른 사람 손에 키우다 보니까 그분들의 거처에 좀 맞춰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의 집에 반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힘들어 하셨어요. 너는 집을 꼭 가져야 된다.
1: 저도 사실 유년 시절에 힘들게 컸어서 집이란 곳이 투자라기보다는 좀 마음의 안식이 되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
2: 이 아보카도가 저는 이거 연두색하고 이게 뭐 집 이름이 아보카도라고 하더라고요.
0: 이 삼청동의 그런 전통과 아보카도를 합쳐서 아복화도라고 이름을
2: 지었어요. 아복화도. 화도.
0: 네, 나의 복복. 네, 화목할 화.
2: 아.
0: 그림 도자를 써서 복되고 화목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집이다. 아, 실제로 봐주신 것도 맞아요. 이런 지금 외장 루버에 있는 검은색이 이제 아보카도의 껍질을 의미하고 있고,
2: 아.
0: 스타코 부분이 네. 아보카도의 이제 과육 부분.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씨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어요.
2: 오, 기대되는데요.
3: 이름도 범상치 않은 아보카도집? 그 안에 씨를 상징하는 공간도 있다고 하니 어우 진짜 궁금하다. 그죠?
2: 오, 집이 엄청 컬러풀합니다.
3: 1층의 크기는 50제곱미터도 안 된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 치고는 답답해 보이지는 않죠?
2: 와, 야, 색깔이 너무 강하다.
0: 와. 색이 많죠.
2: 예. 전체적으로 이 뭐 지중해풍 같기도 하고 유럽풍 같기도 하고 이 강렬한 색상들 의도가 좀 궁금해요.
0: 혹시 뭔가 씨앗처럼 느껴지는 게 있으실까요?
2: 씨앗. 아, 요거 파란 거 요거.
0: 이게 바로
2: 아보카도는 몰랐어요. 색깔이 아보카도 씨앗이 파랗나?
1: 풍수지리 같은 거를 찾아봤더니 이 삼청동이 불의 기운이 많은 동네니 물의 기운을 눌러주자.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파란색도 오케이. 약간 그렇게 해서 넓은 면적을 파란색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0: 저는 공대 출신의 개발자고요. 어떤 미대 출신의 디자이너거든요. 온전히 맡기게 됐어요. 굳이 제가 의견을 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저는
1: 너무 혼난 사람 같잖아요.
0: 대신 반대로 저는 동선이나 이런 배치 이런 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많이 해줬어요. 이게 씨앗이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네네. 저희가 1층 공간을 좀 멋지게 관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 안에 다 숨겼습니다.
2: 이 집을 유지하는 유틸리티 시설들이 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아.
3: 눈에 거슬리는 거는 죄 다 저 안에 숨겨놨다고요?
0: 여기 보이는 냉장고가 하나 있고요. 여기 공조시설들도 입구에 보였던 신발장 그리고 조그만 화장실도 하나 숨겨놨어요.
3: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좁은 면적의 공간을 나누다 보면은 자칫 답답해지기 쉽거든요.
1: 이 파란 벽 너머로는 뭐 회의가 있거나 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조그만 포커시룸 겸 팬트리룸이 있고 복도를 좀 다른 집보다 길게 뺐어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우르르 나갈 때가 많아서 마주보고 앉아서 신발을 신는다거나 이렇게 강아지 끈을 맬 곳이 필요한다거나 한 게 많아요.

0: 많아서 좀집 사이즈 규모에 비해서 복도를 좀 길게 빼서 구성을 하게 된것 같아요. 큰 길에 나가면 막 번화가처럼 사람도 많고 뭐 볼거리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뒷골목으로 가면 되게 조용하고 시골길 같고.
1: 약간 부동산의 언변에 제가 휘둘리긴 했는데.
0: 지금 막 저희 뒤에 막 줄이 서 있대요. 사람들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막 몸으로 이렇게 문을 막고 있다고. 그
1: 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데,
0: 전화가 오는데 저희는
1: 지금 계약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문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집의 문서를 보더니 집에 좀 문제가 있다.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 집이 저희 땅만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넘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돌도 안된 아이를 매일 차에 태우고 매일 이 삼청동에 왔어요. 와서 이 동네 은행을 돌기 시작했어요. 약간 애기도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 애기,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이런 일이 맞닥뜨렸다. 혹시 대출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토지에 넘어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간 부분을 철거해야지만 허가해주겠다. 건물 자르고, 보강하고.
2: 건물을 잘랐어요?
1: 네, 잘랐습니다. 그럼 배수선이 돼야 되고.
3: 건물의 주요 구조까지 손보는 대수선. 자칫하면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드는데요.
1: 이 건물을 그냥 자르면 안 되니까 이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 H빔들. H빔들을 이렇게 쏙 인형뽑기 하듯이 넣어줘요. 그럼 그걸 안에서 사람이 받아서 제자리에 가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강을 하고, 이제 보강된 부분을 철거하고, 또 보강하고, 보강된 부분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잘라냈어요.
3: 그때만 해도 이런 풍경이 언제 가능하나 했었다는데.
4: 이거 먹을 거야.
0: 먹을 거야? 남편이 그 설계해주시는 건축가 분한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공간은 아내한테 주고 싶다. 지금 이런 그림까지는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애기가 이 위에서 막 볼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있어줘서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을 되게 즐겁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3: 고진감래라고, 인생이라는 게 쓴맛을 봐야 단맛을 아는 법이니까.
1: 원래 공사비가 예상 공사비가 100이었으면 한150 정도는 쓴것 같아요. 그냥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뭐돈될 만한 거 없나. 차를 먼저 팔았던 것
0: 맞아, 차를 먼저
1: 같아요. 네.
0: 팔았어.
1: 차는 저희가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서. 결혼 반지도 그냥 순금, 장식 없는 순금 링을 맞췄어요. 그 반지도 같이 팔고. 다행히 저희가 그때 아이가 둘이 있었고, 돌밭이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2: 나중에 아이가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반지 어딨냐고.
0: 여기 있다고. 여기 안에 흐르고 있다고.
1: 햇살론이나 뭐 그런 이름 예쁜 다양한 대출들을 알아보고.
0: 언니가 또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1: 제가 그때 조공으로 들어가고, 소장님이 기공이 되셔서 용접하시고.
3: 할수 있는 건 웬만큼 다 팔았더니 이제 남은 건 몸뚱이 하나더랍니다.
1: 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예요. 그 남자 주인공은 그 고향집에 가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어요. 그 점이 그 영화에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 남자 주인공.
0: 저도 이제 집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고향집 같은 개념도 없고, 그래서 아,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 아 힘들다 하면 그냥 집에 가서 엄마 밥 먹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5: 그리고 들어와서 봐서 깜짝 제일 놀라운.

0: 게 이게 불명이 대수선을 했다고 했는데 철골하고 벽을 일부 헐고 다시 했을 거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단차가 있어요.
1: 네.
0: 이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럼 기존의 건물도 이렇게 단차가 있었나요?
1: 네. 이게 1970년에 처음 준공된 집인데요.
0: 예.
1: 저희가 철거할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는 기존에 수리해온 분들이 이 단차를 다 죽인 채로 두꺼운 슬라브를 만들어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0: 뜯어보니까 높은
1: 네.
0: 게 나왔네요. 옛날에는 이 단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 막아서 쓰고 있던 거를 이렇게 개방해서 천장이 꺾여 있으니까 위에도 너무 궁금해요.
1: 맞습니다.
0: 방하고 거실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풀었는지
1: 네.
0: 좀 구경해도 될까요?
2: 그쵸.
0: 네. 네. 한번 가보시죠.
2: 네.
0: 안내해 주세요.
2: 네.
3: 계단 끝에 도착하면 길이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과 욕실. 가운데는 드레스룸과 세탁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 식구가 함께 쓰는 가족방이 있습니다.
0: 아까 여기가 그저 천장 단차가 있던데 내려왔던데
1: 네.
0: 올라왔던데네요.
3: 단차를 그대로 살린 이유는 2층 천고가 낮아지기 때문.
0: 예, 이걸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1: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좀 걱정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아이들이 자는 곳이 이렇게 안으로 굽하여 있어서 둥지처럼 아이들이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3: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은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 벽을 할지 말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들이 나중에 벽을 세우고 싶으면 세워라 하고 이렇게 넣어주셨고.
0: 그러면 지금은 이건 가족들 다 같이 쓰는
1: 네.
0: 침실 겸 놀이실 겸뭐 이렇게 가족실 겸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네요.
2: 처음에 여기가 애기 키우는 집이 없어서 엄청 걱정이었어요.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1: 저희끼리 장난으로 저희 트루먼쇼 지금 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동네 분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아이들이랑 이 앞에 있으면 장 보고 가시다가도 아이스크림 하나, 바나나 하나, 빵 하나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많이 또 어르신들이 계신데 말없이 뭔가 두고 가세요. 애들 장난감을 이렇게 두고 가시는데 누가 두고 간지 몰라서 나중에 수소문하면 아, 우리 손주가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건데 그냥 혹시 몰라서 두고 갔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3: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풍경이 있네요.
4: 오이 몇개 오고.
2: 앞집, 옆집에서 되게 도움 주시고, 또 반찬 맨날 해다 주는 동네 언니도 있고.
3: 2층 역시 생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엄마 아빠도 편하지만 특히 어린 두 딸이 이 구조를 좋아하는데요. 뱅글뱅글 돌기 좋고 아무 곳이나 숨기 좋아서래요.
0: 와, 이쪽 공간 정말 알차게 재밌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좌우로 돌아가게 돼 있고 가운데까지 열려 있으니까.
1: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계단실에 숨어 있어요.
0: 계단실에도요?
1: 예, 한번 보러
0: 여기에요?
1: 가실래요? 예.
0: 아, 한번 가볼까요? 이 과거의 흔적을
1: 네,
0: 살리셨네요.
1: 바로 여기입니다.
0: 예.
1: 저희가 이 집을 철거할 때 상량문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었어요. 저희는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상량문 대신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네, 그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을

0: 하게 됐어요.
1: 오늘 너무 멋있는 건물과 건축주를 만나서 너무 뿌듯합니다. 금반지, 애들 돌반지, 결혼반지까지 다 팔아서 완성해낸 집이기 때문에 너무 대견하고요. 그러면서 또 아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 둘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도와준대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서로서로 담쌓고 지내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잊혀져 가던 우리의 원래 문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2: 남편이 자전거를, 종로는 차가 막히니까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아기랑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요리하면서 창밖에 저 골목 끝에서부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막 아이들이 커서 어딘가 외출했을 때도 저 창문에서 계속 이렇게 기다릴 것 같은 제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약간 요리해놓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막 하면서.
0: 이 화단을 이제 외부에 오픈하고 공간을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뒀는데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보시고 아, 이 집이 애를 키우는구나 이걸 알게 되시고 그러다 다음에 지나갈 때는 뭐 바나나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완전히 경계를 다 기존처럼 쓰고 이 내부에서만 생활을 했으면 이 애 키우는 집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적인 시도가 이게 진짜 사람의 삶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3: 이 동화의 끝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보카도네 식구는 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4: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5: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6: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7: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5: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8: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9: 아이고야.
8: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10: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1: 아, 이 분위기?
1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0: 뭐야 이거?
1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0: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띠용띠용 어디 캔트리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here in the studio. And everyone, good to see you.
1: Yeah, it's great to see you guys. Maybe not you, but you guys.
0: Yeah, everyone else. 네.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였죠?
1: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daily routine.
0: Daily routine 하면 정해진 일과를 말하는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Having a daily routine is helpful.
0: Having a daily routine is helpful.
1: Yeah.
0: 정해진 일과가 있는 건 도움이 됩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는 블루인스 씨입니다.
0: 네, 블루인스 씨예요. 자, 블루인스 씨의 요약 문장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1: 오케이, 블루인스 씨 나와주세요.
2: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0: 네, daily routine이 도움이 되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She said,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0: 네,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것은 is really helpful, mm-hmm.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To staying,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staying on track. Track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열차의 track 있잖아요.
1: Stay on the train track.
0: 네, train
1: If
0: track.
1: You stay on the track, then you reach your destination,
0: 그렇죠.
1: right? You reach your goal.
0: 네, 그래서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정해져 있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로가 track이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가 경주하러 가는 것도 또 track이잖아요.
1: Of course.
0: On the racetrack.
1: Racetrack.
0: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는 거는 off track이라고 하고 거기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건 on track이라고 하는데 stay on track 그냥 원래 순조롭게 계획대로 나아가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to 어디를 가는 track이냐면 reaching your goals. goals. 목표를 향해서 순조롭게 나아가는 데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1: Very true.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1: 네. Let's di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을 때 I'm not having처럼 들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I'm not having. 왜냐면 I love having 이 부분이 아, 좀 연결이 됐거든요.
1: I love having.
0: 그럴 수 있잖아요. I'm not oh, having. 그런데
1: I love 뒤에, having daily routines.
0: 네,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love라는 거 유추할 수 있고요.
1: Of course. Next she says, now I don't necessarily mean having a concrete plan for every hour of the day.
0: Now, 물론 I don't necessarily mean 꼭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Having a
1: concrete plan. Concrete.
0: 네,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뭔가 vague한 거,
1: right.
0: 굉장히 모호한 컨셉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은 give me something concrete.
1: Concrete.
0: 딱
1: right.
0: 그냥 계획서 아니면 일정 잡힌 거 가져와.
1: Oh,
0: 그렇게
1: yeah.
0: 뭐 큰 그림만 너무 그리지 말고
1: yeah,
0: 그럴
1: right.
0: 때
1: something specific, something I can see, touch, like something concrete.
0: 맞아요.
1: More solid.
0: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specific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1: Yes.
0: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for every hour of the day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매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계획 짜두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1: Mm-hmm. And what else is she not talking about?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0: 네. Nor를 앞에 썼기 때문에 nor I mean이 아니고 nor do I mean 이렇게
1: yes.
0: 그 순서를 바꿔서 mm-hmm. 많이 써줍니다.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물론 mm-hmm. 요일마다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1: Of course.
0: 그래서 시간 단위로 하루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구체적으로 다 짜는 것도 아니고
1: mm-hmm.
0: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having daily routines.
1: Having a routine.
0: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게 좋아요.
1: Yeah. Let's look at what else she has to say.
2: I just mean a general structure that you can follow consistently throughout your week, which will help put your mind at ease.
1: I just mean a general structure that you can follow consistently throughout your week.
0: 어떤 걸 의미하냐면 I just mean 그냥 이런 걸 의미합니다. A general structure, 전반적인 체계,
1: mm-hmm.
0: 구조나 체계를 말해요. That mm-hmm. you can follow
1: consistently throughout the week. Consistently.
0: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1: Mm-hmm.
0: 그래서 consistency라고 consistent 이제 T-L-Y 대신에 C-Y로 쓰면은 이게 꾸준함이라는 명사의
1: mm-hmm.
0: 형태예요. 그래서 consistently는 지속적으로 꾸준히라는 부사. Throughout your week.
1: Mm-hmm.
0: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꾸준히 따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체계.
1: Mm-hmm.
0: 약간은 바뀌더라도.
1: Yeah, it can be a little bit different, but, you know, having something set, right?
0: Mm-hmm.
1: And she says next, how it helps, which will help put your mind at ease.
0: 네. 쉬움, 편안함.
1: Ease. Ease.
0: Ease. 그래서 at ease 하면은 아까 with ease 하면 이제 딱 뜻은 설명 안 드렸지만
1: mm-hmm.
0: with ease나 ease of use라고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With ease는 쉽게.
1: Yeah, easily.
0: Easily. 그 다음에
1: right.
0: ease of use 하면은 사용의 편안함, 편리함,
1: mm-hmm.
0: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제품 설명할 때 mm-hmm. 많이 쓰이는데 at ease는 이제 편안한 상태예요.
1: Yeah, so like your body is kind of relaxed. You're at ease.
0: 네.
1: We actually use it in the military.
0: Exactly.
1: So when they, you know, tell you to stand up straight, at ease.
0: At
1: you
0: ease.
1: Like relax.
0: 그렇죠. 그래서 right. 차렷, 다음에 쉬어 자세가 영어로는 at ease예요.
1: At ease.
0: 그래서
1: yeah.
0: 군인들이 at ease 하면은 아 그냥 편안하게 쉬라는 것이
1: yeah.
0: 아니고
1: they can they don't have to like you know.
0: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냥 쉬어 자세.
1: Yeah.
0: 그거고요. 그래서 which will help you put your mind at ease. 마음이
1: mm-hmm.
0: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mm-hmm. 될 거예요.
1: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For example,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bring in a workout perhaps, or make time for a good nutritious breakfast. And routines like this will allow you to wake up not having to worry about what to do next.
1: For example,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0: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For example, this could be 이럴 수도 있죠. For example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For example, you could 이럴 수도 있고요.
1: Yeah.
0: could가 잘 어울려요.
1: For, yeah, right?
0: 음.
1: For example, you could, it could, 음. they could.
0: 네. 그냥 can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can은 정말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나타낼 것 같잖아요.
1: Right.
0: could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1: yeah.
0: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1: yeah.
0: 잘 어울리는 것 같고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mm-hmm. 아침 루틴일 수도 있어요. Where you wake up at a

0: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bring in a workout perhaps, or make time for a good nutritious breakfast. And routines like this will allow you to wake up not having to worry about what to do next. I think it helps promote your productivity, helps you stay on target for your goals, and puts your mind at ease because you have built good habits that you keep consistently.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every 명사 of the day 하면은 하루의 매 뭐뭐 때마다라는 뜻이고 make time for가 그 다음 패턴인데요. 뭐뭐를 위해서 시간을 내다 또는 번역을 순서대로 하면은 시간을 내서 뭐뭐를 하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the first thing I do is
1: have a cup of coffee.
0: Yeah, exactly. Right. 그런데 영어에서는 I start my day with 명사 형태가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1: Yeah, I start my day with a book, even.
0: Yeah, I start my day with a good book. I start my day with EBSE 생활 영어.
1: Oh.
0: 이렇게
1: I like that.
0: 그 명사와 관련된 그 명사와 같이 가는 동사가 생략될 수 있어서 편리해요.
1: Yeah.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하면은 커피를 끌어안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를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마신다는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1: You drink coffee every morning.
0: Yeah.
1: First thing. Mm-hmm. Right. Perfect. One more time.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All right.
1: Grea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이번에는 하루 일과 정해진 일과 중에서 도움이 되는 예들을 좀 언급을 해준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find it helpful to make working on a writing or research project a daily routine, even if it's just 15 to 30 minutes per day. I wake up very early and make sure those first few hours are just for me. Yoga, a walk, the gym, reading, a quiet breakfast, and coffee. It's so important to set boundaries, and a daily routine is helpful.
0: Patrick
1: said,
0: I find it helpful to,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make 다음에 working on a writing or research project가 목적어고요.
1: Yeah.
0: 좀 길어요. Make it a daily routine. 그러니까 working on a writing or research project. 글을 써야 하는 일이나 research 어떤 걸 조사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게 그것을 하는 것을 a daily routine. 정해진 하루 일과 일부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인데 요소가 굉장히 많죠.
1: For sure.
0: Even if it's just 15 to 30 minutes per day. 하루에 그게 글을 쓰거나 뭔가를 알아보는 거를 매일 하는데 15분에서 30분밖에 안 되더라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이고요.
1: For sure. And Aiden says,
0: I wake up very early. 저는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make sure 꼭 뭘 하냐면 those first few hours are just for me. 나만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몇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나만의 시간이 되게끔 꼭 합니다. 요가도 하고 산책도 하고 체육관 가서 운동도 하고 리딩 독서도 하고 she does a lot of things.
1: Right. Well, she has a few hours.
0: A few hours. A quiet breakfast. 조용히 아침 식사도 하고 and coffee. 커피까지. It's so important to set boundaries. Boundary라는 것은 경계선을 말하는데 이렇게 구분 선을 지어놓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 Right.
0: And a daily routine is helpful. 그래서 정해진 일과가 도움이 됩니다.
1: All right. Perfect. Definitely we learned a lot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1: But our show is over.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routines or daily routines.
0: Daily routines, 정해진 일과에 대해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1: All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Yes. My daily routine includes waking up early and fasting.
0: 네. My daily routine includes라고 하면은 저의 정해진 일과는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매일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합니다라는 뜻이죠. Waking up early and fasting. 저는 매일 일찍 일어나서 단식을 해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We have Margarita, who's from the UK.
0: 네,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럼 요약 문장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1: Margarita 씨, 나와주세요.
2: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0: 정해진 하루 일과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1: So, Margarita said,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0: 네,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A, B, and C. 이렇게 A, B, C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뭘 하냐면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intermittently fasting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거예요. 우리말로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예요.
1: Intermittently fasting.
0: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시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저녁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okay. nice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운동이라기보다는 it's a nice experience. It's a good workout.
1: It's a good workout.
0: Yeah, it's
1: right.
0: not like
1: maybe it's not a pleasant experience,
0: not pleasant,
1: but nice
0: sure.
1: as in she works out well.
0: 네, 그래서 right. 제대로 된 그리고
1: oh, that's a good one. 네. 제대로 된
0: 맞아요.
1: 올바른.
0: 네, 그래서 여기서 nice랑 intense workout 운동을 하려면 잘 한다는 거는 제대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1: Yeah.
0: 땀도 나고 그래서 nice하고 intense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저녁에 하는 것이 하루 정해진 일과라고 하네요.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go on without 이용해서 투어는 가이드 없이 계속할 수 없습니다. The tour can't go out without the guid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e tour can't go on without the guide. One more time. The tour can't go on without the guide.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다음으로 그들의 우정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진행, 그러니까 지속되었습니다. Their friendship went on without any issues. 발음 연습해 보죠.
1: Their friendship went on without any issues. Their friendship went on without any issues.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0: 정해진 하루 일과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2: When it comes to diet, find one you can sustain for a longer period. I like intermittent fasting, which fits perfectly into my daily routin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and being the first to arrive in the student council room before everyone else at school is part of my daily routine.
0: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 Christoph says,
0: When it comes to diet, 다이어트라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 우리가 말하는 뭐 체중 감량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2: yes.
0: 여기에서는 식단, 식이요법을 말하는
2: 식단.
0: 건데요. Find one you can sustain for a longer period.
2: Mm-hmm.
0: 더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걸 찾아라.
2: Right.
0: I like intermittent fasting. Mm-hmm. 나는 간헐적 단식이 마음에 드는데
2: mm-hmm.
0: which fits perfectly into my daily routine.
2: Mm-hmm.
0: 하루 정해진 일과에 딱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2: Perfect. The next one is from Daya.
0: 네,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being the first to arrive in the student council room. Student council이라는 것은 학생회,
2: mm-hmm.
0: 학생회가 있는 뭐 방을 말하는 건데요.
2: Mm-hmm.
0: 거기에 가장 먼저 before everyone else at school 다른 학생 누구보다도 빨리 도착하는 것이 is part of my daily routine.
2: Okay.
0: 정해진 하루 일과 중의 일부라고 합니다.
2: All right, so good for you, Daya.
0: Yeah, she does it every day.
2: Every single day.
0: Mm-hmm.
2: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guys for everyone for watching for today.
0: Yeah,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2: We'll see you next time.
0: 네, 감사합니다.
2: Bye.
3: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네.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그렇죠.
0: 자, 지난번에 이사 기사님의 고충 파트 1이라고 했었어요.
1: 맞아요. Right. 우리 음료도 건네드렸잖아요.
0: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생각보다 뭐 침대가 무겁네요.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1: 약간 추가 차지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0: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오.
0: 아, 그 안에 뭔가 있을 수
1: 그쵸, 그쵸. 뭐,
0: 있겠어요. 그렇죠?
1: 유리나 아니면 깨지기 쉬운
0: 야,
1: 물건데.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미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아,
0: 그걸
1: 역시.
0: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이거
1: 맞습니다.
0: 사실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도 짐을 옮길 때도 좀 조심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0: Right.
1: 그쵸. 특히나 이런 물건 옮길 때에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마 그 이제 책임을 또 묻게 될
0: 맞아요.
1: 수
0: 뭐 보상 이런 게
1: 있으니까.
0: 또 있다
1: 네,
0: 보니까 아,
1: 맞아요.
0: 좀 복잡해지죠? Right. 다
1: 네.
0: 영어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을지 한번 영어로 다 도전하러 가볼까요?
0: 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오, 잠깐. 저기, 저 상자는 조금 조심해 주세요.
2: Sorry.
1: 저기, that
2: You
1: box.
2: want it?
1: Be careful. Be careful. Okay, you have to be careful.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yes.
2: You're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그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2: Something.
1: In the box, black box,
2: Mm-hmm.
1: like glass, something.
2: Uh-oh.
1: So, be careful, please.
2: Oh no.
1: What?
2: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에?
2: Oh
1: 두 번을?
2: no. Yeah, I think I dropped it twice. Sorry.
1: 체크. I'll 체크. 어머.
0: 아, 오늘
1: 와우.
0: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1: 네.
0: 근데 오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0: 그런 에피소드들도 우리 EBS 왕초보 영어에서 다루는데요.
1: 네.
0: 그런 거할 때는 저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 저희 트레이닝 같이 하시고 나서
1: 네.
0: 저번 것을 다시 보면서
1: 그쵸.
0: 연결해서 훈련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1: 한번더 복습을 하면 진짜 그게 내게 되거든요.
0: Exactly.
1: 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3: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3: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Mm-hmm.
0: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출발합니다.
1: 네.
0: 자, 이제 막 옮기고 계신데요.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 오.
0: 저 상자는 저기 조심해 주세요.
1: 예. Please be careful with that. please be careful까지 끊을 수 있겠는데요?
0: 오케이.
1: 네. 그리고 저 상자니까 여기에 박스가 들어가야겠네요. With that box.
0: 오케이. 자, 일단은 의미절로 슬기 씨가 나눴어요. 그렇죠?
1: 네.
0: Please be careful. 조심하세요. With that box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상자 맞습니다.
1: 네.
0: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be careful. 알잖아요. 그죠? 많이
1: 너무,
0: 들어봤죠?
1: 예, 지금
0: Right.
1: 뭐, 사실, 한글로 조심해! 이거보다, be careful! 이렇게 좀
0: be
1: 있어
0: careful.
1: 보이게, 예, 있어 보이게 가끔 그렇게도
0: 아,
1: 써요.
0: 그렇군요.
1: Yeah.
0: Alright, so careful 자체가 형용사로 조심하는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거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I am being careful. 저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요도 씁니다. 자,
1: 네.
0: so, Be careful까지는 많이들 들어봤는데 도대체 뭔가를 조심하는 건지, 뭔가에 대해서 조심하는 건지,
1: 아, 맞아요.
0: 뭔가를 조심히 다루는 건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면은 전치사가 바로 with가 나오는 거예요.
1: 어허.
0: 네. 그래서 덩어리 표현에 전치사랑 같이 항상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be careful with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조심하다, 뭔가를 조심해서 다루다 정도는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그 박스를 조심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를 슬기 씨가 산 거예요. 라이?
1: Right? 네.
0: 저 그랬을 때 제가 딱 놀러 온 거예요.
1: 그쵸.
0: 놀러 왔는데 카메라 샀네요. 그러면서 빰빰빰빰 이러고 있어요. 아,
1: 아,
0: 지금
1: 또 불안하게.
0: 자, 그랬을 때, 그 카메라 조심해요. 조심해. 어떻게 할까요?
1: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그렇죠. Be careful with the camera, right? How about this? 어떤 뭐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이라든가
1: 네.
0: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나 봐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Please를 넣어서
1: 네.
0: 이 기계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 기계는 좀 조심해서 다뤄 주세요. 그러면 please.
1: Please be careful with the
0: With the
1: machine.
0: machine, with this
1: With this
0: machine. 이렇게
1: machine.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여러분의 미션은 어떻게 보면 with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
1: 어허.
0: 이게 중요한 거죠.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1: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0: Alright. 자, 그리고 약간 요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오.
0: Be careful. 뭐라고요?
1: 조심해.
0: 조심해.
1: 응.
0: Watch out. 뭐라고요?
1: 조심해.
0: 근데 잠깐만, 호더.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에
1: 아.
0: 다 해주신 거예요. 봐보세요.
1: 우와.
0: Be careful은 조심해 했고요. Watch out. 조심해.
1: 조심해.
0: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것은 뭐냐면 be careful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조심하고 다녀라라는
1: 네.
0: 느낌이 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watch out 같은 경우엔 정말 그 위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 굉장히
1: 네.
0: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1: 네.
0: 그 슬기 씨가 보면서 이게 당장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게 언젠가라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그때는 에이, hey, babe, be careful with that.
1: 응?
0: 하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1: 저런.
0: Hey, watch out!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1: 네.
0: 근데 이거는 실수할 때 watch out보다는 뭐 예를 들어 차가 여기까지 왔어요. 에이, 그랬을 때는 watch out 하겠죠.
1: 그쵸.
0: 예, 왜냐면 정말 그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1: 맞아요.
0: 이걸로는 조금 비교가 안될수 있겠네요.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평소에
1: 네.
0: 조심하고 다녀. Hey, be careful,
1: Be
0: man. Be
1: careful.
0: careful. 하지만 차가 바로 앞에 지나갔을 때는
1: Watch
0: watch out!
1: out!
0: 이런 식으로 조금 긴급함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자, 이랬을 때 저 검정색 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1: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상자니까 또 박스가 되겠네요.
0: Okay.
1: Yeah.
0: All right.
1: 그렇죠.
0: Box. 상자 또 나왔는데 아까 전에도 박스였고 지금도 box.
1: 그렇죠.
0: Okay. So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box? Which is perfectly fine.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뭘 조금 안 좋아하죠?
1: 아, 반복을 싫어하죠.
0: 맞아요.
1: 아, 그래서 원인가요?
0: 맞아요.
1: 예.
0: 느낌 맞죠?
1: 왔어요.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말에서도 어떤 특정 단어들은 반복을 싫어할 때가 은근히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black box도 맞지만 박스를 두 번 쓰지 말고 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하.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검정색으로 된 것이요 아하. 라고 사실은 한 거죠.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 네.
0: 이건 그냥 단순하게 대명사처럼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1: 그쵸.
0: 그냥 thing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저 많은 분들이 원이 1이네? 그러면 그 원 뒤에다가 무슨 다른 거 S나 이런 거 못 붙이네? 그런 거 아닙니다.
1: 예.
0: 그냥 thing이에요. 셀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Yellow one.
0: Yellow one. Right? 근데 셀 수 있게 되면 앞에 관사
1: the.
0: 어가 들어갑니다.
1: 아,
0: A yellow one. 그러면 노란색으로 된 것인 겁니다.
1: 네.
0: 이거는 that이라는 게 있어서 안 붙인 것뿐이에요.
1: 그렇죠.
0: 자, how about this one? 그 큰 것. 그가 뭐죠? 그것?
1: 그
0: the. 큰 것.
1: The big one.
0: The big one. 이거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쉬운 것들 복수예요.
1: 쉬운 것들, easy ones.
0: 하, 많은 분들이 왜 원 숫자 뒤에다 S를 써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원은 숫자가 아니라 그냥 것이기 때문에 S. Very nice.
1: 네.
0: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그 작은 것들. 그럼 어떡할까요?
1: The small ones.
0: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0: 오케이. 자, 이런 식이라는 거. 이거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네. 아, 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Very nice.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질문 들어왔죠?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이라고 했는데요. Are you talking 일단 거기까지가 뭐죠?
1: 너 말하는 거야?
0: 말하고 있니? Right? 너 말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전체가 about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So are you talking about 뭐뭐뭐 이러면은 뭔가 확인하는 느낌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0: Right? 너 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런 느낌으로.
1: 예스.
0: Yes? So,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보면서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
1: About me.
0: About me, right? How about this? 그 한국 여자애. 우리가 전에 봤던 친구가 있나 봐요. 그 한국 여자애.
1: About Korean woman?
0: About
1: the
0: Korean girl.
1: Korean girl.
0: Alright. 왜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예. 그 사람이니까.
1: 네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 내 얘기하고 있니?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me?
1: 그렇죠.
0: How about this? 너 그 한국 여자애 그때 보내있잖아. 그 한국 여자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Mm-hmm.
0: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그렇죠. 영어에서는 talk me라고 하지 않죠. Talk about me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무언가에
1: yes.
0: 대해서 말한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me?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자, 그러면 응용할 텐데요.
1: 네.
0: 이거 답을 할 수 있겠죠. 너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된 것. 자, 두 개를 넣었어요.
1: 예.
0: 방금 한 걸 우리. 나는 말하고 있다.
1: I'm talking about
0: 이 빨간색으로 된 것.
1: This red one.
0: 그렇죠.
1: Ooh.
0: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친구 물어볼 수 있잖아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there? No,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ah.
0: Very, very nice.
1: 완벽한 대답이군요.
0: Yes.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0: 물건이 있어요.
1: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오, 무언가가 있다 안쪽에 어디 안에 박스 아니겠네요? 그죠? Inside box인데 그러면 뒤에가 생략이 됐네요. 그러면 깨지기 쉬운이 들어가야 되겠다.
0: 그렇죠. 그죠? 그냥 there's something 이러면은 뭐
1: something. 그렇죠? 근데 깨지기 쉬운은 너무 긴데 여기 너무 짧은데요?
0: 깨지기 쉬운 것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럼 여기 아래에 한번 써보세요. 긴 게 뭐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1: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Easy. 잠깐만. Easy break. 어, 둘 다 형용사인데요?
0: Break가 형용사인가요?
1: 아, 동사요. Easy break.
0: Alright. 자, 이따가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할 겁니다.
1: 네.
0: 소개할 건데 일단 갈게요.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1: 예?
0: 조금 다르지만.
1: 와, 진짜 처음 봐요.
0: Fragile.
1: Fragile?
0: 뭐, fragile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fragile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1: 네.
0: 못 들어봤나요?
1: 어, 이거 노래 가사에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
0: 이거는 여러분들 택배 상자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유리장 같은 거 있으면 100% 붙어 있습니다.
1: 아...
0: 거기에 아예 테이프로 붙여놔요.
1: 모르겠어요. 네. 제가 받은 유리 상자는요, 그냥 와인장 같은 거에 X 쳐져 있어요. 글씨 없어요.
0: 그게 맞긴 하죠.
1: 조심 네. 이렇게 써 있어요.
0: 조심 이거죠. 예, 예. 오케이. So fragile 이러면은
1: fragile.
0: 깨지기 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생활의 자리를 잡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국내 택배에서 볼 일은 많이
1: 그쵸?
0: 없을 수 있죠.
1: 네.
0: 그렇죠.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면 처음에 이걸 알아두는 게 좋은데 바로 슬기 씨가 썼던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1: 오?
0: 바로 easy to break.
1: 오!
0: Okay, it's very easy to break. 깨지기 쉬워요.
1: 네.
0: 이것도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1: 예.
0: 오히려 원어민들은 이 단어가 그냥 하나로 딱 있기 때문에
1: 편하죠.
0: 더 많이 쓰긴 하겠죠.
1: 네.
0: 그렇죠? Okay. 자, 잠깐 보세요. 뭔가 fragile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이기
1: 네.
0: 때문에 형용사 먼저 나오고 나서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Something이 왠지 뒤에 가야 될 것 같은데.
0: Right? 그래서 네. 뭐뭐 something이어야 될 것 같지만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입니다.
1: 오.
0: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1: 아.
0: So 이건 사실은 something만이 아니고요. Nothing,
1: 네.
0: anythi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띵 돌림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0: 띵 돌림 애들이 조금
1: 예.
0: 특이해요.
1: 얘네들이 네. 진짜 프레자일이네요.
0: 아, 그렇네요.
1: 약간 뭔가 다르기 어렵네요.
0: 아, 좀 예. 깨져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 뭔가 매운 거.
1: 아,
0: 어떻게 할까요?
1: Something spicy.
0: Something spicy. Spicy something이 아니고요.
1: 네.
0: 자, 뭔가 되게 쿨한 거. 뭔가 쿨한 거.
1: Something cool.
0: Something cool.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아, 나 있잖아 뭔가 매운 거를 원해.
1: 아, I want something spicy.
0: I want something spicy. 막 당긴다 이러죠.
1: 네.
0: 자, about this.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걸.
1: 아,
0: 그냥 뻔한 거 사주지 말고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거.
1: Buy her something cool.
0: Perfect.
1: Wow.
0: Buy her something cool. 이러면서
1: yeah.
0: It's her birthday,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고 둘 다 spicy something 아니고 cool something 아니라는 거.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something spicy.
1: I want something spicy.
0: Buy her something cool.
1: Buy her something cool.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Very nice. 자, 문장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1: 네. 오.
0: 이런, 저 두 번 떨어뜨린 것 같은데.
1: 그래도 고백을 하시네요.
0: 그러니까 네. 이미 왜냐하면 더 늦어지면
1: 그쵸,
0: 큰일 나거든요.
1: 그렇죠. Oh no, I think I dropped it. 잠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는 냄새가 나요. 나는 생각해요. I dropped it. 난 그거를 떨어뜨렸어요. 두 번. 두 번은. Once
0: 아니고.
1: 다음 twice죠. Twice.
0: 이분 제 생각에
1: 네.
0: 떨어뜨린 순간 뭔가 잘못됐다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1: 그쵸.
0: 세고 있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alright. So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Yes.
0: 정답 맞습니다.
1: Uh-huh.
0: Very nice. 자, 두 번 떨어뜨렸다. 지금 drop이 나왔습니다. Drop하는 게 뭐라고요?
1: Drop하는 게 떨어뜨리다.
0: 뭔가를 떨어뜨리다.
1: 네.
0: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한 좀

0: 한번 있지만 아, 한적 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이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1: 예.
0: 그렇죠? 이 drop 한다는 거는 떨어뜨리다죠.
1: 네.
0: 하지만 fall이라는 것도 떨어뜨리다로 쓸수 있나요?
1: 그쵸?
0: 쓸수 있어요?
1: 아, 얘는
0: 떨어뜨리는
1: 근데
0: 걸로?
1: 떨어지는 건데,
0: 그렇죠.
1: 지가. 예.
0: 이두 개는 떨어지다는 돼요.
1: 네.
0: It dropped. It fell. 돼요.
1: 네.
0: 그런데 내가 뭔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는 이게
1: 주안만 써야
0: 가능해요.
1: 되죠.
0: I dropped it. I
1: 예.
0: dropped my phone. 하지만
1: 그러네요.
0: 제가 I fell my phone. 좀 어색하잖아요.
1: 이상하다. 네,
0: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1: 그러네요.
0: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암기, 암기 이렇게 할수 없는 거고요. 문장을 계속 쓰면서 이게 어색함을 스스로 어색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부분 잠깐만 볼게요. 근데 I dropped it twice 이러면 팩트죠.
1: 네.
0: 나두번 떨어뜨렸다. 근데 앞에 뭐 넣었죠?
1: I think.
0: I think.
1: 네.
0: 제 생각에 제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의견, 생각일 뿐이다. 두
1: 그쵸.
0: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약간
1: 예.
0: 넣는데, 그쵸?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 되겠죠.
1: 으흠.
0: Right? 이렇게. I think 평소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자신감 떨어질 때. 이거
1: 그쵸.
0: 말할 때두번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거지. 그런 것 같다는 건좀 이상한데.
1: 더 된다는 거죠.
0: 아, 그런 거야.
1: 그냥 세네 번 된다는
0: 그
1: 거예요.
0: 생각을 못 해봤네요.
1: 예.
0: 그래서 I think 뒤에 평소문을 넣는 거 중요합니다. Right?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난 있잖아. 나는 내가 웃긴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웃기다고 생각한다.
1: I think you
0: You are?
1: are laugh.
0: 아, 웃긴 게 뭐죠? 웃긴 거 형용사로?
1: Fun. You
0: Funny.
1: are funny.
0: Alright. So I think you're funny. How about this? 내 생각에는 너의 뭐 언니가 예쁜 것 같아. 난 있잖아. 너의 언니가 예쁜 것 같아.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That's it.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이렇게 해서
1: Yes.
0: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조금 좀 어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1: 네.
0: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you're funny.
1: I think you're funny.
0: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네, 가서 전해달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1: Oh.
0: 자, 그런데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I think you are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아, 내가 헷갈렸네. 아,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1: I think I called you.
0: 생각한 줄 알았어. 생각한 것 자체가
1: I thought.
0: 그렇죠. So I thought I called you. I didn't call you. Oh, I thought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는데.
1: Called도 과거고?
0: 그렇죠.
1: 그렇군요.
0: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1: I thought I
0: 그렇죠?
1: called you.
0: 나는 생각했어. 과거에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전화했다고 의역하면서 내가 아, 너한테 내가 전화한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Yes,
1: 아하.
0: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오,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그렇죠? Very nice. 두 번째입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There you go. 다시 한번 이 fragile, fragile 둘다 발음 괜찮습니다. fragile은 조금 더 미국에 가깝고 fragile 영국에 가깝지만 요즘에는 다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1: 네.
0: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2: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Ibro 하는 이명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요. Be careful with something. 뭔가를 조심해서 다룬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2: 네.
1: 목소리 크게 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 아, 저 카메라 저 새로 산 거거든. 그러면서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라.
2: Oh,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그렇죠? Be careful with that camera.
2: With that
1: 앞에 camera. Camera.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2: 카메라.
1: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lease를 좀 넣어볼까요?
2: 네.
1: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2: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그렇죠?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Mm-hmm.
1: Alright. 자, 세 번째는요. 이 기계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이것도 please 넣을게요.
2: 네.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1: There you go.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with this you know, cafe, coffee machine,
2: yes.
1: or vending machine. 바꿀 수 있겠죠?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careful with that camera.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오케이, 자 다음은요. Something, 형용사.
2: 네.
1: 형용사 something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형용사 뒤에 something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2: 네.
1: 이거는 정말 정말 흔치 않은 뭐 가사 같은 데서 보통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mething 형용사 아시겠죠?
2: 네.
1: 자, 첫 번째입니다.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한마디로 난 뭔가 매운 걸 원해.
2: I want something spicy.
1: 그렇죠. 두 번째. 걔한테, 그녀에게 멋진 거 사줘. 뭔가 멋진 걸 사줘.
2: Hey, buy her something cool.
1: Hey, buy her something cool. Alright, 하나 더요.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뭔가 fragile 한 게 있다. 안에.
2: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Inside. There you g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something spicy. Buy her something cool.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4: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4: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5: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5: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I'm so sorry.
2: No. It's too expensive. 비싼 건데.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자전거를 살까 생각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hinking of buying a bicycle.
1: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Something. 형용사.
2: 네.
1: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웃긴 무언가를 봤어. 나 웃긴 뭔가를 봤다고.
2: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쓰는데.
1: 나 뭔가 웃긴 거 봤다.
2: 네.
1: 이러면서, right?
2: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말다툼을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을 아는 친구로서 사실은 이런 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이, 그래, 걔 이상한 애야. 옆에서 막 뭘까 거둔다고 할까?
1: 예, 싸움을 부추기죠. 예.
0: 그럴 수가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아 오해가 있지 않을까.
1: 그쵸.
0: 뭐 화해를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0: 네.
1: 오히려 이렇게 싸움을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 붓는 격으로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야 걔 그래 그렇더라 막
0: 그렇죠.
1: 이러면은 조금 더 차이가 서로 안 좋아져요.
0: That's right. 예. 자 그래서 말다툼 후에 어색해진 두 친구라고 해서요. 그 뭐 제 3자 친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오늘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이게 영어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도 배우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요.
0: 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1: 오,
0: 제3자 친구가 얘기를 한다든가 그게 우리의
1: 그쵸.
0: 미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가서 걔랑 오해 풀어. 아,
1: 어,
0: 좋은 친구가 돼주는
1: 그래도,
0: 거예요.
1: 좋네요. 아,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어색한 친구 사이가 영어로 더 어색해질지, 아니면 좀 괜찮아질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아니, 뭐야, 둘이 괜찮아? 아유, 둘이 어색해 보여.
0: What did you say?
1: 너네 relationship is okay? So, 뭐지? 둘이 어색해. So, 아, 어색해.

0: 가다.
1: 응?
0: 약간 이 like that.
1: 아,
0: Why?
1: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응?
1: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little
0: Argument.
1: fight.
0: Little fight. 그러지 말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1: 응?
0: 가서 걔랑 오해 풀어.
1: Break up.
0: No, no, no, no, no. Go and talk. Talk, please understand. 응? Say like that. Yeah.
1: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Makeup, 그치?
1: I should make
0: Makeup?
1: up with her. Yeah.
0: Makeup?
1: No.
0: Makeup?
1: Make up the relationship. Make it
0: Relationship?
1: good again.
0: Good, 그치?
1: Me, I should. I
0: Better
1: should.
0: than. Yes, yes. Go, go, go,
1: What should I
0: go.
1: say? Okay.
0: Yeah.
1: 네.
0: 아유.
1: 자,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도 좋은 친구 역할을 또 우리가
0: 네.
1: 해야 되는
0: 그래요,
1: 거고. 자,
0: 그래요.
1: 오늘은 진짜, 새로운 어휘나 표현 반,
0: 응?
1: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거 복습 반. 그래서 약간 매운맛 반, 뭐, 프라이드 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0: 아,
1: 돼요.
0: 반반 무마니 느낌.
1: 그렇죠?
0: 네네.
1: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치세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3: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3: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아무래도 눈치가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저 친구 둘이 요즘에 이상해. 말이 없어요.
0: 오.
1: 그래서 너희 괜찮아? 둘이 이렇게 어색해 보여.
0: 아.
1: 요거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0: 네.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너희 둘다 보여. 어색해 보여. 그럼 어색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1: 맞아요.
0: 야, 어색하다를 저는 진짜 영어로
1: 한 번도 들어본 적이
0: 한 번도
1: 없네요.
0: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으니까 되게
1: 아하,
0: 생소한데요?
1: 그렇죠.
0: 둘이 안 친해 보여. 안 친해 보여로 갈게요, 그러면은.
1: 오케이.
0: 예, unfriendly. 예, Miss Friendly 할래다가 FRIEND, Friendly까지 할까요, 그냥?
1: 오케이.
0: 예,
1: 자.
0: 형용사 느낌으로.
1: Friendly 한. 오케이. So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어차피 들렸기 때문에 제가 삐삐
0: 네.
1: 처리하겠습니다. 이 단어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0: 왜요?
1: Awkward.
0: 이거 우리 예전에 했는데요?
1: Yes. 어색한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awkward고요. 제가 안
0: awkward.
1: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가끔 가다가 스펠링을 잘못 쓸 때가 있어요.
0: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1: WKW, right? So
0: 예.
1: 이게 어떨 때는 잠깐만 AK를 바로 써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어민들도 그런 스펠링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스펠링 항상 오타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맞춰야겠죠. So 발음할 때 awkward. K가 약간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awkward가 아니라 awkward.
0: Awkward.
1: 이 정도의 느낌. 조금 된 소리. 이거는 일부러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0: 네.
1: awkward, awkward. 자, 여기 지금 너희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너희, 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0: 너희요? You guys.
1: You guys,
0: Yeah.
1: right? Okay. 자, you guys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공식 상황에서도 여전히 친근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할 때도 you guys를 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0: 네.
1: 그렇죠. 제가 와가지고 뭐 슬기 씨하고 슬기 씨 친구분들인데 친구분들도 다 여성분이에요. 그랬을 때
0: 네.
1: hey you guys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0: 네.
1: you guys로 너희, 여러분, 복수로 얘기를 할 때는 성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어 특이하게 썼네요. 그 뒤에 뭐죠?
0: 유튜브.
1: You too. 이해
0: 유튜브?
1: 가능하여? 가능하나요? 할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0: 우와.
1: 그래서 너희 두 명, 너희 둘 얘기할 때 you too.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신혼여행을 어떤 신혼부부가 갔어요.
0: 네.
1: 그랬을 때뭐 거기에 로컬 분들, 거기에
0: 응?
1: 사시는 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Are you too? 뭐 이런 식으로, right?
0: 네.
1: Newlyweds, right? So 두 명을 딱 꼬집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럼 너희 셋은?
0: You three.
1: You three?
0: Yes. 당연히 you three죠. You two.
1: 아,
0: You two가 너희 둘인데.
1: 오케이. 반전은 없습니다.
0: 아.
1: 네, you two, you three. 근데 이 이상은 보통 부르지는 않죠. 이 넘어가면,
0: 연기력이 너무 조금 부족해요.
1: 잠깐만요.
0: Three?
1: 저 예. 지금 되게 칭찬받을 줄 알고 약간 흥분했었거든요. 네.
0: 아니에요. 저, 아, 죄송해요. 분발 좀 부탁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예. 차갑지만 냉정하지만 네. 좋은 걸로. So you three 이거 넘어가면 보통 그냥 you guys 하면 you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 you girls도 있어요. 아. 근데 you girls는 그렇다고 해서 남녀 섞인 거 아무거나 된다는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you girls 이렇게 you ladies 이거는 무조건 여자들만 있을 때.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you two look awkward라고 했습니다. awkward가 아까 품사 뭐라고 했죠?
0: 품사 형용사.
1: 그렇죠.
0: 네.
1: 어색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동사 뭐 있죠?
0: look.
1: look. look 형용사 패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형용사해 보이다. 어떤 특정한 상태로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행복해 보이다는 뭐예요?
0: look happy.
1: alright. 그러면 화나 보이다.
0: look
1: mad, right?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너희 둘 행복해 보여. 너희 둘 행복해 보여.
0: You two look happy.
1: 와, 너무 멋있어요. 제대로 썼어요.
0: Yeah.
1: You two look happy. 자, 이번에는 질문형인데 질문형에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 아까 mad 있었죠?
0: 예. Yeah.
1: 내가 화나 보이니? 나 화나 보여?
0: Do I look mad?
1: 따. 어 눈물.
0: 오.
1: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look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0: 네.
1: 일반 동사죠.
0: 음?
1: So am I look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Right? 일반 동사니까 질문할 때는
0: do.
1: 부동사. So do I look mad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형용사 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am I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슬기 씨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계속 이거 가끔 맞춘 것도 아니에요. 연속으로 틀렸었어요.
0: 그때는 도통 감이 오질 네. 않았어요.
1: 그래다가 최근에 한번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최근에 네. 한번 그걸 맞춰서 제가 막 눈물이 진짜 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바뀔 수 있을까 했는데 오, very nice. 자, 슬기 씨만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헷갈리는 걸 오히려 더 건드려줘야 됩니다.
0: 아하.
1: Okay? Very nice.
0: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1: yes.
0: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한번 울어주세요.
1: 아, 제가 한번 울까요?
0: 예, 예.
1: 아,
0: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럼 미리 예. 좀 뭔가를 좀 치고 와야 될 것 같았는데 아, 계속 눈물 난다고 했는데
0: 예, 예.
1: 알겠습니다.
0: 말뿐인 게 될 수 있으니까요.
1: 네.
0: 예, 예.
1: 읽어볼게요. You two look happy.
0: You two look happy.
1: Do I look mad?
0: Do I look mad?
1: All right. 자, 읽어볼게요.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0: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자, 이랬을 때 예전에 했었던 거 살짝 복습 들어갈게요.
0: 네.
1: 바로 아, 그냥 약간 말다툼했어. 자, 말다툼, 말싸움이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fight이 아니라 argument가 나온 것 같아요.
1: Yes.
0: We just had argument.
1: 네.
0: 그냥 우리 약간이 들어가야 돼.
1: 약간 작은, 약간.
0: We just had a bit argument.
1: Okay.
0: Yeah.
1: All right. 자, a bit argument. 괜찮은데 그걸 이렇게 쓰려면 a bit of,
0: a
1: lot of 이 것처럼 of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e just had.
0: A little
1: argument.
0: 아.
1: A little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 바로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little 하면 약간의 실제로 작은이 될 수도 있고요. 말다툼하다 지금 argument란 명사가 나왔죠.
0: 네.
1: 동사 뭐 나왔어요?
0: Had.
1: That's it. Had, right? So 현재형으로 돌려서 have an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말다툼하다입니다. 이거 argument 여러분들 사전 찾잖아요. 논쟁 또 이렇게 나와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아, 이거는 뉴스에서나 쓰는 거구나 이럴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 그냥
0: 네?
1: 말다툼, 말싸움입니다. Alright, so have an argument이라는 거 덩어리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사실은 argue라는 동사를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나가 둘이 있었나 봐요.
0: 오.
1: 나의 누나들이 말다툼을 했어. 오케이? 우리 누나들 나 말다툼했어.
0: My sisters had an argument.
1: 그렇죠. My sisters had an argument. How about this? 나 말다툼했어. 근데 여기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난 말다툼했다. 내 친구와.
0: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s.
1: 아, with가 핵심이었죠.
0: 네.
1: Very nice. So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So 본인이 뭔가 말다툼 누구랑 한 적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with 뒤에 있는 걸로 바꿔서 연습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0: 네.
1: 읽어볼게요.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My sisters had an argument.
1: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0: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1: 네.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have an argument 대신에 have a 뭐라고 해도 의미는 사실 같죠? 간단하게. 아하,
0: fight.
1: Okay.
0: Yes.
1: Alright.
0: 네.
1: F-I-G-H-T. Okay, spelling 좋아요. So have a fight도 말싸움하는 겁니다.
0: 네.
1: 그런데 fight 여기서 이렇게 fight으로 쓰면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뭔가 물리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4: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네, 자 이랬을 때
0: 네.
1: 참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그러니까,
1: 오, 맞아, 걔 이상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0: 네,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말 느낌이 오지 않는 처음 보는 것들이
1: 맞아요. 이게 처음 나오는
0: 그쵸? 표현이에요. 왠지 이 clear up이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뭔가 pick up 그런 것처럼.
1: 예, 뭔가 덩어리.
0: Clear up, pick up, 뭐 clean up 뭐 이런 느낌.
1: Yeah.
0: 예. 근데 깨끗하게 해 그것들을.
1: 네.
0: 이게 오해인가 봐요.
1: 오.
0: 그녀랑.
1: 어허.
0: 예. 그러면 가야 돼요.
1: 가야 돼요. 일단 가서 해야죠.
0: 네. 근데 가고 풀어. 그러니까
1: 오케이.
0: go and 이렇게 할게요.
1: 아...
0: 와, 이쯤 눈물 보여 주셔야 됩니다.
1: 아, 이거 나오질 않네요, 실제로.
0: 예.
1: 자,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답? 맞습니다.
0: 와우.
1: Okay. Go and do something. Go and do something. 가고이지만 실제로는 가서 뭐 해라.
0: 네.
1: 자연스럽죠? So go and do something. 자, 명령으로 이거는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 가서 뭐 해. 가서 뭐 해. Right? So 예를 들면 가서 손 씻으렴.
0: 네.
1: 아이에게 가서 손 씻으렴. 어떻게 해요?
0: Go and wash your hands.
1: 그렇죠. Go and wash your hands. 그래서 자, 이것도 많이 쓸 수 있죠. 가서 너 숙제 맞춰 끝내.
0: Go and finish your homework.
1: 오, beautiful.
0: 맞아요.
1: Very, wow. very nice.
0: 맨날 쓰는 말이거든요.
1: 네. 이게 항상 go and가 명령어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
0: 네.
1: 아, 대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Okay, so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Go and wash your hands.
0: Go and wash your hands.
1: Hey, go and finish your homework.
0: Go and finish your homework.
1: 어, 확실히 두 번째 많이 해보시긴
0: 많이 해봤어요.
1: 굉장히
0: 예.
1: 매끄러웠어요.
0: 그렇죠.
1: 네.
0: 딱 박혀있어요.
1: 네.
0: 예.
1: 자, 다음에 덩어리 표현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이 things를 잠깐 먼저 볼게요.
0: 예.
1: 여기 things는 것들 아니에요?
0: 것들? 것들이죠, 것들.
1: Right? 지금 몇 개가 있다고 저기 나와 있어요?
0: 여기요?
1: 네.
0: 몇 개네요? 5회. 가서
1: things 앞에 몇 개라고 나와 있나요?
0: 아니요.
1: 안 나와 있죠?
0: 네.
1: 그냥 things죠?
0: 그렇죠.
1: Alright, 이렇게 특정하게 몇 개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things라고 하면 두루두루 두리뭉술하게
0: 아~
1: 쓰는 겁니다. So things 이것저것.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할 때 있잖아요. Hey, how's everything? 하는 사람도 있지만
0: 예.
1: Hey, how are things? 이렇게 물어보는
0: 아~
1: 사람도 있어요. 인사를 할 때 뭐 이것저것 어때 좀?
0: 너 요즘 이래저래 어떠니?
1: 뭐 사업이 이런
0: 느낌. 오, 이래저래 뭐 잘 되니?
1: 뭐 사업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
0: 오, 그런 느낌.
1: 맞아요. 그래서 오해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으니
0: 에이.
1: 내가 대략 얘기할게라는 느낌. 그래서 이것저것 좀 풀어.
0: 아~
1: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책을 쓸 때, 영어책 쓸 때도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Right.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
0: 네.
1: 여기서 아 그러니까 이게 5회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0: 그렇죠.
1: Clear up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clear up. Clears things up. Alrigh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들을 푸는 거예요.
0: 풀다.
1: 오해 같은 것들을. 그렇죠.
0: 오.
1: 왜냐하면 뭔가 맑은 날씨가 아니라 클라우디한 거예요. 막 구름이
0: 네.
1: 껴 있어요.
0: 네.
1: 어둡잖아요. 그럼 뭔가 그 안에 오해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날씨를 개게 만드는 거예요. Clear up 시키는 거. 굉장히 깨끗하게.
0: 아...
1: 그러면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보일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거고요. 그렇죠?
0: 예.
1: Make sense?
0: 근데 clear가 clean이랑 비슷한가요? 얘가
1: clean은 닦고 치우는 느낌이고 clear는 뭔가
0: 명백한
1: 답답한 게 막혀 있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0: 아,
1: 만든다예요.
0: 깨끗하게 깨끗한 이런 의미죠?
1: 맞습니다.
0: Clear,
1: 뭔가,
0: clear.
1: 아, clear 시키는 거요?
0: 그 clear이라는 뜻이 clean이랑 제가 헷갈려가지고.
1: Okay. Clean은 정말 더럽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고요. 네, 네, 네. Clear

0: 하다는 것은
1: 네.
0: 뭔가가 불분명한 거를 명확하게 만든다라는
1: 명확한이야.
0: 뜻이에요. 오케이.
1: 명확한이구나.
0: 그래서
1: 네.
0: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분명함을 클리어하게 만든다. 투명하게
1: 아하.
0: 만든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왜 클리어 글래스라고 하잖아요.
1: 맞아,
0: 그렇죠?
1: 맞아.
0: 투명한 글래스죠. 오케이. 자, 그러면 clear things up 어순 그대로 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우선 오해부터 풀자. 있잖아. 우리 말 그냥 더 이상 하지 말고 오해부터 풀자. 자, 하자가 뭐예요?
1: 하자,
0: Let's 그다음에
1: let's clear things up
0: 먼저
1: first.
0: Let's clear things up first. 이러면은 더 이상 대화 전에 이거부터 하자, right?
1: 그죠.
0: 자, how about this? Clear 과거로 하면 뭐겠어요, 그냥?
1: cleared.
0: Cleared. Yes. 그러면 나 그와 오해를 풀었어. 걔랑 되게 unclear한 게좀 있었거든. 근데
1: 네.
0: 그거를 좀 클리어하게 만들었어.
1: I cleared things up
0: 그와.
1: with him.
0: 그렇게 쓰면 돼요.
1: 네.
0: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음흠.
0: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푸는 거 모르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1: 그죠.
0: 표현을 못 들어본 분들 많은데.
1: 그죠. 저도 되게 생소했어요.
0: 그렇죠. 이제는 할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Hey, let's clear things up first.
1: Let's clear things up first.
0: Alrigh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응?
0: 걔랑 화해해야겠어.
1: 어휴.
0: 와, 오늘 진짜 오해 푸는 거,
1: 그쵸?
0: 화해하는 거, 둘다 몰랐다면 한 번에 가는 겁니다.
1: 이런 결심조차 하는 게또
0: Of
1: 대단하고요.
0: course.
1: I make up with her. 그러네요. 화해하는 거, 약간 메이크업 하는 거.
0: 네. 약간 힌트 드리면 조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는
1: 오,
0: 해야겠어. 해야겠어. 하는 게
1: 해야겠네.
0: 좋겠어.
1: 아이 우든가 슈든가. 아이
0: 슈드죠.
1: 슈드예요?
0: 네.
1: 예,
0: 아이고, 제가
1: 슈드.
0: 약간 답답하려고 그래가지고.
1: 예, I should make up with her.
0: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should는 그때도 두 번이나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들. have to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
1: 네.
0: 그래서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해야겠어. 그래서 아휴, 그래. 화해해야겠다. 부드러운 말투로 또 이끌어냈고요.
1: 네.
0: 자, 오늘의 핵심 패턴은 바로 make up with someone입니다. 이게 대충 이해는 가나요? 이게 왜 화해하다인지?
1: 메이크업이 사실 우리가 화장하는 건데,
0: 네네.
1: 사실 화장하기 전에 이제 저의 경우는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니까, 오! 좋아졌어. 근데 여기서 메이크업도 뭔가 더 좋아지는, 메꾸는 느낌?
0: 맞아요. 방금 그 단어예요. 메꾸는 거.
1: 어.
0: 내가 뭔가를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내가 보상을 하고, 이런 느낌,
1: 그러니까요.
0: 채워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make up with someone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뭐 화장을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화해하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나 벌써 John이랑 화해했어. 그럼 난 이미 화해했다, John이랑. 어떻게 할까요?
1: I already made up with John.
0: 그렇죠. I already made up with John. 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뭐 하는 게 어때? 할 때, why로 하는 거뭐 있죠,
1: Why
0: 우리?
1: don't you?
0: Why don't you do something? 이러면 너뭐 하는 게 어때?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그녀와 화해하는 거 어때?
1: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그쵸?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You know,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그쵸?
0: 네, 그래서 make up 이렇게
1: Yes.
0: 쓰면 되겠고요. 사실은 with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주어에 뭐 you guys 이렇게 복수가 나왔어요.
1: 네.
0: 그러면 hey, did you guys make up?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I already made up with John.
1: I already made up with Sean.
0: Hey,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Alright. 자, 그리고요. 사실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추가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화에 관련돼 있는 건데요.
1: 네.
0: 우리 화해하고 나서 이게 상대방이 쿨해진지 아닌지 애매할 때 있잖아요.
1: 그쵸,
0: 아니, 뭔가,
1: 그쵸.
0: 이럴 때, 우리 뭐 어떻게 좀 이제 괜찮은
1: 잠깐만.
0: 거야? 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1: 그런 얘기 해야죠.
0: 그게 영어로 실제로 Are we good?
1: Are we good?
0: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1: 우와.
0: 뭔가 하고, 아, 내가 저번에 그게 오해였고, 저거면서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 했을 때, Hey, are we good? We good? We good?
1: We
0: 이렇게 얘기를
1: good.
0: 해요. Oh, yeah, we good, we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 화해한 거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때 이제 얘기가 풀리게 되는
1: 너무
0: 거죠.
1: 똑같다. 한국이야.
0: 똑같죠?
1: 우리도 그래요. 잠깐,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0: 맞아요,
1: 막
0: 맞아요.
1: 이렇게 얘기해, 쭈뼛쭈뼛.
0: 근데 이것도 분위기 잘 봐야 돼요. 상대방은 안 풀렸을 때 내가, We good, right? We good! 이러면,
1: 아직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든데. 이럴

0: 수 있어요.
1: 나 지금 무서웠어요. 어... 조심해서 써야겠지.
0: 그렇죠, 그렇죠. 아, 상황 알겠... 봐가면서.
1: 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알아두시면 영어에서 어, 이거 들리네 할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까요?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0: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Right. 두 번째는요. 에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2: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3: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2: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look 형용사. 이거는 왕초보 영어에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패턴이
0: 맞아요,
1: 아닌가.
0: 맞아요. 익숙합니다.
1: 근데 익숙해서 아, 나 이제 죽여 딴 거 할래. 이럴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인 게 네. 그만큼 잘해졌다는 거거든요. 오우. 자, 가보겠습니다. 너희 둘 행복해 보여.
0: You two look happy.
1: 그렇죠. You two look happy. 어? 둘이, 너희 둘이 어색해 보여.
0: You two look awkward.
1: You two look awkward. 세 번째, 나 화나 보여?
0: Do I look mad?
1: 그죠. Do I look mad? Right? Do I look hungry? 막 이러면서. 네.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You two look happy. You two look awkward. Do I look mad? Okay, 다음은요. Clear things up.
0: 이거 yeah.
1: 한번 가볼게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Mm-hmm. 아, 우선 오해를 풀자. 오해부터 풀자.
0: Let's clear things up first.
1: 오, 좋아요. 두 번째, 나 걔랑 그와 네. 오해 풀었어.
0: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그렇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네. 하나 더요. 가서 걔랑 그녀라고 할게요.
0: 네.
1: 가서 그녀랑 오해를 풀어라.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Alright. 읽어볼게요. Let's clear things up firs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Alrigh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5: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4: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5: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2: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Oh,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2: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Okay.
0: Yeah, yeah, go, go, go.
1: Wow, great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맨날 그 얘기하잖아. 나 뭐 웃긴 거 봤어. 나 뭔가 웃긴 거 봤어.
1: 나 장난 아니야. 네. 이러면서, 네.
0: 이 문장이었는데요. Uh-huh. 이 문장 와 어떻게 표현할까 늘 궁금했는데 Alright. I saw something funny.
1: I saw something. 그리고 형용사 뒤에서 이제 꾸며졌네요. Funny.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Clear things up. 이거는 패턴이라기 보, 어떻게 보면 패턴보다는 표현에 가까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0: 어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한다든가 무슨 싸움을 한다든가 말다툼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상 표현에 가깝죠, 그렇죠?
0: 그렇죠.
1: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특히나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Alright.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지아야, 지금 뭐 읽을까?
1: 반짝반짝 좋아하잖아.
0: 책 읽으러 갑시다.
2: 좋아, 좋아요.
0: 야, 오늘 어떤 책을 읽을까?
2: 박인추가 된 콩지?
0: 에이, 사람이 어떻게 파김치가 되냐? 파김치를 만드는 콩쥐겠지.
2: 그러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자.
0: 그래. 재밌겠다. 얼른 읽어보자. 우와. 오, 콩쥐다.
2: 옛날, 마음씨 좋은 언니 콩쥐와 마음씨 나쁜 동생 팥쥐가 살았어요.
3: 어머! 며칠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어머, 어떡해. 생일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유, 언니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무슨 음식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아유, 그럴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꿀떡이나. 아, 근데 꿀떡같이 달콤 먹으면 짭조름한 냉면 땡기는 거 알지? 어? 아, 냉면은 근데 만두랑 같이 먹어야 제맛이지. 아, 후식으로는 달콤한 약과. 아, 식혜. 아우, 근데 식혜는 막 너무 못해가지고 그거는 빼.
2: 그리고 파티 생일이 되었어요.
3: 언니, 아우, 배고파 진짜. 어머나, 이 많은 걸 언니가 다 만든 거야? 언니는 정말

0: 손이 크다니까.
1: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0: 뭐?
1: 손이 커?
2: 갑자기 왜 손이 크다는 거야?
1: 콩지 손이 엄청 큰가 보다. 그래,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럼 니들 말대로 되게 해줘야지. 커져라 뿅크크.
0: 내 손이 왜 이래?
1: 콩지 손이 진짜 커졌어? 뜻을 모르면 절대 마법이 안 풀릴걸.
0: 언니 손 진짜 크다. 그 큰 손으로 약과 좀 가져와. 약과가 빠졌다.
3: 아차차, 약과를 깜빡했네. 금방 갖다 줄게.
0: 빨리.
3: 오, 손이 크니까 약과도 많이, 꿀떡도 많이, 뭐든지 많이 담게 되네. 오, 내 스타일인데.
1: 손이 크니까 뭐든지 많이?
2: 잠깐, 손이 크다?
1: 아하! 손이 큰 콩쥐처럼 뭐든지 많이 만들고
2: 넉넉하게 준비한다.
1: 맞네, 맞아!
3: 자, 약과 많이 먹어.
0: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2: 우와, 언니는 뭐든지 많이 만든다니까.
1: 뜻을 알면 원래대로 돌아오나 봐.
2: 오, 재미있는데?
1: 그럼 계속 읽어볼까?
2: 그래.
1: 이 어려운 걸 알아내다니! 쨍!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계속 못 읽을걸?
2: 손이 큰 콩쥐가 한 많은 요리를 60만원 팥쥐는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0: 나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배 아파. 그래? 빨리 화장실 가.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너무 더럽단 말이야.
3: 그래?
4: 언니가 화장실 청소해 주면 안 돼?
3: 알았어.
4: 가나.
3: 아휴, 다 뚫었어, 다 뚫었어.
0: 언니, 빨래는?
3: 아 맞다, 빨래.
0: 아유, 마당 좀 쓸어.
3: 아 마당 쓸어야 되나?
0: 언니, 언니, 너, 언니, 물 좀 가져와. 물.
5: 나 더 이상 못해. 나. 파김치 됐어.
1: 나 파김치 됐어. 크크크크크크.
2: 뭐? 파김치가 돼?
1: 에? 갑자기?
2: 이게 무슨 말이야?
1: 어렵지. 이제 통화책 읽기 싫지. 파김치라 실컷 드세요. 되라 뿅크크.

0: 파김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1: 이 동화책 너무 이상해.
0: 우리 그만 읽을까?
1: 그러자.
2: 잠깐!

0: 멈추면 안 돼! 관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1: 역시 크크의 방역군!
0: 응!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 뜻을 알아내고 콩지도 구하자!
2: 구하!
0: 딩기리 딩기리 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3: 내가 확인 시간에 내려.
4: 콩지야, 일어나봐.
3: 나 파김치 돼서 서 있기도 힘들어.
0: 어떻게 파김치가 된 거야?
3: 좀 전에 힘들게 일했더니 파김치가 됐어. 흔해져.
0: 응? 힘들게 일한 거랑 파김치랑 무슨 상관이지?
4: 저기 파가 있어.
3: 저거 팥집 파전에 두려고 둔 건데.
0: 응? 이 파는 쌩쌩하냐?
4: 어?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파김치는 처지는데?
3: 힘들어. 흔해져. 흔해져.
4: 저렇게 지쳐서 처진 모습이 파김치 같아서?
0: 아하! 그럼 파김치가 되다! 응?
4: 파김치처럼 매우 지치고 힘들다는 뜻?
3: 나 파김치 됐어.
4: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5: 나 다시 돌아왔어!
1: 이러다 동화책 끝까지 읽는 거 아니야? 땡!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들어가 방해해 줘.
4: 매일매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던 콩지는 어느 날 꽃씨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원님이 찾아주었고 둘은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6: 아, 콩지 낭자 만날 시간도 없고, 아, 일이 너무 많아. 아, 너무 힘들어. 아니, 이봐. 무슨 일인가?
7: 아휴, 일만 하시지 말고, 연애도 좀 하시라고, 제가 콩지 낭자를 모시고 왔습니다요.
8: 원님!
6: 아니, 공주낭자. 아이, 짜! 까르르르르. 잘 지냈어?
8: 아이, 그럼요. 참, 제가 원인 주려고 꿀떡 쌓았는데, 드셔보세요.
6: 공주낭자도, 까르르르르.
7: 아주 깨가 쏟아지네. 쏟아져. 쏟아져라. 역학해.
6: 아우, 아따가워. 아따가워.
8: 아, 왜 갑자기 깨가 쏟아지지? 아따가워.
6: 아유, 뭐야 이게.
0: 일단 멈춰라. 왜 안 멈추지?
7: 뜻을 모르면 절대로 안 멈춘다.
0: 이방?
7: 내가 아직도 이방으로 보이냐?
0: 크크!
7: 내가 문제를 내지.
0: 문제?
7: 실은 나도 너희들처럼 문제를 내보고 싶었거든.

0: 그럼 우린 좋지.
1: 헷갈려서 절대 못 맞힐걸. 깨가 쏟아지다. 과연 무슨 뜻일까?
2: 이걸 언제 다 치워?
3: 짜증나.
1: 깨가 쏟아지면 치우기 힘들고 짜증나니까. 1번 힘들고 짜증나다.
3: 으차.
2: 어머, 살짝만 건드려도
3: 쉽게 깨가 쏟아지네.
1: 2번 깨가 껍질에서 쉽게 쏟아지듯이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웃음이 나고 신나고 재미나다.
2: 아, 깨 안 맞게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3: 고맙소 공빈왕자.
2: 뜻이 뭐지?
1: 헷갈리지? 어렵지?
0: 아, 그 깨가 쏟아지기 전에 기분이 어땠나요?
3: 아, 공주왕자 만나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짜증나긴 했었는데.
2: 아, 그럼 1번 힘들고 짜증나다? 그치만 저는 원님 만나서 좋았어요. 원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3: 아이, 나도 그렇소. 아이, 공진왕자 먹는 것만 보면 아이, 웃음이 절로 나고.
0: 아, 별것도 아닌데 쉽게 웃음이 난다?
2: 그럼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이거 아니야?
3: 저희 생각도 그래요.
0: 그렇다면 정답은 2번 신나고 재미나다.
1: 정답은 2번. 와! 안돼! 옛날에 대부분의 곡식들은 껍질 벗기는 게 힘들었지. 하지만 깨는 살짝만 건드려도 깨가 우수수 쉽게 떨어지지. 깨가 쉽게 떨어지듯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웃음이 나고 즐겁고 신나고 재미날 때 깨가 쏟아진다 라고 말하지. 아주 깨가 쏟아지네. 쏟아져.
4: 아주 알콩달콩 신이 나네. 신이 나. 어?
0: 우와, 멈췄다.
1: 못 맞힐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동화책 못 읽게 할 거야.
0: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딩딩봉 파워.
1: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 더 어려운 말로 동화책 못 읽게 할 거야. 둘, 셋, 뿅. 우와.
4: 홍지와 원님은 그 후로 오랫동안 깨가 쏟아지는 예쁜 사랑을 했답니다.

0: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할 거야! 가!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2: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0: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0: 로보카폴리랑 꼭꼭

0: 저는 지금 변신의 달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정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변신의 달인? 저 혹시 변신의 달인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1: 변신의 달인이요? 아, 그 맨날 이상 옷 입고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
0: 맞아요. 그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쪽이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변신의 달인 크크님?
2: 메. 나 크크 맞는 메. 누구신 메?
3: 오늘의 달인 변신 천재 악당 크크.
0: 악당 크크님. 방금 염소 흉내는 왜 내신 건가요?
2: 악당은 언제 어떤 괴물로 변신할지 모르거든요. 제가 염소 괴물로 변신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는 겁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
0: 와, 역시 변신의 달인답네요. 그런데 이렇게 변신을 하는 이유가 다 어린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라고요?
2: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어린이를 괴롭히려고 졸졸졸 밥상으로 변신했어요. 또 똥누고 손 안 씻는 어린이를 혼내주려고 똥순이 괴물로도 변신했었죠. 그리고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린이를 괴롭히기 위해 바로 이런 괴물로도 변신했었죠. 카카카카카카카. 그날 나의 목표는 이 홍따순 어린이였어요.
4: 완전 꿀맛.
5: 완전 꿀맛.
4: 야, 왜 따라해?
5: 야, 왜 따라해?
0: 따순아, 따라하지 말라니까. 기분 나빠.
2: 그래서 나 악당 크크는 결심했죠. 앵무새 괴물이 되기로 말입니다. 크크크크크.
6: 나두자 앵무새 괴물. 홍따순 어린이를 만나러 출발. 무무무 무무무 무.

0: 너가 키우는 앵무새야? 새가 맞긴 한가?
1: 아, 얘들아, 도와줘!
2: 얘들아, 도와줘!
1: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2: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1: 뭐야, 이제 내 말까지 따라하네?
2: 뭐야, 이제 내 말까지 따라하네?
1: 너네 왜 웃어? 지금 이게 웃겨?
2: 지금 이게 웃겨?
0: 어, 웃겨. 너 맨날 우리말 따라하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네.
1: 아니, 나는 너희한테 그냥 장난이었고.
3: 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0: 맞아, 너도 한번 우리 기분 느껴봐. 효진아, 가자.
3: 응?
4: 앵무새 괴물로 변신해 따순이를 괴롭히는 건 정말 즐거웠어요.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5: 좋아, 그럼 앵무새의 힘을 보여주지.

0: 곳에 데려갔을 뿐! 둘, 셋, 무무! 무무!
1: 그때 따순이를 좀 더 따끔하게 혼냈어야 하는데 에이! 띵동댕 삼총사
2: 아, 그럼 주로 앵무새 같은 동물로 많이 변신하시나요?
1: 동물, 괴물 이런 건 기본이고 제가 이런 걸로도 변신했었죠 이리 와

0: 그러니까 그 일은 꽃 지렁이.
1: 안 돼.
0: 나비를 함부로 죽이던 홍나정 어린이로부터 시작됐죠.
2: 우와, 내가 흘린 과자 개미가 끌고 간다. 개미 힘내라, 개미 파이팅. 개미 힘내라, 개미 파이팅.
0: 고마워.
3: 어? 개미다.
0: 안녕. 안 돼!
2: 안 돼! 너! 개미를 왜 죽여? 내가 지금 개미 응원하고 있었는데 왜 죽이냐고! 와!
3: 어차피 개미 엄청 많잖아요.
0: 그때 난 결심했죠. 유령 개미가 되어 나정이를 혼내주기로.
2: 깨어나라 개미의 억울한 영혼이여. 깨어나서 나와 함께 유령 개미가 되자. 나느냐 유령 개미. 나를 콱 밟아 죽인 홍나정 어린이, 너도 똑같이 복수해주마.
0: 유령 개미가 된 난 나정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3: 아, 유령 개미가 날 왜 찾아온 건데?
2: 내 목숨을 빼앗아간 너에게 복수하러 왔지. 크크크크크크크.
3: 그럼 너 그때 과자 옮기던 그 개미?
2: 맞아.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0: 아니, 딩동댕 삼총사 유량대 공격!
1: 잘못했어. 나 이제부터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테니까 제발 부디 하늘나라로 가서 편히 쉬어. 부탁이야.
2: 알았어. 그럼 앞으로 우리 꽃들 잘 부탁해.
3: 지렁이도
1: 나비도

0: 유령은 죽지 않아. 다만 사라질 뿐. 둘, 셋, 뿅. 아, 나 그때 유령 개미로 변신한 거 정말 멋있었는데.
1: 아, 악당 크크님의 멋진 계획이 매번 딩동댕 삼총사 때문에 실패했군요.
0: 예, 그래서 딩동댕 삼총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 악당 크크 아주 어마어마한 대변신을 했었죠. 그날도 딩동댕 삼총사는 이 악당 크크의 계획을 방해로 나타났어요. 또 왔네, 또 왔어. 지겨운 딩동댕 삼총사!
2: 해치웠나?
3: 그래도 한때 요정이었던 녀석이 넌 우리에게 상대도 안 돼!
4: 얘들아, 가자!

0: 아르냐 거의 크크. 이 세상을 나쁜 습관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동안의 서류 모두 갚아주마. 특히 딩딩이 너?
1: 나? 나 왜?
0: 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야!
1: 동동, 댕댕! 얘들아, 정신 차려!
2: 딩딩아, 크크를 물리쳐야 해.
3: 우주 평화를 꼭 지켜줘.
1: 하지만 나 혼자 어떡해!
2: 자, 딩딩아!
3: 우리의 힘을 다 가져가!
1: 딩딩 진화! 하! 나는야 정의의 메가 딩딩! 거인 크크, 이제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
4: 좋다, 기꺼이 상대해주마.

0: 저 빈딩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느껴져.
1: 받아라! 슈퍼 딩딩!

0: 이게 끝이 아니야. 악당 크크. 꼭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난 이렇게 다시 돌아와 또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 카카카카카카카카. 와. 근데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우리 크크님 악당이 아니신 것 같아요.
0: 예? 아니, 악당이 아니면 뭐?
1: 천사. 천사 같아요. 크크님 덕분에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다 고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크님은 악당이 아니라?
0: 에이! 내가 천사라니! 내가 천사라니! 이 얼굴이 천사 같아! 그리고 이런 거! 이 옷이 천사 옷 같아!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 네, 완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님 악당 맞으세요. 완전 맞으세요. 그럼 전 이만.
0: 참나. 명심해 어린이들. 나 착한 아저씨 아니야. 나쁜 습관을 가진 어린이를 괴롭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당 아저씨야. 카카카카카카카카. 악당.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하느냐.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하느냐.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2: 전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엄마는 바빠요.
1: 파파 엄마가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파 아빠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죠.
0: 아빠, 엄마가 컴퓨터로 일하시는 거 보러 가도 돼요?
2: 그래, 하지만 방해하면 안 된다. 오늘 엄만 중요한 할 일이 많거든.
0: 알았어요, 아빠.
1: 파파 엄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엄마, 조지랑 엄마 무릎에 앉아서 일하시는 거 봐도 돼요?
3: 대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1: 파파랑 조지는 엄마가 일하시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0: 엄마, 컴퓨터로 행복한 꼬꾸 아줌마 게임하고 싶어요.
3: 지금은 엄마가 일해야 되니까 게임은 나중에 하도록 하자.
0: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3: 안 돼, 페파. 컴퓨터를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조지도 컴퓨터를 만지면 안 되고.
0: 조지,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3: 페파, 그만해.
0: 엄마, 미안해요. 조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보여주려고 했어요.
1: 저런. 컴퓨터가 이상하게 변하고 말았어요.
3: 여보? 페파 아빠?
2: 무슨 일인데 그래?
3: 페파 아빠, 컴퓨터 좀 고쳐줘요. 대신 점심은 내가 가서 준비할게요.
2: 그래, 알았어요, 여보. 하지만 나도 컴퓨터는 잘 못 고치는데.
3: 그럼 부탁해요, 여보.
1: 아빠는 컴퓨터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2: 일단은 전원을 한번 꺼봐야겠군. 이제 전원을 다시 켜볼까?
1: 페파 아빠가 컴퓨터를 고쳤군요.
0: 우리 아빠 최고!
2: 그래, 내가 손재주는 좀 있는 편이지.
0: 아빠, 행복한 꼬꾸 아줌마랑 컴퓨터 게임 하면 안 될까요?
2: 그건 엄마한테 여쭤보렴.
0: 엄마가 아까 좀 이따 하라고 하셨어요.
2: 그럼 해도 되겠구나. 근데 그 게임 디스크가 어디 있나?

0: 이제 제 차례예요.
1: 이제 아빠 차례다.

0: 소리.
1: 조지가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팔파도 놀고 싶었어요.
0: 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공은 이렇게 잡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넌 이렇게 한단 말이야.
1: 팔파가 짓궂게 조지를 놀립니다.
0: 조지, 돌아와! 이 장난꾸러기야!

0: 타타가 좀 심하게 동생을 놀리는 것 같네요.
1: 페파? 동생을 놀리면 못 써.
2: 놀린 거 아니에요. 공 잡는 거 가르쳐 준 거예요.
1: 그래? 그럼 게임하면서 공 잡기를 연습해 볼까? 셋이 하는 게임이 있거든. 페파, 공을 갖고 저쪽에 가서 서. 조지는 거기 그대로 서 있고. 됐다. 너희 둘이 공을 주고받는 거야. 엄마는 가운데서 뺏어보려고 할게. 엄마가 술래거든.
2: 엄마는 술래래요. 조지, 잡아.
1: 어이쿠, 못 뺏었네.
0: 조지가 공을 잡았어요.
1: 와! 잘 잡았어, 조지. 이제 누나한테 공을 던져. 어우, 다시 해봐. 저런, 다시 한번 해봐.
0: 조지는 공을 멀리 던질 수가 없었어요.
2: 조지, 얼른 나한테 공을 줘야지.
1: 어우!
2: 정말 웃긴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0: 팔파는 조지를 따라하려다 엄마 다리 사이에 끼고 말았어요.
1: 엄마가 잡았다. 페파, 이제 네가 술래할 차례야. 조지, 잡아. 와!
2: 잡았다! 조지, 이제 네가 술래야. 조지, 간다!
1: 조지, 잡아봐.
2: 잡아봐, 조지!
1: 조지, 잡아.
2: 자, 공 여기 있어.
1: 저런, 페파, 그렇게 동생을 놀리면 못 써.
2: 미안해, 조지.
3: 우리 조지가 왜 울지?
2: 아빠, 조지가 너무 작아서 공을 못 잡아서 그래요.
3: 이 정도면 조지도 크지?
2: 그 정도로도 안 돼요. 보세요.
3: 조지, 잡아! 우와!
2: 너무 불공평해요.
3: 불공평하긴, 아빠는 조지를 도와준 것뿐인데.
2: 엄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1: 안 되긴 도와줄게.
2: 조지 던져! 잡아, 조지!
0: 팔파는 공잡기 놀이가 좋았어요. 조지도 공잡기가 좋았죠. 공잡기 놀이는

이분은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파파 아빠는 안경을 씁니다. 뭐든 확실하게 보려면 안경을 써야 하죠. 안경을 쓰면 모든 게 확실하게 잘 보이니까요. 하지만 안경을 벗으면 아빠는 물건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게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파파 아빠한테는 안경이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아빠는 가끔 안경을 잃어버립니다.
1: 페파, 조지? 너희들 아빠 안경 못 봤니?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2: 못 봤어요.
0: 페파랑 조지도 아빠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1: 큰일 났네. 아빠는 안경이 없으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많이 불편하실 거야.
0: 아빠는 안경을 안 쓰면 신문을 읽을 수가 없죠.
3: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 짜증나는군. 대체 누가 내 안경을 치운 거야?
1: 어디다 벗어놨는지 잘 생각해봐요.
3: 안경을 벗으면 언제든 주머니에 넣어두지. 근데 없더라고.
2: 아빠, 우리가 아빠 안경 찾아드릴까요?
1: 기특한 생각이구나. 너희들이 안경을 찾아드리면 짜증을 안 내실 거야.
3: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
0: 팔팔랑 조지는 안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팔팔은 신문 아래를 살펴봤죠. 하지만 아빠 안경은 없었어요.
2: 없네.
0: 조지는 텔레비전 위를 봤어요. 하지만 거기도 안경은 없었죠.
2: 2층에 가서 엄마 아빠 방을 찾아보자.
0: 페파랑 조지는 엄마 아빠 방으로 갔어요.
2: 조지, 뭐 깨뜨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 우와! 뭐가 그렇게 우스워?
0: 팔팔은 베개 밑을 봤어요. 하지만 아빠 안경은 없었죠. 조지는 아빠 슬리퍼 속을 봤어요. 하지만 거기도 안경은 없었죠.
2: 이번에 욕실에 가보자.
0: 팔팔랑 조지는 욕실을 찾아봤어요. 욕조에도 안경은 없었어요. 변기 안에도 안경은 없었죠.
2: 못 찾겠다.
0: 팔팔랑 조지는 어디서도 아빠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2: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아빠 안경은 없어요, 엄마.
1: 저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3: 이제부터 안경 없이 지내는 걸 연습해야겠군. 천천히 다니면 물건에 안 부딪힐 거야.
2: 여기 보세요! 아빠 안경이에요!
1: 세상에, 여보! 당신이 안경을 깔고 앉아 있었잖아요!
3: 어우.
2: 아빠도 참!
3: 내 안경이 어떻게 여기에 있지?
1: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잃어버렸던 안경을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 짜증은 그만 내요. 알았죠?
3: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0: 치아침기.
1: 오늘 팔팔한 조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0: 할아버지 받으세요.
2: 받아라. 그건 뭐니?
3: 공룡.
2: 공룡이라고?
0: 할아버지 뭐 하세요?
2: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란다.
0: 씨앗? 씨앗이 뭔데요?
2: 자라서 식물이 되는 거지. 조그맣게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은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고 물을 주면 돼요. 이 채소밭에 있는 것들 모두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자란 것들이지.
0: 저 사과나무도요?
2: 그럼.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작은 사과나무가 되는 거란다. 이 나무처럼.
0: 오!
2: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과나무가 자라서 큰 사과나무가 되는 거지. 이 나무처럼. 아이쿠! 봐라, 여기 사과 안에 씨가 많이 있지?
0: 사과나무가 또 생기겠네요.
2: 그래, 그렇지.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도 씨를 심어볼래요.
2: 페파, 네가 직접 딸기 씨를 심어보겠니?
0: 네, 할아버지.
2: 이 씨가 자라면 달콤한 딸기를 먹을 수 있단다. 먼저 작은 구멍을 파거라.
0: 그 다음에 씨를 넣고 흙으로 덮어줘요.
2: 물은 이 할아버지가 줄까?
0: 아니요, 싫어요. 제가 줄래요.
2: 잘하는구나. 이제 기다리면 싹이 나올 게다.
1: 팔팔한 조지는 싹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0: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2: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단다, 베파. 싹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4: 베파, 조지, 이제 집에 가야지.
0: 하지만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얼른 딸기를 따먹고 싶단 말이에요.
2: 걱정 말아라, 베파. 다음에 오면 싹이 나오고 꽤 많이 자라 있을 게다.
0: 그럼 딸기도 열리겠네요?
2: 그럼.
4: 어서 와, 페파.
0: 할아버지 안녕. 딸기 씨도 안녕.
1: 할아버지는 페파가 심은 씨앗을 보살펴 주셨어요. 며칠 후 작은 싹이 나오기 시작했죠. 날이 갈수록 싹은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특별한 걸 발견했죠.
2: 딸기가 열렸군.
0: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1: 페파랑 조지가 또 놀러 왔어요.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딸기 많이 컸어요?
2: 그럼, 보렴.
0: 오, 딸기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른 거 또 심어도 돼요?
2: 아, 그럼. 이번엔 조지가 뭘 심을지 골라보렴.
0: 그래, 조지, 네가 골라봐. 당근 씨 어때? 할아버지, 조지가 당근 씨를 심고 싶대요.
2: 조지, 당근 씨를 심어보고 싶니?
3: 아니요.
2: 어떤 걸 크게 키워보고 싶니?
1: 조지는 키우고 싶은 걸 정했어요. 조지는 공룡나무를 키우고 싶었죠.
0: 조지, 안 돼. 공룡 인형은 나무처럼 자랄 수 없어.